0: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저녁 안보팀을 소집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회의에는 제이드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고 협상 진행 상황과 함께 군사 옵션에 대한 브리핑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실패 시 대규모 공격을 경고한 가운데 이란은 전쟁이 재개되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미국 의회는 수십 대의 군용기 손실을 인정하며 수십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F-35를 최초로 격추한 군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가 얻은 교훈과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놀라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9달러로 전장보다 0.73%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77달러로 전장보다 0.82% 하락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5% 하락한 49,363.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7% 내린 7,353.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4% 내린 25,870.7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5.18%를 넘어선 여파로 풀이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젯밤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푸틴 대통령은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25번째 중국 방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이 양국 관계와 협력, 그리고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 설명자료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수주 안에 후커 차관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 특히 오늘 오후 늦게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7.1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9mm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0: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현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 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이 발작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시장도 조금 더 차분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코스피가 1%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만 봤을 때 가장 큰 변수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말 최종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요. 결국에 타결에 실패하면은 모두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용에 따라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조 보상 문제를 넘어서 초과 세수 활용으로도 논란이 번지는 중입니다. 이번 호황이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내용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삼성전자 노사의 세 번째 사후 조정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남은 쟁점은 딱 한 가지라고 알려져 있죠. 결국 반도체 사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고민거리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이익, 또 초과 세수, 이걸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긴급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동 배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두 분 가끔 전화로 이렇게 연결을 하다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오시게 됐는데요. 항상 안 좋은 일로 오시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세수 전문, 한 분은 노동 전문이신데 먼저 두 분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재정과 세수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1: 사실 이제 계획했던 우리가 보통 이제 예산이라는 걸 짜면서 1년 국가의 어떤 살림살이를 짜면서 이제 법인세,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로서 반영이 될 건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 물론 이제 사안은 지금 좀 복잡하고 굉장히 중대하긴 합니다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행복한 고민인 거죠.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가장 심했던 이제 87조 정도의 그렇죠. 세수 결손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가 이게 남는 거 아닌가? 초과 세수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게 바로 뭔가 하면 이미 들어오기로 했던 재정 수입에 맞춰가지고 재정 지출이라는 예산이라는 걸 짰는데 이걸 그러면 초과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가라는 네. 문제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인가? 지금 우리 반도체 업황의 호황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세수가 많이 증가할 건데 그러면 이 용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예. 그게 아마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부 실장이 이제 SNS에서 지금 화두를 던진 그것도 네.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0: 네, 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1: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굉장히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네. 그런 숙제거리가 지금 던져. 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국가적인 재정 그리고 이런 세수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동 측면에서도 이게 많은 지금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가 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우리가 예.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을 단순히 한 기관의 한 회사의 노사 분쟁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는 것은 너무 단기적이고 너무 예. 협소한 생각이다. 지금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새로운 문제의식이나 어떤 고민의 과제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심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노사관계의 분쟁.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사측도 회사 측도 나름의 입장과 논리가 있고 또 그게 일리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고 예. 노조가 요구하는 바도 또 엄청나게 그 예상을 뛰어넘고 이렇게 창출된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당한 어떤 배분 문제에 네. 대한 요구는 노조가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의견이 누가 하나가 일방적으로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정과 관리를 해나가느냐 슬기로운 해법을 어떻게 잘 찾아나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된 고민거리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더 심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서 어떤 결론과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느냐가 이후의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이 한국 사회 갈등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한 중요한 어떤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이제 방안보다는 최대한 노사가 자율적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 타협을 해내는 방식 그리고 그게 어느 한쪽의 이익을 자기 스스로에게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수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전반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이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 들어오면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2: 일단은 긴급조정권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노동법 노동조합법에 이제 그 규정된 조항인데 이게 이제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가 그동안 매우 분쟁적인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빈도로 이용됐을 것 발동이 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정부 수립 후에 4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69년도에 한 번 그리고 93년도 예, 한 번, 두 번, 한 번. 그리고 최근이 2005년도입니다. 네. 20년도
3: 그때
2: 지났어요.
3: 두 번 있었죠? 예, 예,
2: 그때
3: 예.
2: 한 해. 그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문에 그랬거든요. 긴급조정권의 발동이 물론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는 가능하지만 그게 때로는 헌법, 그보다 더 높은 어떤 법률 체계로 존재하는 헌법에서 명확하게 보장된 노동권의 어떤 쟁의권을 이게 너무나 좀 자의적으로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게 편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걸 좀 경계해야 된다.
3: 아,
2: 그리고 최대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후에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이랬을 때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3: 알겠습니다. 예. 노동 교수님께서는 긴급조정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고 경영 교수님께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예, 저 역시 이제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제약된 조건으로 그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해서 만약에 이제 강제 중재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회사라든지 아니면 노사에서 노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쨌든 누구든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와서 나쁜 선례로 남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법에서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신은 자율적인 노사 간의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라라는 것이 있는 거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중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강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대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하나씩 양보를 하다 보면 서로 윈윈이 할 수 있는 그게 나올 것이고 또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노사 간의 문제로만 볼 수가 없는 거고 이게 결국은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을 미친 여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때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또 그런 반론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정부가 조금 뭐 아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긴 합니다만 조금 조바심을 조금 참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긴급조정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와 사측 지금 결론

0: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전 10시에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서 첨예하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의 문제라는 겁니까?
1: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제도화의 문제가 마지막까지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네. 했었는데 제도화의 문제는 조금씩 어느 정도 합의의 지점들을 좀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많이 좁혔나 봐요.
1: 예. 근데 지금 그 적자 사업부를 포함한 회사 전반의 이 초과 이익의 부분들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냐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갈등들이 네네.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노조 쪽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부문 그러니까 이 DS 쪽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가지고 전 부문 네, 회사 전 부분에 공통적으로 일단 이 분배되는 것들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그리고 한 30% 정도를 이제 DS 사업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사업부라 하더라도 지금 저 반도체 말고 메모리라든가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사실은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그 노조 조합원의 규모의 비중들이 꽤 크단 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몫이나 어떤 이해 관계들을 충분히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의 내 생각과 또 어떻게 보면은 특정 사업부에서 이익이 낮다라는 걸로만 해서 성과주의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조 입장인 것 같고요.
0: 네.
1: 회사는 그거는 너무 성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난 사업부, 성과가 난 쪽에 좀 더 이 초과 이익에 대한 이 배분이 좀 더 크게 돌아가는 네.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의 이제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7대 3과 4대 6으로 예, 좀 갈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한 20년쯤 전에 삼성전자 출입을 했었거든요. 2009년도에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 때문에 적자가 났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은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잔발 남기지 맙시다. 이런 거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날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노조가 주장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잘 번 데 많이 나눠줘라라는 논리를 그대로 반박을 하자면은 이렇게 적자 나고 안 좋았을 때는 너네들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사실 이제 성과급이라는 게 지금 이제 논쟁 우리가 논점이 되고 있는 게 성과급인 거고
0: 예.
2: 그럼 성과급은 말 그대로 이제 성과가 난 거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나눠 돌려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적자가 생기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이익을 이제 뭐 우리 좀 성과급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조금 삼성전자는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SK 하이닉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영업이익의 이제 일정 퍼센트, 10%죠. 10%를 이제 성과급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벤치 마킹할 수 있는 또 반도체 같은 업종의 네. 옆에 옆 동네죠.
0: 옆 동네 서로 인력도 뺏고 뺏기는 관계기도
2: 맞습니다.
0: 하고요.
2: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이직으로 지금 뭐 가는 거 관련해 가지고
0: 네.
2: 예,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할 정도로 그런 또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아무튼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기업의 입장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어떤 성과와 그다음에 그 성과의 공유가 직관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메모리 사업 부분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다르게 사업 부문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그냥 그거를 거기에 계약 관여했던 인력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직관성이
0: 그렇죠. 예.
2: 과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 사업 부분 또 흑자 사업 부분 또 이게 또 시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엎치락 뒤치락 바뀌는
0: 맞아요.
2: 부분이죠.
0: 예.
2: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이익을 봤던 이제 MX 우리가 이제 네. 모바일 쪽 관련되는
0: 그때는 막 휴대폰
2: 직원들을.
0: 덕분에 살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쪽도 그때 당시에 흑자를 많이 냈을 때 성과급으로 가져갔겠죠. 근데 이제 그 상당 부분이 내부 유보를 통해서 삼성전자 내부에 남았을 거고 게다가 이제 그 돈이 MX 부분에만 투자되라는 법은 없고 결국 남은 돈은 칸막이가 없는 거잖아요.
0: 네네.
2: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쪽에 그 돈이 투입될 수가 있는 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이 시드머니 종잣돈은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전에 잘 나갔던 소위 잘 나갔던 사업 부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 DS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냐라는 네. 측면에서 본다면 불과 우리가 지금 오로지 지금의 성과가 너네들만의 노력에 따른 것이냐
0: 네.
2: 우리 과거의 어떤 회사의 기업은 또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 장치를 과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서로의 어떤 이상충이라든지 서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문별 지금 또 경영 성과가 다른 거고 또 그게 시기별로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라는 게 예. 지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DS 부분에서 또 흑자가 나오고 있는 사업 부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아마 주장은 당연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분배 비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 앞으로 또 역전될 수도 있다. 앞으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로 나눌 수 있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찾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자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막판까지 이렇게 진통이.
1: 한 가지만 첨언하면 예.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예전에 반도체 사업이 이른바 우리 생활원으로 죽을 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0: 네.
1: 핸드폰 사업이 모바일 사업부의 사업 성과가 엄청나게 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도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가 지금 연봉의 50%를 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0: 그렇죠.
1: 큰 이익의 성과가 났어도 다 50%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이제 성과금은 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조 정도가 평택공장 짓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사업이 이 정도 성과를 내는 기반 중에 되게 큰 적지 않은 비율을 이제 MX에서 나왔던 예. 이제 이 성과들이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MX 쪽에 DX 쪽에 이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죠.
0: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 가운데 54조 원인데 메모리가 53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MX 쪽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나머지 파운드리나 시스템도 안 좋고 이게 결국에는 노노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노조끼리도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인데 교수님 노동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참 쉽게 어느 하나의 해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기존까지 있어 왔던 이제 이 역사와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팩트들을 갖고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이고 깊은 논의들을 진정성 있는 논의들을 계속 네. 앞으로 좀 해나가는 것. 저는 이제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답이다. 저는 네. 이 삼성의 지금 경우가 너무나 중요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하나의 회사의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0: 네네.
1: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고 이 의사결정이 단순히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 이 협의와 협의 타협의 네네. 과정들을 이제 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배당의 문제라든가 초과 이 세수의 문제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것까지 이슈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결론을 너무나 빠르고 조급하게 내기보다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0: 네.
1: 수기의 과정들을 거쳐서 가능하면 다수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어떤 논거와 근거로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그런 매우 좀 그 세련된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이 좀 숙련된 예. 이런 결과들을 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 저는 게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접근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내일 총파업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래도. 그런데 지금 DX 부분 쪽에서는 여태 폰 팔아서 시총 1등 만들고 나니까 반도체에다 그 부분 퍼졌더니 반도체만 돈 잔치 아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거에서 어떤 중간점을 찾기는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천수답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산업에서 성과급의 얼마를 제도화해서 인센티브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업황 안 좋아져서 돈도 못 벌고 그러면은 이거 그때도 나눠주고 나면은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하냐 이런 말도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0: 네.
2: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영업 이익 기준으로
0: 네, 하이닉스 잘못했네.
2: 예,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렇게 반도체가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은 못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요거 이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그간에 이제 이 초과 이익을 공유하던 그 방식이 기준점 출발점이 EVA라고 해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0: 예.
2: 근데 이 경제적 부가 가치는 사실 재무세 제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익 계산서에서 보면 영업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업 이익에서 가공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손익 계산서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0: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그렇죠. 가면 볼 수 네. 있는데 그 영업이익의 이제 10%를 가져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영업이익에서 투자한 그러니까 투하한 자기 자본의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위 이제 이제 약간 조정의 수치가 들어가서 그걸 네.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그간의 OPI라고 해서 그 성과급을 분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 지금 보면 그 EVA라는 그 출발점에서 지금 이제 노사 간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으로 돌리자. 아, 그러면 어떻게 예, 예. 되는가 하면 전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 네.
0: 전체 금액이
1: 그렇겠죠.
0: 늘어나게 되고.
1: 예.
0: 네.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이 영업이익에서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 가져 물론 이제 퍼센티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만
1: 네.
0: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거의 SK 하이닉스 정도 수준의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와 같은 업종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냐. 사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EVA라는 그 출발점을 잡았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1: 네.
0: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들 업종과 다르게 뭔가 하면 굉장히 자본 집약적입니다.
1: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엄청난 예.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똑같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천억 원. A라는 기업이 천억 원. B라는 기업이 천억 원을 똑같이 실현했다 하더라도 A라는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자본을 투하해서 천억 원을 만들어낸 거랑 B 기업은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투하한 자본이 적다 그러면 그 영업이익이 같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본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내가 그 투하한 자본을 딴 데 썼더라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치를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자도 있겠죠. 그걸
1: 네.
0: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이 반도체 쪽은 굉장한 자본이 투하되다 보니까 아까 삼성전자가 처음에 OPI 계산 구조로 잡았던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것을 잡았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지금 영업이익의 방식으로 바뀌어버리면 결국은 이런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내부 유보를 통해서 미래 투자로 이어져야 될 그런 어떤 자금이 결과적으로 좀 지나치게 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이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EVA는 지금까지 삼성이 OPI 그러니까 초과 이익을 배당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투명하진 않다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각 산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삼성에서의 노사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둘러싼 어떤 이런 투명한 어떤 투명하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신뢰감 있는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영업이익만을 갖고 보면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지만 심플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1: 그렇죠.
2: 다 객관적으로
1: 예.
2: 측정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이 투하자본을 어떻게 할 거냐. 한 건 순전하게 다 경영진의 판단으로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경영진의 정성적 판단, 질적인 판단으로만 그것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들이 사실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혹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업부마다 이 성과급이 어떻게 배분되는 건지 그 액수가 합당한 거냐
1: 예.
2: 합리적인 어떤 배분이 이루어진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제기에 대한 어떤 답들 내지는 어떤 최소한의 성의 있는 답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자라는
1: 네.
2: 주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1: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별로 이렇게 썩 좋게 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는 이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한 세수는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10시부터 다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요. 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의견 있으시면은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마지막에 주주들은 어떻게 하냐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한번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에서는 성과급 지급은 회사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이라서 주총 없이 성과급 합의하는 건 법률상 무효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해는 됩니다. 예. 네. 자, 주주라고 하면 우리가 잔여 이익 청구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득이 나오면은 주주들이 가져간다라는 게 경영학계의 어떤 교과서 같은 건데, 사실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굉장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주로 가야 됩니까? 노동자에게 이렇게 다 가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3: 사실 이제 이것도 역시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회계학상 인건비를 빼고 난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걸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노사 간의 어쨌든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걸 고려하고 난 나머지 이익에 대한 이제 주주 이익 청구권, 잔여 이익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와 관련해 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도 정당한 어떤 보상을 하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건 전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과도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제 영업 이익이든 이익이든 간에 그걸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거의 준주주 청구권에 준하는, 말 그대로 준주주 청구권처럼 가져가는 것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아마 이제 주주들도 이제 화가 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으로 보자면, 일단 앞서 이제 말씀드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단 그 EVA라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 50%는 내부 유보를 좀 하고 나머지 절반씩, 그러니까 이제 25%씩이죠. 네. 그거는 이제 노동자와 그리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식으로 분배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그 이유는 EVA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3: 예, EVA는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0: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런 투명성 문제는 해결하고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부 유보를 왜50% 정도 잡았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R&D가 지금 보니까 한 38조 원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펙스라고 해서 자문적 지출인데 그게 한 53조. 그래서 합치면 한 9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 카펙스는 그냥 투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그거는.
0: 예, 자문적 지출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예, 뭐 설비 짓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제가 이제 단순 뭐 산술적인 뭐 계산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인 거는 또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수치긴 합니다만 그래서 해보니까 한 50% 정도를 올해 또 왜냐하면 R&D가 또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당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제 절반씩 25%씩 노동자랑 주주에게 가느냐. 사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 안쪽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우수 인력들은 스카우트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사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옆 동네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해외나 다른 기업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이 결과적으로 SK 아 삼성전자가 실현하고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 노동자의 기여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1: 그렇죠.
0: 겁니다.
1: 네네.
0: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주주의 목도 역시 이제 우리가 다운사이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는 또 주주가 온전히 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네.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는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노동자의 몫은 이미 인건비로 반영이 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런 초과이익 성과금 같은 것들은 파업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초과이익 10을 나눠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AI 슈퍼사이클 속의 초과이익 이거는 어떻게 나눠야 된다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세요? 일단 노조가 얘기하는 15% 성과금 이건 주주 배당의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배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유보금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측면에서 좀 미래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치환을 해서 설명을 말씀을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미래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내부의 근로자 그 조합의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배분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한 4, 4, 2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4 정도면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0% 정도와 뭐 엄청난 차이지만 실제로 어쨌든 약간 조정 가능한 정도의 비율에 있는 거다.
1: 근데 거의 근접한 거니까.
2: 예, 교수님과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주주의 목보다는 이제 근로자 쪽에 들어가는 몫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여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4를 했던 거는 단순히 삼성의 내부의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에만 고려하는 이제 비중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삼성의 단사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발생한 초과 이익의 문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걸로 우리의 시각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네네. 김영범 정책실장이 던졌던 이제 화두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필요하다면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에는 단순히 삼성 내의 구성원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초과 이익이 달성이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 관계와 이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고려와 배려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청업체 관련된 협력업체
1: 그렇죠, 그렇죠.
2: 또 ESG 경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공공적인 부분들로서 지향해야 되는 가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중들이 지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반영돼야 되냐면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삼성 내부의 기관의 이익을 혜택을 그 기관 내에서만 나누는 식으로 간다면 사회적으로도 이건 지지를 받을 수 없고
1: 그렇죠,
2: 실제로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그 시장과 한국 경제 운영의 어떤 방향이 지녀야 될 그러니까 더욱더 나은 생존, 더욱더 나은 경쟁력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공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배려나 투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어떤 비중보다는 근로자, 이 근로자는 삼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1: 사회 전반에 대한 걸로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예. 자,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이거는 일단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게 초과 이익을 뺏어서 어떻게 나누자 이 얘기가 아니라 초과 세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초과 세수를 배당하자는 것. 이거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수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초과 세수 이게 배당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원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1: 사실 이게 이제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일단 이게 뭐 이제 김용범 실장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물론 이제 정부 내에서도 조율이 돼야 되겠죠. 뭐 이제 뭐 재정경제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대통령이 재가도 얻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일단은 너무 러프한 조금 아직 거친 생각이다 수준이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국민 배당금이든 뭐든 간에 그 용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짚어 넘어가야 될게 바로 뭔가면 초과 세수를 거두더라도 그 초과 세수를 가지고 다쓸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많이 들어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라고 해가지고 먼저 써야 될 때를 딱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국민 배당금으로 쓰려고 그러면 쓸 이제 그 돈이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 이제 법상에서는 최소한 써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걸 계산하고 나면 한30% 정도가
0: 생각보다 많진
1: 그렇게
0: 않네요.
1: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과 세수 자체가 늘어나면 뭐 금액 자체도 명목 금액 자체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30%인데요. 이 30%도 이제 어떻게 또 써야 되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국민 배당금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면 될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추가 경정 예산은 또 역시 국가재정법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0: 위급한 상황.
1: 위급한 상황, 전쟁이 났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지금 국민 배당금으로 쓸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아마 뭐 재정을 전문하시는 분들 누구나도 이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일단
1: 그러니까
0: 1순위가 아까 말씀하신 국가재정법 1순위는 나라비부터 갚는 겁니까?
1: 1순위는 이제 교부금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내국세 중에 이제 국세 중에서 일정 비율을 뭐 20% 정도를 지방에 무조건 내려보내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왔어? 그럼 또그 퍼센트지의 일정 부분을 또 내려보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공적 자금 상환입니다. 공적 자금 또 상환이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국채 상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먼저 쓰고 그 남은 금액에 예를 들어 국채 상환은 30%
0: 쓰고.
1: 이상. 그렇게 되죠. 물론 이제 40% 상환해도 되죠.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정부 국가들은 다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가 재정 운영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 결국은 이제 김용부 실장이 던진 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국민배당금보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0: 그렇네요.
1: 지금 법 체계에서는 지금 재정 운영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입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단순히 법으로 그냥 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담는 그릇이니까 우리의 법제도 문화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AI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에게 어느 정도 일부 수혜를 줄 것인지 아니면 청년층에 대한 어떤 뭐 자산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또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정리를 해야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법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수 활용에 대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그림을 김 실장이 던진 거죠.
0: 좀 무겁게 던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한 10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 30조 정도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노동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2: 일단 김용범 이제 전철 실장님이 되게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되게 열정적이세요. 되게 열정적이시라서 조금 더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순화돼서 이렇게 나왔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0: 국회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2: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이 이게 국민배당이라고 하는 그 워딩이 주는 효과 때문에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한테 배당 돌아가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라든가 어떤 시장 논리를 너무 이렇게 폄훼하고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요구되는 시대적 어떤 사명이나 시대의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또 같이 가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동노동이 되게 일반화된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당시 아동노동 금지하자 그랬으면 반대하는 분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동노동을 금지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2: 지금 그리고 최근 들어 ESG 경영 되게 중요한데 ESG 경영 같은 경우에 예전에 30, 40년 전에 시장경제 운용 논리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원하청 관계를 책임지고 이거 책임져야 된다 원청이. 네, 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지만
0: 주주가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2: 예,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 예. 새로운 가치를 또 내면화시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실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규모의 어떤 이익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창출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어떤 한 기관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사회 전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어떤 생존의 부분들로서 그리고는 단순히 사회 자체만이 아니라 그 기관 자체 기업 자체도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나온 겁니다.
0: 네네.
2: 그러니까 지금 변한 대전환의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새로운 시대적인 가치나 문제의식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현무 실장이 좀 거칠고 너무 열정적이시긴 네. 하셨지만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가 네.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공생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0: 또 세상도 바뀌고 있는
2: 그렇죠.
0: 상황에서.
2: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 새로운 문제의식과 새로운 화두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 성의껏 진지하게 우리 전체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떤 해법을 찾을 거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당장 내일 파업 하나 네. 만약이기 때문에 예.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죠. 합의 네.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장기적인 게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좀 긴 네. 호흡을 갖고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노력을 통해서 설득하고 서로 합의하는 그런 과정의 경험들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좋은 기회다. 삼성전자가 좋은 케이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길게 보면서 수기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삼성만의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존의 문제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인구구조도 바뀌고 여러모로 벌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세수, 초과 세수가 들어와도 쓸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국가재정법상 1순위로 가는 것도 있고 농특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엉뚱한 대로 돈이 간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런 기회에 한번 재정 이것도 어디다 배정해야 되는지 이것도 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초과 세수 같은 경우에 1순위로 내려가는 게 이제 지방이 내려가는 겁니다.
0: 네.
1: 지방이 내려가는데 이제 지방 교부세랑 그다음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재정 교육청 예산으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래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지금 저 세금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물론 1인당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너무 적다면 그걸 이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OECD에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1인당 교육비가 이미 평균을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1순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든지 네. 지방이 그냥 기계적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고쳐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거기서 먼저 한번 상당 부분이 빠지고 나니까 나중에 정말 써야 되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런 재정 지출과 관련된 칸막이 문제를 어떻게 덜어내고 또는 이동시킬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고 비판만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고양이의 목을 달 것이 방음을 달 것인가라는 것처럼
0: 네.
1: 지금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끌고 가다 보니까 재정 저는 이제 재정이 제 전공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럼 결국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렇게 법인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0: 계속 미루기만 했었으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김영무 실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SNS를 급하게 화두를 던지듯이 근데 사실 이건 이미 작업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서야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초과 세수는 지금 당장 네. 올해 거는 쓸 수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한국은행에서 긴급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하면은 올해 국내 성장률이 최대 0.5% 포인트 추락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문제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노업을 못 갖고 더 조급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정부에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2: 일단은 국가 이 반도체 산업은 이미 정부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를 먹어 살릴 이제 이런 전략 산업이다라는 인식은 이제 공통된 인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의 뭐 노사가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어떤 위기의식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일단은

0: 이제 극적인 어떤 타결과 예. 합의를 통해서 이제 좀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나 우려들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앞에서 계속 이제 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예. 어떤 가치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너무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냉정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공존, 공생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정부는 저는 한 가지 이제 세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맞게 써야겠지만 저는 이른바 정책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너치의 개념을 우리가 살려서 네. 공동체의 가치 내지는 지속 가능한 어떤 공생, 상생의 어떤 이러한 경영의 원리들을 현실 속에서 현장의 경영 속에서 실천하거나 그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수 문제 어떤 이런 그리고 ESG 경영에 있어서 어떤 평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는 심지어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노조법 23조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의 어떤 배려 정도까지도 네. 파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기업과 노동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가 좀 현명하고 합리적인 어떤 자극적 자극책들을 좀 만들어주자. 전 그런 제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익과 세수의 분배 문제에서 끝나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10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종기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1: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6: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며칠간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때이른 더위는 오늘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춘천 18도로 비와 함께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 양은 강원 동해안 산지에 최대 100mm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빗길의 오전 정체가 더디게 풀리는 모습인데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방향 도봉터널 중간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창동교부터 중랑교, 성동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지금부터 뉴스퀘어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습을 재차 연기하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3: 공습 경고와 경제 제재 카드로 연일 이란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이란은 오히려 휴전 기간에 전력을 강화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결정하기 불과 1시간 전에 이런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 들어보시죠.
5: 저는 언제 작전에 착수할지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하지 않지만 걸프 국가들은 공습 시점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기 1시간 전이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름다운 연회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공습에 대해 말하고 있었겠죠. 아닙니다. 저는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이 전화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카카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란이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격 유예는 2, 3일쯤 아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나 뭐 그런 시점 어쩌면 다음 주 초 같은 기간을 이루두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2: 이란 때리기 진짜 딱 1시간 전이 는데 주변에서 말려서 멈췄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음 주 초까지는 멈출 거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약간 긴박함을 강조한 듯한 모습도 있는 것 같죠?
6: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긴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생존을
1: 위해서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6: 미국은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이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 멈춰도 그것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파장이 몇 달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뭔가 그 협상 재개를 위한 변곡점이 되어줄 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역할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군사작전 재개로 이제 무기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전쟁이 다시 재개될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명분이 이제 그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좀 잠깐 연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한 미국 경제적으로 보면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이 남미식 이번 주 동안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늦어도 다음 주 초면 군사작전을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저 일정을 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란 내부에서도 유의미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협상과 관련해서?
7: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3: 네.
7: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사실...
1: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7: 왜냐하면 공격 1시간 전에 중단해야 될 만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2: 네.
7: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 지금 푸틴 대통령이 19, 20일 베이징 방문하거든요.
3: 예.
7: 23일 날은 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그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중 정상회담 이어서 이란 전쟁에 관계된 주요국들의 연쇄 회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한 시간 전에 그만뒀다? 그런 극비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2: 예.
7: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말로 전쟁을 해요. 휴전한 이후로는. 그리고 2, 3일 뒤에 공격한다. 그럼 기밀이거든요. 그걸 왜 공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양측이 말로 전쟁을 하고 있다. 서로 압박을 하고 있다.
2: 예.
7: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액면만 본다고 그러면은 협상이 안 되죠.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 보면. 그러나 본질적인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견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란은 본인들이 졌다고 하는 그림이 안 나와야 되는 거고.
2: 예.
7: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말대로 초기에 압도적인 승리,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목표를 낮췄죠. 2015년 오바마 합의보다는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바마보다 나은 형태,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기간,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 이런 것들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원했던 목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모양새가 이게 끝내느냐.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아마 박수는 못 받을 건데 그래도 이제 적어도 돌은 맞지 않을 정도의 합의안은 나와야 되니까
2: 네.
7: 제가 보기에는 전면전 2, 3일 후에도 전면전으로 재개하고 뭐 확전이 된다. 뭐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초기처럼 극단적인 충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2: 저 지금 공격 결정 내리기 1시간 전에 보류하면서 또 백악관 안보팀 회의도 하루 앞당겨서 진행을 했거든요. 군사적인 선택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6: 뭐 전면적인 지상전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전면적인 지상전을 해서 2000년도 초반에 일단 그런 정도의 그 지상전을 하려면 이미 수십만의 그 육군하고 지상병력이 주변에 배치가 됐어야 되거든요.
3: 네. 뭐
6: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치돼 있는 미군 전력 가지고서 이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유력한 것은 이제 그 화력을 앞세운 공습이죠. 그래서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남아 있는 그런 군사적 시설이라든지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 그리고 이어 뭐 하르크 섬에 대한 폭격 뭐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원인 시설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그 원유 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이란이 비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유 에너지 가격에 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경제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3: 네.
6: 때문에 어떤 민간 시설,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좀 크죠. 뭐 그러한 그 공격을 하고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3: 네.
6: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의 군사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수천 척의 상선이 연루됐기 때문에 위험도가 너무 커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그 핵 기지를 갖다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또 우라늄을 갖고 나오는 걸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위험도가 큽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지상전으로 확정될 명분을 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또 공격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그 조용히 뭐 제한적으로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 그 원래 초기처럼 그런 막대한 물량을 쏟아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공습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명분을 만들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자, 지금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가장 크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핵 문제입니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벤스 미 부통령이 이란 협상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포기뿐 아니라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우선 이 내용 듣고 오시죠.
5: 이란 협상팀이 입장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불성실한 의도에 비롯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명확하게 그리고 저희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걸프 지역의 많은 국가들, 더 나아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 겁니다.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JTBS 미 부통령입니다.
3: 네, 벤스 부통령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날짜를 박아서 압박을 했다면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이제 핵무기 포기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저건 원래 이제 미국의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핵 그 능력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모두 없애야 한다 이런 절차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7: 지금 벤스 부통령은 이란 측의 혼선을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이 혼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 가지지 않는 게 레드라인이다. 이란은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항상 그러니까 판을 깨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란은 속셈은 핵 능력을 확보하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 단계를 봤을 때 북한은 거의 10단계에 왔지만은 사실상 10에 왔어요.

0: 그냥 일하는 1에서 2단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한테, 이란은 지금까지 핵무기 가지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핵무기 가지는 게 레드라인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란은 지금 아까 아라그 추행부 장관 요천에 우리 대담 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농축은 NPT 체제의 권한이다. 실제로 2015년 JCPOA 이란 핵합의 때 농축 권한은 줬어요. 우리도 농축 권한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한미 원자력 협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라, 있는 시설도 없애라 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 우라늄을 하는 걸 그걸 핵무 개발로 인정해버리면은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본인 말로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갈리바프, 벤스 1차 만났을 때 20년 동안 농축을 중단하라. 요 안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농축 아예 하지 마라. 저 얘기대로라면은 있는 시설도 제거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건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초기에 벤스의 뭐 본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왔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또 레드라인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렇게 얘기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1: 예. 근데 이제 벤스 부통령은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고 의견을 왔다 갔다 조율을 하다 보면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란 내부의 균열 때문에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죠. 협상파와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측의 제안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조속히 어떤 목소리를 조정해 주길 바란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에서 비협상파, 강경파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지배적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 협상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축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그 레드라인을 봤을 때
1: 예.
2: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측이 이란 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얘기한 것이 트럼프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년간 이제 그 핵 능력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보장을 이제 그 절차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20년이냐, 10년이냐, 25년이냐
1: 예.
2: 우라늄 농축권한 이 얘기를 되는 건데 미국 측이 불신을 갖고 있는 그거죠. 현재 갖고 있는 60%의 440kg 이제 우라늄 농축도 우라늄이라든지 우라늄 농축 기술이 언제든지 핵무기급으로 갈 수 있는 90%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계절이 하루 사이에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꽤 썰렁하더라고요. 출근길부터 비가 계속 내렸죠.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론 더위도 누그러들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 20도 정도입니다.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고요. 10도 이상가량 낮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날씨 참고해서 나오시길 바라고요.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예, 옷차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수원에서 남북 축구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역사적인 여자 축구 경기인데요. 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이 뛰는 수원 FC 위민. 북한의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역사적인 경기를 벌이는 겁니다. 내 고향 팀은 굉장히 강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이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지 잠시 후에 축구 전문 기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5월 20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 씨와 함께합니다. 매일 입는 옷 중에 가장 세탁하기 어려운 옷이 뭘까요? 아마 기름때 쇳가루가 묻어있는 우리 노동자분들의 작업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 씨가 이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단돈 그것도 1,000원에 말끔히 세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인천 씨 노동정책과 김창현 노사협력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장 김창현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소식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노동자들을 위한 1,000원 세탁소 운영 소식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1: 네, 작업복을 단돈 1,000원에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산업현장 노동자분들의 작업복은 기름때와 쇳가루 때문에 가정에서 세탁하기도 일반 세탁소에 맡기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천시가 그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수거하고 깨끗하게 세탁한 뒤 다시 가져다 드립니다.
0: 네. 생각해보니까 노동자분들 작업복 매번 세탁해서 입으시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 그 계기가 뭔가요?
1: 네. 인천 사업장의 99.2%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대기업은 회사에서 작업복 세탁을 지원하지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분들은 퇴근하고 불편한 몸으로 직접 손세탁을 하시거나 아예 포기하고 오염된 옷 그대로 입고 출근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노동복지 사각지대라고

0: 판단했고 인천시가 직접 해결해 하기로 했습니다.
1: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큰 곳에서는 당연히 우리 근로자분들 작업복을 회사에서 그 세탁을 지원을 하는데 작은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은 생각해 보니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늘 내가 일해서 더러워진 옷을 오늘 밤에 가서 빨아서 말려가지고 또 계속 입으셔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으셨군요. 실제로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하셨을 텐데, 인천시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직접 세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용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1,000원이요, 1,000원. 야,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가장 큰 특징은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 세탁소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사업장으로 직접 수거하러 갑니다. 하루 500볼 이상 처리가 가능한 산업용 장비로 기름때와 색가루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 드리며 요금은 상하이 한 벌에 1,000원입니다. 퇴근 후 세탁에 평균 1시간 이상 쓰시던 부람을 저희 인천시가 대신해 드립니다.
1: 네, 이 1,000원 세탁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뭐 따로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0: 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비스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개별 노동자분들이며 사업주나 담당자분이 연락 주시면 일정을 조율한 뒤 사업장으로 방문드립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명함이면 충분하고 결제는 카드와 계좌 이체 모두 가능하며 월말에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이라 매번 따로 결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 개별 노동자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나 그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전화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는 아실까요? 어서 찾아봐야 돼요. 전화번호 정보는요.
0: 네, 인천시 홈페이지에 있고요. 지금 현재 금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제가 인천시에서 이탁하고 있기 때문에
1: 아하.
0: 서구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1: 예. 직접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좀 보니까 세탁 서비스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 생산적 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0: 네, 1,000원 세탁소 운영을 서구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분들이 세탁 전문가로 교육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동자분들께는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취약계층 이웃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선순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작업복 세탁을 해주시는 건데, 혹시 다른 옷들도 세탁이 가능한가요?
0: 예, 천원 세탁소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작업복 전용 세탁소입니다. 산업 현장 맞춤 시설인 만큼 서비스 대상은 작업복으로 한정되며 일반 의류나 세탁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작업복 전용 세탁소입니다. 여러분, 다른 옷들은 그냥 일반 세탁소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이게 1,000원에 수거도 되고 세탁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혹시 나중에 오를 수 있지는 않나요?
0: 네, 인천시가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노동자분들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인 만큼 1,000원이라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삼을 계획입니다.
1: 예,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가 좀 확대될까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0: 예,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6월부터는 계양구까지 수거 배송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은 남동점이 추가로 문을 열게 되며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 세탁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간 10만 장 세탁을 달성하여 인천의 모든 노동자분들이 쾌적한 작업법으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천원 세탁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노동정책과 김창현 노사협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오늘 저녁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아주 특별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수원FC 위민의 오늘 밤 상대가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팀.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 종목으로는 무려 12년 만에 성사된 맞대결인데요. 입장권도 전석 매진될 만큼 축구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겠지만 관중석에서는 두 팀의 응원단이 함께 응원을 펼치는 보기 드문 장면도 예고돼 있는데요. 내 고향 여자 축구단, 어느 나라의 팀일까요? 1번 북촌, 2번 북한, 3번 북해도, 4번 북어국. 1번 북촌, 2번 북한, 3번 북해도, 4번 북어국.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앞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내 고향 여자 축구단 팀 이름인데요. 이 팀이 어디의 팀일까요? 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함께 펼치는 건데요. 역사적인 경기다. 이런 표현이 앞에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곳의 팀일까요? 1번 북촌, 2번 북한, 3번 북해도, 4번 북어국.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저희 축구 전문 기자 직접 모셨거든요. 오늘 그 경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가 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속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아, 3691번이며, 아우, 비 오는데 오랜만에 불타오르겠는데요. 오늘 꼭 치맥하면서 TV 봐야겠어요. 예. 이런 날은 꼭 치맥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치맥일까요, 여러분? 왜 치맥인지도 한번 여러분 생각도 보내주세요. 이런 날은 왜 치맥을 먹을까? 전 궁금해요. 예. 0413번님. 선수들의 표정이 다소 어두웠지만 돌아갈 때의 표정은 서로 활짝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쵸. 들어올 때 보니까 좀 긴장된, 약간 표정이 저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6552번님, 멋진 경기 하시기를, 예,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6336번님은요, 저 이번에 수원에서 경기 관람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와, 경기 직접 보러 가시네요. 다음에 직관 후기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수원 종합경기장에서 아주 특별한 축구 경기 열립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수원 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함께 펼치는데요. 이내 고향 여자 축구단 어디의 팀일까요? 1번 북촌, 2번 북한, 3번 북해도, 4번 북엇국.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 힌트송 그냥 바로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북쪽 계단.

0: 오늘 저녁 수원에서 아주 특별한 축구 경기가 펼쳐집니다. 한국 여자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지소연 선수가 이끄는 수원FC 위민, 또 사실상 북한 대표팀급 전력으로 평가받는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티켓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과연 수원FC 위민이 지난해 조별리그 0-3 패배를 서력하고 한국 여자 클럽 축구 최초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이뤄낼 수 있을지 축구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기희 축구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수원 가십니까?
1: 네, 이따 갑니다.
0: 아우, 기대가 크시겠어요.
1: 아, 네. 기대가 정말 큽니다. 저도.
0: 근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비 내리는데 하는 거잖아요.
1: 네, 축구는 날씨와 상관없이 예, 그냥 합니다. 다른 와, 스포츠와는 다르게.
0: 그렇군요. 네. 날씨와 상관없이. 네, 네. 오늘 축구 저녁 7시에 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번이 어떤 경기인지 일단은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기는 결과 이상의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 축구팀의 방문이 2018년 10월 강원도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축구대회 이후 8년 만이고요. 그리고 여자팀만 놓고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무려 12년 만입니다. 그래서 남북 체육 교류의 맥이 오랜 기간 끊겼다가 어찌 보면 이번에 다시 연결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재 남북 관계는 계속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AWCL이 엄연한 국제대회이긴 하지만 이러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번 맞대결을 통해서 남북의 스포츠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남북 여자 축구 맞대결입니다. 또 한국에서 펼쳐집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AWCL, 그렇죠?
1: 네.
0: 요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이게 어떤 경기입니까?
1: 네, AWCL은 말 그대로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이 영어 약자이고요. 이제 이 대회가 본격 출범한 지는 2년 됐습니다. 2024년부터 출범을 한 대회고 이전에는 이제 시범 리그를 거쳐 가지고 2024년에 정식 대회로 출범한 대회고 우리 지금 남자 축구 같은 경우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K리그 팀들이 출전하는 챔피언스 리그를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도 여자 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이 대회를 새로 창설했고 이제 이번 대회가 2회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시아 지역의 여자 축구 클럽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여자 축구단이 굉장히 강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정도 강합니까?
1: 네,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이제 지난 2012년에 창단했고 평양을 연구하는 팀이고요. 그다음에 감독이 전 여자 북한, 그러니까 북한 여자 대표팀 감독이었던 리유일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팀의 경우 이제 소비재 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고 있는 기업형 구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팀은 북한 여자 축구 1부 리그

0: 그렇긴 하지만 강한 체력,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저돌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힘과 속도, 기동력도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축구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내 고향 여자 축구단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원래 북한 여자 축구 쪽에 사이오팀이라고 전통의 강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을 2022년에 내 고향이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1: 굉장히 강한 팀. 내 고향 여자 축구단,
0: 네.
1: 그리고 수원 FC 위민. 보면 이제 나이대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까?
0: 나이대가 아주 비슷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조금 수원 FC 위민 같은 경우에는 신예와 베테랑이 적절히 이렇게
1: 그렇죠.
0: 섞여 있는
1: 응.
0: 구조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젊은 선수들 위주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아하, 그렇군요. 이제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두 팀이 맞붙는 거는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언제 맞붙었고 그땐 결과가 어땠습니까?
0: 네, 지난해 11월에 미얀마에서 이 AWCL 조별리그 경기가 열렸는데, 당시 이제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이 맞붙어서 0대3으로 수원이 졌어요.
1: 예.
0: 예, 그때 이제 박기령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보면 선수들이 겁먹은 것 같았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거는 이제 수원FC 위민의 선수 구성이 좀 크게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제 뭐다 아시다시피 지소연 선수를 포함해 국가대표인 그런 김혜리 선수나 공격수 최유리 선수 등이 이제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지소연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소연 선수 A매치 175경기에 출전해서 75골을 기록한 한국 여자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고요. 무엇보다 북한 대표팀과 9차례 격돌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축구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선수가 또 세계 최고 무대인 잉글랜드에서 뛰었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선수다 보니 이제 거칠고 강한 이내 고향 팀을 상대로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그러니까요. 지난해 11월에 미얀마에서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0대3으로 졌는데요. 수원 FC 위민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에 0대3으로 완패였습니다. 그때는 지소연 선수가 없었고
0: 네.
1: 오늘 경기는 지소연 선수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전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다른 선수들도 많이 선수 구성이 바뀌었다고 하셨지만, 지소연 선수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전에 아까 그 기록하고 있는 골수 있잖아요. 75골.
0: 네.
1: 남녀 합쳐서 최고 기록 아닌가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저는
0: 네.
1: 이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남자 축구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누가 잘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여자 축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소연 선수는 다 이름은 한번 좀 들어봤을 그런 선수인데 사실은 굉장한 선수더라고요. 엄청나게 글로벌한 선수잖아요. 지소연
0: 맞습니다.
1: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세요.
0: 네, 그 지소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할수 있는 잉글랜드 첼시에서 오래 뛰었었고, 그다음에
1: 그러니까요.
0: 이제 미국 여자 축구도 경험을 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국가대표의 그런 핵심 역할, 지금은 이제 베테랑이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거의 한국 여자 축구의 심장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 선수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북한 팀만큼은 꼭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경기를 해봤지만 북한은 아직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에, 그래서 오늘 이제 지소연 선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경기에 나설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1: 경기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지소연 선수 그렇지 않아도 뭐라 그랬냐면 상대가 거칠게 나오면 같이 맞서겠다. 너무 무서워요. 아니 우리 지소연 선수가 같이 맞서겠다 이 정도면 북한 팀들도 굉장히 거칠게 경기한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북한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금 3무 6패인가 9경기 해가지고 한 번도,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가 9경기를 치러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북한 팀과 경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거친 욕설과 험한 말, 그리고 이제 몸싸움도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좀 지소연 선수한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도 이제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이제 징크스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하게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소연 선수도 굉장히 특별한 경기로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이제 거칠고 몸싸움도 많이 하고 좀 욕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완전히 해외 외국 선수들이면 우리가 그 욕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다 알아듣잖아.

0: 그러니까 네. 이 평정심 유지, 평정심 유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박기령 감독, 지난해 우리가 이제 0-3으로 완패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총성 없는 전쟁이다.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죠?
1: 네, 사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 팀과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이제 상대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북한 팀과는 그런 언어적 장벽이 거의 없다 보니 이제 그쪽이 하는 말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경기에 대한 중압감이라든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경기와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박기령 감독도 총성 없는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수저우에서 17세 여자 대표팀이 이제 여자 챔피언십 경기를 치렀어요. AFC 챔피언십. 이제 그 경기에서 북한 여자 17세 대표팀과 조별리그 경기를 치렀는데 당시 이제 하나 흥미로웠던 장면을 좀 설명드리면 경기 전에 이제 그 선수단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 선수가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북한 선수가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0: 네.
1: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전은 원래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벌써 그러니까 이 신경전도 엄청나다. 그죠?
1: 맞습니다.
0: 누가 더 기선을 제압하느냐. 아마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양 팀 다 서로 전략 분석을 했겠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우리 이제 기자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승부에 도움이 될까요?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고향 팀은 이제 강한 압박과 피지컬 기동력을 바탕으로 이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수원 FC 위민은 여기에 대비해서 패스 플레이 특히 이제 빠른 속도의 원터치 플레이로 압박을 조금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위험을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소영 김일희 선수를 비롯한 그런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세트 피스인데요. 이제 원래 상대가 6탄 방어에 나서는 경우에는 이제 좀 약속된 플레이로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좀 축구에서 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기에 수원 FC 위민이 이를 잘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양측이 다 전략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북한 팀이 입국해가지고 17일 입국해가지고 연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데뷔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장막 치고 한대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은 지금 전술을 막 연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거 비기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이제 뭐 수원 FC 위민도 이 경기를 대비해서 이제 WK리그 기존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좀 이 경기를 좀 철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예전 그러니까 미얀마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번 맛부터 봤으니 이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0: 그렇죠.
1: 한번 맛부터 봤으니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들 중요하잖아요.
1: 네.
0: 감독님들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기령 감독, 북한은 리유일 감독입니다. 이 리유일 감독도 명장이라면서요?
1: 네. 여자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고 그다음에 북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명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한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축구 선수 부자 관계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북한 내에서 이렇게 명장으로 이렇게 그런 대표되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 이제 박기령 감독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그 여자 축구와 관련돼서 경력이 좀 오래된 감독이다 보니 이제 양팀 감독의 그런 지략 대결도 이번 경기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양 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선수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수원 FC 위민은 다 인정하시듯 지소연 선수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내고향 팀이 수원 FC 지소연이 워낙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소연을 밀착 마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밀착 마크라는 것은 단순한 밀착 마크가 아니라 진짜 괴롭히고
0: 거만 말도 하고 밀착 마크할 거 아니에요.
1: 거칠게 몸싸움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좀 밀착 마크를 할 거라 생각하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지소연 선수를 미드필더에만

0: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측면과 최전방 등으로 좀더 유기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빈 공간으로 이제 우리 최유리 선수나 아니면 뭐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골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지소연 시프트 같은 전략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내 고향에서는 어떤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0: 네, 내 고향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김경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2023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당시 이제 우리와의 8강전에서 쐐기골을 넣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당시 4대 1로 이겼고 그 4대 1 승리에 기여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이번 AWCL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골을 넣고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경계해야 할 선수 1순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공격수입니다.
0: 네.
1: 김경영 선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계속 이렇게 쳐다봐야 될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부담되라고.
0: 네.
1: 근데 뭐 워낙 그쪽에서도 이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왔을 것 같아가지고
0: 네.
1: 엄청나게 좀 강한 전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사실 이 선수들에게 이 어떤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남북 경기이기 때문에 벌써 초반부터 긴장감이라든가 여기저기서 뭐 정치 외교적인 어떤
0: 맞습니다.
1: 상징이 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니다. 오히려 좀 동기부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0: 네, 저는 좀 반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벌어지는 남북 대결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런 공동응원단 같은 것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원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중압감이 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게다가 사실 이제 공동응원단이라는 것도 그런 스포츠 세계에서는 조금 생소한
1: 생소하죠.
0: 개념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AWCL이 이게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오면은 국제 대회이고 승부를 가려야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더욱 그러한데요. 그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번 경기가 승부 자체보다는 이제 좀 승부 외적인 것으로 좀더 부각되고 있다 보니 수원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도끼를 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1: 풀어야 됩니다.
0: 우리의 존재감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제 여자 축구도 알리고 이런 수원 FC 위민에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걸 대중에게 좀 알리는 기회로 삼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지소연 선수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의지가 선명히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이기는 팀은 멜버른 시티, 호주 팀하고 도쿄 베르디,
0: 네,
1: 진짜 일본
0: 맞습니다.
1: 팀하고 이제 승자를 가리게 되는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결승전은 23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오늘 맞대결입니다. 남북 여자 축구 역사적인 맞대결. 우리 또 축구 전문 기사시니까 저희가 꼭 여쭤보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자, 몇대몇 예상하십니까?
0: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1: 네.
0: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후반 한 44분까지는 1대1로 갔다가,
1: 아, 너무 너무 힘들어요.
0: 후반
1: 마음이.
0: 45분에 수원 FC가 극적인 결승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여러분, 우리 안기희 축구 전문 기자께서 2대 1로 한국이 결승전 간다. 아, 예상하셨습니다. 결승전에서 누구랑 싸우게 될까요? 호주랑 일본 중에.
0: 이제 그 호주와 일본이 이제 잠시 후 낮에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본 팀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 이게 길고 짧은 거는 좀 이렇게 돼봐야 아는
1: 맞죠.
0: 거라서
1: 결승전 한일전까지 예상하셨습니다.
0: 네.
1: 자, 지금까지 안기희 축구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8: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8: 저축은행
11: 모든 인쇄 가능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온라인 주문 간편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2: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12: 성원 에드피아
1: 6635번님 남자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 여자축구엔 지소연이 있죠. 여자축구의 자존심 지메시 예, 응원한다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13: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른 더위는 오늘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춘천 18도 선에 그치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강원 동해안 산지에 최대 100mm,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는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80mm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앞차의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방향 고척교에서 광명교 구간 2차선에서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올림픽대교 남단 4차선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나 구리 암사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양화대교 1, 2차로 에서도 승용차 간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서강대교부터 성산대교 사이가 정체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일교까지 아직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군민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테이블에 다시 마주앉았습니다.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협상이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 하나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중동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고 이후 노조 조합원 투표 절차로 넘어갑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광주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이 안동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의 뜻을 같이 한 데는 중동 사태로 높아진 자국 내 불안을 외교 성과로 타개해보려는 두 정상의 공통된 의도가 담겨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동 정세 혼란이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한국과의 연계로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와 외교력을 강조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일치해 양호한 한일 관계를 국내외에 드러내는 형태가 됐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설명자료에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워싱턴 DC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포함한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자축구 간판 지소연이 뛰는 수원FC 위민과 북한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남북축구 맞대결을 펼칩니다. 수원FC 위민은 오늘 저녁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북한의 내 고향 여자축구단과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오늘 이기는 팀은 멜버른시티와 도쿄 베르디전의 승자와 토요일 오후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중부 서해안과 영동, 제주산 간에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봄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9도, 대구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오는데요.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방금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주 특별한 축구 경기 열리죠. 아시아 축구 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우리나라 수원 FC 위민 그 상대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입니다. 이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어느 나라의 팀일까요? 어디 팀일까요?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북촌, 2번 북한, 3번 북해도, 4번 북어국.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9058번이며 치소나 치소맥으로 하면 술이 빨리 올라와서 후반전을 못 보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전 치맥을 합니다. 대구도 비가 오네요. 운전 조심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소주가 들어가면 좀 빨리 술이 취하니까 예, 끝까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 후반전에서 우리가 결승골을 터뜨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후반전까지 꼭 다 보셔야 됩니다. 8516번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혼자 경비실에 앉아 있어요. 예. 이렇게 보내시면서 슬라생 듣고 있다고. 어서 오십시오. 예. 혼자 라디오 듣고 계시지만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좀 즐겁게 예, 계시면 좋겠네요. 5545번님은요, 누가 이기든 좋은 경기, 활기찬 모습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8616번님은 사실 걱정이네요. 오늘은 안 그러겠죠? 라고 하시면서 페어플레이로 우리나라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북한 여자 축구팀이 도망가는 심판을 따라가서 때리는 걸 봤다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오늘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앞서 이제 기자님도 그러셨지만 좀 약간 거칠게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우리 선수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좀 신경을 써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수원에서 남북의 역사적인 맞대결이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응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향 여자축구단 어디 팀일까요? 1번 북촌, 2번 북한, 3번 북해도, 4번 북어국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로 바라보고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예술이 되다라는 새로운 슬로건도 선포했는데요. 최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봄축제부터 대학로 재도약 프로젝트 또 광복절 특별공연 등 서울을 예술의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어 보죠.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해주셔야죠.
1: 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형종입니다. 예술과 도시 서울. 그리고 시민들의 즐거움이 있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0: 네. 아니 이렇게 몇 번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뭔가 나오시는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대표님. 뭔가 뭐라 그래 조금 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좀 발랄해지신 것 같습니다.
1: 아, 이제 올해 제가 이제 2년 차 됐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작년에 올 때는 상당히 이제 일 자체도 많이 그 뭐랄까 얽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 파악도 많이 했고 시민들하고 네.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더 문화재단답게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더 가볍게 뛰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렇게 딱 정장으로 넥타이 메고 오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그렇죠. 오늘은. 그때는 이제 좀 관에 들어왔으니까 예술가로서 관에 들어왔으니까 좀 관에 훈련을 했고
0: 네네.
1: 이제 다시 예술가와 관과의 그 중간 지역에서 예, 예. 연결을 하는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하게 해서 네. 오늘 좀 복장을 좀 가볍게 와봤습니다.
0: 이번 새로 선포하신 새로운 슬로건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 예술이 되다라는 슬로건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1: 예, 뭐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K컬처 그리고 어마어마한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지금도 BTS 대단한 국위 선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이제 서울문화재단 오면서 그 전에 시청에 있을 때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한류의 근본은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한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는 어디부터 왔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됐고요. 작년 4월에 서울문화재단 우리 전 직원들한테 서울다움은 뭘 건지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서울의
0: 네,
1: 뿌리.
0: 네, 네.
1: 그래서 서울을 우리가 가장 매력적인 건 역사도시 아닙니까? 그 어느 도시에 뉴욕보다 미국보다 한 역사도시 6천년 역사도시 그리고 2000년 또 삼국이라는 역사 각축지 600년 수도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겹겹이 쌓여서 오늘이 있는 거죠. 6천년 전에 샤머니즘이 있고 2000년 전에 불교 문화가 있고 600년 전에 우리가 그 유교 문화가 있는 이런 것 위에 예술가들의 장인 정신이 겹겹이 흘러왔잖아요. 바로 그게 오늘 서울의 문화고 그 위에 쌓인 서울의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고 세계인들이 몰려오는 곳 이 다이나믹한 서울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긴 여정 속에 오늘이 만들어졌다.
0: 아, 그래서 그 서울다움을 그 어느 때보다 좀 보여주겠다, 표현하겠다라고 하셔서 올해 슬로건은 서울 예술이 되다.
1: 그렇죠. 서울은 이미 예술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0: 그쵸, 그쵸.
1: 뭐 시민의식부터 시작해서 예술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서 서울은 저렇게 오뚜기처럼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예술의 힘이 있다. 예술로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다. 이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또 마침 5월에 오셨잖아요.
1: 그렇죠.
0: 5월 하면 이게 축제의 달이거든요.
1: 네네.
0: 뭐 각종 축제가 열리는 기간이 5월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봄축제죠. 축제 봄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1: 작년에도 굉장히 시민들이 노들섬에 많이 와서 어린이날 그 좋았는데요. 제가 올해 생각할 때 어린이날 하면 5월 하면 어린이날을 많이 떠올리는데 저는 어린이를 존중하면서 그 소재를 가지고 전 세대가 행복한 5월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0: 네네.
1: 누군들 어린이 아니었을 때가 있겠습니까?
0: 어린이 큰 것이 어른입니다.
1: 그렇죠. 네. 저는 그 이번에 행사를 네. 할 때 보니까 그 어린이들 손을 잡고 아빠, 할아버지까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곳곳에 와 있는 풍경을 보고 너무 제가 흡족했던 것은 제가 컨셉이 딱 맞아떨어졌다. 그 어린이 손을 잡고 그 나의 어머님, 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렸을 적 20년 전에 내 손을 잡고 왔던 아버지를 떠올리는 시간을 서울 곳곳에 연출을 했죠. 그래서 양천에서 톡톡해서 여기에는 그 아빠와 어린아이와 왈츠를 또 조부모와 발레를 이런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요.
0: 네네네.
1: 그 안에서 아주 3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영유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너무 많은 그 호응을 받았고 노드섬에는 역시 그 작년에 이어서 서커스. 서커스는 그 동심 맑은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아주 서커스 그 판타스틱한 장면을 연출했고 지금 서울숲에 막 난리 났다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숲이 올해 그 정원도시가 돼가지고 그 안에 이미 그 개장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왔다고 하네요.
0: 진짜 난리 났네요.
1: 그 메인 무대에 우리 서울 스테이지가 또 들어가서 20년 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했던 그 어버이날 그런 음악들 미래소년 코난
0: 네.
1: 이런 그 만화 애니메이션 주제곡들을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연주를 어머. 해주니까 객석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따라 부르고 박수치고 저는 이런 것이 문화고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로서 전서의 대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역시 예술의 깊이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대표님이 직접 기획하신 행사거든요.
1: 예.
0: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이였다라는 이번 축제 봄봄 슬로건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를 다 즐기시는 그런 현장을 보셨잖아요.
1: 네.
0: 직접 기획한 분으로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1: 그 볼 때마다 저도 이제 그런 애틋함이 들었던 게 과연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됐어요. 우리 아들한테 잘하고 있는가, 우리 딸한테 잘하고 있는가. 아버님이 저는 좀 더 사셨어야 되는데 돌아가셔서
0: 예.
1: 너무 또 그런 것들의 애틋함이 우리 그 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돌아보는 오월이 됐다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버이날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5월 한 달을 문화예술로 돌아보고 그것이 서울의 힘이구나 한 걸 느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학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대락로 여러분 대학로 아니고 대락로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뭔가요?
1: 아까 제가 서울다움 얘기했잖아요.
0: 네.
1: 자, 서울다움 작품을 만들어내고 글로벌 그 세계 시민들이 서울에 왔을 때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대학로를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요즘 대학로 공연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뭐 예술가들이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팬데믹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많은 생태계가 사실은 무너졌고 또 더불어서 그 OTT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그 문화예술의 소비층의 시야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연극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대학로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대학로 그 80년, 90년도에 그 지적 영역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던 좋은 공연 한 편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공간이 대학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그 공간에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봐야 돼서 요즘 MZ세대들 용어로 대랑로 큰 대자 즐거울 낙자 즐거움이 있는 길 웨이에서 대랑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0: 네.
1: 대학로 구성원들 예를 들면은 예술가 협단 재회장들 해와 역장님 대학로에 있는 한 7개 되는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뭐 기업체들 이름 밝힐 수 없지만 기업체 네 군데 이런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학로를 다시 한번 다시 대학로 시대를 열어보자 그래서 미래로 한번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어제 의기투합 했습니다.
0: 그럼 어제 의기투합했으면 이제 시작을 하실 건가요?
1: 그렇죠.
0: 기획만 된 상태인가요?
1: 그래서 네. 대학로에 오면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구성원들이 함께 네, 노력을 네. 하고요. 하는데 그 공간에 가면은 우리가 공연과 공연 사이에도 저녁 6시부터 우리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센터에 오면은 그 쇼츠 공연 10분짜리 공연을 10개 정도를 해줄 거예요. 그 맛보기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가면.
0: 아, 맛보기 중요하죠.
1: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음에 어떤 공연을 볼 거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거기에서 이제 제철 연극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제철회가 있듯이 제철 연극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 네. 많은 그리고 거기서 티켓도 팔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도 좋아하고 시민들에게도 기대되는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대학로가 앞으로 이제 대학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그 공간이 그 길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 중 이미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로 제철 연극 알려주셨습니다.
1: 네. 예, 예.
0: 근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뭐 구체적인 방안 지금 쫙 갖고 계신 거잖아요.
1: 네. 예, 그래서 제철 연극이 아까 그 공연 시작 전에 예. 보는 거라면 이제는 공연이 끝나고 남은 애프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연극센터에서 네. 공연을 보고 오면 공연은 공연을 보면서 끝난 게 아니라 공연 이후에 이어지는 사유의 시간이 더 큰. 그래서 저희가 맥주 한 잔 들고 그동안은 뭐 연극은 신성하다 어쩌다 해서 진짜 그 술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었는데 서울 연극센터의 1층에 네. 공연 끝나면 누구든지 와서 맥주 한 잔 들고 그 같이 공연을 본 사람들하고
0: 공짜입니까?
1: 왜 공연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지금 공짜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군요. 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변을 피하시는데?
1: 뭐 공짜 뭐 오시겠다면 제가 월급을 다 풀어주더라도 한번 모시도록 하죠.
0: 아니 이럴 수 있죠. 선착순 20분은 공짜.
1: 예예예. 예, 예.
0: 21번째부터는 결제하고 드시는 걸로.
1: 아 그런 여러 가지 뭐 술뿐만 아니라 커피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오면은 그 사유로 즐길 수 있는
0: 네.
1: 사실은 제가 아까 성수동이 우리가
0: 아 요즘에 핫플레이스죠. 그렇죠.
1: 그런데 이 대학로가 그 전에 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로는 지적인 영역이라면 제가 자꾸 지적이라는 것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사유하고 그걸 남들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더 풍요로워진 게 대학로 거든요.
0: 네, 네.
1: 빨리 대학로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대학로의 창작 생태계 이런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1: 예, 예.
0: 거기 항상 언급되는 게 대학로 극장 쿼드더라고요.
1: 예, 예. 예,
0: 근데 여기 하반기에 좀 달라지나요?
1: 예, 그렇습니다. 대학로 극장 쿼드는 그전에 그 동승아트센터 극장이라 500석 규모였는데 2022년도에 쿼드 극장으로 이게 탈바꿈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혁신을 못 이뤘는데 올해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왔지만 올해 대학로 쿼드에서 연극 장인이라고 할 만한 우리 서울 연극계의 대표적인 분들 다섯 분을 모시고 김우옥, 한태숙, 김아라, 이상열, 김광보 연출 이분들 정도는 아마 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연극계의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쿼드 극장이 우리 예술 저 시민들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쿼드의 다양한 실험 그 쿼드 극장은 6단으로 변신되는 그런 최고의 실험 극장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공연을 탐색해보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대표작들을 여기서 펼쳐놓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연극의 표현 기법이라든지 사유 연극의 다양한 본인들의 삶을 무대에 다 녹이면서 예술가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학로 극장 쿼드의 하반기 라인업은 5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8월이면 8.15 광복절을 다 이제 맞게 되는데 지금 특별 공연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1: 예,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열차 37호에서 네. 만들어서 쿼드에서 공연하고 중앙아시아 두 개 나라를 갔다 왔는데 역사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그 곱씹고 또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의 가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올해 또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라고 아, 합니다. 뭐 100년 전 그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만주범을판으로 가야 했던 그들이 또 만주에서 사할린과 하바르크를 거쳐서 그 유랑을 했어야 했던 그 고려인들을 따라가는 고려극장의 이야기를 오늘의 작품과 감각으로 극장은 달린다. 작년에 열차 37호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리서치를 하면서 공연했던 올해는 이것을 우픈 연극으로 만들고 좀 가볍고 즐겁게 14명의 배우들을 투여를 하고 해서 이번에 그 백상예술상 신인연출상을 받았던 변영진 연출이 맡아서 올해 여기도 이제 어제 그 라인업 다 끝났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배우들 다 뽑아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0: 8.15 광복절 맞아서 준비하고 계신 특별 공연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광복 81주년이자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인데 이를 기념하는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거고 그럼 공연은 어디에서 열리는 거예요?
1: 일단 그 8월 그 13일부터 코드 극장에서 공연을
0: 코드에서.
1: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말에 바로 넘어가서 키르기스탄
0: 아 직접 가서
1: 예 그렇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그래서 키르기스탄에도 우리 교포들이 아직
0: 그렇죠.
1: 2만 명이 계시고요
0: 맞죠.
1: 카자흐스탄에도 한 8만 명 우즈베키스탄에도 한 18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꼭 여기를 가야 되는 이유는 100년 전에 그 독립운동의 길을 문화의 길로 다시 이으면서 우리가 고국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에서 공연 작년에 했을 때도 80, 90 되신 분들이 그 언어도 잘 안 통한데 그 휠체어 끌고 여기서 앉아 있으면서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와줘서 고맙다라고 그 내용보다도 한국에서 이렇게 와줘서 공연해 준 그 자체를 너무 눈물 깊게 하는 거 보고 다시 또 내년에 찾아오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다시 지키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올해도 그러면 대표님 가시겠네요?
1: 직접 또 올해도 가서 또 그분들 다시 손 잡아드리고 또 올해도 또 그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도 문화 교류 그 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가는 김에 또 ODA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도 전파도 해주고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형제국가처럼
0: 그렇죠.
1: 함께 서울문화재단이 같이 길을 갈고자 합니다.
0: 사실 이 중앙아시아에 여전히 고려인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후손분들도 많이 계시는
1: 그렇죠,
0: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대표님 작년에도 이제 가셔가지고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1: 그렇죠.
0: 같이 소통할 시간도 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랑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고려극장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연극도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는데 한국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바깥에서 본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남다릅니다. 사실 이번 작품에도
0: 네네.
1: 배우 한 명이 고려인입니다.
0: 그래요?
1: 그 친구가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 작품을 위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배우들이 몇 명 지원한지 아세요? 497명 정도가
0: 몇 명 뽑는데요?
1: 12명 뽑는다고 공고를 했는데 우리 그 독립운동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역사에 대한 관심과 기억에 대한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정말 남다랐던 한 친구 오디션 하는 걸 제가 늦게 이제 참관하러 좀 내려가 보니까 코드극장에서 했는데 그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 보니까 그 카자흐스탄에서
0: 어머.
1: 그 친구가 그러니까 한해종으로 유학을 왔다 갔던가 봐요. 그런데 고려인 이제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말도 너무 잘하고 자기가 이 작품에 꼭 출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그 120년 후에 지금 자기
0: 그러니까요.
1: 할아버지들 한 기회를 3대째 된 손녀가 이렇게 배우로서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0: 걷고 다시 그곳에 가서 지금
1: 또 하는
0: 공연할
1: 거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카자흐스탄에서 또 하는 거죠. 기르기 전도 하고.
0: 와, 이런 거 보면서 대표님의 어떤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느끼시는 게.
1: 네. 좀
0: 예술이라는 것, 이런 공연이라는 것이 시대도 지금 관통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시대도
1: 그렇죠.
0: 관통하고 있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문화재단의 2026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 하반기에 또 어떤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끝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제가 작년에 와서 가장 우리 박혜빈 진행자님께 강조했던 사업이 뭔지 아세요?
0: 어떤 페스타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저 기억나요. 그거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가져오셔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제 의사를 말씀을 드렸고 반영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올 때에 그 진한 걸로 한번 또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0: 처음에 색깔이 약간 안 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진한 색으로 부탁드렸거든요.
1: 그래서 예술이 그 대추나무가 붉게 물들어가듯이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서울 예술가들의 정수 작품만 모아놓은 게 서울 어떤 페스타다.
0: 맞습니다.
1: 올해도 가을은 예술가들의 정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40일간 했잖아요. 올해는 72일간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25개 팀의 작품이 들어오고요. 또 200개의 작품이 공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울의 25개 구가 작년에는 9개 구가 참여했다면 25개 구가 참여해서 명실상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의 4대 축제 중에 10초요? 하나로 서울 어텀페스타를 작년에 시장님이 지정하셨습니다.
0: 예, 올 가을에 펼쳐질 제2회 서울 어텀페스타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애 강호
5: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오늘 SAT 정답은 북한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끼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중동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급 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심화 등 원유 분야는 물론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LNG 부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성과 없이 선거용 선전만 남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외교의 마이너스 손이라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는 꺼내지도 못했고 독도 교과서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바라는 과거사 물타기에 우리 스스로 들러리 선 격이라며 과거 이 대통령 발언처럼 셔틀 외교가 아닌 빵 셔틀 외교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 설명 자료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공동 설명 자료 이행을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수주 안에 후커 차관이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한미 간 안보,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춤기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과거 무신사 광고에 대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난 2019년 무신사가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쓰며 건조가 잘 되는 양말을 광고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를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신사는 당시 해당 광고로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고 박종철 기념사업회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 여주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천인 공노할 일이 발생했다며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면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어떻게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히 처벌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오는 23일에 고인을 비하하는 힙합 공연이 예정됐다가 논란 끝에 결국 취소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은 티켓 가격이 서거일을 연상시키는 52,300원으로 책정되는 등 모욕적인 기획으로 확인된 해당 혐오 공연이 재단의 대응으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래퍼 리치 이기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인을 조롱하고 비하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 대중과 노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래퍼 리치 이기는 오는 23일 서울 연남스페이스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노무현 재단이 공연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어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회의 시작에 앞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측이 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노조 측은 대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안을 거부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식 조정안을 내며 노사 한쪽이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측 대표인 여명구 부사장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최승호 노조위원장 역시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숫자가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관장을 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어제 자정 기준 1, 2차 대상자인 36.7%인 1,319만 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3조 739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되는데, 지난달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그제부터 나머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적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19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7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는 15년 전에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가끔 마주치다가 친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치더군요. 매일 출퇴근길을 챙겨주고 제가 다니던 영화 모임까지 따라 가입했습니다.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몰래 쫓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받지 않아서 그랬다더군요.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동료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끝났죠. 하지만 그 후에도 말다툼만 하면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게 공포였습니다. 그 답답함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줬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희는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평소 저를 감시하던 남편은 결국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5천만 원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자 남편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됐어요. 퇴근하고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요.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제 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외도를 하긴 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 혼자 그 빚을 갚고 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이 빚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심한 집착과 폭력, 사연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외도를 한 사연자분이 먼저 이혼 청구

0: 할수 있을까요?
1: 네, 물론 사연자분께서 부정행위라는 잘못은 있지만
0: 네.
1: 남편분께서도 결혼 생활 내내 폭행을 하고 사연자분을 괴롭혔으므로 역시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0: 네.
1: 이에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예, 또한 사연에서는 상대 역시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어느 쪽의 유책 사유가 더 큰지와는 관계없이 이혼 자체는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편 쪽도 유책이 있고 우리 사연자분도 유책이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기보다는 사연처럼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0: 그렇죠.
1: 예,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서로의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유책 사유가 더큰 쪽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0: 네.
1: 네,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은 외도를, 남편분은 폭행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판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신 뒤 서로의 책임이 동등한 부분은 상쇄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면은 그 부분만큼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책 사유에 관해 다투어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부분도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재산 분할에서 사연자분이 이제 거주지 집 대출을 계속 상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재산 분할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1: 네,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결정되는 요소에는 소득, 투자, 사업 운영 등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혼인기간 및 부부 공동생활의 형태,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 일방 배우자의 탕진, 부채 발생 여부,
0: 네.
1: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등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사연에서는 특히 남편분께서 혼자서 부부 공동 거주지에서 주거하시는데 해당 거주지의 담보대출금은 사연자분께서 혼자서 상환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점은 사연자분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이 남편이 이혼한 뒤에도 괴롭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남편의 스토킹이라든가 괴롭힘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예, 우선은 남편분의 폭행이나 괴롭힘에 대하여
0: 네.
1: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임시조치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등의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남편분의 스토킹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이후에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서 접근금지 결정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외도를 이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혼 자체는 무난하게 성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 법원은 책임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쪽의 잘못이 더 크다면 그 사람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대출을 사연자분이 혼자 상환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거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부분도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경찰을 통한 임시 조치로 차단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에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실 때 물건을 놓고 내린 적한 번쯤 있으시죠?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 1위는 바로 지갑이었습니다. 최근엔 유명 빵집의 빵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한정판 굿즈까지 유실물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내 물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 포털인 로스트112나 경찰민원24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역무실이나 유실물센터에 들어온 물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거든요. 내 물건이 확인이 됐다면 신분증을 챙겨서 보관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주웠다면 어떨까요? 습득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면 습득자는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가져갈까? 설마 돈도 아니고 빵인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으니 주웠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정현의 꿈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이 제주 산지에는 120mm, 서울과 인천, 경기권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1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0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도로에서는 빗길에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4,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오산 나들목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이전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4km 구간 아직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도 언양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5: 여명구 사측 대표위원회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안 된다면서 사후 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6: 네, 오늘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제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극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0: 파업을 하루 앞두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14시간이 넘는 그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쟁점을 이제 한 가지로 좁혔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내용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삼성전자 사후 조정을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같이 우리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사가 생각이 되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저희들은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 대립이 많았는데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도와주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는데 한 두세 가지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해가지고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어제는 한 가지를 하셨는데 갑자기 다시 두세 가지가 됐다.
2: 왜냐하면 큰 거나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4: 그럼 그 큰 거 한 가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2: 그거는 노사도 조정은 불성립됐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얘기 안 하죠?
1: 네.
2: 앞으로도 또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또 타결이나 그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안 하기로 하면 노측도 얘기 안 하고 사측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전에 다시 사후조정 시작될 가능성도 있나요?
2: 그거는 노사가 알아서 해야죠.
6: 정확히 언제 다시 대화 재개하겠다 이런
2: 건 모르죠. 저희들은 이제 끈안이 없고 이번 사후조정도 노동부 작가님이 저기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정도의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사측이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뭐 많은 게 있나요? 사측이 사인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나요?
2: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7: 단순한 의사결정 지연인가요? 아니면?
2: 아니요.
7: 의사결정 노동부 장관과 오늘 기급조정권 논의하실까요?
2: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8: 위원장님, 중노위가 7대3으로 노조 주장대로 7대3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그 내용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항목은 노동자에게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7: 7대3 맞는 건가요? 네,
1: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오늘 결렬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중노위에서 노측과 사측에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고 사측에서는 이제 유보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 노측은 이것을 동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그 이견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이 성립이 결과적으로 안 됐고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했지만 두세 가지 정도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큰 이견은 한 개였다.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서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진 상황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가지 이견들은 작은 것이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정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견,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은 함구하기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앞서 최승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것은 서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조정이 일단은 불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후 조정이 재개될 수 있겠냐 이렇게 가능성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박수근 이제 중노위원장이 노사가 이 부분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합의를 시작하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0: 말을 했습니다.
1: 네. 나머지 쟁점이 이제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배분 비율이다. 오늘 이 부문만 좁혀진다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오전에 들려왔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협상이 오늘 오전 상황은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노조에서는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긴급 조정권 발동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재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조정이 성립이 안 됐지만 언제든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잠시 중동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일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이란도 전쟁이 재개하면 더큰 놀라움을 선사하겠다며 맞받아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공습을 유보한다고는 밝혔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다, 며칠이다,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2: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하루 이틀, 3일, 그랬다가 또 주말까지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 쪽 언론을 보시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거 아니냐.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았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결정을 한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결정이라는 게그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 그런 어떤 공습이라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2: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미 미국과 계속해서 공조를 하고 있고요. 전쟁을 시작하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 언론의 판단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결심을 했다. 결심을 했고 시간만 남았다.
0: 이 며칠 동안 뭘 준비하겠다는 걸까요?
2: 결심을 하는 거죠. 이제 준비라는 것은 언제쯤 어느 타이밍에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다음에 이란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남은 거는 이제 어떤 옵션을 할 것인가. 그냥 짧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짧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강한 공격을 통해서 어떤 발전소나 에너지 시설을 다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참수 작전도 갈 것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하르그 섬, 이란 원유 수출 중요한 섬, 그 섬을 공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1: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선택지도 있지만 사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게그 안에 있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 군사적으로 가서 이제 지상군이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잖아요.
2: 그래서 그 옵션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440kg, 하여튼 400kg 이상이 되는 순도 60% 이상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 가져오고 싶겠죠. 트럼프 대통령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고 작전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사망자, 사상자 모든 것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에너지 공격이나 기관 시설 이쪽 공격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이란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0: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전쟁을 재개하면 더 많은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2: 계속해서 이제 아라그치 외무장관 그다음에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었죠. 일단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게 해적 케이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이제 잠수정이나 아니면 수중 드론을 통해서 공격한다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걸프 지역에 있는 중요한 망이 그다음 은행망 그다음에 군사 협력 그다음에 AI망 이런 것들이 파괴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또 노리고 있는 것이 홍해죠. 홍해에 있는 바벨 만뎁 즉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 즉 예멘에 있는 후티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선박에 대한 공격만 한다면 사실상 다른 선박들도 위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홍해를 통과하기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지나가야 되는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선박이나 어떤 인물 관련해서 경제적인 제재도 이제 추가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2: 그렇습니다. 제재는 사실 미국이 부과하는 제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지난주, 지지난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계속 제재,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나 인물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한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공습이 며칠 남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기자들을 연회장 공사장으로 불러서
2: 그렇습니다.
0: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연회장에 그만큼 뭐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 어떻게
2: 그게 말할까요?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 그다음에 뭐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연회장을 새롭게 크게 지금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뭐 한 4억 달러? 6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국민 세금으로 하지 않는다. 기부금하고 내 돈으로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그렇기 때문에 본인 돈이야?
2: 본인 돈도 넣는다고 예. 했습니다. 외신을 예.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기부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주위에 아는 기업가들한테 아마 기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건설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중국 갔다 와서 그 중국의 연회장을 보고 상당히 또 부러워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큰 규모의 연회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네. 언론의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연회장 공사장 앞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는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기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중국을 다녀오더니 좀 인민대회당이 좀 부러웠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얘기도 나오고 근데 뭐 중국 가기 전부터 연회장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연회장이 예. 좁다. 어쨌든 아주 외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왔을 때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아니면 좁거나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연회장 그런 연회장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예. 뭐 이것은 그냥 뭐 국민들은 상당히 좀 답답하겠죠. 유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유가 잡을 생각 안 하고 뭐 자기 연회장 지을 생각만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벤스 미국 부통령이 네. 그 이란이 핵 능력 그러니까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보장 절차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는 어쨌든 이런 합의점들이 마련되기 어렵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핵 합의 아니면 전쟁이다 두 개일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는 뭐 벤스 부통령도 어떻게 힌트를 주는 거죠. 이란이 계속해서 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협상이 안 되면 플랜 B밖에 없다. 그 플랜 B라는 것은 결국 군사적 수단을 써서 이란을 다시 한번 충격을 줘서 예.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이미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란 쪽에서는 여기 이제 받아들일 수용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벤스 부통령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미국은 핵무기만큼은 우리가 결코 포기 못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벤스 미국 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련해서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3: 이란은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적인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수년 후에도 이란의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0: 네, 단순히 이란이 아니라 도미노의 첫 번째에 서게 되는 거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2: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모든 국가들이 우리는 반드시 핵무기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이 지금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란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중동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란이 재래식 군사적 능력도 그렇게 뛰어난데 여기에다가 핵무기를 가진다면 주변에 있는 골프 국가들은 더 이상 이제 이란은 우리는 이란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장화는 거의 뭐 중동 지역 전체가 핵무장화로 가는 도미노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지금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 이란이 이번에 그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하는 방안까지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뭐 미국이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2: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달라. 아니면 IAEA나 혹시 뭐 유럽 국가도 괜찮다 그랬어요.
0: 왜 러시아는 안 되는 건가요?
2: 왜 러시아는 안 되냐? 이란의 입장은 예. 협상이 중단되거나 우리가 이걸 반출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집는다든지 과거처럼 그랬을 경우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아, 다시
1: 돌려받을 수
2: 돌려받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뭐 돌려줄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죠. 다른 국가들은 돌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양측이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마침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갔잖아요. 네. 영접부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격상을 해서 예우를 했다. 왜냐하면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달리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 뭐 누가 접대를 그러니까 마중을 나가는 게 그렇게 영접을 하러 가는 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정 부주석은
0: 중국 국가 부주석. 네. 예.
2: 그렇게 지금 실권에 실질적인 어떤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이 나갔다는 것은
0: 저희가
2: 역시...
0: 지금 비교 화면을 준비했는데 네. 지금 이제 왼쪽에 푸틴은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 서열은 높지만 실권은 좀 없는 그런 사람이 나갔어요.
2: 예,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은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권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푸틴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 훨씬 더 우리는 푸틴을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 더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귀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라고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보면 좀 속이 쓰리겠네요.
2: 트럼프 대통령은 뭐 속이 예. 쓰리지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링크라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란 이렇게 북한 네 개 국가가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기간 거의 뭐 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뭐 섭섭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두 개 국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끈끈한 관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방중한 지 4일 만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중국을 찾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도 좀 의도가 들어 있을까요?
2: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4일 만에 바로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당일치기다 그랬는데 네. 또 1박 2일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죠. 우리 당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 러시아도 우리가 중요시하고 푸틴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죠. 우리 미국하고 좋은 얘기했지만 예. 그거는 그거고 당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국가다. 우리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신호를 보내주기 위한 그런 조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요. 네. 이제 뭐 다음 주 초면은 공습 재개 이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네. 이거 전면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적으로 좀 엄포만 놓는 겁니까?
2: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짧게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선 일주일 정도.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끝낼 그렇죠. 수 있다는 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게 2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중동 사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삼성전자 노사 노조 총파업 하루 앞두고 10시부터 최후 담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이 결렬됐죠.
1: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 기대감이 컸지만 끝내 노사는 접점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럼 이 노조 총파업 불가피해진 겁니까?
2: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노측은 협상이 결렬됐다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측은 어젯밤 10시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시부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결렬 직후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끝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회사도 입장문을 내고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노측이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사후조정회의마저 결렬됨에 따라 이제 내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서 어제 노조에 공지문을 보내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하루 7,087명의 인력이 근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역대 다섯 번째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0: 네, 오동건 기자. 네, 오동건 기자
2: 네.
0: 현장에서
2: 네, 중앙노동입니다.
0: 들리나요? 예. 앞서서 저희가 노측과 사측의 입장을 이제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고요. 이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협상이 왜 결렬이 됐고 지금 노사 간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시
2: 네.
0: 한번 좀 오늘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2: 알겠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감이 더클것 같습니다. 노사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결렬됐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1시 반쯤에 노측이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젯밤 10시쯤에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3차 조정회의가 열렸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직후 최승호 위원장이 바로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조정이 끝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부터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 이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자, 회사도 입장문을 냈고요. 그 이후에 사측도 잠깐 서서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사 입장문을 정리해보면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쟁점을 보면 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성과급 규모 그리고 그 내용은 대부분 수용했지만 핵심은 이곳입니다. 적자 사업부입니다.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노측이 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이 간극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서서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대화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3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됨에 따라서 이제 내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벌일 예정인데요.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서 노조에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7,087명의 인력은 근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노후 파업으로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역대 다섯 번째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0: 와이튼 노동권입니다.
1: 네, 만약에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0.73% 오른 7,324로 출발해서 7,324까지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가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이후 10분 만에 고점 대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만 2,5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 소식 이후 전장 대비 4.3% 정도 하락한 26만 3,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88% 하락한 1,042에 거래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태 파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2: 안녕하세요.
1: 오전에 협상 시작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뭐 어제부터 사실 쟁점이 거의 좁혀졌다. 뭐 어느 정도는 타결 여지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서 뭐 오늘 중에는 충분하게 뭐 협상이 완료가 될 거다라고
3: 장철민
2: 기대를
3: 더불어민주당
2: 했었는데
3: 의원입니다.
2: 뭐 오전 중에 결과를 좀 보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다만 아직 완전한 결렬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뭐 양측 다 노사 양측 다 대화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도 있고 또 사측에서 뭐 완전히 거부하겠다. 가 아니라 뭐 결정을 아직 못하겠다. 결정이
1: 유보했다면서요?
2: 지연되고 있는
1: 예.
2: 상황이라서 뭐 저희 이게 지금 2시간 남은 파업이 2시간 남은 상황이면 정말로 굉장히 다급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한 20시간 가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 안에 뭐 충분하게 다시 이 협상을 잘 마무리하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1: 네. 어쨌든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그 중노위 조정안에 노측에선 동의를 했는데 사측에서는 이제 유보를 했고 지금 좁혀지지 않은 구간은 한 두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4: 아무래도 조금 전에 오동건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성과를 잘 내고 있는 부서에 대한 영업이익에
3: 김용태
4: 대한 배분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문제는 뭐 100번 양보해서 사측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1: 예.
4: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제대로 나지 못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그 이익 배분에 대한 문제까지도 사측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조정 내용에서 합의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예.
4: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실망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노조의 저임금, 또 고강도, 고위험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생존권 투쟁으로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노조가 벌이고 있는 어떤 파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 파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동의하시지 못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에 대한 발동을 하루빨리 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원칙을 여러 번 이제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2: 뭐 대통령께서도 긴급조정권 얘기를 직접 하시지는
1: 예.
2: 않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할을 뭐 이제 하실 의지를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긴급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뭐 실제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삼성전자가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큰 파국 상태로 가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1: 예.
2: 뭐 저도 이제 지금 뭐 속보가 뜨고 방송 오기 전에 뭐 관련된 분들 몇 분한테 뭐좀 여쭤봤지만
1: 예.
2: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좌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
1: 예.
2: 아직은 그래도 뭐 오후도 있고 저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파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이 조치를 취하겠지만 일단은 이 노사가 그래도 결정하고 다시 만나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에는 저희가 노사가 좀 타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예. 뭐 그게 이제 되지 않는다면 저희도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1: 그러니까 뭐 사측에서도 오늘 무조건 대화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의지는 강하게 이제 피력을 한 상황인데 최악도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긴급 조정권 카드가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파업에 만약에 들어가면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2: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네.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다만 지금 뭐 저희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결렬된 쟁점이 정말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 저희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큰 차이는 아니다. 뭐 방금 이제 김용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 사업 부문 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비율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실제로 총파업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 긴급조정권이 발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노사가 앞으로 사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예.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쟁점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는 뭐 총파업 이전까지 그래도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대한 이 노사 협상의 마무리를 만들어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사측에서는 일단은 그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입장이고 과도한 요구를 우리가 이제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경영 원칙이 흔들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이 노동자하고의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될 것 같은데 다른 기업의 노사 간의 갈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노조 측에서 좀 협상력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했었고 사실상 사측을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기업, 정부의 판단들도 또 국민적인 여론도 조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노조 측이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걸로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협상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 노조의 협상력이 좀 낮아진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오늘 협상을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 아닌가라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2: 한 가지 덧붙이고 예. 싶은 게 있는 건 저희가 긴급 조정을 하고 중노위에서 실제로 뭐 앞으로 이제 긴급 조정권이 발동해서 15일 뭐 그 이상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측이나 중노위가 뭐 더 성과급을 많이 줘라라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쟁점이 알려진 바대로 사업 부분 간의 배분 비율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중노위든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아 DSM만 그러니까 그 반도체 부분에만 더 몰아줘라라는 방식의 사측 입장을 사실 저희가 지지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 국가적인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연대성을 가지고 배분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긴급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측이 원하는 대로의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지금 알려지는 쟁점대로라고 하면. 그럼 실제로 지금 삼성이 사측 내부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특히나 뭐 성과급의 총량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 아닌 어느 정도 이 노동자 사이에서의 연대성을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는 사측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쟁점의 내용이 아닌가. 긴급조정에 들어가는 게 사측에 전혀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그러면 내일 파업을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측의 입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2: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최초에 사실은 이런 사태까지 온 데에는 예를 들면 성과급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총량적으로 성과급을 어느 정도 줄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핵심 사항들은 지금 알려지는 뭐 소식에 의하면 거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부의 지금 부문 간 배분 비율만 문제라는 건데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아니면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적인 이익들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오히려 반도체 부분에 더 몰아줘라라는 방식으로 긴급조정의 결과가 마무리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조정한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핵심 키워드는 성과급 배분 문제입니다. 이 배분 문제를 놓고 사측에서도 지금 총파업 하루 전이니까 모두가 긴장감 속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절대 받을 수 없다. 뭐.

0: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1: 조금 전에 잘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0: 예.
1: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선례를 남기게 되면
0: 예.
1: 앞으로 뭐 다른 반도체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종합회사에 이런 것들이 전달될 것이고 노사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 있고
0: 지금 노조가 뭐 DX와 DS 또 입장도 다른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영업이익이 나고 반도체가 호황일 때는 여기에 대한 이익을 노동자하고 분배할 텐데 가령 회사가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 불황기 때는 노동자가 이 불황에 대한 것도 회사하고 같이 공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담아야 되는 이 어떤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예상이 됩니다.
0: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처럼 매년 이익을 분배하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뭐 대원칙이라고 할까요? 큰 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좀 밝힌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2: 뭐 실제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라
0: 예.
2: 그냥 저도 그냥 기사에서 봐서 사실관계 확인이 잘 되지는
0: 예.
2: 않는데요. 저희가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 때문에 큰 호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큰 위기에 있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경제가 뭐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라고 전망하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 노사 간에, 그리고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 간에 더 나은 신뢰를 쌓고 우리가 더 미래에 강해진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지금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돼서 저희 뭐 대통령부터 저희 당도 이거 뭐 무조건 뭐이 노동자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 안에서 노사가 더 신뢰를 쌓으면서 기업도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느냐가 중요한 일이고 저희는 그래서 더 원칙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 그게 노동조합법이 됐든 다른 노동관계법이 됐든 실제로 국가적인 성장에 더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이제 입법 제도적인 측면도 접근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사태를 정말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파국 사태로 간다고 하면 저희도 뭐더 이상 뭐 지금의 어떤 그이 실용적인 그 노동정책에서 뭐 어떻게 보면 훨씬 더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0: 예.
2: 싶습니다.
0: 실용적인 노동정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보도 내용이 맞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이 초과 이익, 영업이익에 대한 생각, 철학을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많은 국민들께서, 뭐 많은 국민들까지 제가 추측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0: 예.
1: 흔히들 생각하기에 대통령께서 과거에 대통령 되기 이전에 했었던 메시지라든지 발언들을 보면은 사실상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뭔가 분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예상이 됐었고 추측이 됐었고 최근에 김영범 정책실장도 초과 이익인지 초과 세수인지 뭐 본인께서 말에 대한 바꾼 건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영업이익을 대해서 분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언론에 통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해외로 그렇게 했을 경우 기업들이 다 나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글쎄 국민들은 대통령 생각이 뭐 정확히 뭔지 전
0: 네.
1: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정대로 이제 내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사업장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협력사와 인근 상인들은 노사가 남은 시간에라도 결국은 타협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3: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0: 네, 협상 결렬 소식이 들려온 이후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3: 네,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평소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인데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협상

0: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DX 부분 조합원들의 신문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를 향해 교섭에서 구성원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번 교섭안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1: 회사를 파괴하려 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와
2: 선용호 삼성전자 DX 노조원입니다.
1: 독단적인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주십시오.
0: 앞서 결렬된 노사협상과는 별개로 노조 간 갈등마저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DS 부분 중심 초기업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은 적고 나오더라도 노조 파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3: 네, 평택 캠퍼스 현장 분위기 좀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오늘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 대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업까지 아직은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긴급 조정권 검토는 아직 성급하다. 그러니까 이 긴급 조정권 카드를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성급하고 더 대화를 해서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최종 결렬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면서 노사 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노동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양측이 서로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점심시간 지나고 다시 바로 마주 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일단은 사측에서도 뭐 계속 얘기하다시피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측에서 내부적인 의사 결정
2: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예. 실제로 뭐 관련된 뭐 노동부든 저희 정부하고 또 노측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모여서 조정하는 일들은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지속했는데 안 됐으니까 뭐 몇 시간이라도 사측하고 좀 이 물밑에서 더 협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한다면 저는 사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3: 오늘 안에 타결될 것 같다.
4: 저는 노동부에서 최종 결력이 아니다. 실제로 여지가 있다.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그래도 그만큼의 뭐 일단 저희는 지금 협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3: 그러니까요.
4: 아마 협상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판단이 분명히 저 안에 있는 상황일 거라서 분명하게 그래도 이 정말로 파고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실제로 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쟁점이 아니라고 하면 노사 양측 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정말로 총파업까지는 분명하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를 가져봅니다.
3: 네.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검토는 성급하다 이런 입장 밝혔고 앞서서 박수근 중노위원장도 긴급조정권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최종 결렬이 아니고 다시 대화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금 협상 분위기를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 아직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5: 뭐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저는 노동부가 여태까지 뭘 했는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 아닌가
2: 김영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왜냐하면 삼성전자 노조가 이 파업과 관련돼서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예고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협상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뭘 했는가. 물론 노사의 자율적 협약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라든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또 여러 가지 협력업체의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국가의 기간산업하고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날까지 오늘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과연 노동부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
3: 네.
5: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네. 어쨌든 뭐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대화가 좀 재개가 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이견을 좀 좁혀서 오늘 안에 타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종 결렬이 아니다. 정부의 입장도 지금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북구가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0: 네, 부산 북구가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뉴시스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가 5월 17일에서 18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정우 후보 40.4, 박민식 후보 20.9, 한동훈 후보가 32.7%입니다. 양자 대결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정우 대 박민식이 47.2 대 29.6, 17.6%포인트 차이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격차가 1.8%포인트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번엔 다른 여론조사도 좀 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이번엔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5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순서 38, 20, 33이고요. 양자 대결 보여주시죠. 양자 대결, 하정우 대 박민식 48 대 30이고요. 하정우 대 한동훈 44 대 40. 여기도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부산 북구가 이번 뭐 재보선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양자 대결을 좀 주목해보면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간의 대결이 지금 오차범위 내로 바짝 따라붙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이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기소 공수취소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판세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부산 북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랑 또 하정우 민주당 후보하고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가까워진 이후에는 예. 또 이게 실제로 투표장에 가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거의 뭐 비슷하게 근접했다라는 이유는 저희 여론조사에는 제가 알기로 알뜰폰이 지금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0: 그렇군요.
1: ARS 무선조사할 때. 근데 알뜰폰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한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예. 이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2: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3: 글레오?
1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킹만 신어.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또 다른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을 이용해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계

0: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0: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띄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을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한 통의 고소장이 날아왔다고 칩시다. 변호사를 부르려고 했더니 다들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법전을 펼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판례를 찾아도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막막함 앞에서 한 사람이 손에 쥔 건 변호사도 법률책도 아닌 주머니 속 휴대폰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휴대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손에 쥐어진 그 작은 도구의 정체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법정에 들어온 AI, 그리고 내 손 안의 AI. 5월 22일 수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 5월 20일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5월 측은 좀 더워서 그런지요. 오히려 비가 오고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편안한 느낌도 듭니다. 이럴 때 또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더 좋겠죠. 저도 지금 1시 1분 30초 지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AI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 전해드립니다. 천연지능 인간 진행자 김우성입니다. 법 그러면 무섭잖아요. 네,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좀 덜컹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대화와 이해보다는요, 법대로 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팍팍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0: 법이 참 어려워요. 변호사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변호사 없이도 이 법을 통해서 직접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에어, 그 풍경 좀 정리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법정 앞에서 변호사를 못 구한 사람, 이제는 무엇을 손해 줄까요? 법전일까요? 아니면 주머니 속 그 작은 기계일까요?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숫자 510만 원. 지난주에 알려진 한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한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일이 틀어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법무법인에서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거기에 해임된 변호사는 거꾸로 당신이 나를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새 변호사를 구하러 두 군데 찾아갔는데 같은 변호사를 상대하기 부담스럽다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꺼낸 도구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 90.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 기준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민사사건이 78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70만 5천여 건, 비율로는 약 90%입니다. 이제 법원은 양복 입은 변호사들이 채우는 곳이 아니라 손에 휴대폰을 든 평범한 사람들이 채우는 곳입니다. 그 휴대폰 속에는 대개 AI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 110억 달러. 지난 3월 미국의 법률 AI 스타트업 하비가 기업 가치 110억 달러를 인정받고 200억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한 달 뒤 경쟁사 레고라는 시리즈 D로 6억 달러를 모았고 거기엔 엔비디아의 첫 리걸테크 투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세계는 지금 법률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붓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가장 보수적이었던 영역이 이제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지난주 어느 법원. 변호사도 못 구하고 법무법인의 두 개의 소송을 한꺼번에 당한 한 사람. 손에 쥔 건 휴대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민사 승소, 형사 무혐의. 법률가가 놓친 계약서의 서명 누락과 녹취록의 날짜 오류를 AI가 잡아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같은 시각의 서울중앙지법 소액 법정.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의 손에는 예외 없이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에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이 소송 승산이 있을까요? 그 한 줄의 질문이 재판의 시작이 되는 풍경입니다. 세 번째 장면, 지금 이 순간의 실리콘밸리. 법률 AI 회사 하비, 레고라, 그리고 클로드의 엔트로픽. 이 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변호사를 돕는 AI가 아니라 법률 자체를 다시 짜는 AI입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법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시대, 그 작가움은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또 우리가 법을 만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도 두 갈래로 흐릅니다. AI는 법의 풍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도구는 평범한 우리에게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브리핑 잘 들으셨습니까? 에어도 마치 법률가처럼 딱딱하게 얘기해줬는데요. 아유, 민사소송 돈 많이 드는데 내가 직접 하지 이러고 AI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같은 곳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못 받은 돈 때문에 혹은 억울하게 당한 일 때문에 변호사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돈이 좀 비싼데 또 확신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AI를 열어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걸 하지 마세요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잠시 후에 저희가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한복판에서 변호사들에게 AI 사용법까지 가르치는 윤세환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촉촉히 비가 오는 오후 1시 6분 12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의 주요 뉴스, 입안이 개운해지는 양치질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기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0: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예정대로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의사결정 지연 끝에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후 조정이 종료됐다고 결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10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33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72분간의 확대 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LNG, 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분야의 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비축 정보 공유까지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희 탄광에서 발굴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정상회담문에 담겼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이번 발표문에는 빠진 점이 눈에 띕니다.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한국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본사 대변인은 어제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부적절한 마케팅이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 취사 사건까지 비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즉시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의 유지원 작가가 역사 왜곡 논란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드라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조선의 예법을 현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조사와 고증이 부족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15일 방영된 11화 막바지 이한대 군의 즉위식 장면인데요. 신하들이 자주국의 상징인 만세 대신 제후국이 쓰는 천세를 외치고 황제가 쓰는 12면 유럽관 대신 중국 신하가 쓰는 구류면 유럽관을 씌운 장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고 주연 배우 아이유와 변우석, 박준하 감독도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국내 생성형 AI 앱 사용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클보드의 성장세가 특히 가팔랐습니다. 앱 업전 서비스 YG앱 리테일이 어제 발표한 4월 월간 활성 사용자 조사를 보면 챗GPT가 2,345만 명, 구글 제미나이가 845만 명, 클로드가 24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성장률은 클로드가 1,148%로 가장 높았고 제미나이가 1,034%, 챗GPT가 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용자 특성도 관렸는데요. 챗GPT는 여성 사용자와 40대가 많은 반면 제미나이와 클로드는 남성과 20대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클로드는 남성 사용자 비율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2: 네. 자, 오늘의 양치질 뉴스는 조금 개운해지긴 했는데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까지도 입장을 표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예, 이러이러하다 보니 이러이러해서 내가 때린 건데 잘못된 일이네 라고 사과를 해야 되죠. 때린 건 잘못됐어. 미안해 라고 하는 건 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3: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4: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AO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사회가 유지되거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거는요, 그냥은 아닙니다. 그러면 힘의 논리로 가죠. 힘센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고요. 그걸 만들어낸 게 법이고 사회 제도를 유지시키는 건데, 이 법에도요 AI가 많이 들어와 있다. 저희가 이미 뭐 AI 관련돼서 직접 그 바이브 코딩 하시는 변호사님까지 여러분들 모셨는데, 이제는요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리들을 AI가 대신 차지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직접 사건을 맡으면서 AI도 활용하고 또 다른 변호사들에게 AI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윤세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뭐 여러 분야에 대한 또 활동이 있으시겠지만 변호사님 짧게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변호사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기회가 돼가지고 변호사님들 대상으로 그 AI 좀 활용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어쩌다 보니 변호사 이러니까 굉장히 보통 천재들이 하는 말 아닌가요? 뭐 아, 저 열심히 해서 법률가의 꿈을 이겼다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농담입니다. 자, 아니 근데 AI는 마치 AI 전공하신 분이나 AI 회사에서 프롬프터들이 가르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AI를 알려주시고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 주로 이제 실제 저희 법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0: 네네.
1: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서면 작성을 하고 아니면 검토 의견서에 대해서 맞는지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0: 예.
1: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 AI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있긴 한데
0: 예.
1: 또 저희 업무가 가진 특수성이 있다 보니
0: 네.
1: 실제로 저도 소송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변호사 선임 없이 사건을 다루는 사례 때문에 오늘 모셨거든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리로 궁금하신 부분이거나 직접 경험하신 부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윤세환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AI의 다양한 활용법을 변호사님들께 가르쳐주고 또 직접 그런 얘기들을 많이 법 쪽에 내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윤세환 변호사님이신데 그런 거 있습니까? 궁금해요. 이 사건은 ChatGPT가 좀 잘하고 이건 클로드가 잘하고 이 사건은 뭐 페어팩시티가 잘해. 이런 엔진별 차이 있나요?
1: 그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0: 아, 계속 바뀌는군요.
1: 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좋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예전에는 퍼플렉시티가 이제 뭐 검색용으로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0: 네.
1: 그리고 초반에는 ChatGPT를 위주로 많이 썼다가
0: 네.
1: 올해 초에는 또 클로드가 또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0: 그쵸.
1: 클로드로 또 사람들이 많이 갈아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또 ChatGPT나 이제 제미나이가 또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고
0: 네.
1: 계속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쓰면서 계속 그 온도 차이를 느껴봐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0: 예, 굉장히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해주셔서 저는 네. 이를테면 미처 가보지 않은 걸 좀 상상하듯이 가기에는 약간 할루시네이션 위험이 있지만 어떤 엔진이 좋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이것도 사실 계속 경쟁 관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AI를 사용해서 재판했는데 승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어떤 사건입니까? 네.
1: 그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결국 일반인 분께서
0: 네.
1: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이제 어떤 변호사님과의 어떤 갈등 문제로 이제 좀 계약 해지가 됐는데
0: 네.
1: 그 해임 직후에 이제 그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제 미지급 수임료를 청구하시면서
0: 네.
1: 또 이제 그 의뢰인에 대해서 협박을 이유로 또 형사 고소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0: 민형사에 네네. 다 소송을 법무법인 측에서 했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의뢰인 분께서 새로운 변호사 선임을 시도했지만
0: 네.
1: 그 이제 같은 변호사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이제 거절이 되신 것 같고.
0: 예.
1: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분 의뢰인께서 스스로 이제 사건을 진행하셨는데
0: 네.
1: 그 과정에서 이제 AI 도움을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하시고 형사에서도 이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0: 예, 이렇게만 그냥 소개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사건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요. 뭐 또 그분의 어떤 법률적 송사를 저희가 동의 없이 공개할 네.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다루지 못하는 제한사항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언론사들이 보도하면서 조금 떠드는 이유가 AI를 쓴 민간인이 AI를 활용하지 않은 혹은 덜 활용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겼다. 이렇게만 지금 보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될 문제인 건지 아닌지 어떻게 보시는지 윤 변호사님 이야기 궁금합니다.
1: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실제 뉴스를 보고
0: 네.
1: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뉴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0: 그렇죠.
1: 해당한다고
0: 네.
1: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건이 뭐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니었다 보니 사건 기록을 모르는 상태에서 좀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다고
0: 그렇죠.
1: 말씀드리기는
0: 맞아요.
1: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제
0: 네.
1: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사건에서 AI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니 이제 상대방 변호사 쪽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어떤 날짜가 문제가 있거나
0: 아.
1: 뭐 서명 누락된 부분에서 이제 AI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본것 같고
0: 네네.
1: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AI가 어떤 그 레벨의 도움을 우리한테 주고 있냐 이런
0: 네.
1: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잘하는 일중 하나가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걸 이제 파악하고 그 불일치를 이제 지적하는 업무를 잘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차원에서는 좀 AI가 잘 활용이 된것 같고요, 이
0: 예.
1: 사건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 그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거기에 대한 복잡한 법리 판단이 있었냐고 했을 때는 저도 사건 자체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니
0: 예.
1: 아마도 좀 AI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못 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냥 변호사 선임 안 하고 AI 써야지. 이런 분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졌을 때 이를테면 변호사 즉 사람 혹은 법무법인 회사와 같이 일을 하면 그 뭐가 잘못되거나 실수가 있을 때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1: 그렇습니다.
0: AI는 뭐, 아, 안 됐군요. 이러고 끝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1: 물론 이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 AI를 만든 회사에 대해서 또
0: 네.
1: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의뢰인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시고 그 사건 진행을 맡기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그 판단에 대한 책임까지
0: 네.
1: 지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미 나 홀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AI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0: 네.
1: 있는데 이제 소송이라는 게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0: 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1: 네, 그
0: 변화하는 거죠.
1: 처음 판단했을 때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증거 관계도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어도 막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사실관계가 튀어나오고
0: 또 의뢰인이 숨기는 게 있을 수도
1: 그런
0: 있잖아요.
1: 것도 있을 수 있고요.
0: 예.
1: 아니면 숨기지 않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럼 그 과정에서 또 우리만이 어떤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 또 새로운 어떤 모색적 증거 신청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0: 네.
1: 되는데 그런 것까지 AI한테 기대기는 어렵다 보니
0: 네.
1: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AI가 완전한 대체제가 된다라는 건 초창기 보도였고요. 지금은 완전히 대체될 거라고 했던 영역조차도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협조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학 분야는 영상의학들 마찬가지죠. AI가 판단한다고 하면 의사 안 찾아고 AI한테 내 엑스레이 사진 판독시키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법리적인 전략, 재판 전략, 법률적인 예용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뢰인들한테 어떤 인간적인
1: 예,
0: 조언과
1: 맞습니다.
0: 여러 가지 소통의 부분은 AI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님 AI 많이 사용하시나요? 평소에?
1: 네, 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이거를 변호사님들 출연하신 분들마다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AI한테 주로 많이 물어보거나 지시를 하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1: 크게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의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
0: 네.
1: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고,
0: 네.
1: 두 번째가 이제 그 자료에 대해서 쭉 추가적인 리서치를 한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모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걸 이제 검토하는 단계가 있겠죠.
0: 네네.
1: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요리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데 이제 장을 이제 봐오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럼 그거를 이제 일단은 폴더에다가 잘 분류를 해 놓는 거죠.
0: 예.
1: 반찬통마다. 그래서

0: 의뢰인들께서 이제 이메일이나 뭐 하드카피로 이런저런 자료를 주시는데
1: 네네.
0: 그걸 일단은 분류하는 작업할 때 AI를 많이 씁니다.
1: 와.
0: 그래서 폴더 정리를 사건 폴더를 하나 만들면은 그 사건 폴더에다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1번 폴더는 뭐 수임 관련된 자료 넣어달라고
1: 예.
0: 하고 2번 폴더에는 뭐 의뢰인 제출 자료를 전부 다 넣어달라고 하고 3번에다가는 제가 작성한 서면 관련된 그 자료 넣어달라고 하고
1: 네.
0: 4번 폴더에는 실제 법원 사건 기록을
1: 네.
0: 분류해서 넣어달라고 하면은 실제 파일명까지 다 통일시켜가지고
1: 네.
0: 폴더에 분류를
1: 아,
0: 해주거든요.
1: 이게 여러분 꿀팁입니다. AI 사용해서 비단 지금 변호사님의 법률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 일도 이렇게 하시면 될
0: 네,
1: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뭔가 통일성 있게 저희가 사실 온톨로지 얘기를 했거든요. AI가 이해해서
0: 예,
1: 잘 맥락
0: 맞습니다.
1: 만들도록. 지금 그걸 하신 거네요.
0: 그래서 결국 이게 재료를 좀 다듬는 거죠. AI가 일하기 편하게.
1: 더 잘할 수
0: 예,
1: 있도록.
0: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예,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퍼플렉시티든 이런 여러 가지 검색 툴을 통해서 그 리서치를 나름대로 하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단계에서 재료가 정리가 되어야 이 재료를 가지고 그럼 뭘 물어볼지가 나오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료 정리한 단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세 번째가 이제 문서 작성하는 단계인데 물론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재료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소장 작성해줘 라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작성했을 때는 변호사 스스로가 이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제 목차 구성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논리적으로 조금 나중에는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목차를 고민한 다음에 이 목차에 맞춰가지고 한번 초장 초안을 작성해 줘봐라는 프롬프트를 넣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검토 단계인데. 이제 검토라는 게 물론 이제 실제 있는 판례라든지 이런 걸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는 그 독자가 있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것도 정확히 타겟팅이 된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글을 읽어보라는 프롬프트를 항상 적어봅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의견을 줘봐라 하면은 아무래도 그 각자 변호사님들은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데 조금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쟁점인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가면은 항상 변론기일 때 재판부에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이거 그럼 저 일종의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이 내가 작성한 의견서 내지는 여러 가지 법률적 내용을 판사의 입장에서 읽었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줘이
0: 네,
1: 단계를
0: 맞습니다.
1: 거친다고 했는데
0: 예.
1: 그러면 그 페르소나는 AI한테 판결문을 통해서 학습하시는 건가요? 판사님들의?
0: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들을 모아서 그거를 이제 같이 그 레퍼런스로 주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논리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앞뒤가 안 맞는
1: 일반적인
0: 경우들이
1: 거라도.
0: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또 충분히 그 많이 그 검토를 해줘서 잘 쓰고 있습니다.
1: 법률가를 모셔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AI 전문가를 모셔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455님 청취자분이 변호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법률시장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변호사님께 뭘좀 배우신 분인가
0: 아, 네,
1: 봐요. 근데
0: 감사합니다.
1: 지금도 저희 청취자분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 AI가 요술방망이처럼 여러분 나 억울한데 변호사 없이 해볼래 소송 걸어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변호사님 해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윤서연 변호사님이 가르쳐서
0: 네.
1: 학습시킨 AI를 사실 이 AI 쓰세요. 변호사 쓰면 큰거한 장인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큰거한 장인데 AI 쓰면 작은 거한 장으로 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해외에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아,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 아닌 분들이 그냥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를
1: 그렇죠.
0: 써서
1: 법률
0: 법률
1: AI.
0: AI를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일단은 그 변호사 아닌 분들이 법률 AI 서비스를 쓰는 거는 약간 좀 변호사법 위반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리걸테크 회사에서 제공하는 법률 AI 서비스도 전부 다그 로펌이나 이제 법무팀 대상으로만

0: 제공이 되고 있고, 근데
1: 예.
0: 이제 다만 그 클로드나 이제 제미나이 등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범용 AI라고 얘기를
1: 네네.
0: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뭐 프로젝트 기능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우리 이제 어떤 니즈에 맞게 그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1: 네.
0: 그거는 시장에서 제공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령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1: 이번에 그 저희가 얘기한 사례는 이제 민사소송이고, 물론 형사도
0: 네네.
1: 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수 있는 건가요?
0: 아, 그럼요. 일반 그
1: 네.
0: 당사, 그, 물론 이제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도 있긴 하지만,
1: 네네.
0: 기본적으로는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특히 1심
1: 없이.
0: 같은 경우는, 네네.
1: 아, 우리나라는 강제주의는
0: 강제가 되는 사건들도 있는데,
1: 있는데 아닌
0: 이제 모든
1: 것들도.
0: 사건이 그렇진 않고요.
1: 네. 그렇지만 마치 변호사가 한 것처럼 실제 변호사가 아닌데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는 법 위반 사항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고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의 말만 듣고 저희의 말만 듣고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변호사님들 다 유능하고 열심히 의뢰인들을 위해서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지만 사람이잖아요.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못 보는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료 변호사나 법률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야? 실제로 초임 변호사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냥 자료조사 판례 연구시키는 자리는 없다. 이런 말도 공공연히들 하거든요.
0: 네.
1: 실제 현장이 궁금해요.
0: 이게 저도 이제 변호사님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이고, 이게 실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변호사님을 새로 안 모시고 있는 건지는 조금 인과관계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1: 네네.
0: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뽑는 건지, 아니면 실제 AI 때문에 필요성 신규 변호사를 이제 모집할 필요성이 적어진 건지는 조금 애매한데.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장 초안이나 이제 준비서면을 쓸때 예전만큼 그렇게 수습 변호사를 뽑아서 그 문서 초안 작업시키는 그런 품을 좀덜 들여도 되니까 웬만하면은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1: 네.
0: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 분위기만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법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해서 상당히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민사소송 사례도 그렇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도 90% 가까이 변호사 미선임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맥락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직장인이 있어요. 이 집주인인데 임대인 대 임차인의 관계가 애매할 수도 있고 법률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AI 비서, 법률 비서한테 좀 한번 내가 조언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시켜보거나 어떻게 프롬프팅을 해야 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이게 프롬프팅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1: 네.
0: 사실 저는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그 임대인과의 어떤 분쟁이 예상이 되니까,
1: 네.
0: 그럼 그때 이제 나는 퇴거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내 보증금을 좀 보전하고 싶다, 이런
1: 네.
0: 구체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AI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런
1: 네.
0: 상황이다라고 해서 어떤 맥락을 알려주고 구체적 맥락을 알려주고, 그런데 나는 이 사건에서 뭐 갱신을 주장하고 싶다,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건데,
1: 정확한 맥락을 줘야 되네요.
0: 네네,
1: 상황을.
0: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관련 법령들을 이제 명시해달라고 하는 것도
1: 아,
0: 필요하겠죠.
1: 근거. 네.
0: 근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이 사실관계와 유사한 하급심 판결이 있는지도 찾아달라고 하면은 내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에서 어떻게 법원이 판단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종합적으로 넣으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고요.
1: 아, 제 이름이나 구체적 정보를 안 넣어도 괜찮나요?
0: 네, 그거는
1: 아, 예, 개인정보
0: 필요하진 않을
1: 보호
0: 것
1: 여러분 염려
0: 같습니다.
1: 두시는
0: 네.
1: 것도 안 해도 되고. 야, 이렇게만 되면 사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체적 사건, 법률적 근거, 상황을 정확히 묘사해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갈수 있다까지는 가이드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 위험한 부분 있을 것 같아요.
0: 결국 그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게 맞냐 아니냐를 이제
1: 판단,
0: 어떻게 판단할
1: 네.
0: 거냐, 이 문제인 거고, 그러면 자기만의 그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1: 네.
0: 아무래도

0: 그 법률 업무를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게 쉽진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살다가 뭐몇번 하는 수 있는 그런 거니까.
1: 경험이 볼수 있는 시야가 다르니까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들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검색 많이 해오시고 초안도
1: 맞아요.
0: 써 오셔가지고 이게
1: 병원 갈 때도
0: 맞나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 이미
0: 네.
1: 다 진단명 내리고
0: 이렇게
1: 가요.
0: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맞는 경우조차도 이게 액수가 크면은 그냥 불안한 거죠. 이게 맞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뭔가 변호사가 아, 이렇게 제출하시면
1: 맞아요.
0: 됩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시려고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앞에 5층짜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햇볕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됐다. 일조권 침해죠. 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검색해서 AI 돌리면 뭐 얼마 보상받고 어떻게 하세요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맞는지는 결국
0: 네,
1: 찾아가서
0: 맞습니다.
1: 그 사건 사례를 많이 경험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 오늘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은 아유 변호사 편하냐 프로그램이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뭐 저도 사실 그냥 AI 통해서 많이 알아본 부분도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변호사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AI를 쓰는 변호사와 쓰지 않는 변호사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결국 그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의 형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어떤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AI를 활용해서 일을 더 많이 처리를 해야 그만큼 그또 새로운 사건을 또 하고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눈이 더 커지는
1: 그
0: 거거든요.
1: 변호사님 학습시킨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유리해지는
0: 그런
1: 거고.
0: 부분도 있을 거고요.
1: 그렇죠.
0: 네.
1: 야, 이거에 그냥 AI가 이제 신비롭고 새로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법률 영역에서도요,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법률 AI 비서를 만들어주는 업체를 운영하시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윤세환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법무법인 앞에 서면 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늘 망설여지는 게 비싸지 않을까, 변호사 어려워 이런 생각하는데요. 먼저 내 주머니 속 변호사 AI 만나보시고 그리고 실제 변호사에게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하지 않았죠. 그 주제로 노래로 만들어봤어요. 이분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시죠.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니 이제 법률 AI 얘기를 하는 주제의 노래였는데 이렇게 고퀄이어도 됩니까? 너무 퀄리티 좋죠. 그래도 도장을 찍는 건 내 손이고 법정에 서는 건 내 다리야. 아이씨 가사가 훌륭한데요. 요즘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줄여서 모자무사인데요. 이 OST 중에서 태연이 부르는 조각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비 오는 날입니다. 따뜻하게 계시고요. 안전하게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10대 딸 B양은 강화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0: 그렇게 딸 B양은 결국 담임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한 차량에 올라탔죠. 그리고 잠시 뒤
1: 270번 고객님.
2: 아, 저기 돈을 좀 뽑으려고 하는데.
1: 아, 예. 얼마 인출할까요?
2: 1억이요. 전부 현금으로요.
1: 1억을 다 현금으로요?
0: 갑자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찾겠다는 말,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억을 인출한 뒤에도 A씨 계좌엔 여전히 거액이 남아있었고, 은행 밖에서 A씨를 친근하게 부르는 일행이 있었기에 의심을 더하긴 어려웠다고 하죠. 그렇게 또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3: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경찰 선생님, 우리 며느리랑 손녀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 뭔 일 난 것 같은데.
3: 그 어디 가신 건 아니고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2: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집 나가서 안 들어온 애들이 아니에요. 제발 제발 우리 애들 좀 찾아주세요. 네?
0: 함께 살던 시어머니의 신고로 두 모녀를 찾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통 받게 됩니다.
1: 저기 A씨 주변을 맴돌던 자동차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번호를 적어놓긴 했는데.
0: 경찰은 동네 주민이 적어둔 차량 번호를 추적했는데 해당 차량의 주인은 A씨와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남성의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0: 우선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사실관계부터 짚어볼까요?
4: 네, 강화도에 살던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엄마의 전화를 직접 받고 학교에서 조퇴했다, A씨가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했다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가출이 아니라 강력사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었고 주변 탐문과 제보를 통해서 용의자를 좁혀가면서 피해자들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A씨가 직접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당장 조퇴하고 나와라, 급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건 뭡니까?
4: 네, 가장 섬뜩한 지점이 A씨가 딸에게 직접 전화해서 급한 일이라며 조퇴를 시켰다는 대목입니다. 이때 담임교사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호자 전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통화 자체가 강요나 협박 아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 1억을 인출한 점까지 연결되면서 누가 밖에서 A씨를 통제하고 있었나가 핵심 의문으로 떠오릅니다.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A씨와 은행에 동행한 이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이 서로 모두 친근해 보였기 때문에 은행 직원조차 조금은 이상했지만 범죄 상황이라고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방금 말씀해 주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일행의 정체, 이 사건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4: 네, 맞습니다. 은행 밖에 A씨를 친근하게 부르거나 함께 움직인 일행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 전환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처럼 보이면 외부에서 범죄 상황을 바로 의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함께 있던 사람의 정체를 특정하는 순간부터 급격히 풀리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동선, 통화 내역, 차량 번호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0: 네.
4: 경찰은 모녀의 실종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사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과 바다 주변의 수색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방 부근 갈대밭에서 모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살인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도중 한 동네 주민으로부터 A씨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소나타 차량이 이상해 번호를 적어놓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보하여 사적 조회를 한 결과 용의자 안 씨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0: 씨는 동네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당시 은행에 A씨와 함께 온 이가 안 씨를 닮았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를 통하여 사건 당일 안 씨가 114에 비양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한 녹취록을 확보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끝내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이 동네 주민이라는 건데 이 안 씨라는 사람이요. 동네 주민이라는 건데 심지어 뭐 피해 여성과도 안면이 있었고 동네 주민이라면 다른 이웃들이랑도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0: 네, 범행 동기는 돈을 노린 계획 범죄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이를 들은 가해자들이 역할을 나눠서 접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혼자 있는 시간대를 노리고 딸까지 조퇴하게 하여 사실상 인질로 삼은 정황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후 A씨가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차에서 전달하자 곧바로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동기 자체도 문제지만 실행 방식이 지나치게 조직적이고 잔혹하다는 점이 사건의 성격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방금 가해자들이라고 하셨네요. 그럼 이게 한 명이 아니네요. 공범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네. 사실 이제 두 명을 납치해서 살해까지 하려고 한다면은 한 명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같은 동네에 살고 피해자 집안 사정을 잘 알았던 인물이 그 정보를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이다 이건데요. 이렇게 피해자의 재산이나 생활 패턴, 가족관계 같은 정보를 잘 알고 그것을 또 범행에 이용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더 무겁게 형량이라든지 이 사람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좀 있을지 궁금한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잘 아는 동네 사람이고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모두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친분이나 정보 우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정 등은 일반적으로 수단의 불량성, 비난 가능성을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양형 판단에 있어 가중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더구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한 차례 범행을 시도를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포기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네,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전날에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라는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고 집 주변을 잠복하며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확인한 사정 등은 우발이라기보다는 계획 범죄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사전 모의, 역할 분담, 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쉽고 재판에서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평가할 때 누가 기획했고 누가 실행을 주도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 또 하나, 범인들이 A씨만 데려간 게 아니라 굳이 딸까지 조퇴를 시켜가지고 차량에 태워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건 결국 A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수단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이 더 괘씸하다 싶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딸을 조퇴시켜 데려온 건 결과적으로 A씨를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고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면 피해자가 은행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피해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정교하게 이용한 부분으로 봐야 하고 사건의 비난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재판 결과로 넘어가서 보면요. 공범 4명의 형량이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는 무기징역, 누구는 뭐 징역 5년 이렇게 갈렸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고 뭐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이런 것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0: 네, 공범 4명의 형량이 갈리는 건 보통 공동정범이냐, 방조냐에서 갈리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도움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법리도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서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은 감경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핵심 실행을 지배했는지, 누가 돕는 역할이었는지가 형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심인

0: 인천지법은 주범인 하 씨는 사형, 공범인 안 씨와 이 씨는 무기징역형, 그리고 단순 가담하여 차량만 몰았던 연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하 씨의 형량만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을 뿐 나머지 3명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 네, 아마도 이게 이제 적용되는 그 죄명이 강도살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징역 5년형을 받았다는 이 연 씨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이 적용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범들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과거에 또 다른 범죄까지 드러났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 네, 주범 중 하 씨는 본인만 사형형을 선고받게 되자 안 씨가 주동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안 씨는 하 씨와 함께 2년 전에 실종 처리되었던 하 씨의 이복 동생을 살해, 안매장한 사실에 과거 여죄까지 끝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1: 별개의 살인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것은 뭐 완전히 중대범죄가 추가로 뭐 별도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 이런 경우 기존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별도로 뭐 기소와 처벌이 또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0: 네. 별개의 살인 등은 여죄가 드러나게 되면 통상 별건 수사, 별건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적으로는 그 여죄가 기존 사건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지 확정 후의 범행인지에 따라 경합범, 누범 등의 처리 방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 전 범행이면 경합범, 확정 후에 드러난 경합범의 경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필요시 감경, 면제가 가능하며 이미 집행한 형기는 통산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여죄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기소, 심리, 판결하되 그 시점, 관계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보이스투맨의 어송 포마나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중부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강릉 19도, 대구 18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데 고양 부근 1, 2,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3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일산에서 고양까지 3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가는 길 둔내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밀리지는 않지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강변분고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도 회기역 진출로가 사고 처리 작업으로 인해 부분 통제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오전 10시부터 최후 단판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1: 노사가 결국 접점을 좁히지 못한 건데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현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동건 기자,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럼 노조 총파업은 불가피해진 겁니까?
2: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오전 11시 반쯤 노측은 협상이 결렬됐다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측은 어젯밤 10시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시부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결렬 직후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끝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경영진의 의사결정
4: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3: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행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 7,000명 수준으로 유지하신 것인지.
2: 노조 측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지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네, 회사 측도 입장을 냈죠?
2: 그렇습니다. 회사도 입장문을 내고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지만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노측이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명구 사측 대표 교섭위원도 결렬 뒤 잠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6: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4: 여명구 삼성전자 DSP 필팀장입니다.
6: 고맙습니다.
2: 3차 사후조정회의마저 결렬됨에 따라 이제 내일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조는 내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측은 파업에 대비해 어제 노조에 공지문을 보내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근거로 하루 7,087명의 인력이 근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으로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역대 다섯 번째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7: 네,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소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곳곳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인데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 느낌입니다. 노조가 밝힌 대로 내일 총파업에 나선다면 이곳 평택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택 캠퍼스에는 직원 1만 4천 명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화성 캠퍼스에는 2만 8천여 명, 기흥 캠퍼스에는 8천여 명 등 모두 앞에 4만 6천여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돼 실제 파업이 진행될지 불안하다는 반응인데요. 노사가 결국엔 합의점을 찾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를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온 국민이 노사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결렬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며 신속하게 상생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DX 노조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문도 열렸죠.
7: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 DX 부분 조합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DX 부분 조합원들은 신문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를 향해 교섭에서 구성원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번 교섭안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8: 회사를 파괴하려 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와
4: 선용호 삼성전자 DX 노조원입니다.
8: 지도부의 독단적인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주십시오.
7: 노사협상과는 별개로 노조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DS 부분 중심 초기업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잡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이렇게 노조 내부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요?
7: 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조 소속 A씨의 사내 메신저와 관련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 이른바 비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있는 사내 업무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 추적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현장에 나가 있는 오동건 최승훈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 사후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는 아직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긴급 조정권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문석 기자, 노동부가 긴급 조정권 언급은 아직 성급하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홍경희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1시간 전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홍 대변인은 노동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대화할 시간이 남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법리 검토는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파업 이전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을 묻자 자율교섭할 시간이 더 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0: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불성립한 것이지 아직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 양측이 자율교섭을 촉진할 수 있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차 사후 조정을 이끌어냈을 때처럼 노사 양측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홍 대변인은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양측 대화 촉진을 위해 직접 나설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무회의 참석을 포함해 오늘 계획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YTN 임은석입니다.
1: 청와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중노위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주식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0거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는 7,1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주식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삼성전자 주식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 한때 그나마 소폭 오름세를 보이며 28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결국 결렬되고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4.46%까지 내린 26만 3,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7,100선까지 무너지면서 7,000선까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도 소폭 오르긴 했지만 170만 원대에 여전히 머물며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509원으로 장을 열었고 이후에도 1,50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15일부터 3거래일 연속 1,5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직격했습니다.
2: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라는 7년 전 양말 광고를 겨냥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오전 SNS에 국내 대표적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속건성 양말 광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7년 전인 지난 2019년 무신사의 SNS 계정에 게시됐던 건데요. 여기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문구와 함께 양말이 잘 마른다는 걸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모독 그리고 역사 왜곡과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발본 세권하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신사는 당시 해당 광고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렸고 박종철 기념사업회에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직격했습니다.
1: 네, 정치권에서도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4: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판 수위를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여주시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면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어떻게 마케팅용에 사용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히 처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0: 5.18 폄훼 논란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식 SNS 계정에 내일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출근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1: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동시에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란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협상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돼 있다고 나서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3: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실패 시 대규모 공격을 경고하며 압박에 나섰는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죠?
3: 새 수정안을 놓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분주하게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규모 공격 언급에 이란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미국 의회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군용기 수십 대가 손상된 사실을 인정냈다면서 언급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이 F-35를 최초로 격추한 군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안보위 위원장도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트럼프가 새로운 모험을 망설이는 건 이란군의 단호한 대응과 이란 국민의 단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카젬 바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 반관영 ISNA 통신과 인터뷰에서 항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협상 기회를 주기 위해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공세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협을 평화의 기회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가 도울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요?
3: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도움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국영통신사 타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러시아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동시에 지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강요할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자처하고 나선 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수정한 내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영국 가디언을 비롯해 여러 언론이 이란이 장기적 핵 동결에 동의하고 400kg에 이르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 대신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을 수정안에 담았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역할론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 정부의 계획은 아니다며 이란 측에서도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2: 네, 종전협상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또 미국이 전면전을 재개할 경우에 어느 쪽이든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개발도상국들이 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3: 유엔이 최근 발표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가정이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은 서아시아에서 느껴지고 있고 이는 에너지 충격뿐 아니라 기반시설 훼손, 석유 생산과 무역, 관광 분야의 심각한 차질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무역 악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 조정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예. 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중앙노동위 사후 조정 회의 이후에 나온 노사 양측의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5월 19일 22시경
3: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저희는 언제나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타결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4: 한 가지 문제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가요?
2: 네, 맞습니다.
3: 여명구 삼성전자 협상 대표입니다.
5: 나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오늘 되지 않으시.
7: 사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노사.
5: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언제쯤 결정이 나실지 대략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0: 네, 노사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뭐 쟁점이 이제 하나로 좁혀졌다,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약간 기대감 섞인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조 측에서는 일단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는데 사측에서 이걸 거부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8: 저도 사실은 야 이게 8분 응선은 넘었구나. 이제 정말로 10시 정도가 되면. 이제 사측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합의점을 좀 찾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직도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협상 결렬의 주요 내용은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소식을 좀 종합해 보면 많이 양보했어요. 많이 간극을 좀 좁혔어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제 상한선이 있죠. 분명히 성과급 상한선이 연봉이 50%를 제한한다. 이거는 폐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측이 양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의 15%를 준다라는 거국적인 합의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됐던 게 이걸 그러면 매년 정제도할 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사측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3년간 적용한 이후에 재논의하겠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허들 하나 남았어요. 자 그러면 사업부별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받아갈 거냐 이 배분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노조 측은 아무래도 이익의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대 정도, 7대 3 정도로 반도체가 7을 가져가서 공통적으로 반도체는 3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사업을 자활하고 있는 메모리 부분, 또 하나가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부분. 이 세 업체 중에 메모리가 가장 잘하고 있고요. 예. 두 개는 아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70%를 가져가서 공동으로 배분하겠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30%를 사측이 얘기하고 있는 성과급별로 차등화하자라는 얘기였는데 이러면 사측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센티브라는 게 무색해진다. OPI라는 게 오버롤 퍼포먼스 인센티브. 정말 성과가 난 직원들한테 많이 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노조 측의 제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올해 아마 300조 원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게 되면 45조 원이 재원으로 쌓여요. 그 가운데 메모리 부분 1인당 평균 6억 9천만 원.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게 되고 성과급으로. 그다음에 파운드리 적자잖아요. 네. 파운드리와 시스템 쪽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4억 원 넘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성과급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삼성전자가 적용했던 성과급 체제 자체가 좀 무너지니까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하겠다라는 삼성전자 룰을 깨지는 못하겠다라는 게 아마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라도 좀 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10분 사측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이 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서 깨진다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적자가 나는 사업부에 그만한 성과급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인 시청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8: 맞습니다.
1: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8: 왜냐하면 이제 협상이라는 게 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과급의 한도를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10%를 주자, 15%를 주자라고 하면 중제한이 있어요. 예. 12, 3에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 부분별로 이제 성과급 배분한다는 것도 7대 3이 노조 측의 입장이라면 사측의 입장이 4대 6이었어요. 예. 그러면 저는 5대 5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산술 평균으로 해서 야 이게 지금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이런 사회적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파업에 대해서 예. 과연 사측이 과연 이걸 이제 중재안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더 큰 문제는 그거였다고 봐요. 지금 이 문제가 SK하이닉스로부터 비롯됐어요.
0: 예. 그렇죠.
8: SK하이닉스는 단일 산업이에요.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제한을 뒀고요.
0: 예.
8: 그래서 너는 삼성전자는 지금 영업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는 반도체 외에 나머지는 거의 뭐 이익 자체가 좀 적자이거나 손익분기점 예. 내외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메모리, 비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내 노사 갈등, 내부 갈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역대급 실적이 나는데 그럼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의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유로 이제 물론 이제 뚜껑이 열어봐야 합니다. 못할 어떤 예.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0: 예.
8: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내용 뉴스만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좀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0: 예. 근데 이번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사측에서는 일단 3년 동안 적용을 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
8: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3년 뒤에 또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8: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예요. 지금 이런 성과급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와 주총회 결의하는 겁니다.
0: 예.
8: 아니 지금 FIFA 월드컵 나갔는데 선수가 지금 내 규칙을 정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FIFA가 규칙을 정하고 레프리, 심판이 그 규칙을 지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8: 지금 올해 지금 300조 원의 영업이 났으니까 10% 이상 달라. 이거는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영업 잘했으니까 노조 측 입장에서는 합당한 이윤을 달라라는 건 합리적이지만
0: 네.
8: 그러나 지금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못 되든 영업이익의 15% 내가 가져간다? 이건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노조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이제 지금 어떤 법에 이제 위법행위임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예.
8: 저는 이것을 양보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좀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단일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사업 구조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삼성의 어떤 롤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통신, 뭐 2차 전지 대부분이다. 이 판결을 두고서 우리도 앞으로는 영업이익의 N분의 1을 달라고 그러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0: 예.
8: 그러니까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시행해보고 재연장 논의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이제 회사 측으로서도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이제 협상이 이렇게 결렬이 됐으면 내일부터 정말 총파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8: 총파업한다고 했잖아요.
0: 네.
8: 울먹거렸어요. 노조 측은 상당히 양보를 많이 했는데 사측이 중재안을 걷어찼다라는 뉘앙스였잖아요.
1: 예.
8: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은 야 지금 1억 3천만 원 연봉이 성과급으로 6억 더 받기 위해서 저 이사대까지 올까라고 해서 굉장히 노조 측이 좀 과도하다.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해서 표준화해서 매년 그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니 아니 그러면 지난해 뭐 삼성전자의 R&D 투자 비용이 한 38조 원 되거든요. 근데 올해 45조 원 영업이익이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0: 네.
8: 내년은 아마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이 490조 원에서 500조 원이에요. 그럼 70조 원 이상 성과급으로 날린다는 얘기거든요.

0: R&D 비용의 두 배를 태운다라고 하면 이건 누구도 있을 수 없고요. 지금의 삼성전자의 성과는 과거부터 꾸준히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선행 투자한 결과예요.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 개밖에 없어요. DRA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좀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돈 벌고 있는 건 HBM이 아니라 지금 D램이에요. SK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72% 영업이익률 낼수 있었던 건 HBM이라는 정말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시설 투자하면서 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났던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공급하다 보니 D램, 우리가 주로 이제 가전,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HBM의 순서를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해요. 엔비디아의 향 거의 70%는 SK하이닉스, 20에서 15%가 삼성과 마이크론이 그 나머지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뭐 10%, 15%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 단순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배분을 비교하는 거는 좀 조금은 결이 맞진 않습니다.
1: 앞서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삼성전자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파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도 직접 나서서 여기 이제 중재를 했던 건데, 정부까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좀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노조층을 상대로 가처분,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수원지법에서 삼성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파업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파업하더라도 필수 인원, 평상시 인원을 유지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평상시 인원이라는 데 대해서도 노사가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기업 노조의 경우는 7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사측의 입장은 필수 이제 인력이라는 게 적어도 7천 명 이상이다. 주간, 야간 7천 명 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노조 측은 무슨 얘기냐? 야간에는 지금 특히나 이제 주간, 주말에는 약간 빠지지 않느냐?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겨놓고 전부 다 총파업에 투입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를 두고서도 지금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하면 일단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적어도 사측이 요구하고는 필수 인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라인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근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정말로 이건 심각한 사안이고요. 라인이 멈추는 것은 아니어서 약간의 협상의 여지는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여론이 지금 그동안은 이제 과도한 귀족 노조들의 이제 자기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에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중재안도 거둬쳤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 노력에서 이게 과연 비중, 만에 하나 우리가 예측했던 이제 분배 문제를 놓고 했다면, 어차피 지금 재원을 45조 이상 내놨다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은 디테일이에요. 악마는 디테일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파업까지 간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삼성전자의 내부의 이제 원망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1: 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청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2: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5.18 민주화 운동이 그제 46주년을 맞았습니다.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그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 질서의 재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 요소들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례로 꽃피우며 쉼 없이 희망의 길을 열어온 주권자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0: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그 길을 앞장서서 굳건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들을 그나마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조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입니다.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방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두어야겠습니다. 국민 삶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도 또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80대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 사망 사례는 작년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더군다나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거라 합니다. 더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쪽방촌.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국무회의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노사가 오전에는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근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조정을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2: 조정안을 냈는데
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사가 생각이 변하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저희들은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큰 거는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뭐 그러니까.
4: 그러면 그 큰 거 한 가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2: 그거는 노사도 조정원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5: 노동부 장관과 오늘 기급조정법 논의하실까요?
2: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6: 위원장, 중동위가 7대 3으로 노조 주장대로 7대 3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던데 혹시인가요?
2: 그 내용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항목은 노동자협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1: 예. 자, 지금 뭐 노사가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저희는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부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내일부터 총파업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노사가 그 조정하는 내용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7: 맞아.
1: 예.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이 노사 간의 중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극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7: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 사안을 일부에서는 시기 어린 눈으로 삼성이 파업했으면 하는 데도 많아요. 대만과 특히 이제 대만이나 중국은 오히려 반응이 삼성의 위기는 우리한테 기회다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지난 주말부터 이제 정부도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 대통령부터 해서 경영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쓰기 어려운 카드인 건 맞습니다. 1963년에 법제화돼 있지만 단 네 번 썼고요. 네. 가장 최근에 한 게 20년 전이에요. 항공사 파업 당시에. 그렇죠. 정말로 국가기관 산업이 흔들려서 우리나라 피해가 현실화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고 노동 3법을 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굉장히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고 내일 총파업 이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 파업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아마 저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이제 예,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피해예요. 우선 이미 피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웜다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업황 특성이 좀 있어요. 천여 개 공정을 이제 같이 동원해야 되는데 그 공정 가운데 하나만 비틀어져도 압력이나 온도가 비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정전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에러로 인해서라도 모든 라인에 있는 웨이퍼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네. 과거에 이제 2008년이었나요? 그 당시 아마 정전이었어요. 평택 공장에. 단 28분 만에 공정에서도 한 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어요. 그걸 24시간이라고 치면 2조 6천억 원입니다. 지금 하루에 평균 1억 원, 적게는 4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의 유무형의 직간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네.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 파업이 정말 18일 동안 파업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0.5%포인트가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 가까스로 반올림해서 1% 성장했거든요. 추경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0.5% 한다? 물론 올해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인해서 뭐 2% 초중반까지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두 번 추경한 것을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노사 모두, 노사정 모두 이 사안을 이제 가볍게 여기진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내일 파업까지는 가지 않는다. 파업에 가더라도 하루 이틀 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내면서 이 손실, 특히나 지금 뭐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이제 이 노조들의 경우에는 뭐 1인당 연봉 1억 4천? 1억 3천만 원 평균 연봉에 6억 이상, 5, 6억 이상 받아가지만 이게 웨이퍼 투입을 줄였다라고 하는 건 1,700여 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한테는 내 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파장이 단지 내일 파업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전에 이제 이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된 만큼 아마 이제 이런 점을 좀 노사 양측이 모두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8: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만큼 파장이 큰 파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주주단체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만약에 긴급조정권 행사를 하면 우리는 투쟁을 함께하겠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7: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5월 춘투 임금협상 시작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가장 강력한 이제 이 춘투의 대표적인 기업은 자동차예요. 초강성 노조라는 예, 예.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 사법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무노조 경영을 없애겠다라고 한 이후에 삼성전자 내에만 다섯 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여기서 정부가 이제 초강경 헌법 노동산법에 위배되는 거 정면 배치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이제 반하는 긴급 조정 카드를 쓴다라고 하면 양대 노총 결집돼요. 지금은 노조가 결집된 상태는 아니에요. 예. 노조 자체 내에서도 목소리가 약간 결이 달라요. 예. 반도체 부분도 지금 이익 내는 반도체가 있고 이익 내지 못하는 반도체가 있고 특히나 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목소리는 완전히 빠졌느냐. 반도체 유지에 어떤 이제 협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네. 쟁의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 낼 정도로 내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근데 사측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물론 뭐 어느 이 속 내용을 좀 들여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의 결집력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뭐 통신사들 자동차 회사들, 2차 전지 회사들 모두 다 영업이익에 N% 달라라고 요구할

0: 일단 발동되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대화 채널을 모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1: 예.
0: 이 중재안이 이제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준수해야 됩니다. 양측 모두. 그러니까 이제 중재안이 사실상 단체 협약 수준의 강력한 효력을 좀 갖게 되고
1: 네.
0: 유엔 노사가 이제 준수하지 않게 되면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1: 예.
0: 뭐 2년이 증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페널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파급력이 워낙 좀 커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 이제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눈치도 봐야 돼요. 굉장히 발동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의 절반이 사실 반도체에 몰려 있어요.
1: 그렇죠.
0: 증시 상승의 절반이 반도체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만일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올해 굉장히 좀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고객들이 장기 전략적 고객들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계약을 했다면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중장기적으로 계약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 지금 반도체를 못 만든다라고 하면 이 고객사들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앞서 제가 이제 중국의 뭐 창신이라든가 양쯔 메모리의 경우에는 급성장하고 있어요. 뭐 거기를 보면 뭐 평상시 수준 특히나 창신 메모리의 경우에는 메모리 업계의 글로벌 넘버 4예요. 어느덧 빅3를 지금 자국의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자국 시장을 바탕으로서 엄청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은 아니더라도 범용 제품에 관한 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좀 줄어들면서 고객들이 이탈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업할 때그 주문하면 안 된다. 왜냐? 불량률이 높아요. 파업을 하게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든 파업 기간에 만들어지는데 누가 신경 쓰겠어요? 태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나는 연차 쓰고서 이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삼성의 경쟁력이 이제 HBM은 좀 떨어져요. 6세대 HBM은 가장 먼저 출시했지만 여기 문제가 뭐냐? SK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랑 거의 한 70%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율, 품질이 좋아요. 근데 삼성은 지금 전력 문제와 이제 이 과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조금 핸디캡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질이 SKY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급은 SK 1.5배, 영업이익의 10%가 아니라 15%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내막을 알고 있는 분들은 좀 과하다라고 하실 거고요. 삼성이 무슨 얘기냐, 영업이익은 더 많이 버는데 이런 분들 57조하고 37조니까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삼성보다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탄탄하다. 왜냐? SK하이닉스는 72%의 영업이익률이었지만 1분기 기준 삼성은 43%대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가전이나 이제 이런 휴대폰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반도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경쟁력은 아직 SK가 조금 강합니다.
2: 앞서서 그 말씀 중에 이제 노조 내부의 목소리도 조금씩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노노 갈등이 좀 상당하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좀 들어왔어요.
1: 앞서 저희가 이제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다고 모두 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단체 행동도 좋지만 적정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비슷한 얘기죠. 경영권 노조의 그런 단체 행동도 좋지만 경영권도 좀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2: 자, 지금 대통령이 이런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지금 노조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0: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도체 호황에 기대서 수출 좋고 증시 좋은 건 맞지만 K자형 양극화의 하단 중소기업들 앞서 이제 협력 업체들은 이미 납품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제조업, 내수 기반의 산업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이제 정말로 아마 이제 강남이나 여기 상가 가보면 굉장히 빈 상가들이 많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은 반도체 호황이 낙수 효과를 아래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이 파업이 18을 전개해야 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0.5% 깎아먹는다면 정부가 그동안 수조원 정말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가까스로 살려놓은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주말부터 점점 디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장관이 다 나서고 있어요.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산자부 장관,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영권 중요, 노동권 중요

0: 하고 경영권도 인정해줘라부터 시작을 해서 적정선을 유지해라. 도를 넘지 말아라.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기 이득, 자기 밥그릇 싸움밖에 안 돼요.
1: 예.
0: 근데 반도체라는 건 특수하게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이 호황의 위기를 잘못 넘기면 우리가 다시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1: 예.
0: 자, 이런 아마 위기의식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멘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노조 간의 갈등, 노노 갈등을 이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서로 그 노조 안에서도 서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0: 맞아요. 이제 가장 뼈아픈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노조 간부 중에 일부는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1: 예.
0: 나는
1: 극단적인
0: 그,
1: 얘기까지
0: 나 이제
1: 좀, 예.
0: 정말로, 물론 뭐 분사를 감안한 얘기다 하더라도 그건
1: 네.
0: 잘못된
1: 그렇죠. 예.
0: 굉장히,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삼성전자인데, 아니, 정말 저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SK하이닉스처럼 단일 이제 반도체 대열이라면 이제 괜찮지만 지금 삼성은 이제 하고 있는 업무 사업부가 다 다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LG화학이 갑자기 배터리 부분 분사하면서 물적 분할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그걸 못하게 중복 상장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또등 떠밀려서 노조들이 원하고 있고 주주들이 원할 것 같아요.
1: 네.
0: 아니 반도체가 저렇게 목소리를 키우게 되면 반도체 위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전이라든가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이 사업부에 대한 목소리가 제각각이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목소리는
2: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관련 내용을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9: 기대세요.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7: 저축은행
12: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 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7: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현장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2: 민준아.
12: 유정아.
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8: 엄마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교통안전 1분 터.
20: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21: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2: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2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앞으로 연차 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연차 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차 휴가 사용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처럼 잠깐 자리를 비우면 되는 경우에도 반차나 하루 연차를 써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불편을 줄이고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준 것이죠. 또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둬야 해 반차를 쓰고도 곧바로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휴게 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업은 근태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지가 관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더불어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18도, 광주 22도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0: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가는데 이 고양 부근 3, 4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일산에서 고양까지 3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창원에서 양평 가는데 장현터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부근과 수원 부근 일대로 잠시 주춤하고요. 금토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구간에서도 1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전시간보다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2호 터널 모두 밀리고 있는데 특히 2, 3호 터널 중심으로 강남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1호 터널은 도심 진입하는 데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협상 결렬에 대해 삼성전자는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도 무리한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고 수용 시 회사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이 삼성전자 측의 입장을 전해주시죠.
8: 네, 협상이 결렬된 직후 삼성전자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측 교섭 대표인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9: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5: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입니다.
9: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노조가 당장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산 차질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법원이 필수 인력 유지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반도체 공정은 연속 공정 특성상 일부 라인에 문제만 생겨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총파업 단행 시 재가동을 위한 사후 정비 문제까지 등 모두 포함해 생산 차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객사 납기 지연과 메모리 공급 병목 등 직간접 손실까지 하면 경제적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 리스크를 우려해 다른 경쟁사로 물량을 분산하기 시작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가 앞서 시사한 대로 긴급 조정권을 파업 전후 발동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7: 네,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0: 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주식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0거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는 7,10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주식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1: 네, 삼성전자 주식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 한때 그나마 소폭 오름세를 보이며 28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결국 결렬되고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한때 4.36% 내린 26만 3,500원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7,100선까지 무너지면서 7,000선까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SK하이닉스도 소폭 오르긴 했지만 170만 원대에 머물며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509원으로 장을 열었고 이후에도 1,50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15일부터 3거래일 연속 1,500원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조금 전 시작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가 이익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눈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 민주화 운동 폄하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이벤트를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 등을 두고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일단 사내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데 불매운동은 스타벅스를 넘어 다른 신세계 그룹 계열사로도 점차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스타벅스 측이 논란이 된 행사를 기획한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 네,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데이라는 이름으로 텀블러 판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홍보문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써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까지 희화화했던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은 당일에 사과문을 내고 경위를 철저하게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는 조사의 관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기획한 당사자가 누군지, 그리고 결재를 비롯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만 스타벅스 코리아 측과 신세계 그룹 측은 논란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행사 기획을 맡은 담당 임원은 해임된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를 대회에도 알리겠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납득 가능한 설명과 후속 조치로 연결될지가 관심입니다.
2: 네, 이러는 사이에 불매운동은 계속 번지고 있죠?
3: 네, 인스타그램과 X, 각종 SNS에 올라오고 있는 영상과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가지 않겠다, 불매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스타벅스 로고가 그려진 머그잔을 깨뜨리는 영상을 올려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텀블러들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타벅스 회원을 탈퇴한다는 게시글,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을 환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스타벅스를 넘어서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으로도 번지는 모습인데요. 신세계그룹 계열 업체들을 정리해두면서 불매하자는 글도 온라인에서 하나를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반감은 거세지는 가운데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말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뭔지, 그리고 이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2: 지난 2019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무신사가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무신사는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역사 비하 논란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중 자신들의 7년 전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무신사는 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의 뜻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당시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찾아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지금 이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야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등 정치권에도 이 같은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4: 안 마셔. 우리 사무실에
5: 복희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고 있습니다.
6: 머리가 그대로인데 꼬리만
5: 의원입니다.
6: 자르면 뭐합니까? 5.18 모욕한 스타벅스 불매합시다.
0: 자, 이렇게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영상을 올리며 스타벅스 코리아 비판 대열에 합류했고요. 마시지 않겠다, 또 불매하겠다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지금 보시는 건 국민의힘 충북도당 SNS인데요. 탱크데이 논란 발생 이후에 올라온 글인데 내일 스벅에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이 써있죠. 이번 논란을 희화화하는 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에 달렸습니다.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계정이 가서 샌드위치를 먹겠다라고 적었고요. 여기에 또 충북도당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온라인에선 이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렇게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할 날에 큰 상처를 드렸다라면서 사과했고요. 게시물 작성과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민 후보 또한 고개를 숙였는데요. 5.18의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캠프의 자원봉사자가 댓글을 남긴 거다라면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사안에 달랐던 반응, 이번 지방선거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로봇 영상 함께 보실 텐데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짐이라는 이름표를 단 로봇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이 송장의 위에 붙어있는 택배는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사람의 작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겨 AI가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실험인데 엿새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이 택배 분류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 작업 상황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의 모습인데요. 앞에 놓인 소형 냉장고를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자, 몇 걸음 뒷걸음을 치더니 자, 보시면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테이블 위에 옮겨 놓습니다. 자, 테이블 곁에 앉아 있던 개발자는 냉장고 문을 열고 여유롭게 음료를 꺼내 마시죠. 자, 이렇게 23kg에 달하는 냉장고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안정적으로 들어 올린 뒤에 또 균형을 유지해서 테이블까지 걸어가는 장면은 아틀라스의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를 분류하고 또 냉장고를 옮겨주는 로봇. 신기하면서도 인간의 미래가 걱정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0: 한국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이 중동의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산 원유를 싣고 울산으로 향하는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항해가 안전하게 완료된다면 한국 선박으로는 첫 호르무즈 해협 통과 사례가 됩니다. 현재 한국 유조선 외에도 중국 초대형 유조선 두척 역시 비슷한 항로로 해협을 빠져나가기 위해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들 세 척의 유조선이 무사히 해협을 통과한다면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하루 기준 최대 규모의 유조선 이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간의 일시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수천억 원짜리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으로 취재진을 불러 모아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 보류는 걸프 국정상들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유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혹은 다음 주 초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이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2: 제 말은 이틀이나 사흘 정도입니다. 아마 금토일 다음 주 초쯤 될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입니다.
1: 자신은 원치 않지만 이란에 다시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공격 보류가 최종 결정 1시간 전에 내려졌다는 점을 공개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2: 공격 보류 최종 결정은 1시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미국 대도시를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가 상승 여파로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낮은 상황에서 핵무기 위험성을 부각하며 전쟁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일정으로 6천억 원을 들여 건설되는 백악관 공사 현장에 기자들을 불러 새 연회장을 홍보했습니다. 전액 기부금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공화당은 관련 예산을 법안에 끼워 넣으려다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AFP 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 연회장 공사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네, 6.3 지방선거 2주 공식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굳히기에 나선 민주당과 뒤집기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선거 대리전이 펼쳐지고 격전지에선 단일화 눈치 싸움과 설전이 거셉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4: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습이라고요?
4: 네, 보수 결집 흐름과 맞물린 국민의힘의 맹추격에 민주당이 내부 기강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침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벌써 단체장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상은 우리 후보들이 국민의힘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는 거니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유권자에 접근해야 한다. 낙관론을 한층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기 내 여권 험지인 경기 여주에서 중앙선대위를 열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탱크데이 논란을 촉발한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논란성 발언을 에둘러 꼬집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5: 저는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께 묻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럴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4: 당사자인 송 원내대표는 서러워서라는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한 상태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남에 내려가 강한 여당을 앞세워 지역 발전을 약속하며 김경수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을 계기로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막판 전력 투구 중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중앙선대위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노란봉투법을 엮으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후보들에게 주적이 물으냐고 물으면 북한이라고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찍고 경기로 올라와서 평택을 유이동 후보와 세계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아침부터 SNS에 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의 토론의 실수를 공개 저격하는 등 고공전도 이어갔습니다.
3: 네, 서울시장 경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양당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고요?
4: 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차례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언론인과 질답을 주고받는 형식이었는데 현재까지 잡힌 상호 토론은 사전투표 전날 밤 11시에 열리는 중앙선관위 법정 토론회가 유일합니다. 관훈클럽 첫 타자였던

0: 오세훈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현 정부를 부동산 지옥의 현장이자 셀프 죄지우기 정부다라고 맹폭하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 이 부동산 지옥을 해결하지
2: 오세훈
1: 못한다면
2: 국민의힘 서울시장
1: 서울의
2: 후보입니다.
1: 성장도 멈추어 설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0: 뒤이어 링에 오른 정원호 후보도 질세라.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공약만 지켰으면 현재의 전월세 주거난은 없었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10년 시정의 안전불감증 논란을 전면에 띄우며 심판론 불을 붙이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3: 거의 매년
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이런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생긴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민주당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오세훈 후보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이른바 GTX 철근 누락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안전방기,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다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야말로 무엇을 했냐고 맞받아쳤는데 나아가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 논란을 감싸기 위한 방탄 상임위를 열고 있다고 응수하며 상임위는 사실상 여야 선거 대리전이 됐습니다.
4: 다른 격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평택 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5파전 구도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뚜렷한 승자 없는 흐름 속에 여전히 단일화가 화두입니다. 물론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극우 이미지를 감내하고서라도 자유와 혁신 현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한다면 민주진영 역시 강한 압박을 받을 걸로 보여서 막판 지각 변동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역시 아침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부산 북갑에선 어제 불거진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주식 위장 매각 의혹을 겨냥한 보수 후보들의 공세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식 구태정치라고 맹폭하자 하정우 후보는 정치검사의 고약한 버릇이라고 맞받아치며 설전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는 해외 출장 유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며 공세 수위가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악의적 네거티브라고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최종 단판이 결렬됐습니다.
1: 결국 내일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자,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쟁점을 한 가지로 좁혔다라고 밝히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중노위원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3: 조정안을 냈는데
4: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3: 추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노사가 생각이 변하면은 합의를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저희들은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지 응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큰 거는 하나, 작은 거 한두 가지 뭐 그러니까.
5: 그러면 그 큰 거 한 가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3: 그거는 노사도 조정원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내용은 서로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6: 노동부 장관과 오늘 기급조정권 논의하실 거예요?
3: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7: 위원장님, 장동희가 7대 3으로 노조 주장대로 7대 3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 그 내용은 말하기

0: 어렵지만은 그 항목은 노동자의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1: 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접근은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뭐 아직 끝나도 끝난 거는 아닙니다.
1: 예.
2: 왜냐하면 파업하기에는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아있고 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또 절충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어제 진행됐던 2차 사후 조정 참 국민들이 기회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이게 결렬이 됐습니다. 밤 10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조율을 했고 지금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면 상당히 많이 접근했고 한두 가지, 한두 가지의 이견 조금 남아있다. 자, 이랬거든요. 자,
1: 네.
2: 이 대목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조정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강제는 아니지만 합의 조정안을 냈는데 누가
1: 네.
2: 거부했느냐. 박수근 노동위원장 말로는 노조가 거부한 게 아니라 회사가 거부했다.
3: 예.
2: 자, 이건 뭘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밝힐 수도 없고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나온 얘기 또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3: 예.
2: 현재 그동안의 쟁점이 어제 저녁까지 쟁점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15% 정도를 성과급으로 하자. 이 대목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1: 예.
2: 그 15%가 숫자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양측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그 영업이익의 15% 중에서도 각 개인이 연봉 50%를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조항도 하나 있었거든요.
1: 네.
2: 이게 노조가 상당히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 대목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 상한선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2: 그럼 두 개는 더 이상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남은 두 개. 박수근 위원장은 한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3: 예.
2: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제도화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주고 또 1인당 한도도 없애는 것 그것을 그동안에 회사 측은 3년 동안 그렇게 할게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할 것인지 제도화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 했거든요.
1: 네.
2: 이게 민감한 게요. 사실 이재용 회장의 선대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때 이건희 회장의 특별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특히 연봉의 50%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상한선. 그러니까 이것을 회사 측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제도화시켜버리면 아버지의 유지를 이제 절단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1: 예.
2: 그리고 못을 박아버리면 앞으로 더 이상 논의할 가능성이 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2: 그게 결렬됐는지 아니면 또 하나 결렬된 부분은 현재 이 성과급을 주기로 하되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낸 곳에 성과급을 주는데
3: 예.
2: 삼성전자의 이 기업 구조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네 가지로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1: 예.
2: 반도체와 반도체 아닌 것, 반도체 아닌 것은 또 세 가지로 바뀌는데 나눠지는데 거기는 스마트폰, 통신, 장비, 가전. 그러니까 합치면 다 네 개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사업부 중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는 것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거든요.
1: 예.
2: 그러면 논리대로라면 반도체 부분에 돈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노조가 결렬됩니다. 왜냐하면 노조는 지금 반도체 부분, 가전 부분 등등 다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노사 협상의 결과 반도체 부분만 돈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1: 네.
2: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70대 30이라는 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0, 그 반도체 이익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중에 70은 반도체 직원이 갖고 나머지 30%는 나머지 직원.
3: 예.
2: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그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무슨 얘기냐면 성과급은 성과 있는 데만 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 노조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서 그 원칙을 무너뜨려 놓으면 다음에 또 노사 분규가 있었을 때 성과 없었는데 성과 달라고 하는 그 요인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바로

0: 그 노조의 직원들 간의 분배, 그 문제가 결렬의 최대 요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제도화시키는. 어쨌든 이두 가지 문제가 어느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두 가지, 나머지는 타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타결이 돼도 노조나 회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가 타결되고 1%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1% 타결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현재 남아있는 기간 또는 파업 기간 중에 과연 타결이 될수 있을 것인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절이다,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1: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결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소, 그러니까 성과급의 분배 문제, 성과급을 어떻게 직원별로 분배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뭐 들여다보면 사실 노조가 큰 틀에서 지금 사측에 요구하는 게 성과가 있으니까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 이건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지급되게 하는 그것이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0: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양측 논리를 간단하게나마 좀 요약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조는 무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이익의 15%든 13%든 그 이익만을 주기로 한 것은 합의가 됐고, 그 돈은 만약에 흑자 내놓은 것이 반도체 하나라면 반도체 직원들이 가져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의 직원들이 가져갈 돈 중에서 70%만 반도체 직원들이 확보하고 나머지 30%는 공생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회사가 왜 여기에 개입하느냐? 이것은 노노 갈등을 회사가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논리적으로도 아무리 반도체가 잘했다 하더라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뭐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넣어준다든지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협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30%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회사 측은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조의 논리고 근본 원칙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익 있는 곳에 성과 있는 곳에 성과를 줘야지, 성과를 안 보고 적자. 그러니까 지금 4개 사업부 중에서 3개 사업부는 흑자거나 적자, 그리고 최근에 가전이라든지 상당수 통신 장비 이런 부분은 몇 년간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각자가 명분 있는 논리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그 부분을 금액으로 조금 따져보면 저희가 앞서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반도체 부문은 이제 평균적으로 삼성 직원의 연봉을 한뭐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영업이익의 15%를 배분했을 때 메모리 사업부는 6억 원, 뭐 6억 원 이상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부는 3억 원 이상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잖아요. 이게 삼성전자 임직원이 올해 1분기에 평균 3천만 원대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대기업에서는 또 이제 해외 연수를 간 사람들은 이 혜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해외 연수, 저도 정말 처음에 해외 연수 갔을 때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의 꿈의 해외 연수인데, 해외 연수는 현직으로 근무하는 그 페이롤에서 빠지잖아요. 기본급은 받지만은. 그러니까 올해 해외 연수를 가면 올해 실적하고는 무관하니까 저 혜택을 못 받는데, 지금 논의하는 게 저게 내년, 그러니까 올 실적을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주는 성과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 해외 연수 안 갈래 하는 그런 해외 연수 자진 포기까지 생겼다. 자, 왜냐? 해외 연수 감으로 해서 얻는 이득도 굉장히 큰데, 가면 6억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이해관계가 엇갈리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기하고 부근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SK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2: 네.
0: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큰 회사잖아요.
2: 그렇죠.
0: 특히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갑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가까워졌지만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미 1인당 6억 내지 7억을 받아갔다고요.
2: 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인데 2등은 받아갔어? 우리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뭔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여러 경제 주체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원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 대원칙, 그러니까 노사 분규 조정의 원칙이나 한국 경제의 원칙 이런 데에 입각을 해서 그러면서도 조금씩 양보해 가서 대승적 결정. 자, 이게 잘못하면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거나 아니면 판이 깨지면 다 같이 손해를 보고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삼성 종사자들도 배가 뒤집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 면에서 아직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협상을 좀 잘 해봤으면 하는 그런 예. 마음입니다.
1: 예. 이 주주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이익분을 주주들이 이제 배당의 형식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또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주주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 또한 아주 예민한 그리고 핵심의 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회사를 구성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노동입니다. 흔히 이것을 경영학, 경제학 용어로는 자본과 노동 이러는데 사실 회사가 설립되려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있어야 회사 설립이 되고 그 회사를 끌고 갈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거든요.
2: 예.
0: 물론 돈만 있다고 회사는 꾸려가지 않기 때문에 노동도 있고 노동과 자본이 같이 중요하다. 이것이 뭐 전 세계적인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회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노동자나와 그 주식 투자자가 좀 달라요.
1: 예, 예.
0: 하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회사가 경영이 잘 되면 그 이익은 원래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직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에
2: 예.
0: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그 월급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소득의 본질, 뭐 근원이 조금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제도가 시작할 초기였고
1: 예.
0: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좀 나누자. 왜냐하면 현재 그 회사가 돈이 왜 생겼느냐, 이득이 왜 생겼느냐 따져볼 때 돈만으로도 또는 노동만으로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3의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2: 예.
0: 따라서 일정 비율은 지금 선진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렇게 노사분규를 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뭐 상당 부분 몇 억씩 주기도 합니다. 아주 잘 나가는 회사는.
1: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이 없고 이게 그냥 서로 간의 알력 속에서 결정이 되면 삼성전자의 문제가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개인 연봉의 50% 이상 주지 말라고 한 게 이재용 회장님 아버님 선대 이근희 회장님의 방침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요.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1: 예.
0: SK는 최근에 그것을 없앴죠.
2: 네.
0: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무슨 결론이냐면 전 기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예. 자, 앞서서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이익을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0: 실정법상 현재 그 정부가 긴급 조정권도 갖고 있고
2: 예.
0: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중재안도 만들 수 있도록
1: 예.
0: 법에 나와 있으니까
2: 네.
0: 그 법을 지켜야 될 정부로서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설득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데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마찰 없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
2: 네네.
0: 것이 또 현재 민주정부의 당연한 임무겠고요.
2: 예.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선택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예. 긴급조정권에도 많은 예.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긴급조정권까지 가지 않고 노사가 협력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0: 동료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몰래 쫓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받지 않아서 그랬다더군요.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동료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끝났죠. 하지만 그 후에도 말다툼만 하면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게 공포였습니다. 그 답답함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줬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희는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평소 저를 감시하던 남편은 결국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5천만 원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자 남편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됐어요. 퇴근하고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요.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제 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외도를 하긴 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 혼자 그 빚을 갚고 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이 빚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심한 집착과 폭력, 사연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외도를 한 사연자분이 먼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네, 물론 사연자분께서 부정행위라는 잘못은 있지만 네. 남편분께서도 결혼 생활 내내 폭행을 하고 사연자분을 괴롭혔으므로 역시 유책 사유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사연에서는 상대 역시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어느 쪽의 유책 사유가 더 큰지와는 관계없이 이혼 자체는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편 쪽도 유책이 있고 우리 사연자분도 유책이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예,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기보다는 사연처럼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0: 그렇죠.
1: 예,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서로의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유책 사유가 더 큰 쪽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0: 네.
1: 네,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은 외도를, 남편분은 폭행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판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신 뒤 서로의 책임이 동등한 부분은 상쇄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면 그 부분만큼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책 사유에 관해 다투어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부분도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재산 분할에서 사연자분이 이제 거주지 집 대출을 계속 상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재산 분할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1: 네,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소득, 투자, 사업 운영 등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혼인 기간 및 부부 공동 생활의 형태,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 일방 배우자의 탕진, 부채 발생 여부,
0: 네.
1: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등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사연에서는 특히 남편분께서 혼자서 부부 공동 거주지에서 주거하시는데 해당 거주지에 담보대출금을 사연자분께서 혼자서 상환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점은 사연자분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남편이 이혼한 뒤에도 괴롭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남편의 스토킹이라든가 괴롭힘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네, 우선 남편분의 폭행이나 괴롭힘에 대하여 네.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임시조치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등에 접근했습니다.

0: 근근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남편분의 스토킹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이후에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서 접근금지 결정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외도를 이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혼 자체는 무난하게 성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 법원은 책임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쪽의 잘못이 더 크다면 그 사람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대출을 사연자분이 혼자 상환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거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부분도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경찰을 통한 임시 조치로 차단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에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를 신청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실 때 물건을 놓고 내린 적한 번쯤 있으시죠?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 1위는 바로 지갑이었습니다. 최근엔 유명 빵집의 빵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한정판 굿즈까지 유실물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내 물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 포털인 로스트112나 경찰 민원 24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역무실이나 유실물 센터에 들어온 물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거든요. 내 물건이 확인이 됐다면 신분증을 챙겨서 보관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주웠다면 어떨까요? 습득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면 습득자는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가져갈까? 설마 돈도 아니고 빵인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으니 주웠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정현의 꿈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중부 서해안에 많게는 1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내륙 곳곳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내일 오후까지, 그 밖에 지역은 내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회기역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 통제가 되고 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진안 지점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33분이 소요가 되고 있고, 관건호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가는 길도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동작대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외곽 쪽으로 가는 길 성산대교 남단을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로 이어지는 성산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6: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5: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후 담판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1: 네, 노사가 결국 접점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유한웅 기자, 협상 장소에 나가 있죠.
2: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차승훈 기자는 삼성전자 행사현장에 나가 있다고요?
3: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중앙노동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노사가 결국 성과급 배분 문제에 대해서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거죠?
2: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급 배분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좁히지 못해 노사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10시쯤 시작된 오늘 협상이 1시간 반쯤 지난 오전 11시 반쯤 노측은 먼저 협상이 결렬됐다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노측은 어젯밤 10시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측은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시부터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결렬 직후 기자들 앞에서 결렬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끝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5: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4: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7,000명 수준으로
2: 유지하신 바 있는지. 네. 마지막 쟁점은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배분 비율이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의 70%를 배분하고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30%를 배분하자고 했지만 회사는 적자인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상당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급 원칙에 맞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노측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지만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종료됐지만 언젠가 타결이 돼야 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이번엔 평택 캠퍼스로 가보겠습니다. 최수근 기자, 지역 상인들이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고요?
3: 네,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소처럼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0: 있지만 곳곳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린 모습인데요.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노조가 밝힌 대로 내일 총파업에 나선다면 이곳 평택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는 모두 앞에 4만 6천여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에서는 직원 1만 4천 명 가운데 1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화성 캠퍼스에서는 2만 8천여 명, 기흥 캠퍼스에서는 8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상인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돼 실제 파업이 진행될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노사가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1: 혹시 아까 결렬됐다고 들어서 아 망했다.
2: 카페 사장입니다.
1: 갔더니 주말도 지금 거의 이제 유령 도시니까 빨리 합의가 돼서 빨리 그냥 파업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빨리 끝냈으면 저희는 바람이죠.
3: 네,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도 불거졌었는데 삼성전자 DX 노조가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문도 열렸죠.
0: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 DX 부분 조합원들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DX 부분 조합원들은 신문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를 향해 교섭에서 구성원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번 교섭안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4: 회사를 파괴하려 들고 직원들을 상대로 공포와 협박을 일삼는
5: 삼성전자 DX 노조원입니다.
4: 독단적인 안건을 수용하지 말아주십시오.
0: 노사협상과는 별개로 노조 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핵심은 DS 부분 중심 초기업 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 네, 이렇게 노조 사이에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경찰이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요?
0: 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비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명단, 이른바 비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물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있는 사내 업무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 추정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네, 지금까지 류화동 최승훈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 삼성전자 측은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서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도 무리한 규모의 보상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6: 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삼성전자 측의 입장 전해주시죠.
7: 네, 삼성전자는 협상 결렬의 이유가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측 교섭 대표인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8: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노조가 당장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산 차질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법원이 필수 인력 유지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반도체 공장은 연속 공정 특성상 일부 라인에 문제만 생겨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총파업 단행 시 라인 재가동,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납기 지연이나 메모리 공급 병목 등 직간접 손실까지 하면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 리스크를 우려해 다른 경쟁사로 물량을 분산하기 시작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앞서 나왔듯이 추가 협상을 해서 뭐 타결을 할 가능성도 있고 정부가 이 긴급 조정권을 파업 전후 발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3: 이처럼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조를 거론하며 적정선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 어디서 나온 건가요?
2: 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행태를 정조준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듯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도 이익을 나눠 가질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또한 세금을 깎아주고 시설 지원과 제도 정비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명문화까지 하는 걸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구성원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SNS를 통해선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한 만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재차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3: 네,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직격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오전 SNS에 국내 대표적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속건성 양말 광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7년 전인 지난 2019년 무신사의 SNS 계정에 게시됐던 건데요. 여기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문구와 함께 양말이 잘 마른다는 걸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그로 인해 시작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모독 그리고 역사 왜곡과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발본 세권하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신사는 당시 해당 광고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렸고 박종철 기념사업회에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을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두고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직격했는데요.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6: 네, 정치권에서도 탱크데이 이벤트 관련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비판 수위를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여주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천인 공노할 일이 벌어졌다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면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어떻게 마케팅용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히 처벌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5.18 폄훼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단 차원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중앙선대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식 SNS 계정에 내일 스타벅스에 들렀다가 출근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0: 착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0: 건강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8,000선을 돌파했다며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종목은 파란색이라며 소가리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대형주 위주로만 쭉쭉 오르다 보니까 이 화려한 숫자 속에서도 철저한 소외감을 느낀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숫자가 며칠 찍든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건 뜬구름 같은 주식 창이 아니라 매달 단단하게 다져놓은 재무 안전망일 겁니다. 남들의 대박 소식에 조급해지기 쉬운 요즘 굿모니 굿나이프에서 내 가계부의 중심을 꽉 잡아줄 보험과 연금의 기초 체력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재무 가이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들은 다 잔치래요. 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찌감치 뛰어드신 분들은 이제 잔치를 아직까지도 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계좌는 왜 그런 거예요? 묻지만 마시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2: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갈 놈만 간다고 가는 것만 가는 거죠. 나머지 주식들은 이제 좀 많이 도태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래서 좀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살긴 사더라도 우리 앞서 좀 얘기도 나눴지만 파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3: 네. 김춘환 전문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투자에서.
2: 사는 거요.
3: 파는 거 제일 못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달 들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기존에 연락 뜸했던 사돈의 팔촌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 더라고요. 근데 그 연락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뭘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유지하고 있는 뭐 이런 보험이나 연금들 좀 해약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아 이게 좀 이제 너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좋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간 좀 포모 상태도 된 것 같다라는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는 분들 막연한 불안감에 공부 없이 뛰어드시는 거 당연히 반대고요. 그리고 굿모니 굿나이프에서 한창 장이 좋을 때 또 설명드렸던 게 리밸런싱.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투자 자금 규모에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욕심내지 말고 유지하면서 가자. 이런 기본 원칙들을 잘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렇지 않아 소가리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것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50대 50 확률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재무적인 도약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그렇게 돈 되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경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998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주식계좌는 마이너스지만 굿모닝 굿나이프를 향한 제 마음은 항상 상한가로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일 버리기 전에 좀 역죽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식계좌와는 반대로 9년 된 변액보험이 있는데요. 이거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혹시 변액보험 해지하고 주식을 이제라도 사도 괜찮은 걸까요? 9981번님, 일단은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굿모닝 굿나이프를 향한 마음은 항상 상한가다.
1: 좋다.
2: 작가님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또 감동스럽게 보내주셨을지. 항상 제가 전문가분들께 얘기 드리잖아요. 제 자신은 저평가된 우량주다. 지금 저를 딱 알아보시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를 딱 알아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 이제 고민이 사실 아까 좀 전에 정상욱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고민인 분들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 호황이다 보니까 변액보험 해지하고 수익률 좀 더 좋은 것 같은 주식으로 맞아요. 갈아타기 하는 거. 자,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1: 지금껏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0: 왜냐하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1: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 대답은 안 괜찮습니다. 노노노. 왜냐하면 그 저도 기사를 좀 봤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뭐 7.8천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긴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한 20에서 30%만 오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70에서 80%는 손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자 사연 주신 우리 9981번님은 아쉽게도 후자인 손실보는 쪽에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9년 전이면 2017년도에 시작한 변액보험인데 시간을 봤을 때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한번 돌았잖아요. 그때 주식시장 어땠을까요?
0: 완전히 대폭락이었죠.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때야말로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아니다. 손 빈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싸게 사야 할 때 반대로 너무 무서우니까 더 떨어질까 봐 막 팔고 이랬던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에도 이 변액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셨다는 건 변액보험의 펀드를 저가에 계속 매수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원 수익이 더 큰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0: 이때 견뎠던 분들이 지금 수익 본다 이 말씀이신
1: 맞죠.
0: 거죠?
1: 맞죠. 그 어두운 손실 구간을 지나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9년이니까 1년만 지나면 이 10년이라는 그 어려운 비과세 기간도 충족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얼마의 수익이 나든 뭐 100만 원이 나든 1000만 원이 나든 2000만 원이 나든 이 15.4%의 이자 소득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좀만 기다리면. 물론 뭐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 또 현재 수익률을 좀 자세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나중에 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비과세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 김충남 전문가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무조건.
0: 절대 안 된다.
2: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질문 주신 청취자님 9년 전에 이 변액보험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은퇴 목적으로 그동안 매월 9년 동안 따박따박 적립해서 적립금을 잘 모아놓으셨고 최근 1년 사이에 호황으로 그 적립금이 수익이 많이 나서 지금 금액들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1년만 채우면 이 수익 난 금액을 가지고 전액 세금도 없이 안전하게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9년 전에 이 연금 상품 가입할 때 이 연금의 목적으로 가입한 이 상품을 굳이 지금의 일부 수익률을 쫓아가는 의미로 이걸 해지를 해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반대로 한 가지 뭘 권장드리냐면 이 변액보험 안에는 펀드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식 잔고는 마이너스지만 이 변액보험은 수익이 많이 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시기에는 우리가 꼭지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일부 수익난 부분에 뭐 한 30에서 50%는 안전한 채권형으로 좀 펀드 변경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주식형으로 이동하셔서 안전한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0: 우리가 이렇게 매달 납입하고 있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1: 맞아요.
0: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적립식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안에도 펀드 구성이 너무 다양하다
1: 맞아요.
0: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의 형태로 얼마든지 투자를 경험해 보실 수 있다. 다만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 추가 상담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청취자분 고민 사연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9년이나 된 변액보험은 정리하는 게 아니다. 1년 더 납입하시고 10년의 비과세 혜택을 꼭 누리셔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2: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변액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험의 특성상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2017년도면 한 9번째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한 3에서 5년마다 경험 생명표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2024년도에 10번째 경험 생명표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이 경험 생명표가 남녀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놓은 건데 수명이 늘어날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험 생명표가 회차가 뒤로 밀릴수록 똑같은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금액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시기의 상품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를 또 변액연금으로 또 연금으로 활용한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이래저래 이 변액보험께서 주식 투자
1: 절대.
0: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일단은 첫 번째 비과세 혜택 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은퇴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 경험 생명표. 이게 10년 전, 9년 전 경험 생명표 기준으로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노후 은퇴 자금 목적으로 이거 목적 자금 모으셨던 거라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청취자분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1: 맞아요. 갑자기 그 머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뭐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은퇴 준비할 때 정말 강조하는 게 있죠. 은퇴 준비만큼은 강제성이 뒷받침돼야 되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전함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 같은 시기에 이런 보험 해지해가지고 연금 해지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요거는 정말 전문가로서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엄청난 그 경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심리 상태 누리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결정하시고 재무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문자창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돈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내셨던 분들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5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저희 방송 많이 듣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엔 아내분이 운전을 하시면서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저희 굿머니 굿나이프를 드시다가 아 그래도 우리 집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번 뵀더니 두 분 합친 보험료가 일단 80만 원으로 좀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상담 말미에는 20대 자녀분이 또 자취방을 얻어야 되는데 또 대출 한도가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길래 제가 좀 마지막 방법으로 이런 보험이 있으니 약간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분이에요. 여기서 약간 대출을 받아서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상담 말미 알게 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민망했습니다.
0: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아내분께서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부부 보험료가 지금 월 80만 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도 좀 과한데다가 우리 애가 이번에 이제 자취방 얻어야 돼가지고 보증금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목돈으로. 그래서 약관 대출을 좀 받아서 해줘야겠다 했는데 남편분이 이미 그거를 꺼내서 썼다.
1: 네, 맞죠.
2: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죠.
0: 뭐요?
2: 투자한 금액이 지금 빨간색일까요?
0: 파란색일까요?
1: 다행히 플러스 수익인 건 맞아요.
0: 다행이에요.
1: 근데 문제는
0: 무서웠잖아요.
1: 그 전에 코로나 때 그때 손해배금 금액 따져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해 보니까 실제 수익률은 100만 원밖에 안 돼.
2: 근데 이게 사실상 수익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손실 본 것까지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금액이 지금 당장은 플러스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앞서 그 청취자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주식이 호황인 건 너무 좋지만. 연일 나오는 기사들이 B2, 연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굿머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포모인 상태일 수 있으니까 투자할 만큼은 조금 조심할 단계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청취자님이 여기에서 약간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 대출을 받게 되면 그 해당 가입 시기에 뭐 이율 플러스 1.5% 내외의 추가 금리가 붙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잘못한 경우에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조심하셔야겠죠. 남편분 진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조심히 출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요. 최근에 보험 해약률 되게 높아졌다.
2: 맞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0: 그리고 이 보험 약관 대출 비율 굉장히 늘었다라는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청취자분도 이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걸리면 또 어떡해요. 가정도 분위기 안 좋으시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두 분 합계 보험료 80만 원 중에서 보험료 비중이 제일 컸던 보험을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가입한 40만 원짜리 종합보험이거든요.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이 시기에는 지금과 달리 하나의 보험에 부부가 같이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가입 당시 17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근데 그게 40만 원까지 이제 올라서 갱신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약관 대출을 1,500만 원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셨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2 안 됩니다.
0: 다시 한번 들었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 이유는 다름 아닌 2세대 실비였고요. 실비 외에도 암, 뇌졸중, 급성신경색, 진단비까지 나머지 특약들도 이렇게 갱신형 특약들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또 상황이 좀 다르게 두 분 상의 결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왜죠? 부부 합산 보험료가 종신 보험만 놓고 보면 40만 원인데 왜 유지를 하시기로 한 거죠?
1: 종합보험.
2: 네. 이게 이 종합보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을 했느냐 그리고 이 부부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요거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분은 14만 원이고요. 아내분은 무려 16만 원으로 두 분 합계 보험료가 무려 30만 원의 보험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보험 40만 원 중에 실손 보험료만 3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최근 이제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하면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봤더니 6분의 1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부분의 건강상 이유로 앞으로 계속 좀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지금의 실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맞벌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 수준이 높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렸습니다.
0: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고 나서부터 실손 전환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수준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들처럼 이렇게 병원을 앞으로 자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예정이 있다면 지금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는 좋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렇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전문가의 도움과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873번님, 0973번님, 0793번님의 많은 분들 지금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으니까요. 1대1 맞춤 보험 재무상담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은 보험이 안 좋다라는 거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 실손은 가져가되 나머지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냥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건 이 남편분의 약관 대출이에요. 이제 좀 진도를 나가볼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1: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남들 주식 따라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보험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4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남편분의 보험은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0: 그럼요.
1: 심지어 운전하시는데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도 없었어요. 결국은 의료 실비 특약하고 이 3년 갱신형 진단비가 보장이 전부였던 건데 결국은 그냥 이거요. 보험은 실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갱신형 암 뇌졸중 신경색은 나중에 많이 오르면 없애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셨던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주식만 자야 되면 이런 보험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순간 아내분께서 또 코로나 때 손해본 게 얼마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드렸어요. 이 현재 주식평가액이 한 7,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약관 대출이 1,500만 원 그리고 본인 돈이 1,500이에요. 그러면 투자 원금이 3,000만 원이고 수익금이 4,600만 원인데
0: 그럼 엄청 괜찮잖아요.
1: 그럼 수익률은 153%예요. 괜찮은 거 맞아요.
0: 네.
1: 근데 아까 아내분이 말씀드렸던 손실 본 거 3천만 원 빼고 약관 대출 1,500만 원 빼면 시체 수익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향후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으로 모든 걸 노후 연금 뭐 보장 다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깜짝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투자 성향과 관련된 질문지, 설문지 작성 결과에 따라서 안정형, 중립형, 본격 투자형 등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진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투자형 진단, 2번 적정성 진단, 3번 적합성 진단, 4번 MBTI 진단.
0: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맞아요. 어려워요. 헷갈려요. 근데 저도 이 검사와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투자형 진단, 적정성 진단, 적합성 진단, MBTI 진단. 왠지 제 느낌에는 어디에 투자 성향이 적합한지 적합성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3번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감이 좋아요. 감이 좋아요. 적합성 진단.
2: 맞아요.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요. 투자 기간은 뭐 얼마로 할 거야. 뭐 당신이 손실을 본다면 몇 퍼센트까지 감수할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인의 투자형 성향을 이제 결정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양수진 아나운서의 투자 성향은 고지어. 못 먹어도.
1: 초 울트라 공격형.
2: 맞아요.
0: 반대로, 맞아요. 저 그렇게 나왔어요.
2: 반대로 김충남 전문가는 한 중위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 중위험. 그러세요. 아닌데 제가 봤을 땐 김충남 팀장님도.
1: 양수진 아나운서 바로 밑에 제가 할게요.
0: 그럼 정상욱 전문가는 어떤 투자 성향이
2: 저는
0: 나오셨나요?
2: 저는 뭐 신급 초고위험.
0: 아 정말요?
2: 이 나오더라고요.
0: 그러면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 투자 성향이었을까요?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주식으로 모든 걸 커버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자는 돈인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인 거고요. 보험은 내 돈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0: 그렇죠.
1: 이건 남편분이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잔고 끝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암 발병률 세계적으로 또 높다 보니까 암만큼은 이 고액의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제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는 고액의 비급여 표적 항암 또는 항암 약물, 방사선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실비만 있을 경우에는 통원으로 끝나면 하루 한도가 10에서 20만 원, 많아봤자 30만 원이기 때문에 보장이 많이 부족해.

0: 그래서 아파도 병원비 문제 없이 쓸수 있고
1: 충당되고.
0: 노후 자금 이미 마련이 잘돼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까지 있는 분들에야 해당하는 말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남편분처럼 투자 열심히 하셔도 이
1: 맞아요.
0: 수익률이라는 게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거의 제1의 요건이 이제 보장성 보험인 거잖아요. 남편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장과 함께 운전자 보험까지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큰돈안 들이고도 이렇게 위험 대비하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안 했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 전에 뭐 김충남 전문가도 자산이 워낙 많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보험 별로 없더라고요.
0: 부자형이시잖아요.
2: 맞아요.
0: 부자형.
2: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내분 상담도 같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10만 원 정도를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놨는데 이 보험을 뜯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청취자님 사망 후에 이제 장례식 비용으로 500만 원 나오고 뭐 칠순 축하금으로 뭐 300만 원 나오고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낸 보험료를 칠순 때 일부 떼어주고 내가 사망한 후에 장례 비용으로 뭐 몇백만 원 주고 이런 보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청취자님이 사망 후에 나오는 사망보험 3천만 원이 추가로 있다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가입한 지 얼마 안된이 보험은 아쉽지만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1: 네, 그리고 나머지 한 15만 원짜리 갱신형 보험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쉽지만 정리 대상이었는데요. 보장 내용으로는 뭐 암진단 및 통합암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넉넉히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50대 초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죠. 이거요. 기존 종합보험도 갱신형 진단비가 문제였는데 또 갱신형으로 또 보완을 했는데 갱신 기간이 10년을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지금 비교해 봤더니 비갱신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만 원에 기존 보험과 거의 비슷한 보장들을 다 넣을 수 있어서 그렇게 또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사실 이 공제보험 믿고 다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직장에 가입되는 직장 실비보험 하나만 믿고 또 보험 가입 꺼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비교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꼭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청취자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머니 처방전 어떻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1: 네, 그 나머지 쪽으로는 사실상 그 1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또 만기가 되는 저축보험 유지를 권해드렸고 그렇게 보니까 8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40만 원은 실비 특약으로 인해서 유지하고 만기가 끝나는 보험료가 되면 한 61만 원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향후에 실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면 전환 실비를 하면 다시 4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요. 가족 회의 끝에 남편분의 그 주식은 빠른 시일 내에
2: 아,
1: 수익난
2: 잘하셨네요.
1: 금액으로 약간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요 사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또그 따님의 전세 자금은 아내분의 노란 우산 공제에서 대출받기로 해결했습니다. 이제야 좀 가정의 평화가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0: 비투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벌려놓은 건 많은데 어떻게 수습하고 손 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도 그렇고요. 재무, 보험 점검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재무 설계 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로 진행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3: 돈 걱정에 잠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5: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0: 와이텐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제가 직접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73번님. 68년생 남성입니다. 제가 종신보험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14만 5천 원 매달 납입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이건 반대 사연이에요. 앞에 사연이랑 달라요. 해지하고 수익률 높은 곳에 재투자하자고 하는데 진행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라고 이번에는 남편분이 공격적인 아내분을 대신해서 여쭤보시네요. 이거 어떻게 답변해드릴까요?

0: 사실 납입 기간이나 그 종신보험에 갖춰져 있는 그외 특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봐야 돼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주식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갈것 같지만 반드시 조정이라는 것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1: 그만큼 이제 투자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0: 맞아요.
1: 거예요. 남들 다 주식해서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좀 여력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내 월급에서 빼낼 돈이 없으니까 요거 해지해서 저기 들어가 볼까? 막 이런 고민에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총장님 그 반대로 아내분이 이제 당신 사망 후에 사망보험금 필요 없으니 지금 이거 정리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대긴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납입 기간이나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7737번님, 보험금 많이 청구하면 보험 가입할 때 불리한가요? 이거 물어보시네요.
2: 사실상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청구한 내용과는 별개로 어차피 보험사에는 알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간혹 그냥 과다 청구라고 그래서 여기 아프대 한번 가고 저기 아프대 한번 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될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건 실제로 심사 결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외에도 7737번님은요, 저는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주식 시장이 좋으니 수익도 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안전한 변액보험이 있다면 추천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전문가분이 직접 전화드려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9643번님, 다른 분들도 이제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순차적으로 전화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방송국 전화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계속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7: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8: 요즘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주식이 공격수라면 보장성 보험과 노후 대비는요, 수비수일 겁니다. 공격만 해선 내 자산을 지킬 수 없기에 공수 밸런스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혼자 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보험 점검, 보험료 수준 체크, 보장 점검 등 다양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빗줄기도 강해지고 바람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주행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 한낮 기온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회기역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진출로가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외곽 쪽으로 이 지하도로 진입을 앞두고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성산대교 북단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옆에 월드컵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이 재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후 4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으며 김영훈 장관이 이를 직접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대표와 여명구 사측 대표가 모두 교섭에 참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2차 사후조정 뒤 교착상태였던 삼성전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2차 사후조정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이번 교섭이 사실상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 8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등 삼성전자 임금교섭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48분 기준 총파업 참가 인원은 4만 8,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지난달 평택 캠퍼스에서 진행된 투쟁 결의대회 참석 인원 4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의 노조 가입률이 80%를 훌쩍 넘는 만큼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주식이 장중 한때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도 7,000대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렬과 함께 노조 총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식은 크게 휘청이며 한때 4.36% 급락한 26만 3,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며 막판에 0.18% 소폭 상승한 27만 6천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4만 5천원으로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86% 내린 7,208.9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0.73% 오른 7,324.52로 출발했으나 하락세를 거듭하며 장중 한때 7,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등을 모욕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앱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0: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민주화 운동과 유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이란 측과의 협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며 통행료를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은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번진 GTX 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졌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혹시 모를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강 버스 때와 똑같다고 지적하며 당시에도 아직 사고 난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결국 버스가 시민을 태우고 가다가 멈춰서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 국토위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굳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갈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논란을 의식한 정치 공세 아닌지, 선거용 이벤트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든 부동산 지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지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성장은 멈추고 한국의 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서울만은 과감하고 혁신적 해법으로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서울 전월세난의 원인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있다며 오 후보가 시장 시절 공약을 지켰으면 전월세 주거난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022년에서 2024년 통계를 보면 매년 착공 기준으로 3만 9천 호밖에 공급이 안 됐다며 오 후보 약속인 8만 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호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남해안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비로 물이 금방 불어날 수 있어 낮은 길과 하천 주변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수원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17도, 대구와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이번 주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국제 인도 활동을 위해 떠난 선박들을 이스라엘이 불법 납포했습니다. 납포된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박들이 납포된 지역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닌 몇백 킬로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해역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납포는 영해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제해양법 위반이고 인도적 구호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18일과 20일 이틀에 걸쳐서 3명의 한국인 활동가가 현재 불법 납포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지시처럼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외교안보 당국의 강한 액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규탄도 필요하겠죠. 5월 20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은 한약 한제 먹으면 참 딱 좋을 날씨인데요. 오늘 마침 여의도 한약방 코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호김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뭐 오늘뿐만 아닙니다만 가장 지금 뉴스를 많이 장식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주가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오전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4시부터 다시 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회의가 다시 열린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뭐 따로 다루더라도 이 자체가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부터 한번 의견 주실까요?
3: 먼저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좀 오른 게 주식 때문이에요.
0: 네.
3: 그런데 이게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입니다.
0: 네.
3: 제가 이제 보기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3: 그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게 SK나 삼성이 영업이익에 뭐 몇 프로를 달라.
0: 네.
3: 그러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익이 마이너스기 그 배당도 많이 받고 또 이게 주주 뭐 밸류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는데 완전히 노동 노조에서 그냥 뭐 20, 30% 가져가 버린다. 이러면 이게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죠. 따라서 이게 외국인이 이탈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김용범 실장이 또 초과 이익 가지고 이게 국민 배당금으로 나누자.
0: 네.
3: 이렇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그때 블룸버그도 썼지만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삼성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주식시장이 오늘도 이게 많이 빠졌지만 지금 코스닥은 천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양극화가 심각해요. 어차피 이게 8, 90%는 최저가인데 지금 몇 종목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무너지면 주식시장이 무너져요. 5천까지 간다. 뭐 코스피 5천씩도 만들겠다. 노조원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선거에 치명타죠.
0: 치명타죠. 근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하이닉스는 이미 성과급 상한이 없는 게 협상이 된 거고 이거는 새로운 변화는 없으니까 하이닉스 주가에는 그러한 요소들은 다 이미 선 반영된 거 아닙니까?
3: 반영됐지만 이게 실망할 수 7억씩 네. 주니까 아무래도 이게 300만 원 갈 것도 이제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주식이야 말 수 없지만 김지호 대변인.
1: 아니 뭐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경제에 영향을 줄 수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 영향이 어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기업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오늘 협상 내용을 보니까 어떤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서 노조는 일단 합의안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중재안을.
0: 네.
1: 그런데 이 적자를 보는 사업 부분에 이 성과 부분, 성과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급을 어떻게 주느냐도 일종의 저는 경영 활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도 성과급을 줄 때 그냥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A, B, C, D로 나눠서 주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문을 나눠서 거의 3, 40년 동안 적자를 이익이 있는 데만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 그런 제도를 유지했는데 이것을 노조의 어떤 그 내부 상황에 따라서 경영 활동에 참여하려는 것 이 자체도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합의가 됐고 이 부분만 남아 있어서 저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욱 의원님.
4: 저는 그 지금 사기업 구성원 간의 문제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0: 왜냐면 오늘 당장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냐면 세 가지가 딱 들어오던데 일단 노조 선을 넘지 말라는 취지예요.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 네.
0: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동 3권을 우리가 보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1: 네.
0: 근데 지금 요번에 이 삼성 뭐 초기업 노조 해가면서 나오는 이 멤버들은 아마 연봉이 국회의원 3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1: 네.
0: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다 대통령이 또 무슨 발언을 하냐면 지금 영업이익을 나눠 먹자 그러는데 영업이익에서 세금도 안뗀 거를 나누자는 거는 투자자들도 하지 않는 소리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타결이 되느냐의 여부, 만약에 타결이 안 돼서 파업을 하려고 할때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느냐의 여부가 대통령의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정부가 강력하게 해결해가지고 글로벌 사회에 하나의 시그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선거에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반은 열고 있어요.
1: 네.
0: 사실 반은 민주당이 노조 친화적이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삼성 노조는 한노총이나 민노총 멤버십은
1: 네,
0: 아니지만,
1: 독립노조죠.
0: 예, 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보통 노조는 민주당 친화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면 아마 일단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삼성전자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투자자, 뭐 굉장히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 선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조도 노조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또 SK 하이닉스의 전례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의 여론은 굉장히 노조에 대해서 냉담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볼때 노조도 긴 호흡으로 보면은 타결하는 게 맞다. 지금 정부가 어쨌든 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총파업 직전에 타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안 되면 전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1: 네.
0: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1: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3부에 박용진 규제합리화 부위원장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첫 공식 일정을 충청권에서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를 서울로 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국민의힘이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건 어떤 포석일까요?
2: 일단 이제 이거 중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 지역구가 또 충청입니다.
1: 네.
2: 거기다가 이제 이거 3명의 세종시까지 4명 다
1: 단체장이.
2: 전부 이거 현역이 국민의힘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론에서 좀 이게 밀리다가 요즘 이제 뭐 오차범위나 요즘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 한두 석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이제 그 생각에 충청부터 한번 발음을 이렇게 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민주당은 서울에서 시작을.
3: 일단은 지방선거나 총선에 있어서 어떤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데가 사실 서울, 충청, 부산이잖아요.
1: 네.
3: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누가 봐도 서울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상승 흐름이 있는데 서울에서 첫 시작을 못했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에게 문전박대를 당할까 봐 충청으로 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 어제 저희가 김재섭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선대위원장인데 장동혁 대표와의 이벤트는 없다. 계획이
3: 그러니까요.
1: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3: 그래도 이제 충청권에서는 어쨌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을 일단은 출마를 막았잖아요.
1: 네.
3: 그리고 또 뭐, 그,
1: 지역 연고도 있고,
3: 그렇죠. 그 다음에
1: 네.
3: 뭐 지역 연고도 있고 뭐, 김태흠 후보인가요?
1: 네,
3: 김태흠 후보한테,
1: 충남지사.
3: 예, 충남지사 후보한테 좀그 니즈를 받아들인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그 선대위나 후보들이 본인을 환영할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저는 좀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서울이 최대 승부처로 왔어요. 네. 재산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문제라든지 이게 보이지 않는 민심에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으로 후보가 확정된 이후로 뭔가 좀 오세훈 시장의 상승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뭐 GTX-A 철근 철근 기둥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격전지라 네. 아무래도 당력을 서울시에 집중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1: 그러면
3: 봅니다.
1: 오늘 보통 밤 12시에 상징적인 장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뭐 그러면 삼성역에서 하나요?
3: 아니 저는 내일 1시 하는 걸로
1: 알고 있어요. 내일 낮 1시. 예.
3: 저희 이제 그 낙천한 후보들은 네. 박주민 단장님이 이끌고 이제 홍대에서 네. 이제 네. 12시부터 시작하는데 네. 본 선거는 이제 1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1시에. 예. 아 그렇군요. 정 의원 이 두 당의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작점이요.
0: 저는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해요.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커멘트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여야의 진영 갈등도 있지만 요번에 보면은 각 진영 내에 또 갈등이 있는데 소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게 참 무시 못할 일인데요.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보다는 국힘 후보들 지방정치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보궐선거도 그렇고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게 때로는 자기를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존재감 자체를 안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이거는 뭐 야당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그동안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1: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이제 하는데 그 3명 정도를 저격을 했습니다. 오세훈, 김관영, 유정복. 약간 네거티브일까요? 검증일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제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문제였던 것 같고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가상자산 누락 의혹, 뭐 그리고 김관영 후보에 관해서는 뭐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이렇게 좀 약간 네거티브 공세로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요 세 개가 이 네거티브 때문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꼭 집은 건가요? 아니면 이 세 개가 좀 더 뭐랄까 붙어있는 경합지역이어서 좀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천이 껴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김조대표님.
3: 지금 뭐 당내 분위기를 보면 뭐 인천은 그냥 박찬대 후보가 그냥 뭐 당연 시장으로 그냥 이기는 그런 분위기라 네. 유정복 후보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실 때 사례를 꼭 세 가지를 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여기서 제일 좀 부각되는 사람 김관영 후보죠. 사실은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회 서울 경기 이쪽에서 뭐 십자포화를 지금 퍼붓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거론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김관영 후보를 네. 한 명만 또 거론하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1: 합리적인
3: 들고
1: 추론입니다.
3: 예 그리고 네. 이제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 무소속인데 생각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분이 자꾸 저희 당을 분열시키는 프레임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유일한 친명 후보이자 본인이 당선되어야 뭔가 당 지도부에 경고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당 지도부로서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이기고 부산시장 선거 이겼는데 전북도지사를 놓쳤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뭔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이 부분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직접 등판할 만큼 굉장히 간절하고 우리 당으로서는 좀 총력을 모아서 전북에서 승부를 좀 걸어야 된다.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
1: 어쨌든
3: 것 같습니다.
1: 뭐 조사 방식이나 기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 접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북 같은 경우에.
2: 지금 이제 그 전라도는요. 그냥 하나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민주당이 뭐 성지 심장입니다.
1: 네.
2: 여기서 그 패배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저는 김관영 후보가 이기는 순간에 정청래 지도부는 바로 총사태에 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총력 기울이는 거 맞고요.
1: 네.
2: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을 자꾸 언급하는데 저는 웃기는 게 이거 철근 누락인 게 현대건설이잖아요.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 안 해.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게 고의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1위 기업인데 고의로 했겠어요?
1: 네.
2: 제 친구가 현대건설에 임원인데 네. 물어보니까 이게 설계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바로 보고됐고 서울시도에 세 번이나 철도시설공단에 보관과 국토부산하에 네. 근데 현대건설이 뺐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오션시장은 다기 보고를 세 번이나 했는데 네. 오션시장이 뭐 철근을 빼가 팔아먹습니까? 아. 오션

0: 수장이 은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은폐할 하등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철도 시설공단 국토부 산에 세 번이나 바로 보낸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국토부 하면 되죠. 저는 국토부는 이게 뭐 자기들은 조사 안 합니까? 따라서 말도 안 되는 게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5년도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에 따르면 1위는 삼성물산입니다. 현대건설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또 오보라고 할까봐 현대건설 2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2: 이 지금 GTX 철근 누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언제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러면은 몰랐는가의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시점 세 가지는 이미 얘기가 네. 나왔듯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보는 측면에서는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가 재밌는 게 보고서 냈을 때 거기 내용은 있었다.
1: 네.
2: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꼭 집어가지고 다시 한번 중요 보고사항으로 요약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400페이지짜리 보고서 보냈으면 안 읽었단 소린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을 잘 모르잖아요.
1: 네.
2: 그리고 사실 철근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요.
1: 그쵸.
2: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게 얼마나 안전에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이 보강하겠다는 그러니까 주변을 뭘 더 씌워서 뭘 하겠다라는 그 보강하는 방법 이것이 안전한 거에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
1: 네.
2: 이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강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서울시 지금 그 시장으로서의 오세훈 후보의 주장은 현대건설이 자진 보고를 했다. 서울시에.
1: 네.
2: 그래서 서울시는 그것을 다시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하고 서울시가 해야 될 역할과 사후 조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원호 후보가 답답한 게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면 지금 후보로서 얼마나 중요한 소재거리예요.
1: 네.
2: 근데 토론을 안 하잖아. 토론을 토론을 몇 번씩 해갖고 이거를 계속 강조 재강조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토론이 사전투표 전날 밤 딱 한 번만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2: 정말 이게 문제라면은 정원호 전략은 잘못된 거죠.
1: 약간 도전자인데 수성하는 자세로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TV 토론 요즘 특히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좀 회피하는 느낌적 느낌을 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역대로 두 번이 최소였던 것 같고요. 지난번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세 번 하자고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그때는 거절했고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하자고 하고 정원호 후보가 거절하자는 이런 이상한
3: 뭐
1: 상황입니다.
3: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뭐 상승세를 타긴 했지만 아무래도 뒤쫓는 입장이고 뭔가 변동성을 만들어서 어떤 현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토론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GTX A노선 철근 기동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둥에 있어서
1: 네.
3: 철근 두 가닥을 놓고 한 가닥씩 놓고 그것도 170톤이나 누락됐을 때 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철판 덧대고 넘어갑시다. 바쁜데 뭐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오세훈 시장은 그러실지 몰라도
1: 네.
3: 천만 서울시민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3: 그러면 GTX A노선의 그 기둥들은 지하 기둥들은 공공시설이죠.
1: 네.
3: 그런데 시민들이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1: 네.
3: 모두가 주인인 거죠. 저희를 대신해서 주인처럼 살펴보고 관리 감독하라고 서울시장 뽑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일이 터지면 일반 시민이나 저희 여당처럼 아, 이거 잘못된 일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거 그냥 단순 본인이 수사관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단순 실수인지 구조적인 그런 부패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1: 네.
3: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대응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이것은 진짜 어디 후진국에 있는 부패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에 아파트 지을 때 지하주차장 기둥에

0: 철근 하나씩 다 뽑아 먹고 걸리면 철판 하나씩 덧대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도 원칙대로 하는 게 선진국 아닙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그럼 기준에 맞지 않는 서울시장인 걸 본인이 증명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2: 아니
1: 저
2: 그래서
1: 사실 질문은 근데 토론에 관련된 네. 거였는데.
2: 그러니까.
1: 네, 어쨌든 뭐
2: 제가 네. 그 항상 여기 출연하면 서정욱 변호사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는데 오늘 이 철근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답변을 이미 서정욱 변호사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부패라면 누가 돈을 먹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하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인데 그러면은 현대건설도 나무라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발주처인 서울시 책임이 무엇인지를 규정과 그다음에 어떤 현실적인 그 건설 접근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오세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복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토론을 하려는 거예요. 토론을. 아니 정원호가 철근 저
1: 아무 관계가 없죠.
2: 기둥뿌리를 뽑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상황에서 토론도 못하는 거는 얼마나 무능하다는 거야.
1: 왜 이 기회를 못 살리냐.
2: 그렇습니다.
1: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철근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2,500개가 누락됐다고 하는 거고 감리를 맡은 회사도 처음에 합격 보고서를 냈다고 하고 해서 이게 지금 현대건설 그다음에 그 삼안 그다음에 서울시 뭐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규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 그럼요. 규명해야죠.
3: 뭐 현대건설이 먼저 그거 자기들이 과실을 알고
1: 네, 먼저
3: 서울시에 보고한 거잖아요.
1: 그건 맞습니다.
3: 그러면 정정할 거 아닙니까? 새로 돈 들여가지고 새로 보강하고 있대요.
1: 네.
3: 그러면 제 말하기에 서울시가 국토부 보고하는 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1: 네.
3: 이미 현대건설이 고치고 있고 잘못 인정해서 서울시 보고했고 그래서 공단에 세 번이나 철도공단에 보고했고 이게 뭐가 문제죠?
1: 근데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조금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거죠.
3: 철도공단에 세 번이나 보고했는데 그럼 오세훈 시장이 뭘 은폐할 이유가 없잖아요.
2: 그러니까 철도공단이나 국토부도 보고했다는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1: 네.
2: 왜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별표 두 개를 해서 보고해갖고 우리 눈에 확 띄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네.
1: 제가 지금 밖에서 PD님이 서정욱 변호사님 정욱임 의원님 합이 맞는 모습 굉장히 낯설다고.
2: 합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어떻게 우연치 않게.
0: 근데 이제 이상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냥 건설사의 단순 실수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의 철도 괴담론일 뿐이다. 단순 실수인지 구조적 부패인지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지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았다는데 후보 입장에서 왜 규정을 하냐 이거죠.
1: 알겠습니다. 어쨌든 TV 토론은 정말 진짜 한 번만 열릴까 이거는 전 좀 약간
2: 우려되기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왜 TV 토론을 한 번만 하냐고 열 번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1: 알겠습니다.
0: 저희끼리 토론이 잘 되고 있었어요.
1: 네.
2: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1: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광고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 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정옥희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좀 가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뉴 한동훈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그 하정우 당선보다야 차라리 한동훈 당선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단일화가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 1도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도 단순 표계산에 의한 단일화는 보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제 거듭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3: 일단 이제 이거 내일부터 선거 시작되면요. 저는 아무래도 부산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실제보다 작게 나와요. 저번 총선 때도 뭐 민주당이 7-8개 이길 것처럼 하더니 우리 하나 빼고 다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때도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1%가 이겼어요.
1: 네.
3: 따라서 이제 그 부산의 국민의힘에서는 한 10% 정도 숨은 표가 있다. 그럼 이게 박민식 후보도 한 10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5월 27일까지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거든요.
1: 네.
3: 그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1: 네.
3: 지금 할 때가 아니다.
1: 네.
3: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뭐 한동훈 후보나 박민식의 자력으로 1등이다. 그럼 네. 단일할 필요 없죠.
1: 네.
3: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보는 게 최악의 좀 지도부가 곤란한 상황은 하정우가 1등인데
1: 네.
3: 거기 박빙으로 한동훈이 2등이고
1: 네.
3: 근데 박민식 후보가 좀 많이 떨어지고 3등이다.
1: 네.
3: 당선 가능성이 없다.
1: 네.
3: 이때가 문제거든요.
1: 네.
3: 지금 보이는 여론조사가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갈까? 저는 변동할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단일화를 해서 하정우를 막아야죠. 하정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아닙니까? 한동훈은 그래도 보수 쪽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3: 이걸 지도부가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민식을 희생양으로 써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정우 당선되고 한동훈 떨어뜨리자. 이러면 이게 그 후폭풍을요. 장동혁 대표가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1: 네.
3: 그때 되면 이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1: 아, 고민해야 된다. 네. 아. 어떻게 보세요?
0: 아, 이거 서정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영 다른 메시지를 내시니까
1: 지난주에 금요일에 네. 나오셔서 명분을 남기고 가셨어요. 평론도 생물이다.
0: 이거 이거 너무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고
1: 네.
0: 뭐 어쨌든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장동혁 지도부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 그다음에 부산 국갑 선거의 구도는 결국은 강한 여당 후보 정부 여당론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지역 개발론을 타고 전재수 후보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하정우 AI 수석 후보가 지금 이제 큰 구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밑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뭐 야권의 분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단일화를 하더라도
1: 네.
0: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뭔가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그것도 한번 이야기할 만한데
1: 네.
0: 그냥 사이도 나쁜데
1: 네.
0: 합쳐봐야 시너지 효과도 안 나는데
1: 네.
0: 어떻게 단일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제 부산시장 후보나 또 다른 구청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회의도 하고 회합도 하고 하지만
1: 네.
0: 기본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도 없고 당 지도부와 한동훈 개가 너무 사이가 나쁘다. 그래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 네. 이게 근데 시너지가 늘 있을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정의 의원님께서는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2: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단일화를 한다 그럴 때 그 표가 몰표로 가진 않아요.
1: 네.
2: 그렇지만은 그 비율적으로 그 정도 가면 지금 현재 지금 하정우 후보가 생각보다 과거 전재수 전 의원의 그 지지를 다 견인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일화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대표인 장동혁 대표라든지 그 밑에 김민수 최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치 행위나 기본적인 정향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정향이나 행동 패턴하고 전혀 달라요. 과거의 보수 정치 지도부를 구성했던 그 선배들의 의식 구조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쵸. 이 사람들은 단일화를 거중 조정할 역량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법은 근데 지금 북갑 주민들이 단일화를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문제는 속도가 좀 느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가속화시키려면은 결국은 한동훈이 자기 역량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는데 그럼 어딜 대상으로 하느냐. 지금 우선 하정우 후보 쪽의 그 주식 100원 그 공격을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그 효과는 제가 지금 뭐 판단하기가 지금 좀 조심스럽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박민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를 견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5군은 있어요. 5군은 있는데 박민식이 지금 20%대에서 거의 이렇게 난간을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있거든요. 네. 여기 이 깔딱고개를 넘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다른 사람을 기대할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그 하정우에 대한 그 검증 외에 또 다른 드라마틱한 반전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1: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 한 방에 있어야 된다.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예. 아 그렇군요. 오늘 그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적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뭐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부산 북갑에서 시민들과 치킨 먹는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산 북 부산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모여서 그중에 절반 정도는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채널A인가? 거기 기사도 났었잖아요. 어떻게 중재 능력이 없을 거다. 부산 지역 정치인들은 단일화를 바라지만 중재 능력을 지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정옥희 의원 얘기하셨는데
2: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3: 그렇죠. 그때도 7대7인가 아마 이게 그래서 네. 14명도 네. 지금 딱히 갈라져 있어가지고 저도 뭐 인위적 단일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게 뭐 유권자들이 될 사람. 저는 역으로 박민식 후보가 2등 달리고 네. 한동훈이 3등이다. 그럼 한동훈 측도 사퇴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게 똑같은 기준에서 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지도부가요. 네. 아까 그 예를 들었잖아요. 네. 한동훈이가 아슬아슬하게 2등이다. 그런데 네. 박민식이가 앞도 3등이다. 네. 이런 경우에 그냥 계속 했다가 한동훈도 떨어지고 박민식 떨어지고 하정우 된다. 네. 그 후폭풍을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는가?
2: 그거는 3등이 감당해야 돼요. 3등
3: 그러니까 제 말이 오히려 한동훈은 잘 싸우고 졌다. 네. 피해자다. 네. 한동훈 정치 생명이 끝나야 되는데 네. 끝나지 않고 오히려 졌는데 정치 생명이 유지되고 오히려 비난이 장동익 지도부가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이게 이적을 했냐? 이런 보수층의 여론이 형성돼버리면 네. 지도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에게 뭐 지도부가 유지가 돼야 뭐 이적인 징계를 하죠. 그거 장담 못하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대개편 될 수도 있고 재편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대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장동혁 대표도 그 본인이 더 대선적으로 클라면 좀 이게 과감한 발상의 변화는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1: 그렇군요.
0: 저는 이제 보수가 최근 들어서 몇 년간 보여준 그 모습이 과거에는 보면은 선당우사하고 네. 그 굉장히 자기 희생적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가 많이 고전했던 기억들이 많아요. 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기고 있잖아요. 네. 박민식 후보를. 네. 이런 때 부산시장 선거나 여러 다른 부산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정치인들을 위해서 갑자기 본인이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향후 당 주류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 그리고 어떤 당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약간 박지원 의원이 조국 대표 보고 지금 사퇴해서 나중에 민주당 들어오라라는 거를 똑같이 한동훈 후보가 하면 어떻냐 이런 제안 같은
0: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우리가 승복해서 이겼고 네. 포용해서 커졌다. 아. 그러니까 이런 우리도 맨날 나가서 탈당해가지고 당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0: 이렇게 극단으로 치단 예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 부산 북갑의 보수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한다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예봉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구체제, 앙시앙 레짐. 이게 왜 앙시앙 레짐이냐면 원래 보수 정당이 추구했던 노선이 이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지금 나름대로 추동력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 물론 여기에는 북갑 주민들이 원하는 부산 북갑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걸 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서종욱 변호사도 계시지만 적어도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중도 보수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문호가 열려 있다. 잘 지내고 있죠. 소통된다며. 뭐 그런 식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리고 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과거에 민주당 선배들도 물러날 때는 심지어는 우리 정당의 홍준표 대표 지금은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지만 과거 당대표로 물러날 때는 참 산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장동혁 대표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1: 옛날에 생각해 보면 2006년 지방선거 때그 맹형규, 홍준표 두 분의 서울시장 경선인데 강금실 돌풍으로 질것 같으니까 경선
0: 오세훈.
1: 멈추고 오세훈 후보의 후속 참여를 열었죠.
0: 네.
1: 그게 이제 이 길을 연 건데 그런 보수의 그런 어떤 아니면 이번에 이광재 후보가 이제 우상 후보를 위해서 강원도지사 그냥 이렇게 접은 거 이런 것들이 없다 요즘 국민의힘에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0: 아니 옛날엔 보였다니까
1: 그러니까
0: 지금 그런 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2: 제 입장을 이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면요
1: 네.
2: 지금은 시기상조예요 지금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아직 손봉울도 안 놓잖아요
1: 네.
2: 근데 사전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 놓았다
1: 네.
2: 근데 지금처럼 논다 안 변한다 이때는요
1: 누가 결단해야
2: 이때는
1: 된다
2: 게그 장동희 대표가 결단해서 박민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밀어주대요
1: 네.
2: 그럼 어떻게 되느냐
1: 야.
2: 한동훈도 살고 장동이 살아요. 야, 장동이 다시 봤다. 이런 게 결단을 정적을 살려주면서 결단을 내린다. 그럼 평가가 달라져요. 둘다 살아. 근데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한동훈도 떨어지고 장동이 한동훈 떨어뜨려봤자 네. 그럼 이게 둘 다 죽어요.
1: 한동훈도 한동훈 산다면서요.
2: 아니 살 수는 있지만
1: 네.
2: 뺏지다는 것보다는 못 살죠.
1: 아, 네.
2: 그러니까 뺏지다는 것보다는 뭐 완전히 죽진 않지만
1: 네.
2: 근데 장동혁 대표는 더 비난을 감수 못해요.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둘 다 사는 길을 택해야 돼요.
3: 아니 변호사님 이렇게 전향을 하고
0: 그러니까
3: 가요.
0: 나는 여성의 변신은 무죄라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1: 네.
0: 이제 서정욱의 변신은 무죄라는 소리를
2: 이건 보수를 위해서 일관된
3: 완전 친한계로 전향을 하셨나요.
0: 네. 그러니까
2: 박민식한테 저는 지지를 한다니까요.
1: 네, 무지개 빛깔 서정욱 변호사님을 보고 계시는데
0: 무지개인데 아름다운가요?
1: 똑같은 상황이 그러면 평택 의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조국 대표한테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지금 사퇴를 하는 방식을 통해 단일화를 하고 나중에 민주당 복당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그림을
0: 조국.
1: 주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안 될까요?
3: 아니 저는
1: 예.
3: 조국 후보님이
1: 예.
3: 글쎄 열심히 해가지고 당선될 수도 있겠죠.
1: 아, 그쵸.
3: 근데
1: 예.
3: 이제 민주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킨 지도자로 인식됐을 뿐이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분의 목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정말 민주 진영의 지도자가 될 것을 목표한 것인지 제가 이 한두 달간의 이런 평택 선거전을 보면서 느낀 것은 결국은 이제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큰 정말 자산을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은요. 분열을 획책하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당이 분열해서 옛날에 맨날 졌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4분 5열로 저희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 선거전이 시작될 때 본인이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고
1: 네.
3: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제가 뭐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김대중 총재가 영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이기택 총재가 잘 있던 민주당을 대결시켜가지고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었지만 정권을 잡은기는 했다.
0: 아,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북갑의 경우는 장동혁의 지지도가 낮아.
1: 네.
0: 근데 지금 평택의 경우에는

0: 결국 민주당이 물론 지금은 한 사람의 당원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그런데다가 그 중도 실용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의 선택과 한동훈의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 사실 근데 여기는 여론조사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결과를 좀 예단하기 더 어려워서 이렇게 확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서정업 변호사님한테는 이 황교안 후보는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2: 지금 이게 제일 문제인데 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연수원대 지도 교수님이고 아, 뭐 네. 워낙 잘 알아서 네. 제가 이제 뭐 유희동 찍어라 이 말 못해요. 네. 또 황교안 대표 사퇴하십시오. 네. 이 말도 곤란해.
1: 아,
2: 다만 이제 그 황교안 대표는 네. 애국심 하나로 똘똘 묵지 사람이에요. 다른 사심은 없어.
1: 네.
2: 다만 이게 부정선거는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1: 네.
2: 그런 게 그 사리사욕이나 이런 욕심은 아니에요.
1: 네.
2: 따라서 저는 이분이 그 자유파 애국 그게 똘똘 뭉쳤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큰 결단을 내려주면 조국을 막아야 되잖아요.
1: 아.
2: 제가 김종남까지 말을 안 했어요.
1: 네.
2: 어떻게 조국 대표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2: 우리 우파 입장에서.
1: 네.
2: 그러면 이게 유일한 길이 유희동 후보 쪽으로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니까 본인의 저는 결단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1: 조국 후보를 막아야 됩니까? 하정우 후보를 막아야 됩니까? 둘 중에.
2: 둘 다 막아야
1: 돼요. 둘 중에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보수 우파에서는. 더 먼저 더
2: 기억이 나다니까 둘 다 똑같이 절박하게 막아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예. 태기를 한다면 그런 건 없나요? 태기 밸런스 게임은
2: 뭐 없는데.
1: 아 그래요?
2: 다 막아야 돼.
1: 아 다 막아야 된다. 다 막아야 된다. 예. 아 좀 그 요 부분이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조국 대표는 지금 김용남, 김재현 두 후보에게 공동 공약은 제안하고 그래서 이게 단일화는 안 한다는 거에서 분열이 아니고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3: 아니죠 그런. 비판이 많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진보 계열 후보의 맏형이다 이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콘텐츠 선거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저는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뭐 한 달 동안 다 그냥 사람을 잡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러니까
1: 네.
3: 사실은 저희 당으로서는 또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1: 우려를 많이 하고
3: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까? 세 분과의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2: 경동 나비엔.
1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4: 열혈 강호 온라인.
15: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7: 열혈 강호 온라인.
15: 열혈 강호 온라인.
1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19: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네, 김준혜 뉴스 정면 승부 1, 2부 마치고요.

0: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5: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비가 오는 날씨에 날도 쌀쌀합니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5.6도, 대구 15.1도, 광주 19.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경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 오는 퇴근길이라 사고 소식이 무척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반포나들목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양재나들목부터 정체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덕수산패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 1차로와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팔곡분기점에서 매송나들목까지 서행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시흥역에서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5터널 갓길과 문막 부근 2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부곡나들목에서 안산분기점 구간 8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한강대교부터 정체 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령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후 4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으며 김영훈 장관이 이를 직접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대표와 여명구 사측 대표가 모두 교섭에 참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1차 사후조정 뒤 교착상태였던 삼성전자 노사를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삼성전자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2차 사후조정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이번 교섭이 사실상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만 아직 대화로 문제를 풀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경희 노동부 대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양측이 교섭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겸손하게 유권자와 만나야 한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민주당 후보가 벌써 단체장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상은 우리 후보들이 국민의힘의 현직 단체장에게 도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자의 마음으로 더욱 치열하고 활발히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검증에서 실패한 더불어 오만당의 막장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외박 강요, 김용남 평택을 후보의 보좌진 폭행,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의 원정 성매매까지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덕적 흠결로 가득 찬 함량 미달 후보들을 내세운 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선거를 모독하는 거라며 이 오만함을 견제하도록 국민의힘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등을 모욕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앱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민주화운동과 유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7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를 두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몇몇 개인이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5.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35.5mm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5월 20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 4부도 인터뷰인데요. 3부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는 평택을 해서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9: 글래요?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0: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죠. 박용진 부위원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4: 네, 아, 오늘은 바쁘신지 전화로 연결이 됐네요. 네.
5: 예.
4: 그 삼성전자 얘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5: 네.
4: 4시부터 또 김영훈 노동장관이 직접 나서서 노사협상 이제 조정을 좀 붙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례적인 일입니다. 노동부 장관까지 직접 이렇게 나서는 일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이 삼성전자 사태요.
5: 일단 뭐 그 잘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를 않고 이렇게
4: 네.
5: 막 파업 직전까지 간 거는 좀 아쉽고 유감스러운데요.
4: 네.
5: 아직도 저는 그래도 오늘 밤 늦게라도 타결 소식이 들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4: 네.
5: 이제 협상이 아예 끝난 건 아니니까요. 사후 조정만 이제 종결이 된 거고
4: 네.
5: 협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4: 네.
5: 양쪽 다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4: 네, 사실 그 청산 유수의 박용진 부위원장님조차 방금 말을 멈칫할 정도로 이례적인 사태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서 일반 노동조합의 파업이랑은 또 뭔가 성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의 뭐 좌우 진보 보수의 입장에서랑은 또 다른 식의 해석들과 견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조합의 어떤 전략이나 뭐 구호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께서는.
5: 저는 적어도 삼성한테 노사 양측 뭐 할 것 없이 다 물어보고 싶어요.
4: 네.
5: 올해 이제 1분기 50조가 넘었고요.
4: 네.
5: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뭐 업계에서는 300조가 넘을 거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4: 네.
5: 엄청난 이익이죠. 근데 이게 삼성이 경영 혁신을 했거나 기술 혁신을 한 그 대가입니까? 왜들 그렇게 오만한지 모르겠어요.
4: 네.
5: 1년 전에, 2년 전에만 해도 그 영업이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법인세 한 푼도 안 냈잖아요.
4: 네.
5: 그 해에도 R&D 세액 공제는 해줬고 그 해에도 반도체 칩스법에 의한 것들도 지원을 받았을 테고요. 작년도
4: 네.
5: 그랬고. 또 삼성에서 뭐 투자한다고 그러면 전력과 산업 용수를 비롯해서 엄청난 지원을 정부가 해줬고요.
4: 네.
5: 국민들도 응원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2023년 그 13조인가를 적자를 내고 그 다음에 법인세 한 푼도 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삼성의 협력사와 또 엄날 그 하청업체와 이런 분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삼성 회생 문제를 놓고서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딱 그 노사 간의 양측에서 서로 얼마나 더 나눠가지지만 놓고서
4: 네.
5: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어느 국민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4: 네.
5: 다시 묻는데 삼성의 기술 혁신과 삼성의

0: 무슨 경영 혁신으로 대가가 온게 아니고 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공급과 수요의 그 문제 때문에 또 주기 때문에 반도체 주기를 호황 주기를 타고 이렇게 된 거라고들 보고 있잖아요.
1: 네.
0: 그 뭔가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가능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반도체가 또 불황이 오면 그걸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미래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지혜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 완전히 지금 그 우리끼리만 살자 우리끼리 먹자 이런 게 된 이런 걸로 보이니까
1: 네.
0: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비판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반면에 정부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노조의 세전이익 분배 요구는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랄까 긴급조정 검토에 관한 총리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또 지나치게 사측 입장을 대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 회계상으로 영업이익을 이렇게 성과금으로 기준을 해서 가져가고 나면 그 비용으로 반영되니까요.
1: 네.
0: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인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죠. 또 물론 뭐 그 소득세가 더 늘지 않겠냐고
1: 늘죠.
0: 얘기하는
1: 네.
0: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 네, 네.
0: 어쨌든 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 전체의 어떤 뭐 지원과 배려 이런 거 속에서 얻어낸 성과인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적어도 노동조합이든 아니면 사용자 측이든 간에 그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전체를 더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런 건 전혀 없이
1: 네.
0: 그냥 이렇게만 양측이 서로 대립하다가 파업 직전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1: 아, 네. 예를 들면 사실 뭐 재계나 이런 데서 많이 비판하는 뭐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데를 보면 올해도 예를 들면 하청까지 성과급을 줘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걸잖아요. 근데 이제 네.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그런 뭐랄까 상생이나 뭐 원청 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연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점을 좀 아쉽게 여기신다는 거죠.
0: 노조가 적어도 노동 운동이라고 하는 게 노동조합은 뭐 이익 집단이죠.
1: 네.
0: 어쩔 수 없죠. 조합주의에 의한 이익 집단이죠. 그러나 적어도 뭐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인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적어도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걸 전제는 하거든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연대 의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한 거고.
1: 네.
0: 국민들도 알 거예요. 2023년, 24년을 지나면서. 제가 만난 삼성전자의 노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 회사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1: 네.
0: 근데 지금 이 호황의 영업이익을 놔두고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건 나부터 살자만은 다른 문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노조의 지혜가 지혜로운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1: 네.
0: 전혀 뭐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근데 반대 입장에서 뭐 소위 이른바 소액 주주 단체 같은 데서나 아니면 뭐 재계 쪽에서는 이거 뭐 이런 거 주면 배임이고 배당 권리가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어떤 성과가 주주들의 성과고 주주들의 성과 배당으로 끝날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소액주주 운동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0: 주총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하는 거죠. 그거는 배임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배당이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그 위험과 관련돼서 세액공제나 이런 건 정부가 다 해주고 배당은 주주가 다 가져가서 이익은 사유화되는 방식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0: 저는 뭐 이 그 배당으로 다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린 적 없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지 그거를 위해서 뭔가 이 저 기업의 좀 장기적인 전략과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없다고 봐요.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해서 굳이 기준을 세운다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냐, 국민 눈높이에 맞냐 이겁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 야, 회사의 지속 가능성.
0: 야, 이번 한번 먹고 끝냅시다. 다 털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그런데
0: 반도체 호황이니까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반도체 불황은 어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도 노조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노조가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를 사측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마이너스 적자 뭐가 10조가 넘었을 때
1: 네.
0: 그때도 사측의 임원들은 그 성과 받아갔더만요.
1: 엄청 가져갔죠.
0: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전자 노사
1: 네.
0: 제가 볼 땐 좀 이렇게 그 한쪽을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노조는 이번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면서요.
1: 아.
0: 자기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 지속 가능한 그 호황 갖기가 어렵다는 거.
1: 아.
0: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기술 혁신으로 해서 다른 경쟁업체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이 호황이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적자에도 성과급을 챙겨가는 경영진을 보면
1: 네.
0: 양쪽 다 웃긴 거예요.
1: 아.
0: 이게 문제가 있는 그 상황인데
1: 그것도 약간 배임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혈세로 이 회사를 지원해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고 박용진은 없는 돈에 주식 사서 응원까지 하고 그랬던 판에
1: 네.
0: 이제 좀 잘 되니까 그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솔직히 불편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보면 그 삼성전자 쪽 입장을 보면 적자 부문 사업 부문까지 성과급이 나눠주는 부분이 성과주의 중심의 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결렬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이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에서 노동자 측이 가져가는 몫은 전체 몫은 같을 것 같습니다. 그 몫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냐 문제는 사실 노동자들 내부에서 노동조합 내에서는 오히려 같이 살자라는 건데 이 사측이 이거를 오히려 또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0: 저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제 낮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양쪽에서 나온 입장문 정도를 보고 그 뒤에 뉴스 정도만을 좀 본 거니까요.
1: 네.
0: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1: 네.
0: 그런데 사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경영 원칙이 어긋난다고 하시던데
1: 네.
0: 무노조 경영이 원래 원칙 아니었어요?
1: 아, 그렇죠. 네.
0: 그 원칙은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1: 네.
0: 그러니까 무슨 원칙 가지고서 노사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양쪽 다 저는 진짜 무능하다고 봐요.
1: 네.
0: 그 이게 다 무노조 경영 원칙 때문에
1: 네.
0: 노조와 협상의 어떤 디테일한 이런 과정을 전혀 못 만들어 왔었던 양측의 경험 부족도 이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1: 예.
0: 노사 협상은 우리 국민들 잘 아시지만 무슨 뭐 위법한 게 아니면 그 안에서 협의하고 단체 협약을 맺으면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1: 네.
0: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그런데 뭐 우리 원칙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판을 엎어버리거나.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1: 네.
0: 그 정부가 사실상 정부가 이게 중재를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중재안이 나왔는데 사측이 거부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좀 처음 봤거든요.
1: 이례적이죠. 예,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0: 김준우 변호사님은 너무 사측의 입장을 표현되는 거 아니냐 현 정부가 그랬지만
1: 네.
0: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단적으로 지금 나온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1: 네.
0: 그 이제. 제가 좀 양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노사 협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 팔길이만큼의 젓가락을 가지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관계거든요.
1: 네.
0: 자기 팔길이만큼의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다 어떻게 음식을 넣습니까? 못 넣어요. 상대한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야 서로 먹고 살죠. 노동자들의 노동력 제공 없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꾸로 사측의 임금과 사측의 그 경영 판단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회사가 굴러가겠어요.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망하는 거지. 양쪽이 서로 떠 먹여줘야 되는데 양쪽 다 자기 젓가락 그 입에 넣지도 못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 보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 오늘 밤에라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도
1: 네.
0: 지금으로서는 양쪽 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네요.
1: 네. 사실 최근에 5월 초에 삼성 바이오도 한 5일간 파업하고 이제 끝난 상황이긴 한데 요즘 어쨌든 새롭게 이 성과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참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0: 토론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산업부 장관이나 이럴 때서는 긴급조정권 국무총리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권한은 노동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05년에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파업 이후에 이제 사실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항인데 이 긴급조정권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뭐 불법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충분히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긴급조정권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정부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정부도 신중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측을 압박하는 압박하도록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이저뭐 들어가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지금까지는 정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나 사측이나 그이 파업으로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국민 경제에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거 자체에서는 뭐 총리가 언급까지는 했지만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저도 이제 납득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진보 정치가 출신으로서 긴급조정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특히 이거는 지금 현재 보도된 거에 따르면 중노위의 최종안을 사측이 거부한 상황 아닙니까? 노조 측은 받아들였는데 이 상황에서도
1: 네.
0: 긴급조정권의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저보다도
0: 네.
1: 지금 마지막 타협의 그 작업에 들어가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을
0: 네,
1: 해봅니다.
0: 그쵸.
1: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0: 철도노조 위원장
1: 철도노조 위원장
0: 출신이고,
1: 출신으로 긴급조정권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1: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고민의 압박감 때문에 아마 타협안을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거를 뭐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제가
0: 네.
1: 개인의 사감으로 개인의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가지고 말을 넣는 건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사측의 그 협상으로 나오신 그뭐 사장 분이시겠죠? 삼성전자 측에. 근데 계속 본인이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건 이재용 회장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냥.
1: 글쎄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이 그 공항으로 들어와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0: 네.
1: 저분이 왜 사과하지? 삼성전자의 법적 대표 이사들은 다른 분들이잖아요.
0: 네.
1: 경영진은 다른 분들이에요.
0: 아, 지금
1: 그리고
0: 회장 아닌가요? 네.
1: 등기 이사도 아니에요.
0: 네.
1: 삼성그룹을 그냥 대표하는 총수일 뿐이죠.
0: 아.
1: 그러니까 뭐 이른바 동일인 거죠. 법적으로는.
0: 네.
1: 근데 그분이 저 사과를 하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이상한 거죠. 왜 사과했는지 잘
0: 아,
1: 모르겠고.
0: 그룹 총수니까. 네, 일단. 네.
1: 예.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뭘 사과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0: 네.
1: 예. 그리고 왜 자기가 비바람을 맞겠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비바람을 맞겠답니까? 그 맞으라고 했습니까? 그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시는 게 맞았지,
0: 네.
1: 그룹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임단협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그 임단협 문제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자기는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놓고서요,
0: 네.
1: 행여나 사측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기대서 뒷짐지고 이걸 즐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정부가 뭐이저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자 측에도 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0: 네.
1: 실제로 만일에 이 사측이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사측이니까 봐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네.
1: 이 책임 있는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0: 네. 노동조합의 주장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부족한 어떤 역량 혹은 노동조합과는 늘 대치만 하고 대화해본 적 없는 삼성전자의 어떤 노사 문화, 이 모두 양자 모두 혁신과 변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0: 네, 이렇게 좀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스타벅스 탱크데이라고 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조차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그래서 뭐 무신사까지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과를 했던 건데 아마 대통령이 언급을 조사 없이 언급을 해가지고 다시 사과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든 규제의 대상이 될까요?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여론을 통해서 알아서 자정 능력이 있지만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1: 규제합리화위원회는
0: 네.
1: 그냥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하는 데가 아니고요.
0: 네.
1: 정부 부처가 새로운 제도와 그다음에 뭐그 법과 시행령 고시 규칙을 만들 때
0: 네.
1: 규제 심사를 하는 곳이지
0: 네.
1: 온갖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아니고요.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저 이런 뭐 기업이 됐든 사회 단체가 됐든 국민 일반의 눈높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언행,
0: 네.
1: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탄받고 그 피해를 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0: 네.
1: 당장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0: 네.
1: 사용하지 않기 이런 운동이 시민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어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0: 네.
1: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국민들 눈높이 떠나서 할수 없고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이 뭐그 미국의 국적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를 어긋나가면서 할수 없는 거예요. 노동
0: 네.
1: 문제도 그렇고 또그 대국민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신세계 뭐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정말 납득 불가능한 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가져오고
0: 네.
1: 결국 사과하고 그 아마 경제적 피해까지 다 입어야 될 거고요.
0: 네.
1: 그런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 불을 지른 게 사실은 정용진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저 뭡니까? 그동안 뭐 멸공이니
0: 네.
1: 뭐니 이렇게 보수도 아니죠.
0: 네.
1: 구조적인 행보와 이런 것들이 더그 쌓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업의 오너들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국민들 앞에서
0: 네.
1: 특히나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정말 타산지적으로 삼으셔야 될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난번에 규제 합리화 관련해서 그 증권 매도 이후에 현금으로 받는 시간이 지금 소위 T 플러스 2에서 1로 단축하는 것들 좀더 단축해 보겠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외환시장 인프라 때문에 뭐 그런 외국인 투자자는 당일돼야 될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는데 뭐 내년 10월 예정돼 있던 걸더 단축해 보겠다고 했는데 업계 저항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이거 혹시 어떻게 챙겨보고 계신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 대통령께서 관심사항으로 가져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냥 지금 당장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0: 네.
1: 이걸 준비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에서 증권거래소라든지 특별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0월이나 된다. 이유는 EU와 뭐 홍콩과 일본 등도 내년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0: 네.
1: 저한테 이제 보고도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0: 네.
1: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을 좀 단축하고 당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기술적인 문제는 해소 가능한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자들의 불편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관계 기관들하고 정부 사이드에서만 자기들끼리 말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가 어렵고 뭐가 잘안 풀리는지를 소상히 보고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합의하에 26일 날, 다음 주죠. 26일 날그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그다음에 증권협회,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서 공개 토론회를 합니다.
0: 네.
1: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축사도 하고 의견도 계속 들을 거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자꾸 땡겨야 됩니다.
0: 아.
1: 뭐 시차와 환율 때문에 투자 못 한다고 뭐 이제 어려워진다 제도 개선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 시차와 환율을 뚫고 우리 서학개미들은 미국 시장 가서 투자하잖아요.
0: 네.

0: 그럼 어느 국민이 이걸 그 변명을 듣겠습니까?
1: 네.
0: 또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시장 불편한 거 많거든요.
1: 네.
0: 자기 나라에 없는 뭐 이런 규제들도 있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매력 있고 투자 가치가 높으면 와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1: 네.
0: 이거를 핑계로 그걸 환율과 시차,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평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내년 10월에는 하겠다?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서요.
1: 네.
0: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토론회 가서도 축사를 하면서도 세게 이야기할 생각이고.
1: 알겠습니다.
0: 관련 기관들이 앞장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규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3: 바로 평택시.
15: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6: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 네, 4부는요 경기도 평택에서 다시 국회 입성을 꿈꾸는 유희동 후보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유희동입니다.
1: 네, 지난번에 이제 후보 등록 전에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에서 뵀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17: 네.
1: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내일부터입니다. 뭐 사실 그건 날짜고 이미 사실 이제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지금 평택에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지역민들이 이제 뭐랄까 지겨워서 안 받는다 그냥. 그래서 네. 뭐랄까 응답률 채우는 것도 여론조사 업체도 힘들고 아니면 정말 선수들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있는데 그래서 네. 여론조사만으로는 바닥 민심을 정확히 캐치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네. 후보님이 느끼시는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17: 제가 보기에는 뭐 언론에 발표되는 최근에 여론조사 하고는 좀 바닥 민심하고는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17: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마 많이들 놀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17: 여론조사가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민심이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1: 네.
17: 그리고 또 이 앞에 보면 이 지금 이 선거 앞에
1: 네.
17: 각 당의 후보, 지방선거 관련해서 각 당의 후보들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부터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1: 네.
17: 사실은 주민들 께서 피로감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지금 여기엔 농업 비율이 좀 일정 정도 이상 되는데 평택 을은요
1: 네.
17: 한참 바쁜 농번기예요. 지금 모내고 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1: 네.
17: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골고루 그 여론조사의 본래 한 의도대로 민심을 그대로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사실 예전에 그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6월달 네. 지방선거가 사람 모으는 것도 농촌 농업에도 방해가 된다고 해서 4월로 네. 바꾸자는 법안들이 자주 발의가 됐었던 기억이 저는 있는데
17: 네,
1: 그게 또 네. 느껴지시는 그 고충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17: 한 5월 말까지는 이 농번기가 계속 되니까요.
1: 네,
17: 네 그때까지는 뭐 좀 저희도 낮은 자세로 좀 임해야 되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사실은 조국 후보는 유희동 후보 여기서 삼선하고 물론 이제 시작이 재보궐이어서 총 10년 했는데 뭐 했냐?
1: 네.
0: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일단 공격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결국 조국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싸움이다라고 이제 프레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희동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는 어떤 프레임, 어떤 걸로, 어떤 기준으로 왜나 유희동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지 아니면 공보물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아니, 일단 저에 대한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되물으면
0: 네.
1: 앵커님 생각하시기에 평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 기다리면서 광고 흘러가는 걸 들었는데
0: 반도체
1: 평택,
0: 수도. 네.
1: 예,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0: 네.
1: 저는 평택하면 성장, 변화, 역동성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던 게 2014년이니까
0: 네.
1: 그때 인구가 45만 정도였거든요. 10년
0: 아.
1: 사이에 한 60만 정도 됐으니까 한 15만 이상이 늘었고요.
0: 엄청 변하네요.
1: 예산도 1조원, 채못 미쳤나 1조원 정도였는데 그게 한 24년에는 2조 2천억 두배 이상 늘었으니까요. 물론 이 모든 변화를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겠죠. 근데 국회의원이 두명 있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뭐 생각하지는 않으실 테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제 조국 후보한테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조국 후보는 평택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뭐, 저, 문재인 정부 때, 저, 민정수석도 하시고, 뭐, 법무부 장관도 하셨는데, 국가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거 말고는 뭐, 제가, 제 기억 속에 평택을 위해서 하신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본인은 국가대표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조국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다라고 프레임 짜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한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는 조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평택이냐 아니냐의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 평택이냐 아니냐.
1: 예, 또 조국 후보가 국힘 뭐 제로가 이미 실현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힘이 제로가 됐는데 왜 저를 꺾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조국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때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뭐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맥락상 이어지는 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별로
0: 일관성이
1: 의미를 두고 있지
0: 부족하다.
1: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평택, 근데 이제 아까 단일화 얘기하셨으니까,
1: 네.
0: 단일화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이중 단일화죠. 그러니까 울산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1: 네.
0: 황교안 유희동 단일화, 그리고 조국 김용남, 김재현 단일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이 나뉘고 있는데,
1: 네.
0: 저희 보수 패널들은 다 나오셔가지고, 황교안 유희동 단일화는 안될 것이다. 안될 것이지만 황교안 후보가 중간에 사심 없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네. 네.
0: 실제로 황교안 후보랑 교감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인사만 하시나요?
1: 그냥 뭐 지나가다 인사하는 정도인데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이 좀 있으세요. 뭐 갑질 폭행 의혹이 있는 김용남 후보나 입시 비리 전력이 있는 조국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자분들 요청이 아주 거센 것도 사실이고 또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의 수준을 좀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0: 그렇군요.
1: 뭐
0: 이전과는 좀 답변이 좀 달라지는데 확실히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생각의
1: 예.
0: 여지가 좀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1: 예.
0: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정선거 론을 수용하라라고 하는 어떤 사상적, 노선적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겠냐, 유희동 후보에게. 이런 얘기들을 보수 패널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1: 아니, 전뭐 부정선거를 인정하라라는 뭐 전제 조건을 뭐 들어본 적은 없어서요. 그건 뭐 제가 지금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간 그 보수 안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뭐 민주당이나 조국당보다는 멀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그거를 현실적으로 뭐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하여튼간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좀

0: 일방적인 단순한 합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
1: 네.
0: 그것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뭐 그 변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뭐 그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진 누구랑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뭐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최근에 보니까 유동 후보는 김영남 후보 사퇴해라 뭐 네. 촉구하고 폭행 가해자 이런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네. 것 같아요. 이제 폭행 자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의혹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언론 특징상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하는 사과문을 쓴 것 같고요. 그 댓글에 네. 보면 당시 전직 보좌관이라는 분이 좀 때로 질책은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이제 옹호성 발언을 이제 하셨는데 요 사안 관련해서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시는지 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좌진 출신이거든요.
1: 아 네.
0: 아 제가 보좌진 출신이기도 하고 앞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고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보는데요.
1: 네.
0: 국회의원실에서 함께 일하는 보좌진은 하급자라기보다는 그 공적 업무 같이 수행하는 뭐라 그럴까요?
1: 동료
0: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당시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용기를 내서 말을 쓰면 하셨고 그게 그냥 선거 국면을 앞두고 지금 당장 얘기한 게 아니라 보니까 7년 전인가 9년 전인가 그 책을 이미 쓰셨더라고요. 당신의 책에 그때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던데
1: 네.
0: 그 사실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게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단순하게 여기에선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발로 정강이를 찼다고 주장을 하니까
1: 네.
0: 찼는지 안 찼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면 될 일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크게 화를 냈다.
1: 네.
0: 근데 크게 화를 냈는데 정강이가 까집니까? 직장 상사가 크게 화를 내면 퇴사를 합니까? 그때 그 상황을 그렇게 자세하게 9년 전에 이미 써놓은 일들이
1: 네.
0: 그때 그 화가 얼마나 컸으면
1: 네.
0: 단순히 화를 낸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책에 그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글을 쓰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발로 찼는지 안 찼는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보좌진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1: 네.
0: 그 사정을 제가 직접 뭐 당사자로 아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언급은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 네.
0: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면 갈수록 김영남 후보는 입장이 더 곤란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피해자분은 2015년 일이었고 2017년에 쓴 책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도 복수의 보좌관에 의해서 김영남 의원은 폭행 사실 자체는 부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네.
0: 네.
1: 반론 차원에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판단은 네. 뭐 유권자분들이랑 청취자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나오셨을 때 그 유승민 의원 뭐 등판 안 한다 이랬는데 본인 선거운동 개소식에는 등판을 했습니다. 뭐 이제
0: 네.
1: 그래서 여기 큰 힘이 되고 있네요. 같이 좀 도시나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리고 올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도움이 안 될까요? 이런 질문.
0: 아직 뭐 저는 철저하게 이번 선거를 평택 중심 선거로 치르려고 하고요.
1: 네.
0: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분만 모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앙전으로 이렇게 이 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서요.
1: 네, 네.
0: 그러니까 평택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왔느냐가 아니라 누가 평택을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이 선거 구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있어서
1: 네.
0: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사람들과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정치 이슈에 뭐 휘말리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평택을 해서 4선에 도전하는 유희동 후보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바삭해.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0: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8: 닥터캡슐.
1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5월 20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부산, 울산, 평택 뭐 선거가 지속되면서 검증과 네거티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실이야 밝혀져야겠지만 사전에 정당의 공천도 조금 더 발전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5: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더 늘었는데요. 강원 산지와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내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전국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시간당 30mm의 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문단속 잘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빗길이라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 1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산 방향은 금호분기점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인데 서창분기점에서 남동나들목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목감 부근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담터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 정체가 극심해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파로 안산나들목에서 매송나들목 구간 6km 정도 밀립니다. 서평택 부근 5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신갈분기점 2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 슬라생. 비트 주세요.
9: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8: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News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배경을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지난 4월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0: 해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의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해당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CIA 한국 책임자를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했고 홍장원 전 1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폐지를 줍던 노인을 치고 탈하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김양장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침범해 폐지를 줍던 6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프리카 민주 콩고에서만 사망자가 벌써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빠른 유행 속도에 세계 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인접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효신 기자입니다.
1: 학원물 주위에 하얀 천막 시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민주콩고 보건부는 에볼라 의심 사례는 모두 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에 비해 사망자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설비 부족으로 확진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최소 120개의 방을 만들고 텐트와 침대를 제공할 겁니다. 오늘 확진자는 한 명뿐입니다. 민주콩고 질병통제센터 대변인입니다.
1: 인접 국가들은 민주콩고와 국경을 폐쇄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선 이미 민주콩고인 확진 사례가 두 건이 나왔습니다.
2: 에볼라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비부조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감염병 분석 전문가들은 잠복기에 있는 경우를 합치면 감염 사례가 이미 1,000건을 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2: 불안정한 치안과 인구 밀집지역, 외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이동 등 복잡한 역학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변인입니다.
1: 민주콩고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자국민 의사 한 명이 확진된 미국은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바레인과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도 민주콩고 등 3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3: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더욱 강한 비구름이 유입돼 오늘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호우특보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1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최대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강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집중되겠고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는 서울 낮 기온이 20도 등으로 선선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흘간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 기로에 놓였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선 가운데 노사가 총파업 목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세종중앙노동위원회

0: 국회의원에서 벌인 2차 사후조정 회의는 3일간의 밤샘 혈투 끝에 결국 결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정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 이어 연장전이 벌어졌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국의 결정적 원인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중재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을 했고
2: 박숙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0: 협상 종료 직후 노사는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의사결정을 지연하면서 결단을 미뤄 협상을 깨뜨렸다고 유감을 표했고
3: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2: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입니다.
3: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0: 사측은 노조가 적자사업부에도 과도한 성과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피플 팀장입니다.
0: 사후조정이 공식 종료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전면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 3만 8천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노조 가입률이 높은 반도체 사업 부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의 코스피 7천이라는 대기록의 주역인 삼성전자 반도체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초유의 전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5: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 직접 피해만 수십조 원에 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기간은 18일. 웨이퍼를 투입해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기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이 소요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에서 천여 개의 세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작은 손상만 발생해도 투입된 웨이퍼를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웨이퍼 변질 방지 등 일부 작업에 평상시 인력을 투입하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동안 생산 라인이 유지되더라도 전반적인 인력이 줄면서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8: 자동차 시동만 걸게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운전이 안 된다는 거죠.
2: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문입니다.
8: 생산 차질이 발생하죠.
7: 그동안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파업이 18일 동안 지속될 경우 생산 차질 규모는 30조 원에 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고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9: 이 반도체 산업은 공급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공급처를 잃어버리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7: 삼성전자의 중소협력 업체들까지 고용 불안과 경영 악화 등 연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가기도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4시간 만에 삼성전자 노사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6: 이번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대화를 중재하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나오시죠.
10: 경기지방노동청입니다.
5: 네, 노사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0: 네,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삼성전자 노사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20분부터 이곳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2차 사후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과 여명구 사측 대표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전 협상 결렬 뒤 노동부는 아직 노사가 자율 교섭할 시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이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를 설득하기로 한 겁니다. 김 장관은 앞서 1차 사후조정 실패 뒤 교착 상태에서 노사를 차례로 면담해 대화의 장에 복귀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 노동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성급하다며 대화로 풀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는 아직도 큰 상황입니까?
0: 네, 2차 사후조정을 중재했던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사안과 두 가지 작은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조항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 중재안에 대해 노측은 동의했지만 사측이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해나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의 중재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에서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대화에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면 자정부터 돌입하기로 한 파업은 잠시 멈추게 되고 추인을 위한 삼성전자 노조의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노동청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주요 외신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삼성전자는 인공지능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생산자로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 역시 삼성전자가 노사 협상 타결을 실패했다면서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 삼성전자 반도체와 비반도체 분야 노조원들 사이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1: 비반도체 분야 일부 노조원들은 초기업 노조가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교섭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 DX 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 노조의 교섭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파업에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반도대와 블랙리스트, 협박과 공포만
5: 삼성전자
4: 존재하는
5: DX
4: 조합 운영.
5: 부문 노조원입니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조합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지도부의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3: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단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총회 의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비반도체 분야 조합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도부의 발언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단두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회사 입장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말해 반발을 샀고, 비반도체 부문을 가리키며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는 글을 올렸다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의 분사할 거면 하라거나 회사를 없애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한 채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만 집중하겠다며 출범한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 7만 4천 명을 넘기며 확고한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노노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데 대해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0: 박해철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세 차례에 걸친 사후 조정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협의는 결코 중단해선 안 된다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국내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도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총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치 확립과 노란봉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무리한 요구 대신 다시 협상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하고 진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할 일을 하라고 적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과 이재명 정권의 편향된 친노조 행보가 산업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면서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법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데 즉각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0: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에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서 초과 이윤을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3: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2: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4: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또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잘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2: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5: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공격을 보류했다고 발표한 뒤 안보팀을 소집해 군사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재 시각 19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저녁 안보팀을 소집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보류 결정으로 많은 미국 당국자들이 놀랐으며 향후 대응 기조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추가 공격 계획을 보류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여전히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시간 19일 중재국들 관계자들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 폐쇄 또는 장기 중단 요구와 관련해 반대 입장과 경제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대폭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이 핵 포기뿐만 아니라 핵 능력을 재건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0: 현재로선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전쟁 재개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면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전 세계 핵무기 경쟁에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란은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핵무기 경쟁을 촉발하고 미국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겁니다.
0: 하지만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뿐 아니라 몇 년 뒤에도 이란이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포장하기 위한 절차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 반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계획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브리핑에 임하던 댄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객관적인 질문을 하라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2: 정말 대단한 질문이군요.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로빈후드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진 않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죠. 대통령에겐 자산을 관리해주는 재무 자문가들이
0: 앞서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올해 1분기 기술주를 중심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에서 미 국방부의 전략적 결정을 지원하는 AI 방산업체 팔란티어 주식을 매입한 뒤 공개적으로 회사를 치켜세운 사실이 드러나 시세 조종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이란 발전소 공격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 거액의 원유 선물 거래가 집중돼 미국 감독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전 몇 분 사이에 약 8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이상의 원유 선물 거래가 몰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유가 하락에 미리 베팅한 특정 투자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재개된다면 전쟁이 걸프 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중대하고 전략적인 패배를 겪고도 다시 위협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호르무즈협 안쪽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호르무즈협을 통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유조선 한 척이 이란 측과의 협의로 호르무즈협을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며 통행료를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4: 올팔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한 고발도 이뤄지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이 피해자를 특정하고 또 고의성을 입증하는 등 난관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5: 5.18 민주화운동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며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만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스타벅스 사례처럼 특정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법 적용이 난감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고발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법조계 평가가 많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누구를 처벌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6: 상대방이 또 구체적 특징이 돼야 하고 그 내용이 또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게 5.18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도 핵심 관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7: 훼손되는 명예 감정을 해야 할 만한 진짜 고의가 있었는지 그 여부가 좀
8: 이세일
7: 명확하지
8: 경찰
7: 않아서
8: 출신 변호사입니다.
7: 적인 처벌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문이 많이 듭니다.
5: 다만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이벤트 준비 경위 등은 철저하게 파악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7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를 두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몇몇 개인이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면 말하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운동원과 후보자들에게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 여주시 중앙선대위회의에서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장면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어떻게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로 노조가 내일 총파업 돌입을 시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 중인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8: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삼성전자 노사 중재 직접 나서서 지금 협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사후조정이 결렬됐잖아요. 그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8: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 자체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차, 이 중노위의 3차 사후조정이 결렬이 됐고 노조 측에서 나오면서 예정대로 내일 파업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주가도 급락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분위기 반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나섰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 삼성전자 노조에게 선을 넘은 것 같다, 선 넘었다 이야기를 했고 아주 더 세세하게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삼전 노조는 영업이익의 뭐 15%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주주들도 세금을 다 뗀 이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세금 떼기 전인 영업이익에서 뭐 12%든 15%든 가져간다는 게 너무나도 과한 요구다라는 것을 직접 얘기를 하니까 이거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대통령이 강력하게 말한다면 뭐 조금 이따 우리가 긴급조정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정부는 일단은 사측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왔고 이후 한 30분 후였습니다. 속보로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장관이 직접 경기노동청에서 노사를 불러서 지금 중재, 교섭에 나섰다. 장관이 이제 직접 등판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그 사후의 결과는 나오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때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한 1.5% 이상 또 올라가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마지막에 신라 같은 이 타협의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4: 예. 자, 삼성전자 노사는 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0: 네, 정말 파업을 감사합니다. 대화의 노력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팀장입니다.
4: 네. 일단은 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노조 측은 정부 조정안에 동의를 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런 네. 입장이고 또 삼성전자 사측에서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이 성과 보상 원칙을 좀 흔들 수 있다. 그래서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8: 일단 중노위에서 안을 냈고요. 중재안을. 이것을 노조 측은 모두가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도 부분에 있어서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최종 안이 뭐였으며 어떤 부분을 받아줬고 어떤 부분이 결렬됐는지는 지금부터는 좀 추측의 영역이다. 이건 확실하지가 않은 건데요. 어제 중노위원장이 큰 거 두 개가 좀 쟁점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큰 거 두 개는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의 12%든 12%든 14%든 어찌됐건 하이닉스의 10%보다는 많겠죠. 이제 그것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 명분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측은 그동안에 줄게 주는데 이걸 뭐 하이닉스처럼 제도화한다거나 명문화는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노조는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한 3년치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다시 해보자라는 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보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노위원장이 나가면서 이제 웬만한 건 됐고 큰 거 하나가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된 것 같고요. 그럼 네. 마지막 타결이 안 된 큰 거 하나는 뭔가 역시

0: 그 성과급에 대해서 노조 전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적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노조 측은 뭐 12%든 영업이익의 15%를 받는 겁니다. 재원을. 그런 다음에 그중에서 70%는 자기 메모리가 갖고 나머지 30%를 아울러 가지고 쪼개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침을 세웠었는데 사측은 이것은 성과급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메모리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지금 적자 사업부라든가 DX 부분이죠. 뭐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받지 못 않을 그럴 대목인데
1: 그러니까
0: 그렇다면
1: 그야말로 이제
0: 원칙을 어겼다는
1: 성과급이니까요.
0: 그렇죠. 원칙을 어겼다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인사 고과든 뭐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나누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반발했다라는 건데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것은 끝나고 나서 사측이 성과 보상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노위원장이 얘기했던 그큰거 하나가 결국은 이거 성과급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가 마지막 쟁점이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근데 결국과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이제 보상 요구를 하는 거고 사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노조의 요구를 두고 뭐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자 사업부 임직원을 아우르는 요구가 필요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뭐 조금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DX 쪽에서의 노조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랑은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효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사측에서 지금까지 나온 협상안은 다 무효고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메모리의 노조, 그러니까 최승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더 장기간 이제 아울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노조의 파워를 키우기 위함이니까 그러려면 자기네만 메모리만 쏙 빼먹고 가면은 뒤따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왜 굳이 저렇게 7대 3으로 다 가져온 다음에 나누는가라고 하면 방금 앵커가 이야기한 것으로 앞으로도 좀더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노조 파워를 확대하려고 이제 소위 말한 우리도 이제 팀 짜려면 나눠줄 때더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야라는 또 이런 세간 경우가 또 의심의 시선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다른 기업이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0: 없죠. 하고 이렇게 명문화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최태원 회장이 뭐 먼저 선을 넘은 거다. 가령 영업이익의 10%를 나눈다라는 그 자체를 명문화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거기서부터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하이닉스가 먼저 선을 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노조 측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측은 그래 잘했으니까 하이닉스보다는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된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성과금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배분의 형식으로 적자 사업까지 한다라는 이것은 사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끝까지 지킨 것 같아요. 뭐 이게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또 비밀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김영훈 장관이 직접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중재안을 낼 텐데 과연 어떤 안을 노동부 장관이 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결국 최후 타결이 되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투자자라든가 많은 분들은 노조 파업만 안 하기를 파업 안 하면은 내일 뭐 삼성전자 주가 뭐 3% 5% 급등할 거다 하고 앞으로 다시 뭐 지금 59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0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타협이 됐어요. 그런데 막상 타협된 그 안을 놓고 거기서 뭐가 삐끗하면 오히려 시장은 거기서부터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파업만큼은 막아야 되고 오늘 저녁 뭐 당장이라도 이 노사의 합의가 나오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타협이 됐을 때 나온 그 타협 안의 부분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함께 우리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쟁점,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또 중재가 될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중재안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0: 여기서부터는 이게 마지노선 같거든요. 왜냐하면 노측도 그 노조 측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측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노위원장도 안 됐고 이제 노동부 장관까지 갔었는데요. 그 제가 보기엔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마지막 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어쨌든 뭐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 날짜가 내일인데 뭐 아직까지 어떤 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0: 그럼요. 오늘 새벽에도 남아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제 노조 파업 문화를 또 보면 지금 예고된 것이 18일까지거든요.
2: 네.
0: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하겠다라고 했는데 내일 첫날 파업하고 또 둘째 날 파업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여러 낙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나오면 그 파업하는 기간에서도 또 이제 협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파업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무조건 또 18일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끝까지 최종까지 협상 타결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3: 삼성전자 노조가 정한 총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 조정까지 결렬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노사는 핵심 쟁점인 성과급 배분 비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평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대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4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10대 딸 B양은 강화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해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뒤 어린 딸과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학교에 있던 딸 B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 엄마 왜? 나 학교인 거 몰라?
11: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조퇴하고 교문 앞으로 얼른 나와.
10: 안 돼. 나 지금 수행평가 시험 중이야. 못 나가요.
11: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 엄마만

0: 안 들어? 담임 선생님한테 말하고 빨리 나와.
1: 하, 알았어요.
2: 그렇게 딸 비양은 결국 담임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교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한 차량에 올라탔죠. 그리고 잠시 뒤
3: 270번 고객님.
0: 아, 저기 돈을 좀 뽑으려고 하는데.
3: 아, 예. 얼마 인출할까요?
0: 1억이요. 전부 현금으로요.
3: 1억을 다 현금으로요?
2: 갑자기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찾겠다는 말,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억을 인출한 뒤에도 A씨 계좌엔 여전히 거액이 남아있었고, 은행 밖에서 A씨를 친근하게 부르는 일행이 있었기에 의심을 더하긴 어려웠다고 하죠. 그렇게 또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4: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5: 경찰 선생님, 우리 며느리랑 손녀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 뭔 일 난 것 같은데.
4: 그 어디 가신 건 아니고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5: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집 나가서 안 들어온 애들이 아니에요. 제발 제발 우리 애들 좀 찾아주세요. 네?
2: 함께 살던 시어머니의 신고로 두 모녀를 찾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통 받게 됩니다.
3: 저기 A씨 주변을 맴돌던 자동차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번호를 적어놓긴 했는데.
2: 경찰은 동네 주민이 적어둔 차량 번호를 추적했는데 해당 차량의 주인은 A씨와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남성의 것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2: 우선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히 사실관계부터 짚어볼까요?
6: 네, 강화도에 살던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요. 수사 과정에서 딸이 엄마의 전화를 직접 받고 학교에서 조퇴했다, A씨가 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했다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가출이 아니라 강력사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었고 주변 탐문과 제보를 통해서 용의자를 좁혀가면서 피해자들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A씨가 직접 자신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당장 조퇴하고 나와라, 급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건 뭡니까?
6: 네, 가장 섬뜩한 지점이 A씨가 딸에게 직접 전화해서 급한 일이라며 조퇴를 시켰다는 대목입니다. 이때 담임교사도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호자 전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통화 자체가 강요나 협박 아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 1억을 인출한 점까지 연결되면서 누가 밖에서 A씨를 통제하고 있었나가 핵심 의문으로 떠오릅니다.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A씨와 은행에 동행한 이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이 서로 모두 친근해 보였기 때문에 은행 직원조차 조금은 이상했지만 범죄 상황이라고까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방금 말씀해 주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일행의 정체, 이 사건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6: 네, 맞습니다. 은행 밖에 A씨를 친근하게 부르거나 함께 움직인 일행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 전환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처럼 보이면 외부에서 범죄 상황을 바로 의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함께 있던 사람의 정체를 특정하는 순간부터 급격히 풀리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동선, 통화 내역, 차량 번호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2: 네.
6: 경찰은 모녀의 실종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사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과 바다 주변의 수색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방 부근 갈대밭에서 모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살인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탐문 도중 한 동네 주민으로부터 A씨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소나타 차량이 이상해 번호를 적어놓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보하여 사적

0: 면이 있었고 동네 주민이라면 다른 이웃들이랑도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범행 동기가 뭐였습니까?
1: 네, 범행 동기는 돈을 노린 계획 범죄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이를 들은 가해자들이 역할을 나눠서 접근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혼자 있는 시간대를 노리고 딸까지 조퇴하게 하여 사실상 인질로 삼은 정황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후 A씨가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차에서 전달하자 곧바로 모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동기 자체도 문제지만 실행 방식이 지나치게 조직적이고 잔혹하다는 점이 사건의 성격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0: 아, 방금 가해자들이라고 하셨네요. 그럼 이제 한 명이 아니네요. 공범이 있었단 얘기인 거고. 사실 이제 두 명을 납치해서 살해까지 하려고 한다면은 한 명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같은 동네에 살고 피해자 집안 사정을 잘 알았던 인물이 그 정보를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이다. 이건데요. 이렇게 피해자의 재산이나 생활 패턴, 가족 관계 같은 정보를 잘 알고 그것을 또 범행에 이용을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더 무겁게 형량이라든지 이 사람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좀 있을지 궁금한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잘 아는 동네 사람이고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은 모두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친분이나 정보 우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정 등은 일반적으로 수단의 불량성, 비난 가능성을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양형 판단에 있어 가중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더구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한 차례 범행을 시도를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포기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전날에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라는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고, 집 주변을 잠복하며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확인한 사정 등은 우발이라기보다는 계획 범죄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사전 모의, 역할 분담, 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쪽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쉽고, 재판에서도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평가할 때 누가 기획했고 누가 실행을 주도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0: 또 하나, 범인들이 A씨만 데려간 게 아니라 굳이 딸까지 조퇴를 시켜가지고 차량에 태워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건 결국 A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수단이었다고 봐야겠죠? 이 부분이 더 괘씸하다 싶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딸을 조퇴시켜 데려온 건 결과적으로 A씨를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고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면 피해자가 은행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피해자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정교하게 이용한 부분으로 봐야 하고 사건의 비난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재판 결과로 넘어가서 보면요. 공범 4명의 형량이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는 무기징역, 누구는 뭐 징역 5년 이렇게 갈렸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고 뭐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이런 것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 네, 공범 4명의 형량이 갈리는 건 보통 공동정범이냐, 방조냐에서 갈리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 도움도 방조가 될수 있다는 법리도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에서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은 감경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핵심 실행을 지배했는지, 누가 돕는 역할이었는지가 형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심인 인천지법은 주범인 하 씨는 사형, 공범인 안 씨와 이 씨는 무기징역형, 그리고 단순 가담하여 차량만 몰았던 연 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은 하 씨의 형량만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을 뿐 나머지 3명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0: 네. 아마도 이게 이제 적용되는 그 죄명이 강도살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0: 방금 말씀해주신 징역 5년형을 받았다는 이 연 씨에 대해서는 강도살인이 적용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범들 사이에 책임을 미루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과거에 또 다른 범죄까지 드러났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주범 중하 씨는 본인만 사형형을 선고받게 되자 안 씨가 주동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안 씨는 하 씨와 함께 2년 전에 실종 처리되었던 하 씨의 이복 동생을 살해, 안매장한 사실에 과거 여죄까지 끝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0: 별개의 살인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거는 뭐 완전히 중대 범죄가 추가로 뭐 별도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 이런 경우 기존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별도로 뭐 기소와 처벌이 또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1: 네, 별개의 살인 등 여죄가 드러나게 되면 통상 별건 수사, 별건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적으로는 그 여죄가 기존 사건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지 확정 후의 범행인지에 따라 경합범, 누범 등의 처리 방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 전 범행이면 경합범, 확정 후에 드러난 경합범의 경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필요시 감경, 면제가 가능하며 이미 집행한 형기는 통산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 여죄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기소, 심리, 판결하되 그 시점, 관계에 따라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보이스투맨의 A Song for Mana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봄비라고 하기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고요. 제주 산지도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과 해안에서 적게는 20mm,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전망됩니다. 빗길에 사고 소식 무척 많았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주변에서는 용산과 강서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마포대교부터 천천히 이동 중이고 일산 쪽은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방향 광적 1터널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구간 밀리고 있고 양재에서 안성까지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사흘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선 가운데 노사가 총파업 목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벌인 2차 사후조정 회의는 3일간의 밤샘 혈투 끝에 결국 결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정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 이어 연장전이 벌어졌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파국의 결정적 원인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종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중재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조정안을 냈는데
7: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6: 수락을 했고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0: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1: 협상 종료 직후 노사는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의사결정을 지연하면서 결단을 미뤄 협상을 깨뜨렸다고 유감을 표했고
2: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3: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입니다.
2: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 사측은 노조가 적자사업부에도 과도한 성과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3: 노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 팀장입니다.
4: 고맙습니다.
1: 사후 조정이 공식 종료되면서 노조는 예정대로 내일 전면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 3만 8천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노조 가입률이 높은 반도체 사업 부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액 코스피 7천이라는 대기록의 주역인 삼성전자 반도체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초유의 전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5: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 직접 피해만 수십조 원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기간은 18일. 웨이퍼를 투입해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기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이 소요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에서 천여 개의 세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작은 손상만 발생해도 투입된 웨이퍼를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웨이퍼 변질 방지 등 일부 작업에 평상시 인력을 투입하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동안 생산 라인이 유지되더라도 전반적인 인력이 줄면서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8: 자동차 시동만 걸게
3: 하는 안기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전무입니다.
8: 시동만 걸게 하는 그러니까 생산의 차질이 발생하죠.
7: 그동안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파업이 18일 동안 지속될 경우 생산 차질 규모는 30조 원에 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고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9: 이 반도체 산업은
3: 송은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9: 한번 그렇게 공급처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7: 삼성전자의 중소협력 업체들까지 고용 불안과 경영 악화 등 연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사후 조정이 결렬되고 4시간 만에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6: 이번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대화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
10: 경기지방노동청입니다.
5: 네, 삼성전자 노사 교섭 계속되고 있습니까?
10: 네, 오늘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삼성전자 노사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부터 이곳 경기지방노동청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4시간 가까이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화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중재위 차원의 사후조정과 달리 강제력 있는 중재안이 나오진 않는 이 노사 자율교섭입니다. 김 장관이 주선한 것으로 2차 사후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과 여명구 사측 대표가 교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포함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1차 사후조정 실패 뒤 교착 상태에서 노사를 차례로 면담해 대화의 장에 복귀시켰습니다. 오늘 대화 재개에 앞서선 SNS에 끝나야 끝난다, 희망은 절망 끝에 피는 꽃이란 메시지를 올리며 타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는데

0: 노동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성급하다며 대화로 풀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 노사 양측 의견 차이는 아직도 큰 상황입니까?
0: 네, 앞서 2차 사후조정을 중재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양측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사안과 두 가지 작은 문제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 중재안에 대해 노측은 동의했지만 사측이 결정을 유보한 상태고요. 현재 양측은 이 부분에 관해 집중적인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의 중재로 참여하게 대립 중인 사안에서 극적인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대화에서 양측이 합의를 본다면 파업은 잠시 멈추게 되고 추인을 위한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노동청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가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민해야 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데 대해서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사 간 협의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파업 돌입 전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총파업을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치 확립과 노란봉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무리한 요구 대신 다시 협상에 나서길 강력 촉구하고 진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할 일을 하라고 적었습니다.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 이번 파업을 세계적인 AI 붐에 따른 이익 분배 문제로 분석하며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3: AFP는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절대 안 된다던 고 이병철 창업주의 말을 전하며 과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투자자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파업에 따른 일회성 손실보다 성과급 상한 폐지로 인건비가 영구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을 시장은 더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의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한 명분에 주목했습니다. 적자를 낸 비메모리 부문까지 과도한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디언지는 파업 배경으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에 대한 박탈감을 꼽았습니다. 하이닉스가 3배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자 노조 가입이 폭증하면서 이번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파업을 세계적인 AI 붐으로 거둔 엄청난 이익에 대한 노동자 분배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외신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GDP의 0.5%포인트가 날아갈 거란 한국은행의 경고와 전 세계 D램 공급의 3-4%가 증발할 거란 예측을 전했습니다. 다만 AFP통신은 자동화율이 높은 D램과 NAND 생산은 100% 풀가동될 거라는 타이완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을 전하며 피해는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네, 삼성전자가 내일 정말 총파업에 들어가는 건지, 들어간다면 그 여파는 얼마나 클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노동장관의 직접 중계로 오늘 오후 4시 25분에 재개됐습니다.
1: 앞서서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 중재로 열린 3차 사후조정이 결렬됐을 당시 노사와 중앙노동위원장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4: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5: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입니다.
4: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 파괴 총파업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 김영구 삼성전자 기업부문 기획팀장입니다.
6: 조정안을 냈는데
5: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6: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중노위의 조정안을 노조는 오케이 했는데 사측이 거부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7: 맞습니다. 사실 어제 자정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 조율을 받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다 한두 마디씩 건넸던 걸 추론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직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 야,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 고정비용으로 매년 달라? 이거는 최후까지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걸 사측이 많이 양보를 했어요. 3년 적용해보고 재논의하자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그리고 성과급 상한이 있었잖아요. 왜냐? 연봉의 50%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이것도 없앴어요. 그 두 주장이 뭐였느냐? 영업이익률의 10% 사측 그리고 노조 측은 15%까지 달라. 라는 얘기였는데 중재안이 12%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쉬울 거예요. 일회성으로 받는다. 올해만 받는다라고 하면 뭐 10하고 15라면 협상이라면 12에서 13 정도 받을 거니까 이것도 많이 양보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럼 마지막 쟁점 하나는 뭐였느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이 공개한 건 뭐냐? 바로 성과급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성과급의 배분이라는 게 뭐냐? 사업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SK하이닉스는 단일 사업이에요. 반도체만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세 개로 나뉩니다. 돈을 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돈을 아직 못 벌어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적자입니다. 이 적자, 이 내부에서도 반도체 사이에서도 성과가 다르고 또 하나, 상대적으로 또 이제 차별받고 있다라고 해서 노노 갈등의 핵심이 뭐냐? 비메모리 산업, 비반도체 산업, 이른바 DX, 경험을 이라고 하는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의 노조들이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노조 측 요구한 건 뭐냐? 전체 영업이익의 15% 가운데 이거는 이제 재원으로 가져오고 그 재원 가운데 7대 3. 7은 반도체가 가져와서 반도체 3개 부분이 고루 공정하게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3은 사측이 얘기하는 것들 별로 이제 사업부별로 성과주 인센티브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줘라. 7대 3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 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자를 내고 있는 뭐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도 4억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성과급 OPI라고 하거든요. 오버롤 퍼포먼스 인센티브, 과연 초과 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어떻게 줄 것인가, 과연 적자 낸 사람이, 적자 낸 사업부의 1인당 평균 4억 원이 말이 되나, 적절한가? 성과급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측의 입장에서는 성과주의 원칙이 지금 위배된다, 따라서 이 비율을 높여라. 오히려 당초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가 7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4. 그리고 나머지 사업부별 성과급에 따라서 6으로 배분하자라는 얘기였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이 사측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7대 3, 4대 6을 얘기했으면 한 5대 5 정도로 하면 절충점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삼성은 이것도 반대예요. 왜냐? 삼성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삼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부가 다 삼성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삼성도 보니까 영업이익을 N분의 1로 주네? 그리고 그걸 3년 정도는 또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1: 예, 일각에서는 초기업 노조가 교섭 대표권 권한을 진입

0: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과반노조 지위를 유지하려고 적자사업부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억대 성과급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1: 맞습니다. 앞서서 만에 하나 이제 뭐 성과급의 50% 제한 두면서 기존의 삼성전자의 성과급 체제로는 적자 사업분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억대 단위로 어떻게 연봉의 4배 이상, 평균 삼성전자의 평균 1인당 연봉이 1억 3,600, 1억 3천이 넘어요. 그런데 5억, 6억, 7억 이 정도의 성과급을 추가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 성과가 적자인데 성과급을 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선례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부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느냐? 내부적으로 보면 초기업 노조는
2: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 동안 진행한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렬 이유에 대해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듀엣토의

0: 클래식.
1: 5월 2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두 번째 곡,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20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두 번째 곡,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은 지금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듀오 리사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19일 세종

0: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전국 11개 도시에서 듀오 무대를 갖습니다.
1: 잠깐만요. 19일에서 30일까지인데 11개 도시면 매일이네요.
0: 그렇죠. 25일 월요일 하루가 빠지는 거고요. 공연장은 보통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외한 거라고 하네요.
1: 이 서울에서만 공연을 갖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른 도시를 매일매일 공연하는 건 이동하고 리허설하고 연주하고 숙소에서 잠자고 또 이동하고 리허설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0: 뭐 두 사람 모두 다른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클레라 주미강이 이런 스케줄을 원했다고 하네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자신이 성장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 두 사람은 이번 말고도 같이 연주한 적이 있죠?
0: 2021년에 듀오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도 같이 음반으로 녹음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네요.
1: 그동안 김선욱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지휘자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경기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도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임기를 마치고 다시 피아니스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콘서트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중 3악장,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중 3악장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어제부터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의 듀오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0: 클라라 주미강은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죠.
1: 이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피아니스트가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출신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도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라라 주미강 그리고 김봄소리가 대표적입니다.
0: 사실 우리나라 출신 연주자로는 바이올린이 먼저였죠. 정경화, 김영욱, 강동석 같은 연주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으니까요. 그 뒤를 젊은 연주자들이 잇고 있습니다.
1: 네, 클라라 주미강의 아버지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출연한 베이스 강병훈 씨입니다. 아주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죠? 그래서 주미강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0: 음악가 가족이라 이름을 클라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클라라 슈만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하네요.
1: 바이올린에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면서 독일 마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있다가 10살 때 미국으로 가서 줄리어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작 펄먼과 장영주의 스승인 도로시 딜레이에게 배웠고요.
0: 그런데 클라라 주미강은 미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살 때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바이올린을 그만둘 위기에 처한 것이죠.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바이올린도 반납하고 연주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고 하죠. 그중에는 다니엘 바렌보임과의 협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이게 성장기 때인데 언제 그럼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했죠?
0: 3년 동안이나 재활을 했다고 하는데 15살 때 다시 바이올린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라라 주미강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한예종에 와서 김남윤 교수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보통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외국의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네요.
0: 그때 손여름이나 김선욱 같은 연주자와 친분을 쌓게 된 거고요. 당시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터뷰를 보면 지금은 전혀 그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바가니니의 무반주 카프리스 24번을 바이올리니스트 밀스타인이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바가니니아나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는 15년 전에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가끔 마주치다가 친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치더군요. 매일 출퇴근길을 챙겨주고 제가 다니던 영화 모임까지 따라 가입했습니다.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친하게 지내는 동료 집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몰래 쫓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받지 않아서 그랬다더군요.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동료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겨우 상황이 끝났죠. 하지만 그 후에도 말다툼만 하면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있는 게 공포였습니다. 그 답답함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해줬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희는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평소 저를 감시하던 남편은 결국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5천만 원을 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지 않자 남편의 치졸한 복수가 시작됐어요. 퇴근하고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요. 제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을 뒤집어쓰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제 잠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 역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외도를 하긴 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저 혼자 그 빚을 갚고 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이 빚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의 심한 집착과 폭력, 사연자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좀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책 배우자

0: 남편 쪽도 유책이 있고 우리 사연자분도 유책이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기보다는 사연처럼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0: 그렇죠.
1: 예,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서로의 유책 사유를 비교하여 유책 사유가 더 큰 쪽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0: 네.
1: 네, 사연에서는 사연자분은 외도를, 남편분은 폭행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판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신 뒤 서로의 책임이 동등한 부분은 상쇄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면은 그 부분만큼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책 사유만에 다투어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부분도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재산 분할에서 사연자분이 이제 거주지 집 대출을 계속 상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재산 분할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1: 네,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소득, 투자, 사업 운영 등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혼인기간 및 부부 공동생활의 형태,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 일방 배우자의 탕진, 부채 발생 여부,
0: 네.
1: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등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사연에서는 특히 남편분께서 혼자서 부부 공동 거주지에서 주거하시는데 해당 거주지의 담보대출금을 사연자분께서 혼자서 상환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점은 사연자분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남편이 이혼한 뒤에도 괴롭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남편의 스토킹이라든가 괴롭힘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네, 우선 남편분의 폭행이나 괴롭힘에 대하여
0: 네.
1: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임시조치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등의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남편분의 스토킹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이후에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을 이용하여 남편분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셔서 접근 금지 결정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외도를 이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혼 자체는 무난하게 성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 법원은 책임을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쪽의 잘못이 더 크다면 그 사람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대출을 사연자분이 혼자 상환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거 기여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 부분도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경찰을 통한 임시 조치로 차단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는 법원의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해서 보호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실 때 물건을 놓고 내린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 1위는 바로 지갑이었습니다. 최근엔 유명 빵집의 빵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의 한정판 굿즈까지 유실물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내 물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의 유실물 통합 포털인 로스트112나 경찰민원24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역무실이나 유실물센터에 들어온 물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거든요. 내 물건이 확인이 됐다면 신분증을 챙겨서 보관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주웠다면 어떨까요? 습득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면 습득자는 일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가져갈까? 설마 돈도 아니고 빵인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의 금물입니다.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중한 물건일 수 있으니 주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정현의 꿈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륙 일부 지역은 비가 그친 곳도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새벽에 전국적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시간당 30mm로 더 많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적게는 20mm,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춘천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문학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수습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남나들목에서 양재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3차로에 적재물이 떨어져 있고요.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군자교부터 서행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램프에서 국민대학교 램프까지 서행 중입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은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 2km 지점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자키,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서울숲 일대에서 지난 1일 개막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누적 관람객이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성수동 일대 하루 평균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4월보다 31.5% 급증했습니다.
2: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19일 기준 30만 70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한 서울숲 선착장 운영은 연기됐습니다.
1: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식품 판매 무인점포 관리를 강화합니다. 시는 지난 4월 식약처와 시내 식품 판매 무인점포 1,1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상시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반려마루 화성에서 운영 중인 동물 교감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3: 대형견 앞에서 처음엔 주저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능숙하게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강아지에게 보비며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눕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 사이처럼 따뜻한 체온을 공유합니다.
4: 재밌는 거.

0: 먹잇감도 주고 뭐 산책도 하고 공원에 뭐 데려가고 싶어요.
1: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반려마루 화성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교감 활동입니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이 기존 초등학생에서 유아와 아동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이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인간과 동물이 갖고 있는
3: 유대감, 안산대학교
2: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고 생명을 소중히 돌보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법까지 알게 되는
1: 반려인을 위한 에티켓 교육은 물론 비반려인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4: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고립 은둔 청소년처럼 평상시에 반려동물 교감 활동을 접하기 어려웠던 계층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고요.
1: 반려마루 화성이 단순히 유기동물 보호에 그치지 않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5: 경기도가 도내 지방 하천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한 우수 시군을 선정해 2억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합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하천 정책 참여도와 하천 유지 관리 실적, 지방 하천 정비사업 보상 추진 등 3개 분야입니다.
6: 안양 비산동과 범계역, 평촌 학원가를 잇는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돼 22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와 재개발 등으로 교통 수요가 늘어난 일대 주민의 학원가 연계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5: 인천 영종도에 대한항공의 항공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가결되면서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청은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엔진 정비 생산량이 현재 연간 88대에서 2030년 502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전시회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이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조선, 선박, 해양 안전 등 기존 분야와 인공지능,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등 미래 해양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5: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들녘마다 모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알맞게 자란 모판을 공급하고 따뜻한 새참을 나누는 훈훈한 현장에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농협이 적자를 무릅쓰고도 농민을 위해 운영하는 탄소 중립 친환경 공동 육묘장입니다.
8: 예전에는 농민이 직접 몽근 흙을 만들어 모판에 벽실을 뿌려 모를 키웠지만 요즘은 이렇게 알맞게 자란 모를 가져다가 심기만 하면 됩니다.
7: 육묘장 한쪽에서는 부침개와 시원한 열무국수 등 맛있는 새참 준비가 한창입니다.
9: 따뜻한 한 끼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식사를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요 메뉴는 열무 비빔국수입니다.
7: 다원 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따뜻한 한 끼가 농민들은 고맙기만 합니다.
10: 농협에서 주최하고 고주무에서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정말로 이선 농민들은 한없이 반갑습니다.
7: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육묘부터 이양, 소화까지 농작업을 일괄 대행하고 있는 농협이 농민들의 끼니까지 챙기고 나선 겁니다.
11: 한 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3: 조준성 전남 화순농협 조합장입니다.
11: 농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조그마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농업인들에게 한 끼라도 적용해주는 것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을 누가 이렇게 보호하겠습니까? 농협이 아니면.
7: 한자 쌀 미자처럼 무려 88번을 논에 가야 가을 거지를 한다는 벼농사. 풍년 농사를 위한 새참 나눔과 일손 돕기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ETN 김범환입니다.
1: 스마트폰으로 가죽의 상태를 확인하고 AI 장비로 질병이나 사고 위험까지 미리 파악하는 스마트 축산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축산인이 이런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 젖소몸 한쪽에 ICT 스마트 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장비를 통해 활동성과 움직임 등 생체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파악합니다. 개체별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교배 성공률이 올라가고 질병 초기 대응도 한층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3: AI 카메라를 제가 이 스마트 축산 그 ICT 용복합 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계가 이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그 뒤집힌 개체를 발견해서
2: 축산업의 패러다임이 노동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AI 기술이 청년 축산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4: 열심히 스마트하게 농장 운영을 하겠다. 이게 제일 큰 다짐이고요. 청년들이 그런 걸 도움을 받게 되면은 결국 축산 농가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2: 축산업은 그동안 인력 부족과 악취, 질병 관리 등이 고질적인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정부는 AI와 ICT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스마트 축산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입니다.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축산업을 스마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AI와 데이터가 축산 현장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 축산인들이 이끄는 스마트 축산이 인력난과 생산성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 일원에서 열리고 196개 협약국 관계자 3천여 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시는 현재 토마토와 어묵, 고등어와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중입니다. 울산시가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현장에서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사업 집중 공모에 나섭니다. 시 관계자는 장미축제를 찾는 많은 시민이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독일에서 열리는 아이맥스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아이맥스는 세계관광공사와 호텔, 여행사 등이 참가하는 전문 박람회로 시는 한국홍보관 내에 울산 홍보공간을 운영합니다.
6: 강원도 인제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호수 바닥 퇴적층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원인으로 꼽히지만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한데요.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폐사한 붕어 수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붕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 벌써 두 달째. 조업을 포기한 어민들은 오늘도 폐사체 수거에 나섭니다. 물 위로 뒤집혀 떠오른 죽은 붕어를 뜰 채로 건져 올립니다.
8: 소양호 붕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붕어는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7: 붕어뿐만이 아닙니다. 소양호 상류 어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어 집단 폐사 소식 이후 다른 어종이 잡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9: 찾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붕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고기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건지.
10: 강원 인제 소양호 어민입니다.
9: 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문의 같은 게 없어요. 판매할 데가 없더라고요.
7: 호수 가장자리로 떠밀려온 붕어 사체가 악취를 풍기며 썩고 있어 낚시꾼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호수 바닥에 두껍게 쌓인 퇴적층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모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저희는 나와서 수시로 이렇게 이 사체를 치우고
10: 있는데 소양호 어민입니다.
11: 관에서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저희는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뭔가 협의를 해서 해주셔야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
7: 최근 부처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뒤 다시 한번 정밀한 원인 분석을 약속했습니다.
12: 현재 퇴적물의 상태나 수질의
10: 기후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12: 혹시 추가로 오류 분석을 한다면 이제 그걸까지 포함해서 한 2주 내에 정밀

0: 확실하게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하고 6월 초에는 대책을 세워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1: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소양호 상류 붕어 집단 폐사. 더디기만 한 대책 마련에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2: 대구시는 2026년 지역 디지털 인공지능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AI 기반 신산업 육성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3차례 협의체를 운영해서 산업 현안과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사업화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장마를 앞두고 지난해 대형 산불로 축구장 370개 면적의 피해를 본 함지산에서 재해 위험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시는 산불 피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 유출 같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은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 체류형 관광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식과 안동 소주, 선유 줄불놀이 등 지역의 특색을 갖춘 관광 자원을 전통 음식과 술, 공연, 고택 체험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서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대구 경북 농기계산업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세 기관은 농업용 로봇을 함께 연구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읍니다. 12년 만에 성사된 남북 축구 대결에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수원 위민의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3천 명의 합동 응원단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뜨겁게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3: 네, 전반전은 수원FC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북한 내 고향 축구단이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로 판정됐고 이후에는 수원 위민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전반 21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하루이가 머리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강타했고 전반 30분 사각에서 터진 슈팅도 골대를 맞았습니다. 전반 38분 윤수정의 헤더가 골키퍼 발에 걸리며 골대를 살짝 벗어난 것도 아쉬웠습니다. 골은 후반전에 터졌습니다. 후반 4분 북한의 느슨한 수비를 틈타 수원 위민 하루이가 재치 있는 슈팅으로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6분 뒤 북한이 프리킥 기회에서 헤더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그리고 후반 22분 내 고향 김경영이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수원 위민은 후반 34분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지소연이 실축하며 동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수원 위민은 잘 싸웠지만 결과를 만들지 못했고 내 고향은 2-1로 승리하며 오는 23일 도쿄 베르디와 같은 장소에서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니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8,000선을 돌파했다며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종목은 파란색이라며 소가리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대형주 위주로만 쭉쭉 오르다 보니까 이 화려한 숫자 속에서도 철저한 소외감을 느낀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숫자가 며칠 찍든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건 뜬구름 같은 주식 창이 아니라 매달 단단하게 다져놓은 재무 안전망일 겁니다. 남들의 대박 소식에 조급해지기 쉬운 요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내 가계부의 중심을 꽉 잡아줄 보험과 연금의 기초 체력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든든한 우리의 재무 가이드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남들은 다 잔치래요. 장이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찌감치 뛰어드신 분들은 이제 잔치를 아직까지도 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계좌는 왜 그런 거예요? 웃지만 마시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2: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갈 놈만 간다고 가는 것만 가는 거죠. 나머지 주식들은 이제 좀 많이 도태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래서 좀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살긴 사더라도 우리 앞서 좀 얘기도 나눴지만 파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3: 네. 김춘환 전문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투자에서.
2: 사는 거요.
3: 파는 거 제일 못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달 들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기존에 연락 뜸했던 사돈의 팔촌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 더라고요. 근데 그 연락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뭘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유지하고 있는 뭐 이런 보험이나 연금들 좀 해약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아 이게 좀 이제 너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좋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간 좀 포모 상태도 된 것 같다라는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투자에 대한 여력이 없는 분들 막연한 불안감에 공부 없이 뛰어드시는 거 당연히 반대고요. 그리고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한창 장이 좋을 때 또 설명드렸던 게 리밸런싱.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투자 자금 규모에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욕심내지 말고 유지하면서 가자. 이런 기본 원칙들을 잘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렇지 않아 소가리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것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50대 50 확률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재무적인 도약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그렇게 돈 되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입니다. 9981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지만 굿모닝 굿나이프를 향한 제 마음은 항상 상한가로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일 버리기 전에 좀 역죽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식 계좌와는 반대로 9년 된 변액보험이 있는데요. 이거 수익률이 플러스입니다. 혹시 변액보험 해지하고 주식을 이제라도 사도 괜찮은 걸까요? 9981번님, 일단은 주식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굿모닝 굿나이프를 향한 마음은 항상 상한가다.
2: 좋다.
1: 작가님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또 감동스럽게 보내주셨을지. 항상 제가 전문가분들께 얘기 드리잖아요. 제 자신은 저평가된 우량주다. 지금 저를 딱 알아보시고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를 딱 알아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 이제 고민이 사실 아까 좀 전에 정상욱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고민인 분들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 호황이다 보니까 변액보험 해지하고 수익률 좀 더 좋은 것 같은 주식으로 맞아요. 갈아타기 하는 거. 자,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2: 지금껏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많이 올라서 안 그래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0: 왜냐하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2: 거죠. 어려운데요. 그래도 제 대답은 안 괜찮습니다. 노노노. 왜냐하면 그 저도 기사를 좀 봤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뭐 7천, 8천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긴 하지만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 한 20에서 30%만 오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70에서 80%는 손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자 사연 주신 우리 9981번님은 아쉽게도 후자인 손실보는 쪽에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9년 전이면 2017년도에 시작한 변액보험인데 시간을 봤을 때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한번 돌았잖아요. 그때 주식시장 어땠을까요?
0: 완전히 대폭락이었죠. 진짜
1: 맞아요,
0: 그때야말로
1: 맞아요.
0: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아니다. 손 빈다.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싸게 사야 할 때 반대로 너무 무서우니까 더 떨어질까 봐 막 팔고 이랬던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에도 이 변액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셨다는 건 변액보험의 펀드를 저가에 계속 매수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원 수익이 더 큰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0: 이때 견뎠던 분들이 지금 수익 본다 이 말씀이신
2: 맞죠.
0: 거죠?
2: 맞죠. 그 어두운 손실 구간을 지나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9년이니까 1년만 지나면 이 10년이라는 그 어려운 비과세 기간도 충족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얼마의 수익이 나든 뭐 100만 원이 나든 1000만 원이 나든 2000만 원이 나든 이 15.4%의 이자 소득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좀만 기다리면. 물론 뭐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 또 현재 수익률을 좀 자세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나중에 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비과세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 김충남 전문가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무조건.
0: 절대 안 된다.
1: 무조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질문 주신 청취자님 9년 전에 이 변액보험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은퇴 목적으로 그동안 매월 9년 동안 따박따박 적립해서 적립금을 잘 모아놓으셨고 최근 1년 사이에 호황으로 그 적립금의 수익이 많이 나서 지금 금액들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1년만 채우면 이 수익난 금액을 가지고 전액 세금도 없이 안전하게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9년 전에 이 연금 상품 가입할 때 이 연금의 목적으로 가입한 이 상품을 굳이 지금의 일부 수익률을 쫓아가는 의미로 이걸 해지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반대로 한 가지 뭘 권장드리냐면 이 변액보험 안에는 펀드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식 잔고는 마이너스지만 이 변액보험은 수익이 많이 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시기에는 우리가 꼭지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일부 수익난 부분에 뭐 한 30에서 50%는 안전한 채권형으로 좀 펀드 변경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주식형으로 이동하셔서 안전한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매달 납입하고 있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1: 맞아요.
0: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적립식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안에도 펀드 구성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0: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의 형태로 얼마든지 투자를 경험해 보실 수 있다. 다만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 추가 상담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청취자분 고민 사연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9년이나 된 변액 보험은 정리하는 게 아니다. 1년 더 납입하시고 10년의 비과세 혜택을 꼭 누리셔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1: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변액 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험의 특성상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2017년도면 한 9번째 경험 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한 3에서 5년마다 경험 생명표가 이제 변경이 되는데 2024년도에 10번째 경험 생명표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이 경험 생명표가 남녀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놓은 건데 수명이 늘어날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험 생명표가 회차가 뒤로 밀릴수록 똑같은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금액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시기의 상품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를 또 변액연금으로 또 연금으로 활용한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이래저래 이 변액보험 깨서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일단은 첫 번째 비과세 혜택 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은퇴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 경험 생명표. 이게 10년 전, 9년 전 경험 생명표 기준으로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노후 은퇴 자금 목적으로 이거 목적 자금 모으셨던 거라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유지해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청취자분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2: 맞아요. 갑자기 그 머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뭐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가 은퇴 준비할 때 정말 강조하는 게 있죠. 은퇴 준비만큼은 강제성이 뒷받침돼야 되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전함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 같은 시기에 이런 보험 해지해가지고 연금 해지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요거는 정말 전문가로서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엄청난 그 경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심리 상태 누리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결정하시고 재무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문자창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돈 때문에 아이고 곡소리 내셨던 분들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 사연은 5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저희 방송 많이 듣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번엔 아내분이 운전을 하시면서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저희 굿머니 굿나이프를 드시다가 아 그래도 우리 집도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번 뵀더니 두 분 합친 보험료가 일단 80만 원으로 좀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상담 말미에는 20대 자녀분이 또 자취방을 얻어야 되는데 또 대출 한도가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길래 제가 좀 마지막 방법으로 이런 보험이 있으니 약간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분이에요. 여기서 약간 대출을 받아서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상담 말미 알게 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민망했습니다.
0: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아내분께서 상담

0: 신청을 하셨습니다. 부부 보험료가 지금 월 80만 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도 좀 과한데다가 우리 애가 이번에 이제 자취방 얻어야 돼가지고 보증금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목돈으로. 그래서 약관 대출을 좀 받아서 해줘야겠다 했는데 남편분이 이미 그거를 꺼내서 썼다.
1: 네, 맞죠.
2: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죠.
0: 뭐요?
2: 투자한 금액이 지금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0: 파란색일까요?
1: 다행히 플러스시인 거 맞아요.
0: 다행이에요.
1: 근데 문제는
0: 무서웠잖아요.
1: 그 전에 코로나 때 그때 손해배금 금액 따져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해 보니까 실제 수익률은 100만 원밖에 안
2: 근데 이게 사실상 수익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손실 본 것까지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금액이 지금 당장은 플러스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앞서 그 청취자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주식이 호황인 건 너무 좋지만 연일 나오는 기사들이 B2, 영끌, 연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굿모닝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포모인 상태일 수 있으니까 투자할 만큼은 조금 조심할 단계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청취자님이 여기에서 약간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 대출을 받게 되면 그 해당 가입 시기에 뭐 이율 플러스 1.5% 내외의 추가 금리가 붙기 때문에 사실 요런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잘못한 경우에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그렇죠. 조심하셔야겠죠. 남편분 진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조심히 조심히 출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요. 최근에 보험 해약률 되게 높아졌다.
2: 맞아요. 엄청
0: 그리고 이 보험 약관 대출 비율 굉장히 늘었다라는 기사를 본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청취자분도 이런 분위기에 좀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1: 많았어요. 네,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걸리면 또 어떡해요. 가정도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먼저 그두분 합계 보험료 80만 원 중에서 보험료 비중이 제일 컸던 보험을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가입한 40만 원짜리 종합보험이거든요.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이 시기에는 지금과 달리 하나의 보험에 부부가 같이 피보험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에요. 가입 당시 17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근데 그게 40만 원까지 이제 올라서 갱신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약관 대출을 1,500만 원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셨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2 안 됩니다.
0: 다시 한번 들었지만 정말 아찔한
1: 네.
0: 상황입니다.
1: 그리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 이유는 다름 아닌 2세대 실비였고요. 실비 외에도 암, 뇌졸중, 급성신경색 진단비까지 나머지 특약들도 이렇게 갱신형 특약들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또 상황이 좀 다르게 두분 상의 결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왜죠? 부부 합산 보험료가 종신보험만 놓고 보면 40만 원인데 왜 유지를 하시기로 한 거죠?
1: 종합보험.
2: 이게 이 종합보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을 했느냐, 그리고 이 부부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요거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까 남편분은 14만 원이고요. 아내분은 무려 16만 원으로 두분 합계 보험료가 무려 30만 원의 보험료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합보험 40만 원 중에 실손보험료만 30만 원에 해당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최근 이제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하면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6분의 1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부분의 건강상 이유로 앞으로 계속 좀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지금의 실비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맞벌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 수준이 높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을 드렸습니다.
0: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고 나서부터 실손 전환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수준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들처럼 이렇게 병원을 앞으로 자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예정이 있다면 지금의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는 좋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매력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그렇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전문가의 도움과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873번님, 0973번님, 0793번님의 많은 분들 지금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려 있으니까요. 1대1 맞춤 보험 재무 상담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은 보험이 안 좋다라는 거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 실손은 가져가되 나머지 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건 이 남편분의 약관 대출이에요. 이제 좀 진도를 나가볼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1: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남들 주식 따라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보험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4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남편분의 보험은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0: 그럼요.
1: 심지어 운전하시는데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도 없었어요. 결국은 의료 실비 특약하고 이 3년 갱신형 진단비가 보장이 전부였던 건데 결국은 그냥 이거요. 보험은 실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갱신형 암 뇌졸중 신경색은 나중에 많이 오르면 없애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셨던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주식만 잘 되면 이런 보험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순간 아내분께서 또 코로나 때 손해본 게 얼마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드렸어요. 이 현재 주식평가액이 한 7,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산해볼게요. 이 중에서 약간 대출이 1,500만 원 그리고 본인 돈이 1,500이에요. 그러면 투자 원금이 3,000만 원이고 수익금이 4,600만 원인데
0: 그럼 엄청 괜찮잖아요.
1: 그럼 수익률은 153%예요. 괜찮은 거 맞아요.
0: 네.
1: 근데 아까 아내분이 말씀드렸던 손실본 거 3,000만 원 빼고 약간 대출 1,500만 원 빼면 실제 수익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향후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으로 모든 걸 노후 연금 뭐 보장 다 준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깜짝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에는 투자 성향과 관련된 질문지, 설문지 작성 결과에 따라서 안정형, 중립형, 본격 투자형 등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진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투자형 진단, 2번 적정성 진단, 3번 적합성 진단, 4번 MBTI 진단.
0: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2: 맞아요.
0: 헷갈려요. 근데 저도 이 검사와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투자형 진단, 적정성 진단, 적합성 진단, MBTI 진단. 왠지 제 느낌에는 어디에 투자 성향이 적합한지 적합성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3번으로 찍어보겠습니다. 감이 좋아요. 감이 좋아요. 적합성 진단.
2: 맞아요. 굉장히 잘 찍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요. 투자 기간은 뭐 얼마로 할 거야. 뭐 당신이 손실을 본다면 몇 퍼센트까지 감수할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인의 투자형 성향을 이제 결정하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양수진 아나운서의 투자 성향은 고지어. 못 먹어도
1: 초 울트라 공격형.
2: 맞아요.
0: 맞아요. 저 그렇게 나왔어요.
2: 반대로 김충남 전문가는 한 중위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 중위험. 그러네. 아닌데 제가 봤을 땐 김충남 팀장님도
1: 양수진 아나운서 바로 밑에 제가 할게요.
0: 그럼 정상욱 전문가는 어떠한 투자 성향이
2: 저는
0: 나오셨나요?
2: 저는 뭐 신급 초고위험.
0: 아 정말요?
2: 이 나오더라고요.
0: 그러면은 이 남편분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 투자 성향이었을까요?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주식으로 모든 걸 커버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인 거고요. 보험은 내 돈을 지키는 게 목적인데
0: 그렇죠.
1: 이건 남편분이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잔고 끝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암 발병률 세계적으로 또 높다 보니까 암만큼은 이 고액의 비급여 암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제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는 고액의 비급여 표적 항암 또는 항암 약물, 방사선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실비만 있을 경우에는 통원으로 끝나면 하루 한도가 10에서 20만 원, 많아봤자 30만 원이기 때문에 보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고액의 비급여 항암약물, 방사선 이런 명약항암, 표적항암 등을 치료할 경우에 매년 만기시까지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평생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5만 원이면 충분했고요.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 만 원까지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6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0: 우리 사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부자는 보험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거야 자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파도 병원비 문제없이 쓸 수 있고 노후 자금 이미 마련이 잘 돼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까지 있는 분들에야 해당하는 말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남편분처럼 투자 열심히 하셔도 맞아요. 이 수익률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거에 제1의 요건이 이제 보장성 보험인 거잖아요. 남편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장과 함께 운전자 보험까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위험 대비하실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전에 뭐 김충남 전문가도 자산이 워낙 많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보험 별로 없더라고요.
0: 부자형이시잖아요. 부자형.
2: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내분 상담도 같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10만 원 정도를 공제보험에 가입을 해놨는데 이 보험을 뜯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청취자님 사망 후에 이제 장례식 비용으로 500만 원 나오고 뭐 칠순 축하금으로 뭐 300만 원 나오고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낸 보험료를 칠순 때 일부 떼어주고 내가 사망한 후에 장례 비용으로 뭐 몇백만 원 주고 이런 보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청취자님이 사망 후에 나오는 사망보험 3천만 원이 추가로 있다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이 보험은 아쉽지만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1: 네. 그리고 나머지 한 15만 원짜리 갱신형 보험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쉽지만 정리 대상이었는데요. 보장 내용으로는 뭐 암진단 및 통합암 진단 및 뇌혈관, 심혈관 수술이 넉넉히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50대 초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졌던 거죠. 이거예요. 기존 종합보험도 갱신형 진단비가 문제였는데 또 갱신형으로 또 보완을 했는데 갱신기간이 10년으로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지금 비교해봤더니 비갱신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만 원에 기존 보험과 거의 비슷한 보장들을 다 넣을 수 있어서 그렇게 또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사실 이 공제보험 믿고 다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직장에 가입되는 직장 실비보험 하나만 믿고 또 보험 가입 꺼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비교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꼭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청취자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머니 처방전 어떻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1: 네. 그 나머지 쪽으로는 사실상 그 10만 원 정도가 있어서 또 만기가 되는 저축보험 유지를 권해드렸고 그렇게 보니까 8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40만 원은 실비특약으로 인해서 유지하고 만기가 끝나는 보험료가 되면 한 61만 원까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향후에 실비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면 전환실비를 하면 다시 4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요. 가족회의 끝에 남편분의 그 주식은 빠른 시일 내에 수익난 금액으로 약간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요 사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그 따님의 전세 자금은 아내분의 노란 우산 공제에서 대출받기로 해결했습니다. 이제야 좀 가정의 평화가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0: 비투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벌려놓은 건 많은데 어떻게 수습하고 손 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되신다면 전문가에게 점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도 그렇고요. 재무, 보험 점검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재무 설계 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로 진행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제가 직접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73번님. 68년생 남성입니다. 제가 종신보험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0: 결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1: 그만큼 이제 투자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남들 다 주식해서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좀 여력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내 월급에서 빼낼 돈이 없으니까 요거 해지해서 저기 들어가 볼까? 막 이런 고민에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총장님 그 반대로 아내분이 이제 당신 사망 후에 사망보험금 필요 없으니 지금 이거 정리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대긴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납입 기간이나 그 보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7737번님, 보험금 많이 청구하면 보험 가입할 때 불리한가요? 이거 물어보시네요.
2: 사실상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청구한 내용과는 별개로 어차피 보험사에는 알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간혹 그냥 과다 청구라 그래서 여기 앞부터 한번 가고 저기 앞부터 한번 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될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건 실제로 심사 결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외에도 7737번님은요, 저는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주식 시장이 좋으니 수익도 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안전한 변액보험이 있다면 추천받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전문가분이 직접 전화드려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9643번님, 다른 분들도 이제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순차적으로 전화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방송국 전화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은 계속 열어놓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요즘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주식이 공격수라면 보장성 보험과 노후 대비는요, 수비수일 겁니다. 공격만 해선 내 자산을 지킬 수 없기에 공수 밸런스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혼자 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보험 점검, 보험료 수준 체크, 보장 점검 등 다양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승환의 그대가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새벽에도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15.1도, 광주 19.2도, 부산 16도 보이고 있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14도, 전주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문 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고 날도 어두워진 상태라서 더욱 주의 운전해주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청북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건천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천안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입니다. 천안 호도휴게소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천천히 지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령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1: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간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이후 이 시각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선 가운데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네, 대화를 통한 타결이 실패할 경우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총파업 목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13: 경기지방노동청입니다.
11: 예, 삼성전자 노사 대화 아직 진행 중이죠?
13: 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다시 마주 앉은 뒤 지금까지 5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4시간여 만에 이곳 경기지방노동청으로 자리를 옮겨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양측을 설득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중노위 차원의 사후 조정과 달리 강제력 있는 중재안이 도출되진 않는 노사 자율교섭입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과 여명구 사측 대표가 계속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교섭을 직접 중지하고 있는데요. 교섭장에 들어가기 전 SNS에 끝나야 끝난다. 희망은 절망 끝에 피는 꽃이라 적으며 타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노동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성급하다면서 대화로 풀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건가요?
13: 네, 앞서 중노위 사후 조정을 중재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양측이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사안과 두 가지 작은 문제에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적자 사업부를 포함한 성과급 분배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노위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노측은 동의했지만 사측이 결정을 유보한 상태인데요. 현재 양측은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조율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교섭에서 양측이 합의하면 총파업은 잠시 멈추게 되고 추인을 위한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0: 합의든 결렬이든 김 장관이 직접 국민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할 거로 보입니다. 김 장관의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가 참여한 대립을 끝낼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방노동청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직접 피해만 수십조 원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기간은 18일. 웨이퍼를 투입해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기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이 소요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에서 천여 개의 세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작은 손상만 발생해도 투입된 웨이퍼를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웨이퍼 변질 방지 등 일부 작업에 평상시 인력을 투입하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공장이 완전히 멈추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동안 생산 라인이 유지되더라도 전반적인 인력이 줄면서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 자동차 시동만 걸게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5: 안기현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입니다.
4: 그러니까 생산의 차질이 발생하죠.
3: 그동안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파업이 18일 동안 지속될 경우 생산 차질 규모는 30조 원에 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고 시장 점유율을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6: 예, 반도체 산업은 공급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5: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6: 한번 그렇게 공급처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3: 삼성전자의 중소협력 업체들까지 고용 불안과 경영 악화 등 연쇄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생산자로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 역시 삼성전자가 노사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며 노동자 4만 8천 명이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돼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조를 거론하면서 적정선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행태를 정조준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8: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7: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연대와 책임이란 중요한 작동 원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식과 금도, 적정선을 꺼내들었습니다.
8: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고요.
7: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눈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듯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도 이익을 나눠 가질 권한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정부 역시 기여했다는 사실도 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당사자의 노력으로 거둔 결실을 국민을 위해 쓸 세금도 내기 전에 일부 노동자만 고정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사회 구성원이 적정선을 넘을 때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8: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

0: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 대통령을 앞서 SNS를 통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한 입장이 갈수록 단호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예,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가 김영호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막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 협상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전문가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3: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자, 지금 노사 협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중노위가 참여했던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면서요?
4: 맞습니다. 예. 중노위는 이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죠. 그 안에 대해서 노사가 받느냐 마느냐. 사실은 노조가 오히려 중재안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사측이 예. 유보하면서 야 지금 3일에 걸친 이제 중재가 좀 무위로 끝났어요. 다급해지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나섰습니다. 김영관 네. 장관이 4시 한 25분경에 경기도에 있는 노동청사에서 불러놓고 했어요.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학교 회의를 할 때 뭐 교감 선생님이 딱 앉아있다. 라고 하면 무게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제 좀 한두 시간 넘으면은 21일 D-Day 제로 겁니다.
2: 네.
4: 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납니다. 국내 근로자가 한 12만 8천 명, 전 세계 근로자 합치면 28만여 명, 해외 더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야 AI 반도체 쇼티지 나서 지금 공급받으려고 하는 회사는 몇 개 되지 않는데 삼성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큰일 났네. 빨리 대체 지금 플랜 B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 예.
4: 한쪽에서는 중국과 대만은 야 신이 주신 기회야. 삼성이 매출이 3에서 4%만 떨어져도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창신 메모리, 뭐 양쯔 메모리 같은 중국계 기업은 사실은 HBM까지는 아니더라도 로엔드 제품, 범용 제품에 들어가는 D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2: 예.
4: 여기가 시장 점유율로 보면 D램 메모리 시장의 창신은 4위입니다. 글로벌 넘버 3까지, 4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산업에 대해서 중국과 굉장히 격차를 벌리다가 중국이 미국과 이제 패권 전쟁하면서 굉장히 자급, 자력, 기술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모두 다 대부분의 우리가 우월했던 제조업에서 다 밀리고 있어요.
2: 예.
4: 조선, 뭐 2차 석유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다 밀리고 있는데 반도체만 남아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저는 구분능선 넘었다고 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 네네.
4: 왜냐하면 뭐 쟁점 하나 정도에서 지금 걸리고 큰 쟁점 하나고 나머지 대부분 의견 타협을 봤다라고 하니까 야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 주관식은 다 풀었구나.
2: 그럼 지금 가장 큰 쟁점 남은 거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4: 그러니까 남은 거 하나가 뭐냐?
2: 예.
4: 이 성과급이잖아요. 성과급이라는 건 정말로 올해 성과를 낸 기업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2: 예.
4: 지금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성과급의 체계를 보면 분배율이 좀 다릅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이 7. 나머지 사업 부분 성과별로 3을 줘라.
2: 예.
4: 라는 요구예요. 이 7의 의미는 뭐냐? 반도체가 뚜껑을 열어보면 세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3: 네.
4: 지금 돈 제일 잘 벌고 있는 메모리 사업 부분.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 여기 적자입니다.
2: 네.
4: 중국 대만의 TSMC와 경쟁하고 있는데 몸집이 10배 이상 차이 나요.
2: 예.
4: TSMC가 파운드리 부분 70%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삼성은 7%입니다.
2: 아.
4: 여전히 적자고요. 만년 적자인 거고 시스템 IC도 여전히 적자예요. 이 세 부분을 7을 가져오면 공동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연간 올해 한 300조 원의 영업이다.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45조 원. 45조 원을 이제 1인당 반도체 인력의 평균으로 내보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1억 9천만 원 정도 성과급을 챙겨가고요. 그리고 적자를 내고 있는
2: 예.
4: 파운드리 시스템 분야도 4억 원 성과급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적자인데 연봉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4억 원 받아간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예.
4: 그래서 나는 삼성이 노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

0: 보면 야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1: 아, 사측이 노를 했던 이유.
0: 이유가 바로 아니 성과가 있는 곳에 지금 이 지금 보상이 있다라는 성과주의 체계 완전 반전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삼성전자의 이 노사 임단협을 바라보는 이유가 설레게 되게 그렇습니다. 삼성이 저렇게 주는데 삼성이 영업이익의 N%를 주는데 우리는 야더잘 나가지 않느냐? N%에 15가 아니라 20, 30을 달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이 된다. 설레가 된다라는 데 대한 어떤 극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니까 이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계속해서 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좀 적정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아, 굉장히 어려운 고차방정식이에요. 계속해서 지난 주말부터 뭐이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뭐 김정관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제 긴급조정권 가능성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주무부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 그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조정권은 1963년부터 시작된 법적으로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파업에 대한 이제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존된 노동삼권으로는 정면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과거에 네 차례밖에 이제 발동한 적도 없고 가장 최근이 2005년에 있었던 항공사 파업이었어요.
1: 그러니까 60년 넘게 네 번밖에 발동을 안 했었군요.
0: 맞습니다.
1: 긴급 조정권은.
0: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이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굉장히 까다롭게 정말로 이게 국가경제에 피해가 되는지 여부를 이제 정말 정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한 이제 가처분 인용이 됐잖아요. 수원지법에서 필수 인력, 적정 인력은 유죄라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만에 하나 이제 오늘 결렬이 돼서 오늘 뭐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라인을 이제 지켜야 되는 한 7천여 명, 사측 추산입니다. 필수 인원은 남아있기 때문에 노조가 한 4만 6천 명 이끌고 밖에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라인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하루 이틀 새. 그러나 문제는 뭐냐? 웜, 다운. 정말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미 부품 공급 업체들이 웨이퍼 물량을 납품을 조금씩 조금씩 차츰씩 줄이고 있거든요. 이걸 웜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억대 연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대, 6억대, 7억대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이에 1, 2차, 3차 1,700여 개 삼성전자 부품 업체 협력사들은 이미 지금 부품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잘 나간다, 증시에서만이 아니라 업황도 똑같습니다. 성과급 자체가 본사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HBM, DRAM을 만드는 성과급, 본사에서는 뭐 6, 7억 이상의 성과급을 받아가지만 이 부품 업체나 협력 업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정말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 인하라든가 가치 성과급을 어느 정도 상생하자라는 논의가 빠져 있어요. 이게 아마 저는 영리를 건드렸다. 왜냐하면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년 연봉의 4, 5배 이상을 요구하면서도 전혀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국민들의 지탄이 더 커지는
1: 알겠습니다.
0: 대목입니다.
1: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사실 이게 어떤 일개 기업의 파업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0: 맞습니다.
1: 외신들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나오는
0: 왜냐하면
1: 겁니까?
0: HBM이라는 특수한 반도체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계기로 알게 됐잖아요. 이른바 이런 이제 AI 인공지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데이터, 과거에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시켜야 되는데 메모리 성능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야지 더 좋은 성능을 내니까요.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딱세 곳이에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곳이 만일 공급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고객이 줄 서 있는데 한쪽이 지금 쇼티지가 나면 이게 별반 다른 대체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1: 지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0: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범용 제품, 그동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운영해 왔던 건 범용 제품이에요. 우리 휴대폰이라든가 가전 제품이라든가 자동차에도 들어가거든요. 이거 물량을 제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또 삼성전자요. 캐파 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HBM 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 이제 저 범용 디램이 쇼티지가 나서 범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57조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이 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뭐 유재석 씨가 압도적으로 뭐 개그의 1인자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고 수상 받았다고 나 이제 유재석 씨만큼 성과급 달라라는 거예요. 거보다 좀 더 달라. 1.5배 더 달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를 넘었다. 예. 선을 넘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1위가 아닌 부분이 더 많아요. 반도체 부분에. 앞서 제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은 2위인데 1위가 10배 정도 몸집 차이가 나는 항상 예. 늘 적자인 부분이고 디램은 1등 맞습니다. 그러나 HBM은 2위하고 3위예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물건의 70%는 SK 하이닉스. 20% 나머지 30%를 마이크론과 삼성이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력이 빨라서 6세대 제품은 조금 일찍 내놨어요. 예. 근데 아직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천상천하 삼성전자 옛날에 1등 했었기 때문에 예. 나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받겠다라고 해서 협상이니까 아마 나는 영업이익이 15%를 얘기했지 속내는 협상이라는 건 처음에는 좀 높게 부르고 낮게 부르고 그걸 중간 지점을 네네. 찾아가잖아요. 중재안, 중앙노동위의 중재안은 12%였거든요. 아마 이제 그 선에서 적정선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 달 가까이 갇혀있는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서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 통과를 했는데 통행료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을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페르시아만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배는 남우호 선사와 같은 HMM 소속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입니다. 배에는 모두 20명이 넘는 선원이 타고 있는데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셜 위너호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 선박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이동했지만 별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이 대신 한국 선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4: 저희는 처음부터
5: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4: 모든 선박이 통행을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으로
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우호 피격 당시 CCTV 화면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공개로라도 열람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거부한 겁니다.
6: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 장면을 CCTV 볼 수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조용히 한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3: 결국 조현 외교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남우호 피격 당시의 CCTV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고 하는 동시에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이란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회담을 위해서 테헤란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실패 시에 대규모 공격을 경고하면서 압박에 나섰는데 이란도 맞대응을 펼치고 있죠.
7: 새 수정안을 놓고 분주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전쟁 가능성을 놓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군사적 교훈과 지식을 얻었다며 내놓은 발언입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0: 해외 안보위원장도 현지 시각으로 19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걸프국 중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재개된다면 전쟁이 걸프 지역 밖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종전 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 보이네요. 중재국 파키스탄에 이 내무부 장관이 이란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0: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테헤란으로 향했다고 이란 준관영 타스님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과 회담하기 위해서라고 타스님은 설명했는데요. 내무부 장관의 이런 방문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파키스탄은 지난달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사이에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다며 조력자를 자처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어서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봅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잠시 뒤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시작부터 총력전이 펼쳐질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3: 네,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여야의 선거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텐데요. 각 당이 준비한 유세음악이 거리를 채우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율동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곳곳에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원으로부터 후보자 명함을 건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의 각 지정 장소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각 가정으로는 24일까지 선거 공보물이 발송됩니다. 후보자의 정견을 직접 들어볼 기회도 마련됩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확성장치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만을 겨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무대로 규정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2: 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당장 잠시 후네요. 내일 0시부터 바로 첫 일정을 잡았다고요?
3: 네,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인 만큼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0시에 딱 맞춰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배달한다는 구호로 격전지 탈환을 다짐하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동행에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만만치 않은 판세의 지도부까지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습니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는 의미를 담은 행보로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때도 첫 공식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선택했던 만큼 초심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오 후보는 대표와 동행하지 않고요.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첫 일정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내일 새벽 통선 선장과의 대화, 항만 노동자들과의 식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0시에 자갈치 시장 앞 심야버스에 탑승하는 등 나란히 의미 있는 행보를 잡았습니다. 역시 접전지로 분류되는 대구의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도 내일 나란히 출정식을 진행하는 등 빼곡한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2: 네, 이렇게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단일화 고차 방정식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구갑의 단일화 성사 여부는 진영과 전체 선거판에도 영향이 큰데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5파전 경기 평택을 재선거판 세는 연일 엎치락 뒤치락 예측 불가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이지만 온도차는

0: 뚜렷합니다. 김용남 후보, 혁신당과는 연대의식조차 없다며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조국 후보
2: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1: 후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구태스러운.
0: 조국 후보 역시 대통령과 검찰개혁 등 소신이 다른 후보가 들어오면 통제할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지만 단일화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3: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1위가 되는 상황으로 급격히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0: 김 후보와 진보당 김재현 후보 사이 단일화가 차라리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민주진보당 울산시장 단일화 경선을 앞둔 가운데 부산 연제구청장에는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민주당을 꺾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또 다른 PK 격전지 부산 북갑은 치열한 3파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하종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흐름 속 주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 후보가 네이버 재직 당시 AI 기업 자문 대가로 받은 주식을 공직 생활에 나서기 전 한 주당 100원에 헐값으로 위장 매각했다는 의혹입니다. 한 후보는 심각한 이해 충돌이자 비정상이라고 파고들었고 하종 후보는 정치 검사들은 못되고 고약한 버릇을 못 버린다 받아치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민식 후보가 한 후보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도부는 공개 경고를 날렸습니다.
4: 기호 2번이 아닌 6번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배째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0: 지방선거 후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시작될 거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장 징계 같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5: 네, 6.3 지방선거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도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포커스 나이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예,
7: 안녕하세요.
5: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후 4시부터 지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석한 상황에서 지금 협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6: 워낙 이게 쟁점이 좀 첨예해서 네.
2: 뭐 김준일 정치평론가입니다.
6: 좀 뭐라고 할까요? 앞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게 다른 쟁점들은 다 좁혀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을 얼마를 주고 이거를 몇 년 동안 주고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 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나눌 것인가가 가장 좀 쟁점이에요. 왜 이런 쟁점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전자는 크게 보면은 DS와 DX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밑에 DS에도 사업부가 있고 DX에도 사업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 DX는 쉽게 얘기하면은 익스피리언스 그래가지고 이제 소비자 그래서 휴대전화 사업부 아하. 따로 있고 네, 디스플레이 따로 있고 생활가전 따로 있고 네트워크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방식은 이 부문에 먼저 전체의 영업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마다 어떻게 성적을 냈는 실적을 냈는지를 보고 이제 줬단 말이에요.
5: 예.
6: 근데 지금 노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DS 부분 이 반도체 솔루션 반도체. 예 디바이스 솔루션 여기에는 메모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이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설계하는데 LSI라고 요 세 개가 있어요. 쉽게 예. 얘기하면. 예. 그런데 메모리는 돈을 엄청 벌고 파운드리하고 설계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수가 파운드리나 예. LSI에 있었던 사람들이 메모리에서 회사가 이쪽을 키워보겠다고 파운드리 키워보겠다고 옮겨온 사람들이 아하. 상당히 있어요. 그럼 내가 메모리에 남아있었으면은 예. 한 몇 억씩 받는 건데 지금 회사가 가라고 해서 여기 갔더니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 그러니까 노조의 얘기는 파운드리나 이런 데도 지금 적자가 났더라도 적정량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회사는 성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적자 난 데는 못 주겠다. 이게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5: 예. 그러니까 노조 얘기도 좀 그 새겨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6: 왜냐하면
5: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6: 이게 지금 내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5: 예.
6: 실제 보면은 내가 회사 가라고 했다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나 다시 보내달라. 그리고 기존에 지금 메모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했던 거 파운드리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있대. 혹시 저기다 보낼까 봐. 막 이런 좀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회사가 지금.
5: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삼성전자 노조의 총

0: 파업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제 과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노조의 파업 돌입 못지않게 이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경우에도 사회 전반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마저 결렬되면서 노조는 예고대로 2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파업 돌입 하루 전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접 노사의 막판 교섭을 주재하고 나섰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앞서 정부는 긴급 조정권 발동도 거론을 했습니다.
1: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2: 국무총리입니다.
1: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후에 중노위의 조정에도 합의가 안 되면 노사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긴급 조정권의 발동 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인데요. 김영훈 장관은 지난 2016년 74일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죠.
3: 노동조합을 혐오하지 마라.
2: 김영훈 당시 철도 노조 위원장입니다.
3: 노동조합이 무너진 것에 독재의 망명이 되살아났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기억하고 잊지 말자.
0: 예,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돌아온 김 장관에겐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멈춰 세워야 할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파업 강행 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지만 김 장관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쟁의 행위권을 확보한 이 노조의 파업을 강제로 막는 셈이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 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장관으로서는 노동자로서의 가치관과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긴급조정권을 가진 노동부 장관이 직접 지금 중재자로 나섰는데 이 김 장관이 철도노조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오늘 극적 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4: 뭐 일단 되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총파업 2시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 타협이 뭐 타결되지 않으면은 뭐 내일 오전까지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몇 시간 남긴 했지만은 뭐 앞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만 멈춰도 수십조 수백조의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앞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께서 어느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저 화면이 어찌 보면 매우 글쎄 어색해 보여요. 왜냐면은 장관은 파업을 주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0: 네.
4: 파업을 성공적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관이 되고 나서는 노동자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는 파업을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매우 복잡한 이슈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본인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그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활황을 띠고 있는데 물론 며칠 동안 빠지긴 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왔었던 게니 잘 아시지만 삼성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면서 파업이 되고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많은 분들이 B2까지 하면서 지금 증시에 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반 유권자, 뭐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부에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남은 한 시간, 한 두어 시간 동안 뭐 으름장을 놓겠죠. 그 으름장의 하나가 이제 긴급 조정권인데 네. 이 긴급 조정권을 저는 아마 쓸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이거를 썼을 때 과연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0: 네.
4: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사실 친 노동계라고 봐야 되는 건데 특히 민주당과 네. 함께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앞으로의 생각도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개입을 했고 노조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투입이 됐고 어떻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올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 첫날 동선을 보면은 여야가 각각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서울로 이제 시작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전하고 부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5: 뭐 이 동선에 담긴 함의를 이제 뭐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제 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서울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 그랬죠.
5: 예, 그리고 영남 지역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붙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이 어려워졌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등판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 지도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서울 선거를 하겠다라는 거고. 장도혁 대표는 이제 충청도를 하는 거는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충청도가 어려운데 본인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네. 여기 지금 여론조사가 별로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별로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만약에 접전 지역이면은 예. 여론조사 계속 나와요. 근데 충청도 별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자체가. 예. 이게 별로 변수가 없이
0: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이 없다.
5: 무난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좁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은 장도혁 대표가 가서 뭔가 균열을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송원석 대표는 이제 부산 갔다라는 거는 여기는 뭐 지금 완전 초접전지기 때문에 뭐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하고 송원석 대표가 대전하고 부산하고 나눠 다니고 있는데 이거 투트랙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4: 투트랙으로도 봐야 되겠고 예. 장도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서울시장 선거에는 개입을 하고 싶어도 개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원체 그 캠프에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누차 선거운동 해줘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디커플링이 시작된 이후부터 서울이 어느 정도 좀 활기를 띠기 시작을 했는데 예. 뭐 지금 사실 기초의원까지 합하면은 뭐 수천 곳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좀 뚜렷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부산시장 선거 내지는 부산의 북갑 예. 이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원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2주 선거 동안 계속해서 여러 여론조사도 나오고 할 테지만 결국에는 관심은 거기에 가 있지 않을까. 네. 따라서 부산은 챙겨야 되겠고 뭐 서울은 알아서 잘한다고 하니 그냥 갈 수도 없고 어차피 뭐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여야가 서울과 부산에 지금 방점을 찍은 행보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만 다시 들여다보면 정원호, 오세훈 후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 행선지가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광진구의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고 오세훈 시장은 송파구 가락시장이란 말이죠. 이건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보세요?
5: 일단 송파 가락시장은 아무래도 강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에게 좀 오세훈 시장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있는 이런 데서 좀 기를 받고 이렇게 뭐 하는 거라서 시장에서 시작하는 거는 전통적인 문법이에요, 사실. 다른 후보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동서울 우편 집중국 여기가 네. 이거를 가는 어떤 배경이나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쨌든 예. 이게 지금 여기 광진구인데 광진구가 그 성동구하고 멀진 않아요.
0: 멀지 않죠.
5: 예, 멀지 않아서 여기는 본인의 어떤 뭐 영향력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데서도 좀 시작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노동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0: 예.
4: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4년 전에도 그랬고 그 4년 동안 뭐 사실은 재보궐선거까지 합하면 5년 동안 약자와의 동행이 본인이 가장 내세운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4년 전에도 시작을 할 때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특히 지금 서민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선거 첫날에는 늘 보여왔습니다.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 함께 본인이 네. 앞으로 4년 동안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다. 뭐 이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아침에 새벽부터 네. 분주해지는 가락시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이번에는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다섯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지금 선거전이 이제 치러질 텐데 특히 여권 후보들의 단일화 셈법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각 후보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조국 후보 또는 조국 혁신당이
7: 평택을 후보입니다.

0: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부패스러운 선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의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단일화는 불가능합니다.
1: 국힘 제로는 이미 여론조사 또는 선택을의 민심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선택을 선거는 조국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미 정리가 된 상태다 봅니다. 그래서 유희동 후보가 갑자기 1위가 되는 상황이다. 그럴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다 힘을 모아야 되겠죠.
2: 예, 역시 평택도 이슈 큰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단일화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보 진영 단일화.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에 일단 선을 그었는데 조국 후보는 같이 공동 공약 발표까지 이제 제안하면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는 지금 최근에 이제 합당 얘기까지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나는 입당할 거고 내가 민주당의 뭐 적통 싸움 뭐 이런 걸로 지금 걸어놓은 상황이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이길 수 있고 단일화를 해서 내가 민주당에 오히려 도움이 되거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게 조국 후보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보면은 김용남 후보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의 네거티브와 뭐 이런 거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단일화 논쟁이 만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이 블랙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게 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일화에 선을 긋는 거고 저는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1, 2등을 지금 조국 김용남 조국 이 두 분이 하고 유희동 후보가 대체적으로 3등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잖아요. 3등을 막기 위해 1, 2등이 단일화를 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유희동 후보가 1등을 한 번이라도 찍는 여론조사가 나와야지 사실은 이게 논의가 진전이 되지 지금 상황은 사실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 제가 보기엔.
2: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한 건데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로 만약에 유희동 후보가 1등이 되면 그때는 국민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조국 후보의 이야기거든요.
4: 그러니까 뭐 유희동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황교안 전 대표하고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우리 진영에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가능성을 꽤 높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조국이 1, 2등이지만 갑자기 뭐 유희동이 1위가 될 수도 있고 2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국 후보하고 김영남 후보 간의 단일화가 좀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 선거를 보면서 민주당 진영,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봤을 땐 참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친문도 들어가 있고 과거 계파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뉴 이재명이라는 뭐 새로 생긴 것 같은 그런 계파도 있고 요즘엔 며칠 전에는 뉴 조국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래요?
4: 뉴 조국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인데 조국을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조국 후보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뉴 조국도 나타나고 해서 민주당 그 특히 진보 진영을 바라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원체 부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눠 먹을 게 많아서인지 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미래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좀 해보는 지점입니다.
2: 그럼 그 최근에 이제 몇 번 이제 여론조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단일화가 이슈인 지역들이 이제 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M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용남 후보가 31 그리고 조국 후보가 27 3등 유희동 후보가 17 나오고 있고요. 황교안 후보가 7,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이제 2로 2% 지금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또 한 장 있죠? 예. 요 뉴시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순위가 좀 바뀝니다. 김용남 후보가 25.5, 조국 후보가 29.3으로 1등이고요. 1등으로 나왔고요. 이게 지금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순위를 말하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희동 후보가 22.4, 그래서 새 후보가 전부 20% 되고 여기에서 황교안 후보가 9.4를 찍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후보는 6.0. 지금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보수 진영 후보들 유희동 황교안 후보가 특히 황교안 후보가 여론조사마다 한 7에서

0: 저기 팽성읍이라든지 막 이런 데 쪽은 전통적으로 농촌이에요, 아하,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예.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선거 전략이 다 다른데 황교안 후보는 대체적으로 농촌 지역을 한번 쫙 훑으면서 또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국무총리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했으니까 처음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다 알았대요. 황교안 후보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하얀 옷에 빨간색 글씨로 된 거 이렇게 잠바를 입고 다니니까 그 인지도가 이미 탄탄하게 지금 잡혀있다. 그래서 안 빠져요, 이게. 그래서 예. 단일화 가능성을 보수정당에서도 높게 보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3% 뭐 미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얻는 것과 저 중도에서 잃는 것과 황교안과 손을 잡아서 유희동 후보가 예. 이런 거를 손익 계산할 텐데 뭐 7에서 11%면은 이건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도에서 잃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보수에서 단일화가 있으면은 진보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 할지가 만약에 하면 만약에 선거 막판에 진짜 예. 막 그 타전 투표에 하루 이틀 전에 딱 단일화 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 진보 진영에서도 막 급하게 단일화 얘기 나오고 이렇게 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관건인데, 자, 예,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삼성노조 협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밤 10시 반에, 바로 직후입니다. 잠시 뒤에 밤 10시 반에 삼성노조 파업 관련해서 노사 양측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왔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브리핑을 할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이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돼서, 6시간 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오늘 극적인 타결이 있을지, 아니면 내일 총파업으로 들어갈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일단 10시 반, 잠시 뒤에 삼성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노사 양측이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이따가, 시작이 되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속보는 지연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김영환 장관까지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뒤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평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보수 진영 단일화가 일단 변수다. 지금 그 얘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진짜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두 유희동 후보랑 이제 황교안 후보가 합치면 수치를 합치면 1등으로 나오는 수치적으로 1등으로 나오는 수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3: 뿐만 아니라 네.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대표를 관두고 나서 지금까지 보수 진영 내에서도 관혼일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쓴소리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좋은 기억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캐릭터를 봤을 때 성품을 봤을 때 본인이 포기를 하거나 뭐 네. 단순히 수치만 본다면은 뭐 꼭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유희동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일화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테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벽이 별로 없다. 넘어야 될 산이 뭐 부산같이 굉장히 첨예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1: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당사자들 김용남 후보라든가 조국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제 생각이 중요한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그랬습니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4: 네.
1: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자기는 할 생각이 없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0: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감정이 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감정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력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네거티브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그 네거티브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 있어서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이게 단일화 논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한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김용남 후보는 지금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뉴 이재명으로 새롭게 보수에서 영입된 인사로서 이재명 예. 정부의 철학을 이렇게 구현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0: 민주 진보의 적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조국 후보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1: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재현 후보의 이제 변수도 있고 각 후보의 그 생각이 어떤지 이런 변수들이 아직 상당히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속보도 지금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예, 삼성전자 노사가 이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사흘간의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총파업 현실화가 지금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선 가운데 이 노사가 총파업 목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윤웅선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벌인 2차 사후조정 회의는 3일간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결국 결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정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 이어 연장전이 벌어졌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이 중재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조정안을 냈는데
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 사용자는 유보라고 하면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서 조정 종료를 했습니다.
1: 협상 종료 직후 노사는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의사결정을 지연하면서 결단을 미뤄 협상을 깨뜨렸다고 유감을 표했고
4: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3: 초기 업무
4: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 사측은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과도한 성과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경영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다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5: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3: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 팀장입니다.
5: 고맙습니다.
1: 사후 조정까지 결렬되자 결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섭마저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예정대로 전면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 4만 8천여 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노조 가입률이 높은 반도체 사업 부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0: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해서 노사가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오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인철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다시 나오셨는데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브리핑을 할까요?
6: 이게 사실 사흘 동안 마라톤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주무부서 장관인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주절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저 중앙에 앉아 있어요. 양측이 10시 30분에 발표하겠다라는 헤드라인만 떴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일단 삼성이 노조 총파업은 유보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잠정 합의안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동안 최고의 관전 포인트, 쟁점은 뭐였느냐? 과연 성과급의 배분을 사업 부문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였어요. 거기에 노조 측은 7대 3, 7을 반도체 부분이 가져가서 반도체 3개 부분을 고르게 배분하겠다. 예. 3을 사업 부문별로 성과별로 해라. 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 사측은 반대였어요. 그 비중을 4대 6으로 하자라는 예. 얘기였는데 이게 아마 접점을 좀 찾지 않았느냐. 추론해 보면 7대 3이나 4대 6이나 중간 지점은 5대 5잖아요.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0: 6.5대 3.5
6: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총파업을 좀 유보하게 되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잠정안에 대한 이제 찬반 투표를 물어봐야 되는데 예. 이 조건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임단협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겠다라는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21일 총파업 예고는 멈춥니다.
7: 네.
6: 오늘은 21일은 정상 출근해서 일단은 파업은 좀 유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7: 네, 원래대로였으면 지금 1시간 3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1시간 30분 후에 총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좀 큰 상황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6: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외신이 다 주목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죠. 아마 이 소식이 뉴욕 증시에는 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기타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고정적으로 삼성전자한테 칩을 받아와야 되는데 예. 이게 만일 사업 파업이 이제 현실화돼서 칩 공급 시기가 점점 지연된다라고 하면 연쇄적으로 다 묶여 있어요. 예. 엔비디아의 GPU부터 시작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건립 자체도 이제 중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이 이제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나온 소식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노조 측에서 한 이야기인데 총파업 내일로 21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7: 네.
0: 이건 일단은 노사가 오늘 앉은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가 자체적으로 파업을 총파업 투표 찬반 투표를 하기로
6: 맞습니다.
0: 그게 이제 내일이 되겠죠.
6: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네. 중앙노동위의 중재안이 아니라 예. 정부의 장관 주재로 노사가 양측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단일한 목소리의 합의안을 내놨고 그 합의안이 최종 조합원들의 투표 여부에서 찬성 여부가 가려지는데 과반 이상 참석해서 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파업은 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발표되는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7: 네, 더 자세하게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요.
0: 네.
7: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와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 들끼리 공유된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 조합원이 5월 22일 오후 14시부터 5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0: 네.
7: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로부터 조금 전 전해졌습니다.
0: 그렇습니다.
7: 관련해서 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잠시 후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 끝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또
0: 예.
7: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일단은 21일 목요일부터 하려고 했던 바로 이제 0시부터 하려고 했던 파업은 이제 유보를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10시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찬반 투표를 하는데 22일부터 27일까지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라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6: 맞습니다.
7: 네. 예.
6: 계속해서 뭐 일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속보로는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인데 어쨌든 예. 길고 굉장히 지루한 지난해 12월부터 교섭을 시작했거든요. 거의 5개월 만에 합의점을 좀 찾았다라는 데 대해서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는 뗐다. 다만 노조도 이걸 반대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어쨌든 영업이익의 N%
0: 네.
6: 10에서 15 네. 사이에 N%를 3년 정도 시행해 보고 다시 재논의하자라고 이제 사측의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0: 네.
6: 사실은 뭐 SK하이닉스의 경우는 10년이었거든요. 사업부가 단일 사업부부 반도체만 있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메모리 사업 부분에서도 지금 성적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0: 예.
6: 이걸 적용하기가 힘든데 사측에서 많이 양보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과주의. 성과가 있는데 보상한다라는 보상주의 때문에 그동안 사측이 좀 이걸 또 공을 받았는데 이제 오히려 부결의 책임을 사측으로 좀 돌렸었는데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6: 네.
0: 성과가 있는 곳에 성과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측의 얘기잖아요.
6: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에서도 성과를 많이 냈으니까 메모리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사측의 입장인데
6: 맞습니다.
0: 노조의 입장은 메모리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으니 다른 부분에도 이제 좀 나눠주자. 라는 것이 노조 입장이었는데
6: 맞습니다.
0: 그게 좀 지금

0: 좁혀진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노조 측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네. 같은 반도체 사업인데 온도차가 뚜렷해요. 그런데 비메모리는 사업 적자 나는 부분은 누구도 가길 원치 않아요. 그럼 인력 재배치 문제에서 야 여기서 이제 가서 나중에 성과 나면 더 좋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전직한 이제 전업한 거죠. 부문별 이제 업무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일정 부분. 그래서 유도한 측면이 있을 텐데 어쨌든 7이라는 이제 배분을 가지고서 사업분의 3개 사업 부분을 정동하게 공동으로 이제 분배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해보면 네.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 연봉 이상에 연봉의 3배 이상에 연봉이 1억 3천인데 거의 4억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야 저거는 비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해서 표준이 된단 말이죠. 내년, 내후년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얘기할 텐데 적자 나서 이걸 메꿀 수 있는 데 많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 시각 현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자리가 두 자리가 지금 마련이 돼 있죠. 잠시 뒤에 삼성전자의 노사 조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네. 함께 이제 협상을 이어갔던 노사 대표가 앉아서 그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브리핑 내용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예. 당장 1시간 30여 분도 남지 않았던 이 당장 내일부터의 총파업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달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시까지 유보됐다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예. 또 전 조합원이 이제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이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이 조합원들끼리도요, 뭐 노노 갈등 이런 것들 하면서 조합원들끼리도 좀 갈등이 많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비반도체 부분이 왜 이제 성과를 반도체 위주로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쟁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결과도 지금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초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5개 노조 가운데 주력 노조예요. 7만여 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지만 그동안 상당히 많이 이탈을 했어요. 예. 최초 4천 명, 6천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1: 10% 가까이가 빠진 이유는 야 나는 비조합원이야. 나는 비반도체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과연 노조가 나는 회비까지 내요. 조합원들은 회비까지 내매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온 이득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소외되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 대오가 아니었죠. 예. 그러면서 힘이 좀 동력이 빠지게 되고 그게 5만, 4만으로 내려가면 과반이라는 점유율을 내려가게 되면 협상력, 대표 교섭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노조 측에서는 그러면 반도체 부분 전원이 공동으로 나누자라고 해서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재원을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오늘로 예정 21일로 예정돼 있던 이제 파업은 유보가 됐기 때문에 네. 공장이 셧다운되는 일은 없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중노위가 사흘에 걸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개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강제력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내놓은 안을 어쨌든 그 사측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유보를 이제 한 그런 결과였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투입돼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쨌든 그 상황에서 6시간 넘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결과가 어쨌든 합의안이 나온 거란 말이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김영환 장관의 역할도 꽤 컸다라고 봐요.
0: 예.
1: 사실은 뭐 국무총리부터 대통령, 국회, 정치 모두 다 긴급조정권 가능성 시사했어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게 함구했거든요. 비상시까지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보통 노조를 했었기 때문에
2: 네.
1: 노조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절실한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부가 바로 꺼내기도 좀 어려워요. 앞서 제가 이제 우리가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국이고 네. 이걸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전면 배치하는 긴급조정권을 과연 20년 만에 또 꺼낼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중재자로 나서서 노사 모두를 이제 설득시키는 작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특히 이제
0: 네. 지금 화면에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2: 네, 이 잠정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곧 장관이 브리핑을 할.

0: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장관은 일단 테이블 옆에 섰고 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섰고요. 지금 노사 양측의 대표들이 예, 악수를 하고 곧 브리핑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사흘 동안 중노위가 중재를 해서 좀 의견을 좁히려 했으나 실패를 했고 김영훈 장관이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자리에서 6시간 넘게 협상을 한 끝에 지금 일단은 합의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2: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대한 서명이 있겠습니다.
1: 예, 일단 서명식을 하고 브리핑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사측에서는 여명구 디바이스 솔루션 피플 팀장이고요. 노측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합의안에 이제 서명을 하고 네. 일단 서명을 하고 그 합의안을 한 번의 절차가 또 한 번 있죠. 노조 측에서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0: 그렇습니다.
1: 예, 이제 총
3: 선발투표.
0: 예, 네, 선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이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특히 쟁점이 됐던 이 적자 사업 배분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서명이 진행된 후에 있을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정말 뭐 말 그대로 이제 마라톤 협상이었는데 일단은 네. 합의를
0: 두 사람의
1: 했고요.
0: 미소와 함께 이제 서명을 했고
1: 예. 네. 적자 사업 부문에 얼마나 많은 성과금을 배분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었는데 한번 브리핑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어떤 이야기 할지 한번
2: 네, 노사 양측에서
1: 예, 들어보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구위원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님 주재로 노사 교섭이 재개되었습니다. 총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잠정 합의 도출과 동시에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지침 3호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5월 22일 14시부터 5월 17일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6개월여간 혼신을 다해 투쟁해온 결실입니다. 아울러 세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히고 잠정 합의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정 합의 찬반 투표 결과를 저희의 성적표로 더 나은 초기형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정 합의안 투표 운영과 조합원 소통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노사 관계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피플팀 여명구 부사장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임금 협상 타결을 기다려주신 임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우리 노동조합과 도움을 주신 정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앉으세요, 우리. 앉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도 많이 방치했습니다.
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0: 없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슴 졸이고 지켜보고 계셨을 국민들 덕분입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국민기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우리 박수근 위원장님 계속해서 감독을 많이 조퇴해 주셨고 남아있는 쟁점을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합의가 잘 이행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또 삼성전자 구성원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 국민기업답게 일터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성장통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그래서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저는 우리 K-민주주의의 재력을 열심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노사관계도 제일이란 삼성답게 앞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타결을 하고 지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서명식까지 마치고 브리핑까지 네.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함께 오후 4시부터 참여를 해서 6시간여 동안의 이제 협상 끝에 오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요. 잠정 합의안의 뭐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합의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4: 네, 지금 계속해서 최준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 그리고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 팀장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에 함께한 세 사람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제 브리핑은 예.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잠정 합의안에 어떤 세부 내용이 또 들어갔는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소식이 전해진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어쨌든 우려했던 파업이라든가 총파업 원래 이제 이게 타협이 안 됐으면 이제 한 시간 뒤면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를 막았고 긴급조정권도 우려는 했으나 이제 발동이 되지 않았고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5: 맞습니다.
1: 노사 모두가 저렇게 이제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5: 맞습니다.
1: 예,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5: 일단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응하고 있어요.
4: 바로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 시각으로
5: 물론
4: 밤 10시 30분
5: 미국 시장이 오른다는 게 반드시 뭐 우리나라의 삼성노조의 합의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있습니다.
4: 네.
5: 지금 3%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2.7%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이 내리고 있습니다.
1: 예.
5: 환율이 어제 오늘 장중 1,510원 찍었거든요. 그런데
1: 예.
5: 지금 환율이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물론 관심은 투자자들의 관심은 사실 이제 오늘 장마가
1: 잠깐만요. 예, 김영훈 장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0: 좁혀졌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에서 많이 좁혀주셨고
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0: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듯이 분배 방식을 두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어떤 양보하기 힘든 거였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저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제가 볼 때는 한 발씩 양보해서 해법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 그 해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7: 잠시만요. 직접 화면 소음을 밝히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제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점이 있었던지 오늘 시간 넘게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은 가장 치열하게 일관성인지 이런 부분 국민께도 알려야
1: 될 정정 합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우선 간략하게 아직 투표가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배분 방식에서 이제 적자 사업부 부분 방식이 있습니다.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저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1: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 팀장입니다.
3: 예,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민하는 과정 중에 우리 노조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고 특히 우리 장관님께서 솔루션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회사가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을 유예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라는 거예요?
3: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희들이 오늘 잠정 합의를 한 것이고요. 이 잠정 합의는 우리 노동자 분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 저는 한뉴스 한혜원 기자입니다. 장관님 오늘 바로 이제 노사와 이제 분석 조정하셨는데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장관님께서 먼저 양측에다가 그 요청을 하시고 응하시게 된 건지 그 과정에서
6: 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노사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조정이든 아니면 개별 노사 자율교섭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촉진시켜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했을 때 정부로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렬된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돌파할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고 노사 양측에 의사를 다진해 봤을 때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지혜를 짜낸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회사는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또한 적자 사업에 대해서 뭘 성과로 주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자 사업이 성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차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회사의 고민도 큽니다. 이 합의 이후에 예를 들면 메모리 파운드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똑같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지니어들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동기부여를 주고 결국 그래서 이 합의가 우리가 종당에 추구하는 바는 삼성전자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그것이 국민경제의 발전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합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노사가 수용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 네, 시간이 늦은 상태로 좀 전에 한 분까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 여러분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5: 채널A 김지인인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 사측이 방문하셨던 이유는 그 선거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 때문인데 또 원칙을 양보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잠정 합의 내용이 제도화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선거구제 제도화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8: 하셨고요. 네.
7: 뭐 하여튼 사측에
8: 차리 어디
7: 제가 얘기했던 사측이
8: 네,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것들은 저희 기본 원칙, 보상의 원칙이고요. 오늘 우리 노동조합하고 잠정 합의를 했지만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그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잠정 합의에 대한
1: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2: 한 시간 내에 홈페이지 등이나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 내용으로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마치겠습니다.
7: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예, 이렇게 해서 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 소식을 양측의 브리핑,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함께 참석한 가운데 들으셨습니다.
10: 네,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선 브리핑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계속해서 정부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이 대원칙을 확고히 했음을 계속해서 언급을 예. 했습니다.
9: 일단 내용도 조금 힌트를 준 것이 사측이 1년 동안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노측의 입장을 일단 이번 올해는 받아들인 것 같네요.
11: 그렇으니까 이제 적자 예.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성과급도 예. 사측이 양보를 해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만에 하나 지금 사측이 요구했던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고 그중에 70%를 반도체 부분으로 가져가면 예. 지금 만년 적자 사업부인 이제 비메모리인 시스템 부분이나 아니면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1: 참 좋은 경제연구
11: 직원 1인당 평균 4억 원 정도
10: 네.
11: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9: 예.
11: 근데 이게 다른 기업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야 적자 나는 기업이 어떻게 연봉의 두세 배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삼성의 원칙,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원칙을 뒤집은 거잖아요. 이걸 뒤집었는데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사가 마지막까지 협상이 결렬된다면 예.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네. 이제 이걸 아마 유예한 것으로 보여서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구체적인 특별 보상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한 시간 이후에 왜냐하면 이제 노조원들의 이 단일한 합의한 노사 대표가 이제 서명을 했기 때문에 노조원들한테 이 합의안에 대한 설명. 이 설명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 잠정 합의안에 따른 내가 받아갈 이제 구체적인 성과 그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에 네. 따라서 이제 찬반 투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투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2일 14시부터 27일 10시까지예요.
9: 예.
11: 그만큼 고민할 숙고할 시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네, 그동안에 또 이 노조 간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 잠정 합의 내용은 최승우 위원장이 조금 전 1시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 네.
10: 그런데 조금 전 이 여명구 DS 부문 피플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이제 기본 사측 원칙이 이제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었다였는데 이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특별 보상 제도에 대해서도 이걸 좀 제도화하는 걸 구체화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갔을 거라고 보세요?
11: 왜냐하면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만 단위 사업으로 있는 업장과 삼성전자처럼 종합 전자회사예요.
9: 예.
11: 종합. 정말로 반도체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전장 디스플레이 다 만드는 종합회사다 보니 사업 부문별로 성과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연봉의 50%라는 상한선을 도왔는데 이 천정이 없어졌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 가장 이제 우려했던 게 과연 이제 7대 3이냐.
9: 예.
11: 반도체가 7을 가져가서 이제 공동 배분하는 거냐. 아니면 회사 측의 요구대로 오히려 성과가 있는 곳에 합리적으로 4대 6이냐. 예, 논리의 문제였다면 어차피 4대 6이든 7대 3이든 적자 부분 일정 부분 가져가요. 그
9: 네.
11: 금액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9: 네.
11: 그러면 아마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측이 양보를 해서 1년 정도는 아마 이 배분 방식, 적자 사업비에 대한 어떤 배분 방식도 노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다만 노측이 요구하고 있는 7대 3은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0: 협상이니까 아마 이제 중재안을 내서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5.5든 6.5든 뭐
1: 예.
0: 그 비슷한 숫자 부근에서 양측이 이제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1: 예.
0: 수준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만한 수준의 수치를 좀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1: 알겠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업체들이
1: 예.
0: 똑같이 야 우리도 그러면 영업이익의 n분의 1로 달라. 지금 실제로 뭐 LG유 플러스라든가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30%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반도체는 특수 업종이고 지금 앞서 제가 HBM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3개밖에 안 되고 디램을 만드는 회사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자동차는 전 세계 다 만들어요.
1: 알겠습니다.
0: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여기 영업이익률 삼성전자 43%고요. 1분기 SK하이닉스
1: 예,
0: 72%예요.
1: 워낙
0: 그러니까
1: 크죠.
0: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어떤 이제 특성,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업계 1인 유재석 씨만큼은 달라. 아니, 나는 똑같은 업종이니까 1.5배는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린다면
1: 예.
0: 대통령이 구구절절히 얘기했던 게다 맞습니다.
1: 어쨌든 이제 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야. 지금 이제 한 시간 내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알려줄 테고. 일단 국제시장 경제가 지금 이제 이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쨌든 협상 내용도 내용이지만 타결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2: 그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미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이제 악재들 가운데 하나가 기술자 AI 버블론이에요. AI 버블론이 중심에 엔비디아도 있고 삼성도 있습니다. 삼성이 여기서 만에 하나 파업을 하게 되면 글로벌 AI 공급망이 흔들거려요. 왜냐하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제조업체는 한정돼 있는데 이미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여기서 더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많은 빅테크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20일 장마감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게 아마 AI 버블론의 어떤 이제 중간다리 점검해 볼수 있는 이제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 지금 출발은 좋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뭐 0.4% 그리고 S&P 500 지수도 강보합. 그동안은 사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유가가 출렁거렸고요. 유가가 출렁거리다 보니 오히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할 수도 있다. 한 차례 아니 한 차례 이상일 수도 있어. 이런 쪽에 무게감이 실리다 보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30년물 국채 금리가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2: 이 금리 때문에 국채 금리 때문에 특히 좀 시장의 우려가 계속 컸잖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벤치마크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뛰면 이게 4.5를 넘어서 4.6까지 뛰고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자산이 지난해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른 그 기저에는 3저 효과입니다. 저유가 그리고 저금리 저물가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이세 개가 아마 자산시장의 어떤 물꼬를 바꿀 수 있는 전기점이 될수 있다. 이전의 조정은 기술주들이 내달리게 되면 야 AI 거품이야. 지금 AI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시적으로 실적 나오는 데는 별로 없고 투자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듯이 채권 발행을 남발하고 있어. 이런 우려였다면 지금은 물가도 걱정되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1: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반응을 한 시점을 보면은 정말 직전이에요.
0: 맞아요.
1: 지금 조금 전에 10시 반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전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내일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이 많이 있겠는데요?
0: 일단 이틀 연속 많이 빠졌잖아요. 이틀 연속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포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빠지다가도 조금 빠지면 개인들이 계속 매수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반도체 업종 비중이 크고 있다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지수가 굉장히 눈에 높을지 만큼 버블을 키워놨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8천 오는데 거의 47% 이상. 이거 두개 빼게 되면 아직 5천선 언저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오늘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엔비디아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하는데 전망이 중요해요. 아, 앞으로 전망이.
1: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고요?
0: 실적이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해요.
1: 예.
0: 여기는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HBM의 이제 수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망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어요. 엔비디아가.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키가 뭐였느냐. H200이라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중국에 판매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종지부를 못 찍어서 잠깐 주춤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만약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3: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 소식은 지연 중계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이어서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평택을 재보궐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 동안 3일 동안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을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뉴시스가 에이슬리트 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앞으로 연차 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연차 휴가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연차 휴가 사용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병원 진료나 은행 업무처럼 잠깐 자리를 비우면 되는 경우에도 반차나 하루 연차를 써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불편을 줄이고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만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준 것이죠. 또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둬야 해 반차를 쓰고도 곧바로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업은 근태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지가 관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5월 2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두 번째 곡,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20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두 번째 곡,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은 지금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함께 듀오 리사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19일 세종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전국 11개 도시에서 듀오 무대를 갔습니다.
1: 잠깐만요. 19일에서 30일까지인데 11개 도시면 매일이네요.
0: 그렇죠. 25일 월요일 하루가 빠지는 거고요. 공연장은 보통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외한 거라고 하네요.
1: 이 서울에서만 공연을 갖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른 도시를 매일매일 공연하는 건 이동하고 리허설하고 연주하고 숙소에서 잠자고 또 이동하고 리허설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0: 뭐두 사람 모두 다른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클라라 주미강이 이런 스케줄을 원했다고 하네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자신이 성장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1: 두 사람은 이번 말고도 같이 연주한 적이 있죠?
0: 2021년에 듀오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도 같이 음반으로 녹음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네요.
1: 그동안 김선욱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지휘자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경기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으로도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임기를 마치고 다시 피아니스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번 콘서트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중 3악장,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스페인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도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라라 주미강 그리고 김봄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1: 사실 우리나라 출신 연주자로는 바이올린이 먼저였죠. 정경화, 김영욱, 강동석 같은 연주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으니까요. 그 뒤를 젊은 연주자들이 잇고 있습니다.
0: 네, 클라라 주미강의 아버지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출연한 베이스 강병훈 씨입니다. 아주 최고의 음악가들이 그죠? 그래서 주미강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 음악가 가족이라 이름을 클라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클라라 슈만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하네요.
0: 바이올린의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면서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있다가 10살 때 미국으로 가서 줄리어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작 펄먼과 장영주의 스승인 도로시 딜레이에게 배웠고요.
1: 그런데 클라라 주미각은 미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살 때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바이올린을 그만둘 위기에 처한 것이죠.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바이올린도 반납하고 연주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고 하죠. 그중에는 다니엘 바렌보임과의 협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성장기 때인데 언제 그럼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했죠?
1: 3년 동안이나 재활을 했다고 하는데 15살 때 다시 바이올린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클라라 주미강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한예종에 와서 김남윤 교수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0: 보통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외국의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네요.
1: 그때 손여름이나 김선욱 같은 연주자와 친분을 쌓게 된 거고요. 당시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터뷰를 보면 지금은 전혀 그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파가니니의 무반주 카프리스 24번을 바이올리니스트 밀스타인이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파가니니아나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협력사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삼성전자 측 입장 전해주시죠.
2: 네, 삼성전자는 임금 협약 잠정 합의 소식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임금과 단체 협약 잠정 합의를 위한 각계 노력에 우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노사가 합의에 이른 건 국민과 주주, 정부의 헌신적 조정, 또 묵묵히 자리를 지킨 임직원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협의 과정에서 국민과 주주 등에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죄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임금 협상 타결로 당장 오늘 예정됐던 총파업이 미뤄지면서 삼성전자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단체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연동하는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만큼 이번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3: 청와대는 총파업 돌입 직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극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차례 걸친 사후 조정에 실패하며 파업 돌입 직전까지 갔던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루기까지 상황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1: 고비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염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2차 사후조정 마지막 날, 노사는 가장 큰 쟁점 단 하나만을 남겨준 상태였습니다. 회의 전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이미 동의한 노 측은 한결 표정이 밝았고
6: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커피랑 도넛이 좀 사다 놨으니까 이제 좀 드시면서 좀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측은 굳은 표정, 잰 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7: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양측 대표의 온도차가 말해주듯 단판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노조 측이 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이번엔 고용노동부가 다급해졌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전에 없이 단호한 어조로 삼성전자 노조를 저격했습니다. 상식의 선을 언급하며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말을 빌려다 SNS에 올리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곧이어 자신이 직접 중재하는 노사 교섭이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끝나야 끝난다는 김 장관의 말처럼 파업을 목전에 둔 협상은 접점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종료됐습니다. 강제로 파업을 막는 긴급 조정권을 쓰지 않고 극적 타결을 이룬 데에는 노동계 출신으로 수많은 쟁의를 이끌어왔던 김 장관의 경험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1: 시작부터 총력전이 펼쳐질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2: 네, 오늘 0시를 기점으로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 출근길부터 여야의 선거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텐데요. 각 당이 준비한 유세음악이 거리를 채우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율동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곳곳에서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원으로부터 후보자 명함을 건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의 각 지정 장소에는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각 가정으로는 24일까지 선거 공보물이 발송됩니다. 후보자의 정견을 직접 들어볼 기회도 마련됩니다. 공개 장소 연설과 대담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확성장치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만을 벼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무대로 규정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위험한 이재명 정권과 불안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0: 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은 조금 전이죠. 0시에 첫 일정을 잡았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금쯤 막 시작했을 텐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인 만큼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는 0시에 딱 맞춰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배달한다는 구호로 격전지 탈환을 다짐하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동행에 힘을 실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등 만만치 않은 판세에 지도부까지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합니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는 의미를 담은 행보로 오 후보는 지난 2010년대도 첫 공식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선택했던 만큼 초심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과 달리 오 후보는 대표와 동행하지 않고요. 장동혁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대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첫 일정으로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오늘 새벽 통선 선장과의 대화, 항만 노동자들과의 식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0시에 자갈치 시장 앞 심야버스에 탑승하는 등 나란히 의미 있는 행보를 잡았습니다. 역시 접전지로 분류되는 대구의 민주당 김부겸,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도 오늘 나란히 출정식을 진행하는 등 빼곡한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0: 네,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우린 도전자라며 내부 다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막판 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낙관론에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주당이 12대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일각에선 벌써 당선된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도전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4: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3: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여주를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5: 나라를 구할 추다르크, 이제 경기도를 발전시키러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왔습니다.
3: 비슷한 시각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본투표까지 이제 2주,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좌진 폭행이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용남, 전재수 후보를 고리로 여권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6: 이미 전과 사범 대통령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0: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1: 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된 건 이재명 정부 친노조 행보 탓이라고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 보궐에 윤용근 후보 지원 사격에 이어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 정말 저쪽 당 후보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부여에서는 꼭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윤용근 후보를 도와주시고.
1: 연일 낙관주의보를 발령하며 한껏 몸을 낮춘 민주당과 여권 때리기로 추격의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 결전의 날을 2주 앞둔 양당의 표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 전월세난 원인을 두고 서로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4: 경찰 폭행 의혹이나 GTX 철근 누락 사건 등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슈는 국회 상임위에서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갈수록 심해지는 서울 지역 전월세난은 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오세훈 후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세던 부동산 이슈에서 공수 전환을 노린 듯 오 후보가 내세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은 물론 임대 아파트도 공급이 더뎠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6: 착자 개발을 통해서 27년까지 착공을 6만 호를 하겠다라는
5: 장특공 폐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움직임과도 색을 달리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6: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싹을 잘라버렸다며 정 후보를 겨냥한 박원순 시즌2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으며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강세인 지금이 고집을 꺾을 때다. 정부와 정 후보 모두를 꼬집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정원호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5: 정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급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7: 오세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보라는 겁니다.
5: 2시간 시차 토론에서 벌어진 공방은 장소를 바꿔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G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두고 시민 안전이 걸렸는데 서울시가 숨기려 한 거 아니냐는 여당과 물타기용 상임위로 관건 선거하고 있다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8: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낸다.
9: 이 시기에 안전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물타기 하려는 거.
10: 숨은 그림 찾기 보고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11: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5: 정책 대결부터 네거티브 공세, 고발전까지 서울시장 선거전이 갈수록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양측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이번 선거도 양당 구도가 고착화한 모습이지만 몇몇 전장에선 제3의 인물이 다크호스급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과 한동훈, 김관영 후보인데요.
4: 이들의 활약상과 당선 여부에 따라 진영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 5파전 난전이 펼쳐진 경기 평택의 재선거. 범진보 진영의 판을 흔든 인물은 조국 후보입니다. 친문 황태자 타이틀을 쥐고 검찰, 보수당 출신 김용남 후보 이력을 꼬집으며 민주진영 적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13: 국민주권정부 지지기반의 확대, 나아가 제5기 민주정부의 출범,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12: 친노와 친문 주류가 조국 후보에 힘을 실는 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은 김용남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계파 갈등도 확전 양상입니다. 뚜렷한 강자 없는 평택을 구도해서 왕자를 굳힐 단일화를 양측 모두 내심 바라지만 선을 넘나드는 적통 경쟁 속에 손을 맞잡기엔 너무 멀리 온 분위기입니다.
14: 김용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곳 평택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내보낸 민주당의 공천자입니다.
12: 올 초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기습 추진하며 야합 눈총을 받았던 정청래 대표로선 조국 후보가 이길 경우 친명계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0: 부산 북갑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원내에 입성한다면 보수 진영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현 시점 국민의힘 장동혁 당권파를 저지할 유일한 대항 세력으로 꼽히는데 나아가 반 이재명 최전선에서 대여 투쟁에 앞장서며 차기 권력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1: 박민식 찍으면 예.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보수 재건이 불가능해진다.
0: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연일 선을 긋는 가운데
2: 오로지 자신의 여의도 입성, 네. 거기에다가 그냥 보수 재건이라는 미사육을 갖다 붙인 거예요.
0: 한 후보 역시 3자 구도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 속에 독자 완주가 예상됩니다. 전북지사 도전장을 낸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대립이 지급 논란으로 속전속결 제명됐는데 현직 프리미엄과 정치공작 피해자란 이미지를 발판 삼아 이원택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3: 저를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정청래와 같은 목소리를 취했던 최고위원들 반성하시고 사죄하십시오.
0: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으로선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정치적 후폭풍이 불보듯 뻔한데 정청래 지도부가 연일 전북을 두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성이 울린 지금 이들 3명은 이번 선거의 사실상 마지막 변수입니다. 단일화 혹은 완주 그리고 최종 당선 여부에 따라 개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각 진영의 권력 지형까지 흔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테러 암시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후보 측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페이스북에 테러 암시글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글 암시 게시자는 내일부터 현금 살포범을 잡으러 간다. 내일부터는 전북, 민주당을 위해 저를 버리겠다라고 썼습니다.
5: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다시 칠 수도 있다면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걸프국 정상들이 공격 보류를 요구해왔다는 주장을 번복하며 나는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가능한 다음 주 초까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고 있는 국민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2년 전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전직 대통령 등의 2주기를 맞아 발표한 서면 메시지에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두 테러 군대에 맞서 이란 국민이 이룩한 유례없는 역사적 저항에 대서사시 앞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와 각부 수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공직자의 책임이 과거보다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종전안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재역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의 내무장관이 이번 주 들어 두 번째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RNA는 파키스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 당국자들과 회담하기 위해 테헤란으로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회담을 개최한 파키스탄은 양국 간 핵심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교섭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임금교섭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세종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경기지방고용청에서 다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부터 교섭을 시작해 밤 10시 반쯤 극적인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앉은 삼성전자 사측 여명구 부사장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긴 교섭을 마치고 난 만큼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양측은 우선 정부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조 규약에 따라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 타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오늘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네, 기나긴 줄다리가 이어질 만큼 양측의 간극이 컸는데요. 쟁점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3: 네, 김영훈 장관은 이미 노사 양측의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져 있었다면서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회사가 원칙적으로 양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노조 역시 저간의 사정이 있었지만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해법을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노조가 요구해온 성과급 재원과 제도화 문제는 일단 사후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도 메모리 사업부를 제외한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 등에 대한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노조는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에도 더 많은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으로 맞섰지만 한 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노사는 일단 합의 결과는 앞으로 1년 동안 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루면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됐던 총파업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2: 네, 삼성전자도 공식 입장을 밝혔죠?
3: 네, 삼성전자는 임금협약 잠정 합의 소식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위한 각계 노력에 우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뒤늦게라도 노사가 합의에 이른 건 국민과 주주, 정부의 헌신적 조정, 또 묵묵히 자리를 지킨 임직원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 협의 과정에서 국민과 주주 등의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죄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가경제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당장 오늘 예정된 총파업이 미뤄지면서 삼성전자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단체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성과금을 연동하는 제도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만큼 이번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만만찮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2: 청와대는 총파업 돌입 직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극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를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사후조정에 실패하며 파업 돌입 직전까지 갔던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루기까지 상황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고비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염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2차 사후조정 마지막 날, 노사는 가장 큰 쟁점 단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회의 전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이미 동의한 노측은 한결 표정이 밝았고
6: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커피라.

0: 도넛 좀 사다 놨으니까 이제 좀 드시면서 좀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측은 굳은 표정, 젠 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2: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양측 대표의 온도차가 말해주듯 담판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노조 측이 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이번엔 고용노동부가 다급해졌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전에 없이 단호한 어조로 삼성전자 노조를 저격했습니다. 상식의 선을 언급하며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말을 빌려다 SNS에 올리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곧이어 자신이 직접 중재하는 노사 교섭이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끝나야 끝난다는 김 장관의 말처럼 파업을 목전에 둔 협상은 접점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종료됐습니다. 강제로 파업을 막는 긴급 조정권을 쓰지 않고 극적 타결을 이룬 데에는 노동계 출신으로 수많은 쟁의를 이끌어왔던 김 장관의 경험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에선 이례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압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을 중재하는 등 벼랑 끝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이달 중순 삼성전자 노사가 한 차례 사후 조정에 실패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걸음은 한층 바빠졌습니다. 직접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더니
5: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4: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노조 측과 사측을 잇따라 비공개로 만나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2차 사후 조정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독 조정위원을 맡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6: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7: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6: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4: 하지만 결국 2차 조정도 실패로 끝났고 이번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설득해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켰고 교섭도 직접 중재한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단체 교섭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넘어서면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8: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예고도 압박카드로 사용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중재와 압박은 결국 극적 합의로 이어졌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곤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결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안을 세계적인 AI 붐에 따른 이익 분배의 문제로 분석하며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9: AFP는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절대 안 된다던 고 이병철 창업주의 말을 전하며 과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투자자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파업에 따른 일회성 손실보다 성과급 상한 폐지로 인건비가 영구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을 시장은 더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의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한 명분에 주목했습니다. 적자를 낸 비메모리 부문까지 과도한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디언지는 파업 배경으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에 대한 박탈감을 꼽았습니다. 하이닉스가 3배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자 노조 가입이 폭증하면서 이번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파

0: 사업을 세계적인 AI 붐으로 거둔 엄청난 이익에 대한 노동자 분배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외신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GDP의 0.5%포인트가 날아갈 거란 한국은행의 경고와 전 세계 D램 공급의 3-4%가 증발할 거란 예측을 전했습니다. 다만 AFP통신은 자동화율이 높은 D램과 NAND 생산은 100% 풀가동될 거라는 타이완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을 전하며 피해는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분야 노조원들 사이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분야 일부 노조원들은 초기업 노조가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교섭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 DX 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 노조의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파업에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단두대와 블랙리스트, 협박과 공포만 존재하는 조합 운영. 더욱 심각한 것은 조합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지도부의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2: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단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총회 의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비반도체 분야 조합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도부의 발언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단두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회사 입장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말해 반발을 샀고 비반도체 부문을 가리키며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는 글을 올렸다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의 분사할 거면 하라거나 회사를 없애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한 채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만 집중하겠다며 출범한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 7만 4천 명을 넘기며 확고한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노노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협상 과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남겼습니다.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 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5: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4: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6: 대기업 다니는 분들에도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잘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4: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7: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4: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과는 별개로 경찰의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8: 경찰의 이번 강제수사 대상은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8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측이 사내 서버에 2만 번 넘게 접속해 정보를 조회했다며 고소한 직원 A씨의 통신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일주일 뒤 A씨도 고소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을 찾아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서버에 수백 번 넘게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해당 IP 주소를 실제로 이용한 인물이 누군지, A씨도 이 IP 주소를 사용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관리 책임자 4명을 불러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연달아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4곳을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도 그때 같은 대승을 꿈꿉니다. 고공행진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 지원 등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내세웠는데 16곳 중 15대 1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엎치락뒤치락, 경북 빼고 다 이길 수도 있단 거지만 보수층 결집에 최근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2: 처음에 너무 좀 안심론?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1: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을 빌미로 계엄 옹호에 개헌에도 어깃장을 놨다며 내란 심판으로 승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3: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1: 열세인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 카드로 반전을 노립니다. 여권이 공소시효 특검법을 추진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지우고 장특공 폐지 등 각종 세금 폭탄을 준비하지만 힘이 부족해 막을 수 없다. 투표로 보태달라 읍소하는 겁니다.
4: 저희들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여기에 국민 배당금 논란이나 남우호 피격, 삼성전자 노사 갈등까지 각종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며 보수층이 투표장에 오게끔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5: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1: 여당은 내란 심판을, 야당은 폭주 견제를 간판에 내걸고 맞붙은 셈인데 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앞선 가운데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다섯 곳만 승리하면 그래도 패배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강원 등에서 격차가 줄어 고무된 모습인데 민주당은 내심 판세가 아슬아슬해도 주요 격전지를 비롯해 12곳 넘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대위 원톱으로 내세운 여야 대표들은 분초를 다투는 광폭 행보의 한창입니다. 6월 3일 성적표는 이후 전국 주도권은 물론 각 당 당권 경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 여야 대표는 수도권과 중원을 분주히 훑으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0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우편집 중국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오전엔 경기 성남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출정식을 지원합니다. 오후엔 충남 공주 천안과 대전 등을 돌며 박수현 충남지사

0: 기타 허태종 대전시장 후보 등 지역 유세에 참석합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0: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5달 만에 2026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2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 불과 1시간 반 전에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도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2: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합의안 자격을 갖춥니다.
3: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는 겸허한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투표만을 남겨둔 채 봉합 수순을 밝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두 차례에 걸친 사후조정이 실패하며 파업 돌입 직전까지 갔던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루기까지 상황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고비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염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6: 2차 사후조정 마지막 날, 노사는 가장 큰 쟁점 단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회의 전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이미 동의한 노측은 한결 표정이 밝았고.
7: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커피랑 도넛 좀 사다 놨으니까 이제 좀 드시면서 좀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측은 굳은 표정, 잰 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8: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양측 대표의 온도차가 말해주듯 단판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노조 측이 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이번엔 고용노동부가 다급해졌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전례 없이 단호한 어조로 삼성전자 노조를 저격했습니다. 상식의 선을 언급하며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말을 빌려다 SNS에 올리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곧이어 자신이 직접 중재하는 노사 교섭이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끝나야 끝난다는 김 장관의 말처럼 파업을 목전에 둔 협상은 접점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종료됐습니다. 강제로 파업을 막는 긴급 조정권을 쓰지 않고 극적 타결을 이룬 데에는 노동계 출신으로 수많은 쟁의를 이끌어왔던 김 장관의 경험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뤄내자 외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고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임금 6.2% 인상,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과 관련 조건 등 합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반도체 시장 전문가를 인용해 파업에 실제 타격이 작았을 거라는 점과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안, 협상 타결 배경에 초점을 맞춰 소식을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100조 원 손실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긴급 조정권 압박과 비메모리 부문 보상, 법원 가처분 결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룬 건 지난해 12월 양측이 교섭에 들어간 지 반년 만입니다. 협상 과정을 황보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 교섭을 위한 첫 본교섭에 나섰습니다. 당시 노조 공동교섭단이 꾸려졌고 성과급

0: 상한 폐지와 임금 인상 7%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출범하며 협상은 본격화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3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고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1: 총파업 기간이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0: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첫 사후조정은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 와중에 노노 갈등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2: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3: 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0: 지난 16일에는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급거 귀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4: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0: 지난 18일부터 2차 사후조정을 통해 다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적자 사업부 보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노조는 한때 파업 돌입까지 선언했지만 결국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서고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협상 과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남겼습니다.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 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7: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6: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8: 대기업 다니는 분들에도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잘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6: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9: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6: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과는 별개로 경찰의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경훈 기자입니다.
10: 경찰의 이번 강제수사 대상은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8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측이 사내 서버에 2만 번 넘게 접속해 정보를 조회했다며 고소한 직원 A씨의 통신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일주일 뒤 A씨도 고소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찾아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서버에 수백 번 넘게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해당 IP 주소를 실제로 이용한 인물이 누군지 A씨도 이 IP 주소를 사용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0: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관리 책임자 4명을 불러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연달아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에 이어 이번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는데 역사를 희화화하는 걸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지난 2019년 무신사의 광고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여기엔 빠르게 바르는 양말을 홍보하며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란 문구가 담겼는데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한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공동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상식의 선이라며 선을 넘으면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개인보다 기업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2: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와 함께 무신사를 싸잡아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주화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 왜곡, 희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신사는 7년 전 해당 논란으로 사과하고 박종철 기념사업회에도 사죄의 뜻을 전했는데 또 한 번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 이 대통령이 SNS에 먼저 입장을 밝히는 소통 방식이 다소 신중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YTN 정용입니다.
1: 시민단체 서민민색대책위원회는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 등을 모욕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앱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민주화운동과 유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5.18을 조롱하는 행위는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4: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선거 후보자들을 향해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5: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4: 정 대표는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공식 선거운동 중이라도 빠른 속도로 5.18 조롱, 폄훼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무례배들의 행패라고 일갈했습니다.
6: 국민의힘 일부 도당 또 관계자들이 5.18 정신을 폄훼하거나 또 북한군 개입 이걸 믿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4: 여파는 후보별 캠프로도 이어졌습니다. 정원호, 추미애 후보 캠프 등은 스타벅스 출입이나 제품 구매, 반입 등을 금지 혹은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측 쓴소리도 나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면 탱크데이 같은 폐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탱크데이 논란 이틀 만에 처음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안

0: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1: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모신사의 7년 전 광고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사태를 빌미로 이미 공식 사과까지 끝난 일을 다시 끌어와 기업을 부관참시하고 있다며 민생경제를 파탄내는 마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린 도전자라며 내부 다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막판 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낙관론에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주당이 12대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일각에선 벌써 당선된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도전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2: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1: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여주를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3: 나라를 구할 추다르크, 이제 경기도를 발전시키러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왔습니다.
1: 비슷한 시각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본투표까지 이제 2주,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좌진 폭행이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용남, 전재수 후보를 고리로 여권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4: 이미 전과사범 대통령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1: 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된 건 이재명 정부 친노조 행보 탓이라고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 보궐에 윤용근 후보 지원 사격에 이어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5: 정말 저쪽 당 후보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부여에서는 꼭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윤용근 후보를 도와주시고.
1: 연일 낙관주의보를 발령하며 한껏 몸을 낮춘 민주당과 여권 때리기로 추격의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 결전의 날을 2주 앞둔 양당의 표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MBC와 국토교통부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식 입틀막 시즌2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언론은 공직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당한 보도마저 옥죄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검증에서 실패한 더불어 오만당의 막장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점정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외박 강요, 김용남 평택을 후보의 보좌진 폭행,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의 원정 성매매까지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 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 전월세단 원인을 두고 서로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 폭행 의혹이나 GTX 철근 누락 사건 등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슈는 국회 상임위에서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갈수록 심해지는 서울 지역 전월세난은 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오세훈 후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세던 부동산 이슈에서 공수 전환을 노린 듯 오 후보가 내세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은 물론 임대 아파트도 공급이 더뎠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7: 착자 개발을 통해서 27년까지 착공을 6만 호를 하겠다라는
6: 장특공 폐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움직임과도 색을 달리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7: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6: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싹을 잘라버렸다며 정 후보를 겨냥한 박원순 시즌2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으며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강세인 지금이 고집을 꺾을 때다. 정부와 정 후보 모두를 꼬집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정원호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6: 정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급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8: 오세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보라는 겁니다.
6: 2시간 시차 토론에서 벌어진 공방은 장소를 바꿔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GTX 삼성역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두고 시민 안전이 걸렸는데 서울시가 숨기려 한 거 아니냐는 여당과 물타기용 상임위로 관건 선거하고 있다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9: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낸다.
10: 이 시기에 안전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물타기하려는 거.
11: 숨은 그림 찾기 보고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12: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6: 정책 대결부터 네거티브 공세, 고발전까지 서울시장 선거전이 갈수록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양측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4: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6: 제가 들어드릴게요.
17: 여기 앉으세요.
1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관이 없는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 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 지급률의 60%를 성과급

0: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 노사가 장점 확인함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촉파업을 유보한다고 조합원들에 알렸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투쟁 지침을 따를 것을 전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최종 타결될 수 있습니다.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에선 이례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압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을 중지하는 등 벼랑 끝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 이달 중순 삼성전자 노사가 한 차례 사후조정에 실패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걸음은 한층 바빠졌습니다. 직접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더니
2: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1: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노조 측과 사측을 잇따라 비공개로 만나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2차 사후조정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독 조정위원을 맡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2: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3: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2: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1: 하지만 결국 2차 조정도 실패로 끝났고 이번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설득해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켰고 교섭도 직접 중재한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단체 교섭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넘어서면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그런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예고도 압박 카드로 사용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중재와 압박은 결국 극적 합의로 이어졌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는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청와대는 총파업 돌입 직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극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타협과 결단을 선택한 노사 양측의 책임 있는 자세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극한 대립과 파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서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분야 노조원들 사이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비반도체 분야 일부 노조원들은 초기업 노조가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교섭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비반도체 분야 DX 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 노조의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파업에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 반도대와 블랙리스트, 협박과 공포만 존재하는 조합 운영. 더욱 심각한 것은 조합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지도부의 폭력적인 태도입니다.
5: 이들은 초기업 노조가 단체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총회 의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비반도체 분야 조합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도부의 발언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이

0: 써 최승우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 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단두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회사 입장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사측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말해 반발을 샀고 비반도체 부문을 가리키며 마무리되면 노조 분리를 고민해보자는 글을 올렸다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의 분사할 거면 하라거나 회사를 없애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치색을 배제한 채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만 집중하겠다며 출범한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 7만 4천 명을 넘기며 확고한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했지만 비반도체 부문의 탈퇴가 이어지는 등 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노노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결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안을 세계적인 AI 붐에 따른 이익 분배 문제로 분석하며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AFP는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제목의 긴급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절대 안 된다던 고 이병철 창업주의 말을 전하며 과거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투자자의 속내를 짚었습니다. 파업에 따른 일회성 손실보다 성과급 상한 폐지로 인건비가 영구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을 시장은 더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 결렬의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한 명분에 주목했습니다. 적자를 낸 비메모리 부문까지 과도한 성과급을 줄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디언지는 파업 배경으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고액 성과급에 대한 박탈감을 꼽았습니다. 하이닉스가 3배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자 노조 가입이 폭증하면서 이번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파업을 세계적인 AI 붐으로 거둔 엄청난 이익에 대한 노동자 분배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외신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GDP의 0.5%포인트가 날아갈 거란 한국은행의 경고와 전 세계 D램 공급의 3~4%가 증발할 거란 예측을 전했습니다. 다만 AFP 통신은 자동화율이 높은 D램과 NAND 생산은 100% 풀가동될 거라는 타이완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을 전하며 피해는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1: 외신들은 노사 합의 소식 역시 일제히 속보로 타전하고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임금 6.2% 인상,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관련 조건 등 합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반도체 시장 전문가를 인용해 파업에 실제 타격이 작았을 거라는 점과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안, 협상 타결 배경에 초점을 맞춰 소식을 전했습니다.

0: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4곳을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도 그때 같은 대승을 꿈꿉니다. 고공행진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 지원 등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내세웠는데 16곳 중 15대 1까지 가능하단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엎치락뒤치락, 경북 빼고 다 이길 수도 있단 거지만 보수층 결집에 최근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2: 처음에 너무 좀 안심론?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1: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을 빌미로 계엄 옹호에 개헌에도 어깃장을 놨다며 내란 심판으로 승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3: 내란 당의 내란 공천을

0: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1: 열세인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 카드로 반전을 노립니다. 여권이 공소시효 특검법을 추진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지우고 장특공 폐지 등 각종 세금 폭탄을 준비하지만 힘이 부족해 막을 수 없다. 투표로 보태달라 읍소하는 겁니다.
2: 저희들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여기에 국민 배당금 논란이나 남우호 피격, 삼성전자 노사 갈등까지 각종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며 보수층이 투표장에 오게끔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3: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1: 여당은 내란 심판을, 야당은 폭주 견제를 간판에 내걸고 맞붙은 셈인데 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앞선 가운데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다섯 곳만 승리하면 그래도 패배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강원 등에서 격차가 줄어 고무된 모습인데 민주당은 내심 판세가 아슬아슬해도 주요 격전지를 비롯해 12곳 넘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자신을 선대위 원톱으로 내세운 여야 대표들은 분초를 다투는 광폭 행보에 한창입니다. 6월 3일 성적표는 이후 전국 주도권은 물론 각 당 당권 경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 여야 대표는 수도권과 중원을 분주히 훑으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0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우편집중국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오전엔 경기 성남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출정식을 지원합니다. 오후엔 충남 공주 천안과 대전 등을 돌며 박수현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등 지역 유세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농성장에서 0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대전역 출정식을 진행한 뒤 충남 공주와 아산 등을 잇따라 찾으며 거리 유세에 참여합니다. 스타벅스가 5.18 당일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후폭풍이 거셉니다. 광주에 있는 여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일부 5.18 회원들은 정용진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일부 5.18 단체 회원들이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5.18 탱크데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 코리아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아픔을 희화화하고 희생자와 광주 시민을 모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5.18 특별법 위반 혐의를 들어 정용진 회장과 스타벅스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7: 고발인은 5.18 민주유공자이자 국가폭력 직접적인 피해자들입니다. 이번 사태를 접하며 우리가 가슴에 묻어둔 그날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살아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6: 46주년 5.18 당일 벌어진 도를 넘어선 조롱에 광주에서는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사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 돈벌이를 위해 역사적 비극마저 소비 도구로 삼은 천박한 상업주의다라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여기에 불매운동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8: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를 비롯한 모든 상품을 거부하고 불매운동에 적극 거리할 것이며 광주 시민이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6: 신세계그룹이 광주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스타필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5.18 탱크데이 논란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거운동을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것 같다며 이렇게 역

0: 사를 부정하고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분들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첫 영장실질심사가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만료 예정이던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더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뒤 단 한 건의 구속이나 기소도 하지 못해 빈축을 산 가운데 당장 오늘 열리는 첫 구속심사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최대 승부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첫 신병 확보 대상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B 원장.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계엄의 비판적인 기사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혐의로 이미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가 이중 기소인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됩니다. 국정원이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거로 전망됩니다. 내란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논란이 됐는데 특검팀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문건 작성 전 과정에서 당시 지휘체계에 있던 홍 전 차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홍 전 차장은 오는 22일 특검 소환에 응해 입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실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본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비화본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은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8: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5달 만에 2026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2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 불과 1시간 반 전에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도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10: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9: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합의안 자격을 갖춥니다.
11: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9: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는 겸허한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협상은 이제 조합원 투표만을 남겨둔 채 봉합수순을 발표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8: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반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웅래 기자입니다.
13: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12: 이번에 잠정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보상제도에 대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3: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11: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3: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7: 두 차례에 걸친 사후 조정에 실패하며 파업 돌입 직전까지 갔던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루기까지 상황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8: 고비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염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4: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15: 2차 사후 조정 마지막 날, 노사는 가장 큰 쟁점 단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회의 전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이미 동의한 노 측은 한결 표정이 밝았고,
16: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커피랑 도넛 좀 사다 놨으니까 좀 드시면서 좀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측은 굳은 표정, 잰 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17: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양측 대표의 온도차가 말해주듯 담판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노조 측이 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이번엔 고용노동부가 다급해졌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전에 없이 단호한 어조로 삼성전자 노조를 저격했습니다. 상식의 선을 언급하며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말을 빌려다 SNS에 올리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곧이어 자신이 직접 중재하는 노사 교섭이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끝나야 끝난다는 김 장관의 말처럼 파업을 목전에 둔 협상은 접점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종료됐습니다. 강제로 파업을 막는 긴급 조정권을 쓰지 않고 극적 타결을 이룬 데에는 노동계 출신으로 수많은 쟁의를 이끌어왔던 김 장관의 경험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뤄내자 외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고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임금 6.2% 인상, 특별경영 성과급 신설과 관련 조건 등 합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100조 원 손실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긴급조정권 압박과 비메모리 부문 보상, 법원 가처분 결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CNN은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글로벌 리스크의 파장과 반도체 호황의 과실 분배를 둘러싼 갈등 구조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룬 건 지난해 12월 양측이 교섭에 들어간 지 반년 만입니다.
8: 협상 과정을 황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 교섭을 위한 첫 본교섭에 나섰습니다. 당시 노조 공동교섭단이 꾸려졌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인상 7%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출범하며 협상은 본격화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3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고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18: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13: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첫 사후조정은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 와중에 노노 갈등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19: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20: 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DS 반도체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13: 지난 16일에는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급거 귀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1: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13: 지난 18일부터 2차 사후 조정을 통해 다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적자 사업부 보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노조는 한때 파업 돌입까지 선언했지만 결국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서고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협상 과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남겼습니다.
8: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 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2: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0: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22: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또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잘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0: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23: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우린 도전자라며 내부 다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막판 표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낙관론에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주당이 12대5로 패배했던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를 거론하며 일각에선 벌써 당선된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도전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3: 우리의 후보들이 이 현직 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시민과 소통하면서.
2: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기 여주를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4: 나라를 구할 추다르크, 이제 경기도를 발전시키러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왔습니다.
2: 비슷한 시각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요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본투표까지 이제 2주,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발판 삼아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좌진 폭행이나 갑질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용남, 전재수 후보를 고리로 여권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5: 이미 전과사범 대통령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2: 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된 건 이재명 정부 친노조 행보 탓이라고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 보궐에 윤용근 후보 지원 사격에 이어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6: 정말 저쪽 당 후보들 문제가 많더라고요. 부여에서는 꼭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윤용근 후보를 도와주시고.
2: 연일 낙관주의보를 발령하며 한껏 몸을 낮춘 민주당과 여권 때리기로 추격의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 결전의 날을 2주 앞둔 양당의 표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 전월세난 원인을 두고 서로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1: 경찰 폭행 의혹이나 GTS 철근 누락 사건 등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슈는 국회 상임위에서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갈수록 심해지는 서울 지역 전월세난은 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한 오세훈 후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세던 부동산 이슈에서 공수 전환을 노린 듯 오 후보가 내세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은 물론 임대 아파트도 공급이 더뎠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8: 착자 개발을 통해서 27년까지 착공을 6만 호를 하겠다라는.
7: 장특공 폐지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움직임과도 색을 달리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8: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7: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싹을 잘라버렸다며 정 후보를 겨냥한 박원순 시즌2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세 가격 급등이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으며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강세인 지금이 고집을 꺾을 때다. 정부와 정 후보 모두를 꼬집었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정원호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7: 정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급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9: 오세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보라는 겁니다.
7: 2시간 시차 토론에서 벌어진 공방은 장소를 바꿔 국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GTX 삼성역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두고 시민 안전이 걸렸는데 서울시가 숨기려 한 거 아니냐는 여당과 물타기용 상임위로 관건 선거하고 있다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10: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낸다.
11: 이 시기에 안전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물타기 하려는 거.
12: 숨은 그림 찾기 보고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13: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했어요. 근데 안 읽었어요.
7: 정책 대결부터 네거티브 공세, 고발전까지 서울시장 선거전이 갈수록 달아오르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양측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 전북에서는 민주당계 내전으로 도지사 선거전이 전례 없이 유동치고 있습니다.
1: 민주당 이원태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14: 민주당 이원태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임기 동안 있었던 기업 유치 협약식들이 전시성 행사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며 그간의 도정 성과는 부풀려진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5: 사실 이행률은 3.98%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전시성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가. 도민들은 MOU를 체결하면 아 이런 기업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4: 김 후보는 자신의 12.3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이 후보가 정치 생명을 건 약속을 저버렸다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 후보가 처분서 내용 일부만 취사 선택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6: 전면 통제 또는 폐쇄된 사실이 없다. 왜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아예 안 읽어봤습니까? 이거 제가... 결정문 읽어봤습니까? 뭔가 안 읽어봤습니까?
14: 이 후보가 피지컬 AI 등 전북의 미래 신산업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힘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당 소속을 강조하자.
15: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 속도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 또 당정청이 함께했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 김 후보는 이 후보 공약이 결국 지난 4년간 자신이 씨를 뿌렸던 것들을 발전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16: 이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모든 인허가를 빠르게 하고.
14: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까지 나서 토론 내내 분위기가 뜨거웠는데 이처럼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선 양보 없는 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전북지사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 자치도지사 후보가 특검의 불기소 처분에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가 최근 기자회견과 SNS 등에서 김 후보가 12.3 내란을 방조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어제 오후 접수됐습니다.
1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24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1: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2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5달 만에 2026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2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 불과 1시간 반 전에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사업부 성과급 배분도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3: 마지막까지
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3: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전문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합의안 자격을 갖춥니다.
5: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4: 최승우 삼성전자 초기형 노조 위원장입니다.
5: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는 겸허한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4: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팀장입니다.
2: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협상은

0: 이제 조합원 투표만을 남겨둔 채 봉합 수순을 밝혀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경총은 반도체 경쟁 심화와 세계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엄중한 경영 환경 속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대화로 접점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4: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 제도
5: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PP팀장입니다.
4: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6: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5: 최성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6: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3: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룬 건 지난해 12월 양측이 교섭에 들어간 지 반년 만입니다.
2: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황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교섭을 위한 첫 본교섭에 나섰습니다. 당시 노조 공동교섭단이 꾸려졌고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임금 인상 7%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출범하며 협상은 본격화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3월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고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8: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5: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입니다.
8: 우리의 가치입니다.
7: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첫 사후조정은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 와중에 노노 갈등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9: 회원장님,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5: 백순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기획국장입니다.
7: 지난 16일에는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급거 귀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막고
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10: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7: 지난 18일부터 2차 사후조정을 통해 다시 노사가 머리를 맞댔지만 핵심 쟁점인 적자 사업부 보상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 결렬의 노조는 한때 파업 돌입까지 선언했지만 결국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해

0: 나서고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삼성전자 노사협상은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1: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에선 이례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압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을 중재하는 등 벼랑 끝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달 중순 삼성전자 노사가 한 차례 사후 조정에 실패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걸음은 한층 바빠졌습니다. 직접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더니
4: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3: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노조 측과 사측을 잇따라 비공개로 만나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2차 사후 조정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독 조정위원을 맡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4: 아직까지는 양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까
5: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4: 보고 하겠습니다.
6: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4: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결국 2차 조정도 실패로 끝났고 이번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설득해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켰고 교섭도 직접 중재한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단체 교섭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넘어서면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7: 그러니까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예고도 압박카드로 사용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중재와 압박은 결국 극적 합의로 이어졌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곤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어제 노사 협상 결렬 직후 폭락했던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으로 코스피도 출렁였습니다.
2: 밤사이 극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진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2,500원 오른 27만 8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거듭한 끝에 28만 2,500원까지 올랐지만 노사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장중 최고가에서 장중 최저가인 26만 3,500원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10여 분. 전거래일 종가와 비교하면 4.36%, 장중 고점 대비로는 6% 넘는 폭락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하락장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며 오르내리다가 낙폭을 회복하고 0.18% 오른 27만 6천 원에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등락을 오가며 출렁이다가 제자리 걸음인 174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9: 파업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5: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9: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을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금리 안정세 확보 여부가 향후 반도체 주가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 하락장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도 장중 내내 덩달아 요동쳤습니다. 삼성전자 협상 결렬 소식 직후 코스피는 단숨에 200포인트 넘게 빠지며 7,050선으로 추락했고 이후 하락폭을 일부 반납하며 0.86% 내린 7,20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이 하루 동안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시장에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상승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2.61% 떨어진 1,0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1,509원의 장을 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4원대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이후 외국인 순매도세가 거세지며 1,506원대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10시부터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1: 궂은 날씨 속에서도 후보들은 숨가쁘게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2: 컨베이어 벨트에 끊임없이 택배 상자를 올려놓는 두 사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으로 우체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았습니다. 체험을 마친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3: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4: 정청래 민주당
3: 대표님에서
2: 정원호 후보는 안전을 수차례 강조하며 오세훈 후보 공세 포인트인 G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또다시 상기시켰습니다.
5: 5층이 지금 벌써 금이 균열이 가 있다.
4: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5: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어서.
2: 속이 꽉 찬 배추를 나르고 용달차에 옮겨 신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선거 때도 첫 공식 일정이었던 이곳에서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 묵묵하게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
2: 다만 당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 후보와 별도로 삼성전자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상대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어디 숨어 뭘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7: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추미애 후보는 그 어떤 여당의 후보면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2: 0시 땡 하고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에 새벽거리에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띌까 현수막 명당 자리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지하철역 주변 등 이른바 명당에는 이미 현수막 개첩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거리 유세부터 연설까지 각 당 후보들의 총력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자세를 낮추면서도 내란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8: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4곳을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도 그때 같은 대승을 꿈꿉니다. 고공행진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 지원 등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내세웠는데 16곳 중 15대 1까지 가능하단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엎치락뒤치락, 경북 빼고 다 이길 수도 있단 거지만 보수층 결집에 최근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9: 처음에 너무 좀 안심론?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4: 민주당 대표입니다.
8: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을 빌미로 계엄 옹호에 개헌에도 어깃장을 놨다며 내란 심판으로 승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10: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8: 열세인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 카드로 반전을 노립니다. 여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지우고 장특공 폐지 등 각종 세금 폭탄을 준비하지만 힘이 부족해 막을 수 없다. 투표로 보태달라 읍소하는 겁니다.
11: 저희들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4: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여기에 국민 배당금 논란이나 남우호 피격, 삼성전자 노사 갈등까지 각종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며 보수층이 투표장에 오게끔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12: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여당은 내란 심판을, 야당은 폭주 견제를 간판에 내걸고 맞붙은 셈인데 당 지지율로 보면 민

0: 민주당이 앞선 가운데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다섯 곳만 승리하면 그래도 패배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강원 등에서 격차가 줄어 고무된 모습인데 민주당은 내심 판세가 아슬아슬해도 주요 격전지를 비롯해 12곳 넘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자신을 선대위 원톱으로 내세운 여야 대표들은 분초를 다투는 광폭 행보에 한창입니다. 6월 3일 성적표는 이후 전국 주도권은 물론 각당 당권 경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이번 선거도 양당 구도가 고착화한 모습이지만 몇몇 전장에선 제3의 인물이 다크호스급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바로 조국과 한동훈, 김관영 후보인데요. 이들의 활약상과 당선 여부에 따라 진영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5파전 난전이 펼쳐진 경기 평택의 재선거. 범진보 진영의 판을 흔든 인물은 조국 후보입니다. 친문 황태자 타이틀을 쥐고 검찰, 보수당 출신 김용남 후보 이력을 꼬집으며 민주진영 적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5: 국민주권정부 지지기반의 확대, 나아가 제5기 민주정부의 출범.
6: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입니다.
4: 친노와 친문 주류가 조국 후보에 힘을 실는 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은 김용남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계파 갈등도 확전 양상입니다. 뚜렷한 강자 없는 평택을 구도에서 왕자를 굳힐 단일화를 양측 모두 내심 바라지만 선을 넘나드는 적통 경쟁 속에 손을 맞잡기엔 너무 멀리 온 분위기입니다.
7: 김영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곳 평택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내보낸 민주당의 공천자입니다.
4: 올 초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기습 추진하며 야합 눈총을 받았던 정청래 대표로선 조국 후보가 이길 경우 친명계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부산 북갑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원내에 입성한다면 보수 진영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현 시점 국민의힘 장동혁 당권파를 저지할 유일한 대항 세력으로 꼽히는데 나아가 반 이재명 최전선에서 대여 투쟁에 앞장서며 차기 권력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8: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되고
6: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4: 국민의힘 박민식
6: 후보입니다.
4: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연일 선을 긋는 가운데
9: 오로지 자신의 여의도 입성, 네. 거기에다가 그냥 보수 재건이라는
6: 미사일을
9: 갖다 붙인 거예요.
6: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4: 후보입니다. 한 역시 3자 구도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 속에 독자 완주가 예상됩니다. 전북지사 도전장을 낸 무소속 김관영 후보도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대립이 지금 논란으로 속전속결 제명됐는데 현직 프리미엄과 정치공작 피해자란 이미지를 발판 삼아 이원택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10: 저를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6: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입니다.
10: 같은 목소리를 취했던 최고위원들 반성하시고 사죄하십시오.
4: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으로선 역사상 처음 호남에서 단체장을 내주는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정치적 후폭풍이 불보듯 뻔한데 정청래 지도부가 연일 전북을 두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성이 울린 지금 이들 3명은 이번 선거의 사실상 마지막 변수입니다. 단일화 혹은 완주 그리고 최종 당선 여부에 따라 개개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각 진영의 권력 지형까지 흔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어제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선거가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테러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해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낮 12시까지 전국의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합니다. 이에 따라 인파가 몰리는 유세 현장과 후보자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유세와 안전한 투표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가 유지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무산될 경우 군사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1: 협상을 놓고 기싸움이 팽팽한 사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관료는 회담을 위해서 이란으로 급파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란에 대한 공격이 반복된다면 전쟁이 중동 지역을 넘어 확산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거듭 패배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다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며칠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한 이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3: 적의 거듭된 패배를 상기시키며 만약 이란에 대한 공격이 반복된다면 지역 전쟁은 지역을 넘어 확산할 것이며 이란 혁명 수비대의 성명 낭독입니다.
2: 이란은 또 미국을 향해 전쟁으로 돌아가면 더 놀라운 일을 많이 겪게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군이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35를 최초로 격추한 군대이고 이번 전쟁을 통해 군사적 교훈과 지식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전쟁이 펼쳐질 상황에 대비해 이란 시민들은 총기 사용법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혁명수비대 소속 교관의 소총 다루는 시연을 지켜보며 나이가 많든 적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4: 우리는 반드시 미국인들에 맞서 싸울 것이며 땅 한 뼘도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 땅을 한 뼘이라도 내주느니 차라리 피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2: 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의 모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은 이란 당국자들을 만나러 다시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나크비 장관의 이란 방문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새로 수정한 종전안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회담을 통해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지 주목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란의 종전협상 대표단장인 갈리와프 의회 의장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갈리와프 의장은 현지 시간 20일 이란 관영 매체를 통해 적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이 경제적, 정치적 압박에도 군사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재적 공격에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란은 어떤 경우에도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 달 가까이 갇혀있는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1: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 통과했는데 통행료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을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페르시아만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배는 남우호 선사와 같은 HMM 소속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입니다. 배에는 모두 20명이 넘는 선원이 타고 있는데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셜 위너호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 선박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이동했지만 별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이 대신 한국 선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6: 저희는 처음부터
7: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6: 통행을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으로
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우호 피격 당시 CCTV 화면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공개로라도 열람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거부한 겁니다.
8: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 장면을 CCTV 볼 수 있는데
7: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8: 비공개로 조용히 한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5: 결국 조현 외교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남우호 피격 당시의 CCTV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납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시설에서 국제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10: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9: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가 하면 테러리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이라고 외치는 여성의 머리를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스페인 외무장관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11: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소통 채널은 유지하되 불법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입니다.
9: 자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 선박이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납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제3국 선박을 납포한 법적 근거가 뭔지, 영해나 주권을 침해한 건지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 통제를 하는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이에 대해 판단해보자고 주문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0: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남성이 폐지를 줍던 6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던 운전자는 현장에 다시 돌아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어두운 골목길을 흰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시 멈춰선 차는 이내 방향을 틀어 길목을 빠져나갑니다. 차량이 지나간 자리에 6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중앙시장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로부터 1시간쯤 뒤 A씨는 다시 사고 현장 인근으로 돌아왔고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비슷한 시각 A씨 여자친구가 폭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경찰은 폭행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손잡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천억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미리 알리바이까지 만들어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남성들이 컴퓨터를 앞에 두고 연신 전화를 돌립니다.
3: 과정 확인하고 자소해서 대출 가능한 지역 한번 알아봐드릴게요.
2: 마치 은행 상담 같지만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는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활용됐습니다.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국내 조직과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중국 조직이 손잡고 지난 2024년부터 1년 넘게 코인으로 환전하거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세탁한 돈은 1,170억 원. 모두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피해금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피해자의 신고로 통장 거래가 막히면 가짜 차용증을 제출해 은행까지 속이며 지급 정지를 해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네, 이거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3: 아니요, 그냥 저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5: 대포통장 유통
3: 갑자기
5: 조직원입니다.
3: 내 사기 계좌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면 정상적으로 저는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2: 경찰 수사에는 미리 행동 강령을 만들어두는 수법으로 대비했습니다.
6: 상대방에게 속아서 계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양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 박구락
6: 답변할 수
5: 서울경찰청
6: 있도록 미리
5: 광역범죄수사대
6: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5: 6계장입니다.
6: 교육을 했던 내용입니다.
2: 경찰은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A씨 등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조직들로부터 범죄 수익 13억 8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중국에 있는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CJ그룹이 한 텔레그램 채널에 소속 여성 직원 330여 명의 전화번호와 사진, 이름, 직급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CJ그룹은 해당 채널이 지난 2023년 개설돼 2,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내부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첫 영장실질심사가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만료 예정이던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더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뒤단한 건의 구속이나 기소도 하지 못해 빈축을 산 가운데 당장 오늘 열리는 첫 구속심사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최대의 승부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첫 신병 확보 대상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B 원장.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계엄의 비판적인 기사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원장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혐의로 이미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가 이중 기소인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됩니다. 국정원이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거로 전망됩니다. 내란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논란이 됐는데 특검팀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문건 작성 전 과정에서 당시 지휘체계에 있던 홍전 차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홍전 차장은 오는 22일 특검 소환에 응해 입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앱댄.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하루 종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합니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스쿨존 제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죠. 하지만 심야 시간대처럼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 제도가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40에서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가 적용된 스쿨존은 전체 16,000여 곳 중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찰은 스쿨존의 차량 속도 제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요. 다음 달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가정상화 TF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스쿨존 속도 제한이 완화되면 스쿨존은 천천히 가야 하는 구간이라는 경각심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5월 21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브린디시, 안나네 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가 함께 부릅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레비아타 중에서 축배 노래 브린디시 안나 넵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가 함께 불렀습니다.
0: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에서 가정의 달 5월 중에서 2와 1이 만나는 날.
1: 아, 둘이 하나가
0: 네,
1: 됐다?
0: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1: 안나 넵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도 부부였습니다. 2024년에 이혼하긴 했지만 첫 곡은 두 사람이 부부였던 당시 남긴 녹음이었습니다.
0: 아무래도 전 세계를 다니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면 뭐 멀어질 수 있겠죠.
1: 그리고 이 넵트레코가 스타가 되면서 남편인 에이바조프가 넵트레코 남편으로만 알려져서 이런 점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가가 저도 상상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한쪽이 같은 장르인데 너무 이 사람은 대단하고 자기는 평범하면 부부 사이니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더그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0: 그래서
1: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
0: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1: 아니야, 나는 당신보다
0: 밀어줄게.
1: 못해. 이렇게 돼야지.
0: 계시죠. 이 음악가 중에서도 이렇게 부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음악가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1: 맞아요. 이 서덜랜드랑 지휘자 리처드 보닝 이런 건 괜찮지, 그죠? 젊은 시절 호주 음악원에서 처음 만나 영국으로 유학을 간뒤 결혼했는데 평생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0: 리처드 보닝은 부인 덕분인지 오페라 전문 지휘자로 활동했고, 조안 서덜랜드는 남편의 조언대로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같은 벨칸토 분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거는 딱 도움 될 거라고 본게어 예를 들면은 그 슬기 씨가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는데 뮤지컬 음악 감독이나 아니면은 연출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기 씨는 이런 조금 류의 연기를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0: 그렇죠.
1: 슬기 씨는 또 거기에 사실은 노래적으로 이런 노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0: 그러면은 장점이 잘 살죠.
1: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우나 보체 뽀꼬 파, 조한 서덜랜드 노래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봤었는데. 네, 미랄 프레니는 이제 갸우로프를 그 이후에 만나면서 러시아 오페라에서도 그 관심을 또 갖게 됐고, 왜냐면 남편이 러시아 오페라에 많이 출연했으니까.
1: 베이스는 또 러시아 오페라죠.
0: 네.
1: 이 프레니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의 타티아나 역을 맡으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소프라노가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르는 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후 프레니는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 여왕 등 다른 러시아 오페라 무대에도 올라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아리아 내 영혼이 죽더라도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부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은 피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화두가 던져진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예상하지 못한 이익 그리고 세수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3: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치열한 표심 경쟁이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과 민생 경제를 앞세웠고요. 국민의힘은 오만한 여당을 심판해달라는 견제론을 내세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막판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금 배분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은 건데 노조는 내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합니다.
3: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하면 메모리 사업부는 직원 한 명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2: 오늘 0시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광진구 우편집중국을 찾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등 여야 후보 모두 민생 현장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3: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후폭풍이 거셉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백화점과 마트 등 신세계 그룹 계열사로 확산하는 양상이고 광주 5.18 일부 회원들은 모욕죄 등 혐의로 정용진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 어제부터 전국에 쏟아진 비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특히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집중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부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교섭에 나선 지 5달 만에 2026년 임금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2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총파업 불과 1시간 반 전에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도 어렵게 접점을 찾았습니다.
5: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5: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정부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4: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합의안 자격을 갖춥니다.
7: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6: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연 노조위원장입니다.
7: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 협상 타결 뒤 삼성전자는 겸허한 자세로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회사는 이번 합의사항을
6: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입니다.
8: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협상은 이제 조합원 투표만을 남겨둔 채 봉합수순을 밝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3: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웅래 기자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5: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 제도에
6: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특별팀장
5: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7: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6: 최소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
7: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0: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이번 협상 과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던졌습니다.
3: 거액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정당한 쟁의 활동이란 시선이 교차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대기업 노사 갈등은 딴 나라 이야기라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10: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9: 기업 이익을 적절히 나누기 위해 필요한 쟁의 활동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인정받으려는 집단 행동은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라는 겁니다.
11: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또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제 들어서

0: 됐으니까 받는 게 이제 정당하지 않나.
1: 다만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2: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생산에 차질이 없게 약간 그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직원 성과급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업의 투자 확대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 좌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모두의 요구를 극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균형 잡힌 배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과는 별개로 경찰의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경찰의 이번 강제수사 대상은 삼성전자 사내 메신저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8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측이 사내 서버에 2만 번 넘게 접속해 정보를 조회했다며 고소한 직원 A씨의 통신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9일 누군가 임직원 개인정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만들었다며 고소장을 낸 데 이어 일주일 뒤 A씨도 고소한 겁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에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찾아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 서버에 수백 번 넘게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IP 주소 4개를 특정하고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해당 IP 주소를 실제로 이용한 인물이 누군지, A씨도 이 IP 주소를 사용했는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IP 주소와 연결된 컴퓨터 등 장치의 관리 책임자 4명을 불러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연달아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노조 미가입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네, 외신들도 이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를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4: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금리와 유가 하락 속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외신에서도 삼성전자 파업 보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임금 6.2% 인상, 특별 성형 경영 성과급 신설과 관련 조건 등 삼성전자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업체라며 AI 붐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업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 노력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IT 호황에서 얻은 이익의 더 큰 몫을 노동자들이 요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끌어오르는 긴장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삼성전자의 생산량 감소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100조 원 손실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긴급 조정권 압박과 비메모리 부문 보상, 법원 가처분 결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반면 AFP통신은 실제 파업이 일어났더라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3: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죠. 엔비디아 실적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6: 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AI 엔비디아가 발표한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무려 85% 증가한

0: 1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792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2분기 매출 전망치는 891억 8천만 달러에서 928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873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으로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1% 이상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전 세계 기술주의 향방과 AI 투자 붐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급등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달릴 수 있는지 파악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은 루멘텀 같은 과학주나 브로드컴 같은 네트워킹 기업 등 관련 업종도 확실하게 견인하는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해당 분석을 들어보시죠.
1: I think there's more upside for Nvidia, but that should tell you something.
2: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여력은 AI 생태계의 다른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잠재적 성장 기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1: Nvidia and other benefactors of that overall AI ecosystem.
0: 기대감을 선 반영해 엔비디아 주가는 두 달 연속 빠르게 오르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다시 훌쩍 넘어서 지난주 기록한 최고치 기준으로는 시총이 5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중간선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는 라이친더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을 다시 하고 있네요.
4: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미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이란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남은 유일한 질문은 미군이 가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5: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6: 우리가 강하게 타격했지만 어쩌면 더 강하게 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중동 전역과 이스라엘 중동 전체를 날려버린 뒤 미국까지 쳐들어오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4: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란에 기회를 준 거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모두들 중간선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결정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며 설득이 가능한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3: 네, 이란은 미국의 새 종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4: 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서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의 새 종전안을 전달받았다는 건데요. 바가의 대변인은 종전을 위해 미국 측이 먼저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해상 봉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요구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성공한 외교가 되겠지만 미국 측이 부당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 협상할 준비도 싸울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7: 만약 필요해진다면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 외교와 대화 협상 분야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힘을 바탕으로 준비할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곧 통화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네요.
4: 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컸는데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 말팀더 총통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이완 문제 말입니다.
4: 언제 통화를 할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통화가 이뤄질 경우 타이완 입장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차잉인원 타이완 총통과 통화했는데 당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때문에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하겠다는 이번 발언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도 두 지도자와 잘 지낸다면서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스라엘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나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8: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시설에서 국제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2: 이스라엘의 운명을 환영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입니다.
8: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가 하면 테러리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여성의 머리를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스페인 외무장관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2: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소통 채널은 유지하되 불법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입니다.
8: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의 구호 선박 나포 사태와 관련해서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제3국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뭔지 영해나 주권을 침해한 건지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 통제를 하는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고 추가로 묻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됐고 이몽순 안보실 2차장도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도 이에 대해서 판단해보자고 주문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남우호 피격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라며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논평을 통해 초고난도 국제 분쟁을 선악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0: 오늘 0시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행보, 현장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아 안전한 토대 위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 일정에 동행한 정청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판세 관련 질문에 승리하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서울의 경제를 읽어가시는 분들과 함께 뛰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노사 타협을 촉구한다며 단식 농성을 한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 중차대 한때에 추미애 후보는 역할도 없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16곳의 광역단체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를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4곳을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도 그때 같은 대승을 꿈꿉니다. 고공행진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 지원 등 여당 프리미엄을 한껏 내세웠는데 16곳 중 15대 1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엎치락뒤치락. 경북 빼고 다 이길 수도 있단 거지만 보수층 결집에 최근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2: 처음에 너무 좀 안심론,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1: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을 빌미로 계엄 옹호에 개헌에도 어깃장을 놨다며 내란 심판으로 승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3: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1: 열세인 국민의힘은 정권 폭주 견제 카드로 반전을 노립니다. 여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를 지우고 장특공 폐지 등 각종 세금 폭탄을 준비하지만 힘이 부족해 막을 수 없다. 투표로 보태달라 읍소하는 겁니다.
4: 저희들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5: 송한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여기에 국민 배당금 논란이나 남우호 피격, 삼성전자 노사 갈등까지 각종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며 보수층이 투표장에 오게끔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6: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여당은 내란 심판을, 야당은 폭주 견제를 간판에 내걸고 맞붙은 셈인데 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앞선 가운데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다섯 곳만 승리하면 그래도 패배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강원 등에서 격차가 줄어 고무된 모습인데 민주당은 내심 판세가 아슬아슬해도 주요 격전지를 비롯해 12곳 넘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 자신을 선대위 원톱으로 내세운 여야 대표들은 분초를 다투는 광폭 행보의 한창입니다. 6월 3일 성적표는 이후 전국 주도권은 물론 각 당 당권 경쟁과 직결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8: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논란이 된 탱크데이 행사를 사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0: 회사 측에서 아직 실무 담당자와 명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사이 신세계 그룹 전반으로도 불매운동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망치로 세게 내려치자 머그잔과 함께 두동강 나는 스타벅스 로고. 동영상 한가운데 이젠 아웃이라는 글귀를 써뒀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제품을 폐기하며 불매운동을 인증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군화에 짓밟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을 탱크데이라며 텀블러 판매 행사를 기획한 사실에 분노한 소비자들입니다. 심지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써도 고 박종철 열사까지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일며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까지 급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직급의 누가 행사를 기획하고 문구를 적었는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재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질의에 스타벅스 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측은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선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그 사이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계속 커지면서 불매운동은 점차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계열 업체들의 명단을 작성해 돌리거나 스타벅스 교환권을 환불받는 방법 등도 공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스타벅스 불매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모습인데 앞서 정용진 회장이 약속한 조사 결과의 투명한 발표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늦어질수록 그룹 전반으로 피해는 쌓여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8: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유족을 모욕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입을 통해서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민주화운동과 유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시간 21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러관계 사진전을 관람하고 환영 만찬을 마친 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전용기를 편으로 모스크바를 향해 떠났습니다. 지난 19일 밤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2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이어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다극질서 구축에 뜻을 모았고 중러 양국이 경제와 무역, 에너지,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한층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 고위 당국자들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5일 분디부조 변종 감염이 확인되기 두어 달 전에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브로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발생이 감지되기 전 바이러스가 돈 시간을 고려할 때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10: 현재 비는 중부와 경북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때가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대 80m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 10에서 40,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까지는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대전 22도, 포항 21도에 그치겠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 어디까지 가시나요?
12: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천?
1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3: 닥터 캡슐.
1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글래요?
1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유모 유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뽑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0: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띄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4: 재판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빙성이죠. 특히 유무죄를 가를 만한 물증이 뚜렷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이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15: 그 관사에서 새우 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거든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16: 아니요, 저 분명히 말했어요. 그만하시라고. 대장님 딸하고 세 살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15: 강제추행이요? 아, 참. 아니 좁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추행 의도는 없었습니다.
14: 피해자는 분명히 추행과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가해자는 그런 적 없다, 오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원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 판단은 어디에서 갈리게 될까요?
16: 사진은커녕 꽃뱀 취급이나 하고 전 그날 숙소에서 뛰쳐나와서 바로 동료와 상급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울면서 말했을까요?
15: 아이 저 정말 억울합니다. 아,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은 그런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14: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은 최근 공군 내에서 벌어진 재판이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적지 않죠. 그리고 그 신빙성 때문에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사건도 있었죠.
17: 아니 1심에선 징역 10년이나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게 말이 돼?
15: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강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이랬다나 봐. 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겠지.
17: 그니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건데?
14: 성범죄 재판에서의 신빙성이란 말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는 뜻도 아니고 피고인의 말을 무조건 의심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법원은 무엇에 집중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군 내 성범죄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진술의 신빙성 문제,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엇갈린 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8: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4: 아, 이 법에서 신빙성이란 말이 주는 무게, 아, 상당하잖아요.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결정적인 증거, 특히 이제 뭐 물적 증거라고 하죠.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릴 때는 사실상 재판의 핵심이 되곤 하는데, 먼저 최근에 있었던 공군 대령 사건부터 짚어보죠.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8: 네, 2024년 10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건 보도에 따르면 영외 회식이 끝난 뒤 부하 여성 장교가 상관인 대령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즉석 사진관, 택시, 관사 안으로 이어지며 신체 접촉과 추행이 있었다는 게 사건의 골자입니다.
14: 네.
18: 피해자는 관사 안에서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다고 진술했고 저항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4: 네, 이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추행과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피고인은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었다, 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 판단을 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18: 법원이 본 것은 단순히 피해자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숙소에서 뛰쳐나와 곧바로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진술의 큰 줄기가 일관됐다는 점이 컸습니다. 여기에 즉석 사진관이나 이동 동선 관련 객관적 자료, 다급한 연락, 상식에 맞지 않는 피고인 변소까지 함께 봤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즉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14: 근데 이 사건도 그렇고요. 비슷한 사건에서도 피고인 입장에서 이런 항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피해자 말만 듣는 거냐? 물증은 없지 않느냐? 뭐 가령 내가 안 한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렇게 네.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 말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냐. 그런데 재판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18: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이 성범죄라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직후 반응, 주변 정황, 피고인 해명의 합리성을 종합해서 봅니다. 실제로 과거 해군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문제됐어도 피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확인된 증거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지 인상이나 여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4: 보도에 나온 걸 보면 피해자가 꽃뱀 취급당했다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곤 하거든요. 성범죄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이걸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차 가해라든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8: 피고인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할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아무 근거 없이 꽃뱀으로 몰거나 피해 동기 자체를 조작으로 몰아가거나 주변에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공격하면 그건 단순 방어를 넘어 2차 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처럼 폐쇄적 조직에서는 그런 낙인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명예훼손이나 추가적인 불법행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4: 네, 뭐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꽃뱀으로 몬다 이런 방식의 변론은 요즘에는 안 하는 변론 방식이죠.
18: 네, 맞습니다. 네,
14: 정말 과거에 뭐 과거에 진짜 한 십수년 전 이상 전에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방법의 변론을 선택을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당연히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의 변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은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피고인은 상급자, 그것도 대령이었고요. 피해자는 부하 여성 장교였습니다. 군대는 일반 직장보다 위계나 상명하복 문화가 훨씬 강하고 그리고 둘 다 군인이었다는 그런 이제 신분적인 특수성도 있고요. 이런 군대 내 위계관계가 사건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8: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군대는 일반 직장보다 상명하복이 강하고 상관의 한마디가 근무 평정, 보직, 조직생활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피해자가 즉석에서 강하게 거부하거나 이후 문제 제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볼 때 왜 바로 못 피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계급관계, 장소, 당시 심리상태, 사건 정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지배적 권력이라고 표현을 쓴 것도 바로 그 위력을 판단한 것입니다.
14: 그렇다면 일반 직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점, 신분, 지위 때문에 형이 더 무겁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18: 자동으로 더 무거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인은 원래 부하를 보호하고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면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관이 부하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개인적 성범죄를 넘어 조직의 신뢰, 군 기강을 해치는 측면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14: 이번에는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진술의 신빙성, 다시 말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단이 확연히 갈렸거든요.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18: 네, 이건 과거 해군 사건인데요. 같은 부대 여성 장교가 직속 상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 사실을 또 다른 상관에게 알렸다가 오히려 그 상관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한 명인데 피고인이 두 명이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같은 피해자 진술을 놓고도 각 피고인별로 따로 신빙성과 범죄 성립을 따져야 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둘 다 무죄로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14: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고 각각의 사건입니다만 피고인이 두 명이에요. 근데 일단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고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둘 다 또 무죄가 나왔어요.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좀 낮게 판단을 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8: 항소심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진술이라는 점을 크게 봤습니다.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본 것이죠.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2심은 그 부분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심은 가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단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접근이었습니다.
14: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고소인의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뒤에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좀 의심받는 경우들이 실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일단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그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고소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성을 의심받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억울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할 때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즉시 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증거는 좀 남겨놓으시는 게 추후에라도 사건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근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과가 또 갈렸어요. 특히 주요하게 볼 부분은 아까 피고인 두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피해자의 진술 놓고도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떤 판단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18: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피고인 두 명에 대해 똑같이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핵심 피해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됐고 일부 기억의 오차만으로 전체를 배척할 수 없으며 당시의 계급관계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구성요건 입증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고 봐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신빙성 판단은 피해자 말을 믿느냐 마느냐의 단순 문제가 아니라 각 행위별로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까지 따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14: 네. 형사법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 네, 맞습니다.
14: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그댄 행복에 설 텐데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6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0: 현재 서울의 기온 16.6도로 선선한데요. 한낮에도 서울 20도, 강릉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목요일 출근길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발산역 진출로 부근 2차선에서 승용차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고 여의 하륜 아들목에서 한강대교 남단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일대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안성부터 양재까지 빗길인 가운데 양재 나들목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 성과금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초과 이익 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 경영 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 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 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 노사가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조합원들에 알렸습니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투쟁 지침을 따를 것을 전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삼성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했던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특정 직원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출했다며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며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한 기대도 되살아난 가운데 시장은 장 마감 후 발표될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을 대기하며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하루 600포인트 이상 오르며 5만

0: 상한선을 되찾았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31% 상승한 59.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8% 오른 7,432.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1.55% 오른 26,270.3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면서 통화 시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질문에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나는 둘 다와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지중해에서 나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세 마누엘 알라베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면서 이스라엘 대사 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 선박이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제3국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가 뭔지, 영해나 주권을 침해한 건지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 통제를 하는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남우호 피격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라며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논평을 통해 초고난도 국제 분쟁을 선악고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이 대통령 논리라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어제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 현장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아 안전한 토대 위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서울의 경제를 일궈가시는 분들과 함께 뛰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간에 150mm 이상,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이며 수도권 등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97%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권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거리 곳곳에 선거 공보물, 현수막, 유세차량, 마이크를 이용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끌벅적해지겠습니다. 이보다 먼저 시끌벅적했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밤사이에 극적 타결이 됐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대 7억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장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서로 손잡고 협상 타결하고 파업을 안 하게 된 것이 그저 다행인 것인지,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경제더하기 연구소 이용우 대표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시사 토크 찐철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목요일 뉴스 특보, 일요신문 민홍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홍기 기자입니다.
6: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7: 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전날 밤 극적 합의입니다.
6: 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7: 네, 총파업을 예고한 지 1시간여를 앞둔 어젯밤 10시 45분쯤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해서 파업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6: 네.
7: 하지만 오후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며 교섭 테이블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도 한 발짝씩 물러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으며 극적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6: 잠정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7: 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는 성과 인센티브와 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에 향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와 함께 노사는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조성 계획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 네, 극적 합의가 이뤄진 배경은 뭐예요?
7: 정부의 사후조정 결렬로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긴 했지만 네. 사실 결국에는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최대 100조 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노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 거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선은 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모든 조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선 안에서 자신들이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6: 네.
7: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죠?
7: 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노조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됩니다. 그럼 지난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도 최종 마무리됩니다.
6: 네, 어쨌든 다행이고요. 네, 이번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던 분이시죠. 이용우 전 의원 모시고 해당 사안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7: 네, 두 번째 뉴스는 5.18 탱크데이 후폭풍입니다.
6: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질 않아요.
7: 네, 어제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스벅 불매운동, 텀블러 및 컵 버리기 운동 등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혁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6: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과거 무신사 광고 논란까지 좀 번졌어요.
7: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국내 의류 쇼핑몰인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신사가 과거 SNS에 건조가 잘 되는 양말을 홍보하며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두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광고라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정면으로 질타했습니다.
6: 네. 이게 단순한 반발 수준이 아니라 국민적인 분노가 정말 상당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7: 네.
6: 기업들이 도대체 역사, 인식은 있기는 한 거냐 이런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좀 참담하게 바라보고 계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1980년 5월 당시에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문제학 열사의 누님이시죠. 문미영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8: 아, 네. 안녕하세요.
6: 아유, 이른 아침에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8: 네.
6: 최근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탱크데이라는 명칭을 마케팅에 사용해 큰 공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5월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열사의 유가족으로서 이 사태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8: 아, 네. 먼저 탱크라는 용어를 듣는 순간
6: 네.
8: 정말 소름이 돌았어요.
6: 네.
8: 어쩜 이렇게 시기도 잘 맞췄는지 아, 정말 궁금했거든요.
6: 네.
8: 80년 5월에 전두환 신군부가 다 아시다시피 탱크와 군홧발로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과 학생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까?
6: 네.
8: 당시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동생도 마지막까지 생후까지 항쟁하다 5.18을 새벽에 계엄군의 총탄에 사망을 했는데요.
6: 네.
8: 12월 3일 비상계엄 때도 5.18이 떠올라서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6: 그러셨죠. 네.
8: 네. 그런데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이 국가적 비극인 5.18을 희화화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피맺힌 역사를 조롱하고 광주 시민과 국민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화가 난다는 것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6: 네.
8: 어떻게 누가 이 시기에 이런 저급한 발상을 했는지 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6: 네.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대표를 즉각 경질했지만 5월 단체들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요.
8: 네.
6: 유가족 입장에서 기업 측이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8: 아, 정용진 회장은 과거에도 적절치 못한 말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6: 네.
8: 저는 이번 사태가 실무 직원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에 최고 경영자인 정용진 회장의 저급한 역사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6: 네.
8: 직원 몇 명의 꼬리 자르기로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조롱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정용진 회장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오, 정용진 회장의 사퇴까지도 요구하시는 거군요.
8: 그럼요. 사퇴하셔야죠.
6: 네. 네.
8: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한골 탈퇴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네. 저희가 그냥 언론에서 보고 느꼈던 그러한 감정보다 훨씬 더 분노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8: 네네네.
6: 스타벅스 사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매년 5월만 되면 정치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좀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8: 네.
6: 이런 망언을 일삼는 이들과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마다 5월이 오면 우리 유가족들은 한 맺힌 그리움과 먹먹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직도 저희들과 5월 광주는 유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불행과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6: 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영달과 권력에 취해서 좌우로 편가르기 하면서 국가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본질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독일처럼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네.
8: 그리고 우리 사회도 갈등과 분열이 아닌 아픔을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6: 네. 이번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양 네. 열사의 어머님이 장동혁 네. 대표에게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냐라면서 항의하기도 했어요.
8: 네.
6: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8: 아, 좀 바뀌어야죠.
6: 네.
8: 왜 그렇게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을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찌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
6: 네.
8: 우리 어머니께서 네. 바로 이제 옆에 앉으셨대요.
6: 네.
8: 옆에 앉으셨는데 보는 순간적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6: 네.
8: 당신은 무슨 맛으로 여기를 왔냐고. 당신은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6: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5.18 유가족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잘 느끼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이 기록되는 것, 게재되는 것 그런 것까지도 다 협조하고 앞장서서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가족분들의 분노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8: 네.
6: 무미영 선생님.
8: 네.
6: 오늘 아침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6: 네. 네. 세 번째 뉴스.

0: 살펴볼까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한국 선방 호르무즈 해협 통과입니다.
0: 간만에 좋은 소식이에요.
1: 네, 맞습니다. HMM의 유니버셜 위너호가 이란 정부와 협의 아래 어제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통행을 허가한 것은 2월 28일 미국 공습 이후 처음입니다.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는 다른 나라 선박들의 통행료를 걷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유니버셜 위너호는 어떤 명목의 비용도 이란 측에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0: 6월 8일 날 울산항에 네.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란 측이 왜 한국 선박의 입장을 좀 바꿨을까요?
1: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0: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뭐 설명은 없어요? 아직까진?
1: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한국이 그간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위해 노력을 들여왔고 그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또한 이제 나무호 피격 사건의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여러 정황상 공격 주체가 이란이었다라는 것 가능성이 이제 무게가 실리자 이란이 표면적으로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과의 외교적 협상 차원에서 우리 선박의 탈출을 승인했다라는 것입니다.
0: 남은 선박도 있잖아요. 네. 거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1: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25척입니다. 다만 정부는 나무호 피격을 대이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기류입니다. 어제 조현 장관도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가자지구 쪽에서는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1: 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9호 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서 어제 한참 또 화제도 되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포 법적 근거는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최소한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0: 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1: 네.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면서 전쟁 범죄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 뭐 체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발언의 파장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영상을 공유해 이스라엘 외무부에 공식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뉴스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입니다.
0: 네, 드디어 선거 본게임이 시작됐어요.
1: 네, 오늘부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13일간의 대정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 역시 14곳에서 열리며 미니 총선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0: 각 당은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1: 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심판과 민생경제 키워드를 내세워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소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마저 여당이 승리할 경우 입법 행정은 물론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에 넘겨주게 된다는 점을 내세워서 정부 여당 견제론에 불을 당긴다는 각오입니다.
0: 뭐 선거 분위기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고 네. 이번 지방선거의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1: 네. 이번 선거 사전투표는 다음 주 5월 29일과 30일 금요일과 토요일이고 네. 본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제 후보들이 많이 선거운동을 할 텐데 네. 꼼꼼히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 꼭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AI 원론적인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1: 네, 네. 선거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0: 맞습니다. 민웅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였습니다.
2: 글래요?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문자로 1081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침마다 뉴스 명당 틀어놓고 운행하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면 승객분들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운행하는 줄 오해하세요. 유유. 유튜브로 듣는 분들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귀로 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81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부 명당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8: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9: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단 1시간 30분 남기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중재로 나온 합의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용우 경제더하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1: 예,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대표님, 이 노사 갈등 그리고 파업 극적으로 타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1: 보통 일반적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막판 벼랑 끝
0: 맞아요.
1: 했다가 타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봤습니다.
0: 네. 그러면 예상대로 된 거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셨어요?
1: 걱정은 됐습니다.
0: 네.
1: 그것 때문에 페북에 글도 썼었고요.
0: 네.
1: 근데 아마 제가 썼던 페이스북 글에 마지막으로 한 여섯 번째에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0: 뭐라고요?
1: 저 같으면 지금 노사가 네. 한쪽은 영어를 하고 한쪽은 러시아를 쓰고 있다. 언어가 다르다.
0: 네.
1: 근데 자, 그렇다면 나 같으면 특별 성과급으로 이번은 일회성으로 타결 저기 하고 앞으로 노사가 같이 만나서 그 기준에 대해서
0: 네.
1: 양자가 예측 가능하게 협의를 하는 걸로 타결할 게 방법일 거다
0: 네.
1: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0: 자랑하시는 거예요?
1: 예.
0: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특별 경영 성과급을 별도로 제도하면서 영업이익을 100조에서 200조 달성이라는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경영 성과급의 한도는 따로 없지만 기존 성과급 상한은 연봉의 50%로 유지됐고요. 전반적으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거다라고 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1: 이제 출발점입니다.
0: 출발이에요?
1: 그렇죠. 이 잠정 합의안이 있고 노사 그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을 하겠다가 나와 있고 사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하고 노사가 스스로가 예측 가능한 결과들
0: 네.
1: 올해 일을 하고 성과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성과급은 어느 정도 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 가능해지만 노사 갈등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0: 네.
1: 피차 예측 가능해져. 근데 이런 거죠. 나는 일 열심히 해서 회사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는데 경영진이 그거 얼마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갈등이 싹 설 수 있는 소지가
0: 네.
1: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요.
0: 네.
1: EVA로 해서 그래서 자본비용을 뺀다고 해서 EVA가 얼마 나왔다는 걸 노조 측에서 한 번도 저게 어떻게 계산됐지? 저게 얼마 정도라지? 예측을 한 적은 없거든요.
0: 네.
1: 경영진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고
0: 네.
1: 그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0: 네.
1: 앞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해야 될 일은
0: 네.
1: 그런 갈등 소지를 적게 하고 서로 간에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0: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익금이 상당히 정말 예상치를 윗돌고 있고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도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 사람 심리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0: 네.
1: 세상을 한 해만 살 거냐
0: 네.
1: 두 해를 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례가 있어요.
0: 뭡니까?
1: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있잖아요.
0: 네.
1: 몇 년이 적자였죠.
0: 적자였어요.
1: 성과금 받았을 것 같습니까?
0: 받았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1: 겉으로는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0: 네.
1: 노사 격려금이라는 형태로
0: 그러니까
1: 사실 우리 노사 협상을 하다 보면
0: 네.
1: 왜냐하면 메모리 사업부가 그렇게 적자일 경우에도
0: 네.
1: 존속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메모리가 아닌 다른 사업부 흑자에서 그쪽에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렇다면 지금 좋지만 자신들도 메모리 사업부는 언제나 적자가 주기적으로 생기는 사업부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일정 정도로 생기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버퍼가 필요할 거고
0: 네.
1: 그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걸 이제 사람 심리가
0: 그러니까요.
1: 아 지금 왔을 때 빨리 해야지.
0: 그렇죠. 탐욕, 욕심.
1: 예, 욕심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내는 게 바로
0: 네.
1: 경영진과 노조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죠.
0: 대통령께서 뭐 노조의 뭐 파업권, 노동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측의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네. 이 말씀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좀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1: 적절한 것이었고요.
0: 네.
1: 근데 그 말씀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0: 오.
1: 그 지적을 하셨죠. 간단하게 우리 장 소장님이 네. 그 가게를 하나 하면
0: 네.
1: 제일 먼저 얼마 팔렸을까?
0: 매출.
1: 그렇죠. 재료비가 얼마 들었지? 그다음에 내가 누구 썼지? 네. 인건비.
0: 네.
1: 그런 거 다 내면 영업이익이에요.
0: 임대료 뭐.
1: 네. 영업이익이고 그거 할 때 돈을 빌렸으면 네. 이자 내고.
0: 그렇죠.
1: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죠?
0: 네.
1: 이거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그렇게 쓰인 거는 그 사업자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되는 순간
0: 네.
1: 이자 비용과 세금 비용에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0: 그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1: 원래 그런 거 다 법적인 게 다 끝나고
0: 네.
1: 초과 이익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의무를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몇 시간 근무하면 얼마, 그다음에 뭐 OT수당, 국민연금 납입, 고용부담 이게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거 지급 못하면 법 위반인 거거든요.
0: 네.
1: 그런 거 다 지급 끝나고
0: 네.
1: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는 단어는 나오지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재원으로 한다고 했지 그냥 영업이익이 생기면 예를 들면 영업이익 100억이 생기면 나한테 성과급이 1억이 나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개념 자체가
0: 좀 더 설명해 주세요.
1: 영업이익이 100억이 생겨서 성과급 재원이 10억이 생겼다.
0: 네.
1: 재원이 10억이 생겼으면 그 10억을 가지고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0: 네.
1: 어떤 조건에 따라서 준다.
0: 네.
1: 이런 의미가 돼요.
0: 네.
1: 실제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 이 부분은 이제 노사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0: 네.
1: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0: 네. 그럼 좀 세부사항을 좀 알아볼게요.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사업부별 배분 비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사측의 주장대로 반도체 전체는 40%, 흑자 사업부에는 60%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1: 양자가 합의를 했다면
0: 네.
1: 그 합리성은 인정해야 될 거고요.
0: 네.
1: 아까 설명한 거 비슷하죠.
0: 네.
1: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가 날 때가 있고 그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가 났던 게 반도체 사업부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양자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숫자가
0: 네.
1: 이제 경영진과 노사가 잘해야 된다는 게 이 숫자가 다른 사업부에 아, 우리가 이 정도 기여한 건 맞지.
0: 네.
1: 마음을 얻으면 노노 갈등이 없어질 거고요.
0: 네.
1: 이게 갈등이 더 심해지면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 거라고 봐야 돼요.
0: 과제예요?
1: 예.
0: 그럼 이거 협상하는데 또 많은 갈등과 혼란과
1: 내부에 다른 사업부에서
0: 네.
1: 야, 저 정도면 괜찮아. 이해하자 할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뭔데?
0: 네.
1: 근데 지금 온 걸 혼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 이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0: 적자 사업 부분에도 성과 상여금을 준다라는 것은 성과 주의라는 삼성의 경영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좀 위배했다? 아니면 좀 저버렸다? 그런 평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원칙이
1: 그 원칙이 지켜지려면
0: 네.
1: 삼성전자가 3개, 4개의 사업부로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업부로 경영하는 그 경우에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는 건 삼성전자의 총이익, 영업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보는 거지.
0: 네.
1: 그게 중요하잖아요.
0: 네.
1: 삼성전자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다른 부분하고 조화를 하면서 한 거지. 물론 그 안에서 누가 더 기여를 했고 누가 손실을 입혔는지는 따져야 되겠지만
0: 네.
1: 전체가 다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모든 사업부가 적자가 됐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각각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삼성전자는 회사를 분할해야 될 겁니다.
0: 네.
1: 지금 SK의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가 반도체 중심으로
0: 그렇죠.
1: 했죠.
0: 네.
1: 핸드폰 안 하잖아요.
0: 안 하죠.
1: 가전도 안 하죠.
0: 네.
1: 그러면 그쪽에서는 핸드폰 가전의 성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0: 네.
1: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만약에 그러면 그 사업부가 떼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적자가 났을 때 그 사업부에 대해서 보전 보완을 받고 하는 거 기대하지 말아야죠.
0: 네.
1: 그거는 또한 삼성전자의 사업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0: 네.
1: 근데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원하면 삼성전자도 물적 분할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0: 네. 대통령께서 그 영업이익의 N%를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적정선을 좀 지켜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부분 한번 대통령의 싱크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뭐 단결권, 단체 있어요?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0: 그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의 12% 수준으로 정해진 거 이 12%라는 이 포션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1: 저는 영업이익의 12%를 준다고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아까 지적했듯이 영업이익의 12% 정도를 재원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대통령께서 영업이익을 얼마를 하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거하고 맥이 같은 거고요.
0: 네.
1: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걱정을 했던 겁니다.
0: 네.
1: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영업이익을 주고 영업의 비용이 듭니다.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이자 비용이 있고
0: 그렇죠.
1: 그 반도체 설비 하나 할 때 몇 조씩 했을 때 그걸 은행에서 빌려면 그 비용은 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주주한테 증자로 했으면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빼버리기 시작하면 그쪽에 줘야 될 걸 훼손하는 게 돼버려요.
0: 네.
1: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세금 문제도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야 될 권리죠. 그런데
0: 그렇죠.
1: 네. 그 앞에서 재원이 된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주는 거예요.
0: 네.
1: 게다가 올해는 아마 삼성전자 세금 많이 내겠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세금 낸 적이 없어요.
0: 법인세?
1: 결손일 때
0: 아 그렇죠.
1: 2월 결손 그 결손일 때 세금 안 내죠.
0: 맞아요.
1: 네. 이번에 세금 계산할 때 그 결손을 차감하죠. 그때 세금 안 낸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들이 국가가 삼성전자 결손이 된 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 거거든요.
0: 네.
1: 그럼 지금의 이익의 내용 중에는
0: 네.
1: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다.
0: 네.
1: 지금 가장 중시해야 될 게 삼성전자나 잘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잘 된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생태계 주변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쪽과 같이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다 싸움만 하겠죠. 내 거 다 찾아먹겠다.
0: 그러니까요. 그 걱정이 지금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5%, LG유플러스 30%, 삼성바이오로직스 20%, 릴레이 파워과 요구가 뭐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잠정 합의를 했고 이 네. 제도화하는 게 삼성이 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기준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 이때도 영업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몇 퍼센트.
0: 네.
1: 저는 사실은 영업이익 몇 퍼센트 이거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시발점이 하이닉스가 10% 받는데
0: 그렇죠.
1: 저는 가장 잘못한 게 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합의한 순간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 과정에서는 영업이익의 의미 같은 것들이 드러났고 그렇게 문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제도를 하고 하죠.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삼성전자 바로 이사회와 경영진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노조한테 설명하고 국민들을 알려주고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다.
0: 네.
1: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0: 그러니까요.
1: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인데 합의를 그러니까 영업 아까 이자 같은 경우도 이자는 채권자하고 작정이 돼 있는 건데 책 관계가 없는 노사 합의해 가지고 내 재원을 빼먹는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합의 수준인데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그 실마리가 마련해진 건 잘 된 거죠.
0: 하이닉스의 기준점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삼성은 12%인데 우리는 왜 10%야? 또 노조가에서 우리도 15% 이상으로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하이닉스 경영 상태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하이닉스도 실제로 이건 가장 제가 잘못됐던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은 그 영업이익의 10% 했던 거에는 네. 최태원 회장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0: 아, 그 얘기는 뭐
1: 사실 네. 심각하죠.
0: 네.
1: 원칙을 지금 훼손한 합의를 한 결과가 이렇게 네. 된 거거든요.
0: 네.
1: 실제로 경제 5단체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는 성명을 지난달에 네. 하려고 했는데 상공에 있어서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0: 알겠습니다. 그 야권에서는요. 이번 삼전 노조 사태를 여당의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법안

0: 시간을 재계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0: 말이
1: 생각을 해요.
0: 안 돼요? 왜요?
1: 아니, 노란봉투법은 하청이나 다른 쪽하고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여기서 쟁점이 된 게 그 하청이나 협력업체하고 직접 교섭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은 걸 엉뚱하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물론 노란봉투법에서 생각을 해볼 지점은 좀 있을 수
0: 아니,
1: 있지만,
0: 하청업체에서는 차 삼성 노조 이제 저런 성과급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성과급 더 내놔라. 삼성의 뭐 지도부 대표 나와라. 같이 협상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1: 아예
0: 있잖아요.
1: 협상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0: 아니에요? 오.
1: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삼성전자 노조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크는데 제조업체, 협력업체에서 낱개 지켜주려고 적자일 때도 고생하면서 버텨줬던 게 있죠.
0: 그래서 상생기금을 이번에
1: 상생기금을
0: 마련하겠다라는 거죠.
1: 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생기금을 하겠다. 근데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쪽에서 협력업체 돈을 주면요, 세법 증여세의 문제가 생겨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의 노조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면 증여세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증여세 부분에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 법을 바꿔주세요. 같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와 같이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니까 법에서 이런 부분 좀 완화를 해주는 법을 바꿔주세요. 정부에서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주장해야 될 일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의 법적인 문제는 그걸 협의하는 게 야권의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여기다 놓고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0: 이 삼성 노조의 이런 파업과 성과급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숙제를 남긴 것 같아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표님, 어떻게 해법을 좀 주세요?
1: 저는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도 회사별로 그런 기금을 만드는 회사가 생겨요.
0: 기금요?
1: 그리고 기금을 할때그 세법 같은 게 필요하고요. 배분했을 때 얼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논의가 안돼
0: 안돼
1: 있어요.
0: 있죠.
1: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사회가 각각 각자가 먹고 살고 나만 살겠다고 할 거냐? 내가 잘된 것도 다른 사람의 영향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 어려우실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듯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려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그런 법이 있는 이유도 그런 갈등이 있다가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사회적 합의가 된게 법인 거거든요.
0: 이제 시작이네요. 우리도
1: 시작입니다.
0: 이제 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고 정치권에서 제도화하고 그럴 단계가
1: 예.
0: 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속속들이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본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틴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9: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1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빗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비가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있어 노면이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8도 도로 다소 서늘한데요. 한낮에도 서울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출근길 강 서쪽으로 교통량이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짧게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나라는 올림픽대로 한남 방향,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들의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찐, 찐, 찐.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목요일 3, 4부는 개파 시사 토크의 절정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 측근 세 분을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
1: 네, 부산에도 강찬호입니다.
0: 뭐 이렇게 아침 또 불만이 많아요.
2: 뭐 불만이 많아요?
0: 실시간에 막 뭐라 하셨잖아요.
2: 네?
0: 우리 휴식 시간에 막 뭐라 하셨잖아요.
1: 아니, 제가 저 우리 장 대표님 네. 이 용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좀 전에 뭐가 하나 뭐 묻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떨어뜨리는.
0: 아니 정청래 네. 대표에 대해서 뭐라 했잖아요.
1: 아 저는 좀 장 우리 장성철 대표밖에 모르는데.
0: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요즘에 선거 걱정 안 하세요?
3: 아 선거 걱정은 전반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 조금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될 텐데 네. 이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네. 좀 걱정이 많아요.
0: 그렇죠. 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3: 그렇습니다.
0: 맞아.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3: 메뚜기 좀 그만 뜨라고 그래요.
0: 돈 벌어야죠.
3: 그렇지. 예.
0: 아니 이거 참 선거 앞두고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대기업 이슈 스타벅스 코리아 5.18 탱크데이 논란이 일파만파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좀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자제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의 탈을 쓴
0: 예.
3: 거기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0: 네.
3: 인면수심의 행위는 맞잖아요. 5.18의 어떤 민주항쟁의 이 대한민국 역사적 가치 자체는 이게 결코 조롱당하거나 이걸 가지고 어떤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굴지의 대기업인 신세계가
0: 네.
3: 그 자회사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마케팅을 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
0: 네.
3: 거기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9.11을 맞이해서 비행기 데이를 만들 겁니까?
0: 에어플레인 데이.
3: 에어플레인 데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0: 네.
3: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미국 사회가 이를 용인할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기업 문 닫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어떤 5.18 폄훼 논란 자체는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그 책임자만 문제가 끝낼 건 아닌 것 같다.
0: 강찬호 의원님
1: 네?
0: 대통령께서
1: 예.
0: 그냥 법적 행정적 책임을

0: 를 져야 한다.
1: 네.
0: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뭐 법적 행정적으로 따져 봐 가지고 정말 정말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0: 네.
1: 아 규명한다면은 뭐 그게 대해서 할 수 있겠죠.
0: 네.
1: 대통령까지 뭐 이렇게 그 발언을 한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굉장히 이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까지 또 얘기할 상황이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저 뭐냐 여러 가지 좀 논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5.18이기 때문에 5.18은 어쨌든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이 국민의힘 전신 김영삼 대통령이 그 5.18을 명예회복을 시켰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야를 넘는
0: 그렇죠.
1: 그야말로 그 온 전 국민에 합의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는 그 사기업이 그러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 기회에 저 다른 데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 물론 이제 그 이번 스타벅스 논란이 됐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그걸 다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0: 어떤 거?
1: 본인들의 그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말이죠. 5.18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5.18을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의 그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것을 복권시키고 지금 국가기념일도 만들어서 어저께 저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그 연설도 하고 3부 여인 다 모이고 행사를 하는 것도 그 김영삼 대통령 덕분이에요.
0: 네.
1: 그런데 그런 그 본인들의 그 역사를 지금 잊고 또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몰지각하게 그 5.18에 대해서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 5.18에 대한 어떤 그 의지와 정신을 체득을 해야
0: 네.
1: 그래야지 비로소 국민의힘 정치인 자격이 있다.
0: 네.
1: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세이판 네. 우리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2: 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유,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무사히 와주시면 다행이죠. 김준일 평론가님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자제해라. 그리고 5.18 조롱처벌법 추진하겠다. 정은호 캠프 스타벅스 출입 및 물품 반입 금지령 공지했어요. 이러한 것을 왜 할까요?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3: 뭐 일단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0: 네, 예, 그리고 전 국민이 화를
3: 전 국민이 해야죠, 화가 났는데 진짜.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를 그냥 생각을 네. 해보면은
0: 네.
3: 근데 후보가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은 그 후보는 또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0: 그러네요.
3: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기업 활동에 대해서 뭐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뭐 그거는 이제 신세계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롱처벌법은 저는 조금 이거는 과유불급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0: 과유불급이에요? 아니 왜냐하면은 뭐 독일도 홀로코스트 폄하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 그러니까 이게 조롱 처벌법까지 가면은 이제 뭐가 조롱이가 아니냐라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과거의 일베 문화 뭐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예를 들면 막 방송국에서도 뭐 이렇다면 막 실수하고도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조롱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어디까지 이제 처벌해야 되느냐 막 이런 유해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의 명확성에 좀 반대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이게 현직 판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류모 판사가 쓰셨는데
0: 네.
3: 이게 사법부한테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0: 네.
3: 이거는 그래서 국민 여론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1: 이러면요. 네. 앞으로 천안함 말이죠. 천안함이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거 하면 그럼 뭐 천안함도 지금 조롱처벌법 만들어야 되고요.
0: 네.
1: 뭐 6.25는 남한이 쳐들어가는 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6.25 이거 저 뭐냐 폄훼 처벌법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돼요 이런 논리로 하면 저 그렇게 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게 있어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 할 수 있는 법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둔 정말 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동이다
3: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5.18과 관련된 왜곡은 처벌을 해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왜곡은 이게 왜곡인지 아닌지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준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롱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롱까지 다 처벌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론으로 저는 심판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 이건 되게 좀 너무 과잉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0: 서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러한 법안을 하겠다고 하다가 접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쉽...

0: 안 하는 게 낫다.
1: 아니 해야 아니, 되는데
2: 했어야 된다,
0: 해야 된다.
1: 저는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과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조금 더 그 좀 미시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 국가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 기준은 매우 분명하거든요. 네. 그걸 보통 헌법 전문에 답습니다. 우리가 헌법 전문에 4.19의 정신 자체를 폄훼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덜어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5.18과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왜 헌법 전문에 담으려고 할까요?
0: 네.
1: 그게 국가의 근간이에요. 그 집안에는 가훈이 있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족보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하나의 정신 자체를 어떤 정치 집단이나 어떤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폄훼를 했다면 거기에서는 명확한 처벌 기준이 있는 것들이 그 사회가 건전한 것이지 아 그냥 뭐 자유로운 민주주의니까 뭐 그 정도 비판할 수 있고 뭐 조롱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유권해서 게 라고 해버리면 너무 사회가 후처지잖아요.
0: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유전 하나의 큰 어떤 뼈대 같은 거를 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처벌 기준은 있어야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인식 구조화가 건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강찬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6.25 폄하 뭐 조롱 방지법, 뭐 천안함 폭침 방지법, 조롱 방지법 이렇게 계속 요구 나올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도한 어떤 예의 같아요. 6.25에 대해서
2: 우리 대한민국 6.25가
1: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강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더 강력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뭐 6.25를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거 갖고 싸우는 것들은 네. 아주 조악한 하나의 현상이고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런 그 논란들이 있은 적 봤습니까? 없잖아요. 유독 5.18, 5월만 되면 이 난리를 보수측 특히나 국민의힘의 태극기 아니면 일베 일부인데 저는 대다수의 그래도 저명한 정치인들이 폄훼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0: 네.
1: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다.
0: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어떠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2: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마디만 하면은 법 이전에 네. 그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역사도 공부하고 네. 논의도 항상 하고
0: 네.
2: 뭔가 이런 그 여론과 정치를 풀어가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지방선거 후에 네. 정청래 대표가 이 법안을 직접 정말 실질적으로
2: 가야죠.
0: 네. 그것도 좀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어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했는데 뭐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게 아닌 것 같고 서 소장님
3: 네.
0: 극적 타결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3: 네.
0: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3: 네.
0: 민주당에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3: 되죠.
0: 왜요?
1: 일단은 혼란을 수습했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거기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을 넘었다라고 발언하신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많은
0: 네.
1: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봐요.
0: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4: 예. 아니 뭐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뭐 잘했죠.
0: 네.
4: 그러니까 이게 강, 온 모든 양측을 다 이제 활용을 한 거잖아요. 국무총리 나서고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긴급조정권을 네. 시사하는 발언들 계속하면서 압박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본인 권한도 아닌데
0: 네.
4: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한쪽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잖아요.
0: 그렇죠.
4: 그래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노사 양측이 이거가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난리가 날 거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네.
4: 이거는 결과로 보는 게 맞고
0: 네.
4: 뭐 디테일들을 이게 사실 이게 좀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0: 그건 딴 방송 가서
4: 왔어요. 네, 네. 딴 방송에서 하고 왔어. 그런데 굉장히 보면은
0: 네.
4: 이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서.
0: 결과론적으로
4: 예를 들면은
0: 네.
4: 하이닉스가 10% 받잖아요.
0: 네.
4: 10.5% 했어요. 원래
0: 그러니까.
4: 노조는 15%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라고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이런 것들을 포장도 해주고 뭐 이런
0: 하이닉스가
4: 것들.
0: 이제 11%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4: 아니 이미 10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도
0: 더 내놔라 그러지 이제.
4: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제
0: 아니요?
4: 삼성전자도 10년 동안 이거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0: 네.
4: 더 이상의 이제 과도한 이런 요구는 이제 없게 10년 동안을 묶어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다. 이게 처음에 3년만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예. 하이닉스랑 똑같이 10년 그리고 10.5% 막 이런 것들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중간에서 중재를 세게 잘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0: 내년엔 500조 이익이 났어요.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들어섰어요. 전임 집행부 이거 협상 잘못했다. 12% 13% 내놔라. 이럴 가능성은 없다.
4: 그럼 노조 폭파해야지.
0: 강찬호 의원님
4: 네.
0: 장동혁 대표는
4: 네.
0: 삼성전자 노조

0: 를 향해서는 즉각 파업 처리해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하면서 양쪽을 모두 깠어요.
1: 네.
0: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1: 글쎄요. 이제 이것도 근거를 좀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0: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거군요.
1: 저는 장동혁 대표의 불신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야당은 당연히 네. 이제 어쨌든 여당을 공격하는 거는 야당의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0: 네.
1: 일단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고 어쨌든
0: 네.
1: 간에
0: 네.
1: 뭐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타결이 일단 잠정적으로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왜냐하면 성급했다.
1: 예, 약간 성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주 정말 빼박 증거.
0: 네.
1: 진짜 이게 이런 지금 부적에 비판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는
0: 네.
1: 당연히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빼박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네.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 여당에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2: 국민.
3: 국민만 국민인가? 여기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일단은 주주만 400만 명이고
0: 네.
3: 펀드로 따지면은 뭐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펀 직접 그렇죠, 투자가 그렇죠, 한 400만 그렇죠. 명 주식이 있다고 하니까
0: 네.
3: 그런 주주의 관점도 있을 때고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반도체가 어쨌든 파업을 가지 않고 잘 해결됐다. 어쨌든 이게 나라가 경제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뭐 상대적 박탈감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이닉스 정도로 삼성전자가 맞춰주지 어느 정도까지 맞춰주지 않으면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맞아요. 하이닉스로 다 빠져나오고요. 그러면은
0: 맞아요.
3: 삼성전자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기업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와 생산성을 위해서도 이 정도 어느 정도 타협은 불가피했다고 봐야 돼요.
2: 예.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클 수도 있다.
0: 전 그게 크게
2: 통상 성과금이 수억씩인데 거기에다 6억, 7억 더 달라고
0: 그러니까.
2: 했을 때 과연 이제 이 대기업인 삼성,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있는 사람들 외에 그 밑에 이제 뭐 1차 밴더라든지 중견기업이라는 다른 기업으로 이게 파생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그 좀 현명했다는 게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났으면 세금도 떼기 전에 노조가 이거를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선을 지키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건 투자자들도 얘기하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화랑이고 주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상 이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또 초유의 사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업이랑 노조랑 이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 향후에 이제 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다.
0: 김준일 평론가님 10주 있죠. 삼성전자.
2: 예.
0: 저도 10주 있거든요.
2: 100주?
0: 저도 10주인데 우리 예, 예.
1: 가슴을 쓸어내시겠네.
0: 주주총회 우리 열어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더 확대해라.
3: 예.
0: 이런 식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아니 뭐 배당
0: 전 국민에게 배당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3: 아니 근데 뭐 배당을 확대하면 좋은데 네. 저보다 더 훨씬 많이 가지신 분들 많이 가져갈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고민이 돼요. 예. 그것도 배 아프고 그래서.
0: 알겠습니다.
3: 이거를 너무 다 뭐 좀 속된 말로 다 뜯어 먹으려고 지금 다 달려드는 것도 저는 솔직히 보기가 좋지 않다. 여기저기서 밥 숟가락 올리는 것도.
1: 두 가지 예. 측면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실제 우리나라가 진짜 반도체에 네. 엄청난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대통령도 나선 것이고 이게 그냥 그 얼핏 보면은 그냥 사기업의 노사 문제인데 이거 지금 네. 전 국민 대통령까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반도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기형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포지션 차지하고 있는 나라 이런 측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을 굉장히 이제 중시를 하는 정부잖아요.
0: 네.
1: 주식으로 뭔가 나라 경제를 키워보겠다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민주당 정부가 보통 이제 친노조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 주식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주주들의 이익 또 회사의 이익도 챙겨야 되는 정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과거 민주당 정부하고 좀 기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뉴 이재명이라는 좀 중도 실용적인 성격의 정부다라는 이런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그 지난번 조국 합당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던 그 지금 사상 논쟁, 지금 노선 논쟁 이런 걸로 좀 이어진다고 봅니다.
2: 네. 제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사실 이거는

0: 국제 글로벌 전쟁이에요.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0: 국내
1: 그래요.
0: 산업에 있어서의 뭐 아주 그 우량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 가진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도체를 선도하지 않으면 AI 산업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주식에 뭐 관심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으로 이 돈들이 계속해서 몰리는 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모든 선진국들은 부동산 가지고 재미보는 사회는 국가는 맞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활황이 돼야 경제가 튼튼해진다라는 기본적으로 저는 선진국의 반열로 움직이는 그런 경제구조지 그게 어떤 개인적 취향은 아닌가.
1: 개인적 취향은 안 그렇어요.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했습니다.
0: 정부 네. 기조가.
1: 그러니까 주식을 중시하는 정부는 맞잖아요.
2: 그런데 어쨌든 네. 대한민국 네. 임금 근로자 평균 월 임금이 한 35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7억을 성과급 받는다고? 이거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 거다.
0: 1년에 집안채 씨.
2: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상당히 폐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우리는 김용남 후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을 출마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 당이 압박해도 단일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서영주 소장님.
3: 네.
2: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인가요?
0: 그 괄호에 단일화가 그 괄호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2: 뭐가 있어요?
0: 당이 압박에도 가로치고 네. 조국 후보와 단일화 불가능.
2: 오, 다른 분하고는 단일화할 수 있다?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0: 저는 그럴 수 있다고.
2: 그럼 어느 정도 이미 로드맵이 다 서 있다?
0: 전 로드맵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진보당이 전체 이번 지방선거판을 봤을 때 네. 울산부터 시작해서 네. 각 지자체장들의 후보 단일화.
2: 네.
0: 단일화는 아니고 연대라고 할게요. 연대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당 내에서 지도부에서 이미 뭐 좀 함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2: 네.
0: 그랬을 때는 평택도 이 진보당과 민주당의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그러면 일단은 암묵적으로는 깔려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김용남 후보의 당이 압박에도 단일화 불가능은 가로치고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불가능인 것 같아요.
2: 네. 강천 의원님.
1: 네.
2: 이렇게 김재원 진보당 후보랑 만약에 단일화하게 되면 네. 네. 판이 많이 바뀌겠네요.
1: 어, 그럼요. 네. 어, 우선 제가 볼 때는 친명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김용남이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 단일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김용남 후보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지금 좀 이제 우리 서영주 평론가 저 서영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보당하고 단일화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네.
1: 그렇다면은 뭐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지금 왜 이런 왜 김용남 저는 이분이 이렇게 단일화 뭐 절대 안 한다 단일화 압박해도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가?
2: 네.
1: 최근에 보니까는 정청래 대표가 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원회장 맡았잖아요. 그런데
2: 네.
1: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 며칠 전에 김어준 쇼, 김어준 그 유튜브 나가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 저 국민의힘 의석을 만약에 유희동, 황교안 저쪽 보수가 단일화하면은 아, 저 절대로 이 저 그쪽에 의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이런 다 해갖고는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용남 이저 이른바 보좌관 정강이 찼다는 그 논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김용남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다시 또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2: 어.
1: 김용남 의원 입 후보 입장에서 좀 그게 상당히 좀 귀에 걸린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내용을 하면은 그 이제 논란이 많아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선거 상황이니까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럼 그 선에서 끝나야지 대표가 다시 대표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사과를 해버린
2: 아니, 사과하는
1: 게
2: 것도 뭐라 그래요.
1: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그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대표의 어떤 행동들이
2: 네.
1: 김용남 지 후보 진영에서는 어 이거 좀 어, 혹시 또 혹시 단일화 다시 추진하시는 거 아니야?
2: 조국.
1: 어, 그렇지.
2: 합당과 뭐.
1: 예, 그러한 그 의구심을 지금 부르는
2: 어.
1: 이러한 것들로 비춰지는데 네. 그럼 그 왜 그럼 이렇게 돼요? 원래 정청래 대표가 그 후원회장 맡겠다고 할 때만 해도 아, 이제는 단일화는 없고 당연히 내가 우리 당 후보 끝까지 간다 이렇게 했다는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좀 반영이 된 거냐
2: 뭡니까?
1: 분석을 해보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김영남 후보를 밀고 있고
2: 아.
1: 그다음에 평택의 그 개소식에 말이죠. 네. 정청래 대표가 갔는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2: 네.
1: 명파라 막 하면서 그 친명 핵심 지지자들이 막 전국에서 와가지고 네. 막 너 내려와 뭐 막 난리치고 너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고 정청래 대표가 나가는데 딱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거기 후원 저 지지 연설하러 온 거예요.
2: 네.
1: 두 사람이 잠시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한 조우를 한 뒤 저 이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갔는데 우레 같은 함성과 박수가 솟아지면서
2: 아,
1: 이제
2: 그래요?
1: 친명이고 김용남을 확실히 밀어주는 분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막 이제 벌써 대조가 확 나왔고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가 또 광주에 송영길 후보 5.18 맞아서 같이 갔어요 또.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도 광주에서도 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환호나 함성이 엄청나요.
2: 친송입니까?
1: 아니 뭐 아니죠. 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뭐죠? 친척 친명에 이제 친송 송나라까지 들어오네. 명나라. 어? 그다음에 청나라에다가 송나라까지 들어오나.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의구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김용남 이분이 당선이 되면 네. 이분은 친명 친송이 되잖아. 네. 그런 게 이제 친척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소극적인 행보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2: 김준호 평론가님, 강찬호 의원님이 대단히 재미있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단일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가 유희동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김재현 후보가 뭐 김영란 후보에게 힘 실어주면 조국 후보가 조금 좀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3: 그러니까 일단 조국 김영남 단일화는
1: 없어.
3: 아니 그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게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많이 나오니까 보면은 네. 조국 김용남이 지금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고 네. 그 다음에 유희동이 3등하고 그 다음에 네. 황교안 김재현 이런 순서대로 보통 나오고 있어요. 근데 3등을 막기 위해 1, 2등이 단일화하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살면서.
2: 그러네.
3: 예. 이상한 거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없는데 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 가능성 지금 주시하고 있다.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희동 의원이 여조상으로 뭐라도 1등을 한번 찍는 게 좀 나와야지 그 두 사람의 단일화가 얘기라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지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조국 후보가 더 좀 적극적이거든요. 공동 공약도 같이 내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그리고 내가 합당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단일화까지 이게 조국의 어떤 선거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는 게 낫고 김용남 후보는 지금 단일화 논쟁 들어가면은 본인은 불리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뭐 단일화에 양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뭐 본인이 뉴 이재명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이런 뭐 새로운 이런 거 성공을 위해서 이런 걸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 논쟁을 하면 이거는 조국이 깐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용남은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감정적으로도 많이 상해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2: 네. 알겠습니다. 저희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부산 북구갑으로 가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하정우 전 AI 수석. 아주 논란이 많고 지지율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4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고 4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4: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부산 북구갑.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 박민식, 하정우, 한동훈.
9: 뭐야?
8: 이렇게 새 후보가
9: 랜덤으로 돌려준 거예요? 랜덤으로?
8: 출마해서 상당히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좀 앞서는 그러한 접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어요.
9: 유일하게 나왔죠.
8: 처 소장님. 예. 민주당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9: 저는 선거가 이렇게 투표율이 임박할수록 긴장이 끈을 놓치면 안 된다.
8: 네.
9: 고개 쳐들지 마라.
8: 네.
9: 입 조심해라.
8: 네.
9: 귀를 열어라.
8: 네.
9: 이게 이제 선거의 법칙인데 사실 뭐 한동훈 후보가 좀 높게 나오는 유일한 첫 여론조사라고 봐요.
8: 네, 맞아요.
9: 근데 이것도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의 접전이잖아요.
8: 네.
9: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열광하고 가슴이 뛸 수 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체 여론조사의 합을 봤을 때 추이를 봤을 때 그렇게 한동훈 후보가 뭐 좋아할 사안 아닌 것 같고 좋아할 사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높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리스크가 생기죠.
8: 어떤?
9: 장동영 리스크.
8: 아,
9: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8: 장동영 대표가?
9: 장동영 대표 지금 최근에 김민수 최고도 벌써 이제 폼을 열잖아요.
8: 맞아요.
9: 그거예요.
8: 치킨 먹고
9: 어디서 그 다른 한동훈 후보 도와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야 해당 얘기하고 있고 용납할 수 없다. 벌써 포문이 열려요.
8: 네.
9: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

0: 13일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양 대결로 이강구도로 가겠지만 박민식 후보 이력이 죽을 후보는 아닌 것
1: 만만치 않다.
0: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며칠 지나면 제자리 찾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 여론조사 의미 좀 분석 좀 해주세요.
2: 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채널 A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서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북구갑 선거구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네. 한 거고 하정우 32.9, 박민식 20.5, 한동훈 34.6 뭐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는 다 특히 이제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수치는 다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쨌든, 잠깐만. 예. 그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2: 자, 이게 그런데 좀 튀는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세를 보세요? 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여론조사들 쭉 보면은 여기에서도 박민식 후보는 20.5가 나왔는데 네. 다른 최근에 나왔던 조선일보 매트릭스 뭐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개가 네. 박민식은 2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추세는 맞다라고 보는데 하정우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1: 그렇죠.
2: 그동안에 나온 거보다 네. 보통 하정우가 37에서 39 요 사이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뭐 손털기 논란,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오빠 논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조금 견고하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네. 이게 하정우가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이게 다른 거 한 5% 포인트 다른 거보다 빠진 거예요.
1: 그렇죠.
2: 한동훈이 34.6 나온 거는 이례적인 건 아니라고 봐. 다른 데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1: 추세가 조금.
2: 예예. 예. 하정우가 너무 많이 빠져서 두 가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뭡니까?
2: 하나는 그동안 이게 원래 전화면접 조사가 그렇고 좀 후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선반형이 아니라 ARS는 선반형 이슈에 선반형이 있다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반영이 된다면은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누적됐던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다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뒤늦게 지금 이게 반영이 돼서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라고 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적극 투표층만 더 물어보면은 하정우가 37.6 한동훈이 37 네, 이게 보통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37.6 적극 네. 아니라 그냥 나온 거니까 실제는 유보층들이 조금 더 많이 잡혔다. 이 여론조사에서. 그게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한동훈한테는 굉장히 좋은 캠프한테는 좋은 신호일 수는 있는데 한두 개가 더 나와야지 이게 네. 추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요 네. 정도로 정리할게요.
1: 네, 피디님 그 뭐 댓글에 뭐 동아일보 여론조사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는데 그게 뭐가 뭘 발표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2: 채널 A 여론조사라 아마 동아일보 여론조사로 말씀하신 것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네. 네. 강찬호 의원님. 네. 네. 분석
3: 김준평은 굉장히 분석을 잘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요. 하정우가 뭘 뭐 이상 또 눈에 띄게 많이 빠졌다 이런 측면보다는 2강 네. 구도가 확실하게 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2강 1중 내지 1약으로 1중에서 네. 1약으로 간다. 2강 1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이거 추세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더 조금 덜 나왔을 수는 있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40% 이상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후반대 박스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좀 전에 그 차이를 유의미하게 봐요. 지금 하정우가 30% 후반에 있었다가 지금 30% 중반까지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아직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수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1: 하정우 후보가 왜 그러면 박스권에 네. 갇혀있다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3: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북갑이 네. 전재수라는 개인에 의해서 저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지 네. 북갑이 그전까지 다 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었고 그 작년에 김문수 저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작년에 김문수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50% 이상 받은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41%인가 받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전재수 지금 서울지역 부산시장 후보만큼의 그런 개인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그 플러스 요인을 갖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오빠 손털기를 넘어서 지금 이 주식 파킹 이거 100원 파킹 100원 주식 요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1: 부정적으로.
3: 네,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이 방어도 하고 뭐 반박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더군다나 AI 수석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는 기관 안에 이런 것도 연루된 것들이 이제 정황이 있고 어쨌든 그 해당 회사가 지금 막 그 여러 가지 뭐 큰 기업들하고

0: 싸워서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쨌든 거론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다시 한번 디펜드를 잘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 눈에 띄는 거는 지금 그래서 친 이른바 반한계 부산의 반한계 의원에서 벌써 지금 물밑에서 네. 물밑에서 사실상 박민식으로는 안 된다. 오. 그래가지고 한동훈 이제 캠프 쪽으로 네. 얘기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오.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이러냐면 지금 저 이 반한계 입장에서는 국값도 국값이지만 본인들도 다 지금 부산에 다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고 거기서 구청장도 당선시켜야 되고 또 큰 틀에서 부산시장도 당선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국값에서 갈라지다 보니까 네. 한동훈 쪽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이제 나머지 저 부산 지역에서 네. 안 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다가 그래서 그 이제 만약에 한동훈하고 연동이 되면은 지금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지금 시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장동영 마이너스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결국 이런 겁니다. 한동훈이 그 나 말고는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부산 그 여러 가지 후보들 다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박민식 설득해서 드랍시키겠다.
1: 네.
0: 예, 이런 식의 지금 일종의 좀 제안이. 물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서 수장님
2: 네.
1: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 이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때요?
2: 저 오래 갈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2: 네, 명백하게 털면 이거는 설명이 가능한 이슈라서 사실 저는 하정우 후보가 이 부분을 좀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저는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주식 파킹이라는 게 얼마나 네거티브냐면 파킹이라는 건 다시 몰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1: 그치.
2: 파킹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다 본인의 누릴 수 없는 권리를 그대로 그 주식을 받았던 쪽에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올 수 없어요. 파킹이라는 거는 묻어놨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그걸 가져오는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식 파킹을 해요. 그거는 아니니까 그걸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하정우 후보의 선거 방식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 너무 착해요. 그냥 열심히 지수 형님 외치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AI로 발전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 측 보세요. 막 네거티브든 흑색선전이든 막 파상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 파킹이네 뭐 이익충돌이네. 아니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고 규정하는 법적 조치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건 선거의 흑색선전으로 활용할 때는 하정우 후보 측은 이것도 그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공직자의 처신을 불분명한 이런 걸 던지면서 가야 됩니다. 네거티브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 방식으로 이 13일 동안 선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후보 캠프 쪽에서 좀 프레임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1: 서 소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식 파킹 의혹보다 AI 센터장을 네이버에서 하면서 본부장을 하면서 업스테이지의 주식을 받은 그 행동이 맞느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뭐 자문, 고문, 계약하는 거 오케이 우리 허락해줄게 이랬지만 1만 주라는 주식까지 받았다라는 거 그것까지 과연 네이버 측에 알리고 허락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2: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스타트업계에서의 베스팅 구조 자체가 이 주식을 뭐 가지고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우리 회사에 스타트업이 그래. 우리 회사는 지금 자금력도 없고 적자가 뻔한데 우리 회사에 당신의 재능을 주면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4년이나 5년, 6년 뒤에 당신 걸 해주겠소. 이걸 보상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요.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요. 네이버가 스타트업 아니 AI나 IT 쪽에서는 거대 공룡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 생태계 육성으로 해서 이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요.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1: 아니 그런 건 알겠는데
2: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스테이지에 가서 하정우 후보가 그 당시에 네이버에 있으면서 했던 건 이의 재능 자체를 그래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팅해서 거기 육성이 되면 우리도 좋고 그 이 스타트업도 좋고 우리가 나중에 키워서 가져와야지 이런 저는 그 논의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정우 후보가 가장 잘하니까 이거를 좀 섬세하고 분명하게 탁탁 꺼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한동훈 후보가 정치검사라서 모르고 뭐 그런 피가 흐른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설프게 치지 말고 그다음에 뭐 생태계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 스타트업의 생태계 모르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끊지 말고 조금 더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1: 김준일 평론가님 문제 없을까요?
3: 뭐
1: 아니 뭐, 네이버에 재직하면서 업스테이지 그러니까 주식 만주를 받았어.
3: 제가 이제 가르마를 제가 나름대로 해주세요. 판단한 문제 가르마를 좀 타면은
1: 해주세요.
3: 일단 네이버에서 재직하면서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는 그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1: 좋아요.
3: 문제를 삼아야 오케이. 되는 거는 네이버가 문제를 이게 뭐 공직도 아니고 이를테면은 네이버가 겸직을 일종의 겸직을 허락해 줘가지고 네이버가 그렇게 해라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AI 생태계를 위해서 그런 거 이제 만들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주식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1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가 뭐 윤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아니다. 특히 회사에서 뭐 겸직을 허가해 주거나 이랬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네이버가 문제를 삼을 일이지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주를 받아서 100원에. 그런데 보유기간이 6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임원으로 3년 그리고 보유 3년에서 6년인데 2021년에 받아서 2025년에 청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6년이 안 돼서 그 기간만큼 산정을 해가지고 만주 중에 4,444주는 대표한테 받았던 100원으로 원래 반납하고 5,556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백지 신탁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직자로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맡긴 거라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뭐가 좀 이제 찝찝한 게 있냐면은 지금 이 회사 이름이 업스테이지. 이제 주식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백지식당간이 업스테이지가 그 이름이 이제 독파모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소버린 AI 만들겠다라는 거. 우리 주권 AI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프로젝트 5개 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게 최종적으로 경쟁 3개사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업체가 5,6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어요.
1: 네.
3: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정우 전 수석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과기정통부가 공정하게 심사위원단을 별도로 꾸려가지고 한 거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게 AI 이 수석이 이 주식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고 백지신탁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정말 영향이 없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는 맞아요.
1: 의문이 있죠.
3: 저는 이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나머지 주식 뭐 파킹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1: 아니 그럼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예. 삼성전자의 개발 총괄 실장이에요. 그 사람이 회사 이렇게 보고를 해. 하이닉스에서 저 가끔 와가지고 좀 강연도 좀 하고 좀 자문 좀 해달래요. 그거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그래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이닉스 주식을 만주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회사 얘기를 안 했어. 이건 괜찮아요?
3: 얘기 안 했대요 이거?
1: 아니 그거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3: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보고가 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1: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가
3: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보고가 됐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따질 게 아니라 그거는 회사에서의 그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 가가지고 엄청 뭐 강연도 하고 뭐 누구 후보 후원회장도 하고 그래요. 욕먹을 일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1: 그건 괜찮은데
3: 아니 그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나오지 않을 거냐 이거는 이제 그런 그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직자로서 이게 뭐 일단 뽑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리한 공격이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냥 그 네이버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거는
1: 네이버가?
3: 그거를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선정에 있어서
1: 선정.
3: 하정우의 영향력이 행사가 됐는지 이거를
1: 포인트다.
3: 한동훈 캠프가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1: 네.
3: 관건이다.
0: 어제 저 아까도 계속 독파모 저게 그 좀 전에 뭐 과기부가 했으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는
1: 네.
0: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웃죠. 더군다나 AI 수석으로 지금 총체적으로는 독파모를 총괄하는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선정은 과기부가 하니까
0: 물론 과기부가 하죠. 근데 우리나라 그 정 뭐 그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청와대 입김이라는 게 얼마나 세요. 정부가 다 들어가고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관할하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그 업계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대 후보 중에 다른 4개 후보들은 원래 이제 큰 좀 지명도가 있는데 갑자기 이 업스테이지만 보니까 좀 굉장히 다크호스로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지금
1: 네.
0: 말한 대로 올해 3파전으로 줄어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하정우 후보의 당시 AI 수석 재직 기간하고 맞물려 보면은 굉장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 이해충돌의 네. 문제 제기는 받을 수 있다
0: 그럼요.
1: 그렇게 보시는군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 네. 서 소장님 반박할 내용 있으면 잠깐 하시고.
2: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의혹만 던지지 말고 이해충돌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후보 그거 좋아하잖아요. 어? 이 구속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 막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 라고까지 하는 것이 네. 전형적인 선거용 마타다 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중앙일보 오늘 북구갑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하정우 35, 박민식 20, 한동훈 31.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텐 리서치에 의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부산북갑 505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중앙일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선수장님 요거는 좀 어때요?
2: 누구요?
1: 35, 20, 31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흐름. 그러니까 어제 동아일보의 채널A의 여론조사와 이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좀 비교해 보면 일정 흐름은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2강1약
2: 점천이죠. 뭐. 그러니까 2강1중 뭐 1약으로까지는 표현하고 싶잖아요. 10으로 떨어져야 약인데 2강1중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1중을 한동훈 후보는 안고 가는 거예요.
1: 네.
2: 1중.
1: 네.
2: 저는 그 대목에서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1: 네.
2: 하정우 후보 좀 분발하셔야 되는 건 맞다.
1: 네.
2: 이게 청색등에서 사실 지금 황색등으로 지금 그 북갑이 변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 전략 방식, 캠페인, 그다음에 본인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정우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돼요.
1: 네.
2: 자꾸 내가 재수형님을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2: 하정우가 뭘 하겠습니다. 하정우는 어떤 사람이고 북갑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1: 네.
2: 그리고 북갑은 저에 있어서는 고향이자 저의 모든 거를 바칠 뭐 이런 거다. 좀 과하더라도 하정우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재수형이 주어가 돼 있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좀 탈피되고 한동훈 후보한테도 네거티브에 당하지만 말고 과감하게
1: 공격해.
2: 공격해라. 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3: 요 여론조사 짧게 말씀드리면은 박민식은 또 20 나왔어요.
0: 그렇죠.
3: 그러니까 계속 20이 나와요. 어떤 여론조사를 돌리든 다 20이 나와요.
1: 그럼 김주일 평론가님 예. 이게 만만치 않은 지지세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야 많이 이제 지지세가 약화됐네.
3: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막판에 소위 말해서 보수 결집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길 사람한테 표를 주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네. 20을 상수로 두고 한동훈 캠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네. 20이라면은 하정우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정우가 40을 얻어버리면은 한동훈이 못 이깁니다. 박민식이 네. 20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여조에서는 실제 이제 무응답층이 있기 때문에 22, 뭐 23 이렇게 실제 개표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정우가 40을 찍으면은 한동훈은 38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3: 제가 말하는 거는 하정우를 공격해야 된다. 지금
1: 알겠습니다.
3: 뭐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1: 네.
3: 지금 판이 그렇게 흘러갔다. 지금
0: 그러니까 하정우를 공격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는 게
1: 뭐예요?
0: 박민식 후보가 하정우를 공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 그러네요.
0: 그게 진짜 지금 왜 그러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하정우를 공격하면은 만약 그걸로 해서 떨어져 나가는 표가 한동훈한테 가거든.
1: 아.
0: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안 하는데 근데 좀 보수 후보가 그리고 공격 안 하면 됩니까? 한동훈이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1: 알았습니다.
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 그 또 우리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2: 네.
1: 부산 북구가 누가 됩니까?
2: 하정우.
1: 누가 됩니까?
3: 몰라.
1: 누가 됩니까?
0: 한동훈 후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1: 오, 그러면 이제 다 세 분에게 공통된 것 같고.
3: 네.
1: 그 하나만 저 김주일 평론가님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3: 네.
1: 그 정청래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 만만치 않다. 또 넉넉하지 않지만 좀 이길 거다. 예전과는 좀 다른 반응이거든요.
3: 네.
1: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진짜 엄살인가 아니면 진짜 좀 어려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아니 그냥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영남도 네. 그렇고 오차범위로 들어간 게
0: 좀
3: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3: 엄살이라고 볼 수 없죠.
1: 아, 그래요?
3: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판세가 뒤집어졌냐?
1: 네.
3: 뭐 그렇게 저도 보지는 않아요.
1: 오.
3: 수치상으로 오차범위지만 정원호 후보가 더 나오고 오세훈 심판론도 있고 최근에 GTX 철근 누락 사건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1: 네.
3: 이게 순살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뭐
1: 오세훈 후보에게도 좀 악재다.
3: 예, 오세훈 후보 그래서 뭐 이제 MBC 뭐 허위 사실 공표로 막 고발하고 언론 보도 막 이러고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진짜 급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이게 넘어가면 정청래 책임론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 선거운동 오늘 0시부터 됐는데 지금 서울에서 시작한 정청래
1: 그러니까요.
3: 대표 서울에서
1: 네.
3: 하는 이유가
1: 네.
3: 만만치 않다. 여기에 당의 총력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네. 정원호 후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장점도 많은데 본인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선거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본인이 일잘로로 왔는데 뭔가 뭐 세세한 거 되게 많이 발표도 해요. 뭐 이거저거 하는데

0: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클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9: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0: 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뉴바 안녕!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1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비가 소강상태에 들었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6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0도, 강릉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빗길인 가운데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목포 방향 팔곡 분기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안산 분기점에서 팔곡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정체입니다. 매송 휴게소에서 비봉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팔단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도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가 될 뻔한 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최대 100조 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끝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 결과 노사도 한 발씩 물러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경기도 수원에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 OPI,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 부문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이 81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22조 원으로 지난 분기의 종전 기록 681억 3천만 달러보다 20%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85% 늘어났으며 시장 예상치인 788억 5천만 달러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92%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752억 달러를 기록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을 대기하며 기술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특히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600포인트 이상 오르며 5만 선을 되찾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1% 상승한 59,3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1.08% 오른 7,432.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5% 오른 26,270.3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국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관점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와 있는 건 양국 간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종전을 위한 대화의 선결 과제로 해외 자산 동결 해제와 미국의 해상 봉쇄 중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여야 정당